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이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이학회 리사이고 중화중이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3번째 시간입니다.

0: 사특립이 쓰고 있는 모자에는 채양이 없었다. 모자를 잃어버려서 스스로 만들어 쓴 것이라고 했다. 구닥다리 안경도 다리가 하나 떨어져 가는 끈으로 묶어 귀에 걸었다. 하지만 노인의 눈에는 총기가 돌았다. 사특립은 모태똥을 보더니 기뻐서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고는 성큼성큼 걸음을 내디디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보게, 난 한 번도 대호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네. 윤지, 자네는 여여 말이 아니군. 그래, 어? 요사이도 밤을 새며 일하나? 어? 모태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저만치 서특립의 말을 끌고 앞서가는 소년 전사가 보였다. 지난번에 하자진이 어린 마부가 말을 타고 서특립이 그 말을 모은다고 하더니 그 소년인 듯 하였다.
1: 선생님, 사람들이 선생님께 불만이 대단하던데요. 불만이라니? 서특립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려 모태똥을 보았다. 왜 말을 안 타고 다니십니까? 아, 난 또 무슨 불만인가 했더니.
0: 서특립이 웃으면서 말했다.
1: 내가 진작 말했지만은 말을 타면 허리가 아파.
0: 언젠가 서특립이 말이 늙은 게 불쌍을 해서 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뒤에 다른 말을 바꾸어 주었는데도 여전히 말에 오르지 않은 걸 보면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다.
1: 정말 허리가 아프세요? 다른 까닭이 있는 건 아니고요.
0: 모태똥이 미심쩍은 얼굴로 물었다.
1: 연지, 이렇게 자꾸 다져 물으니 솔직하게 얘기해 주지.
0: 서특립은 제법 엄숙하게 말했다.
1: 이 문제는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네. 말이란 걸음을 대신해주는 짐승이라니. 걸음은 제 발로 걸어야지 누군가 대신해줘 버릇하면은 본 말을 전도하는 것과 같네. 자꾸 말만 타고 보면은 몸이 허약해져서 걸음도 제대로 옮길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되고 나서 말이 없으면은 어쩌겠어, 응?
0: 모태똥이 졌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을 했다.
1: 선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많으시니 무리하지 마십시오.
0: 말잔등에는 서특립의 짐 외에 다른 사람들의 배낭도 더러 보이었다. 서특립은 마치 자식을 어루만지듯 말을 청겹게 쓰다듬어 주었다.
1: 보게, 실린 물건이 적지 않다네. 어?
0: 서특립은 말에 실은 짐 말고도 짐이 더 있는지 자루 두 개를 메고 있었다. 작은 자루는 그런대로 보기 괜찮았지만 큰 자루는 알락달락한 천 조각들로 키워 만든 것이었다. 목중한 걸 보아서 뭘 많이 넣은 것 같았다.
1: 그 자루에는

0: 대체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태똥이 물었다. 이거 어쩌고 여하튼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라네. 사특님이 말했다. 작은 자루에는 내 문방사보고 들어있거든. 벽에다가 표를 쓸 때면 아주 그저 그만이지. 이 큰 자루에는 못, 녹근, 송곳, 마치 뭐든 다 들어있네. 사람들은 이 자루를 값없이 여겨 자꾸 버리라고 하지. 우스개로 보물자루라 부르기도 하고. 한 번은 황야에서 들것이 부러졌는데 마땅히 손볼 방법이 없었지. 근데 나한테 이게 있어서 바로 고칠 수가 있었다네. 그러니 내 이 보물자루를 없애서야 되겠나? 어? 사통님의 고집스러운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다. 모태똥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었다. 사특님이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참, 우리가 또 주리로 간다던데. 그렇습니다. 모태똥이 말했다. 오늘 아침에 루산관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산관을 점령하고 나면은 주리를 칠 겁니다. 참, 훌륭하이. 주리는 문화의 도시가 아닌가. 장세가 아주 많지. 삼통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려온 곳이기도 하고, 거기에다 큰 도서관을 세울 생각이었는데 부대가 철가하는 바람에 그만두었어. 이번에 다시 준이를 점령한다면 구휼을 하게 해주게. 어? 사통님은 흥이 나서 이야기를 했다. 그때 간부 휴양년의 지도원 리앵도가 걸어왔다. 그래는 활짝 웃으며 모태똥에게 경례를 했다. 방직공 출신인 그녀는 무석과 상해에서 밥투쟁을 이끈 적이 있었다. 그 뒤 백구에서 버티기 힘들어 소베트 구역으로 왔던 것이다. 장정을 시작하기 전에 성당의 부녀대장으로 있었는데 똑똑하고 일을 잘하는 데다 빈틈이 없어서 지도원으로 증근돼 온 것이다. 홍군 모자 아래로 깔끔한 단발머리가 보이는 데다가 단단히 졸라맨 허리띠에는 자그마한 권총까지 차고 있어서 꽤나 씩씩해 보이었다. 수천리 길을 고생스럽게 걸은 뒤인데도 어딘지 여유로워 보이었다. 발그레한 얼굴은 금방 딴 앵도 같았다. 앵도 동지, 일을 참 야무지게 했더군. 어르신들이 아무 탈 없이 정말 훌륭해요.
1: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도와주시는데요.
0: 리앵도가 웃으며 말했다. 예쁘고 총명해서 은근히 마음에 두고 있는 네가 많았다. 잘생기고 재능 있는 사람도 많았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까닭인지는 아는 네가 없었다. 스스로도 그 얘기는 절대 꺼내지 않았다. 앵도 동지, 동지의 정책은 아직 그대로입니까?
1: 정책이라니요?
0: 왜, 그 한결같은 독신 정책 말입니다.
1: 앵도가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추석 동지, 소문이 정말 빠르군요. 그 일은 제가 시간을 내서 따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내가 꼭 알아내고 말 테니까.
1: 모태똥이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0: 사각제 어르신은 어디에 계시지?
1: 리앵도가 앞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보이시죠? 앞에 가셨어요.
0: 사각제는 사람들 틈에 섞여 산비탈을 오르고 있었다. 그는 큼직한 솜군복을 입고 대나무 지팽이를 짚으면서 힘들게 걸음을 옮기었다. 모태똥은 리앵도와 함께 걸음을 재우쳤다. 사각제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돋아 있었다. 몸이 많이 쇠약해진 것 같았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사각제는 걸음을 멈추더니 눈을 가느스름이 뜨고 물었다. 윤지인가?
1: 네, 그렇습니다.
0: 모태똥이 웃으며 대꾸했다. 오늘은 웬일로 안경을 안 쓰셨네요. 쓸 수가 없었네. 그는 저고리 호두머리를 툭툭 치면서 한숨을 지었다. 안경을 깰까봐 겁나서 그래요. 어제 수경제 이르러 안경을 찾으니 없지 않겠나. 아마 오는 길에 잠깐 쉴 때 이랬나 보다 하고 오리길을 되돌아가서 풀밭을 샅샅이 뒤져도 없었지. 야단났군. 이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책도 볼 수가 없겠군 하고 생각

0: 그랬는데, 그런데 책이 불룩해서 보니까 안경을 책에 끼워두지 않았겠나? 어? 모 대통령이 웃으며 말했다.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역시 안경을 걸고 다니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자네 이 귀주의 길을 좀 보게. 사각지는 질척거리는 붉은 진흙길과 비안개 속에 잠긴 채 끝없이 펼쳐진 산들을 가리키야 한다. 모 대똥이 막 대꾸를 하려는데 사각지의 목에 걸린 빨간 끈이 보이야 한다. 가슴 쪽이 불룩한 것이 소못 속에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어르신 목에 뭘 걸고 계십니까? 뭔지 알고 싶은가? 사각제가 가슴을 치면서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우리의 보물이라네. 에이? 사각제가 앞단추 두 개를 풀자 붉은 비단에 싼 꾸레미가 나타났다. 가슴팍에 소중히 걸고 있었다. 우리 소비에트 공화국 내무부의 도장이야. 그러니 어찌 귀중하지 않겠나? 응? 모 대동이 왜 하필 목에 걸고 계시냐고 물으려는데 이행도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지난번 토성전도에서 적들이 바싹 뒤쫓아오는데 어르신이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그리도 벗고 우통도 다 드러내시고.
1: 아니 왜 적들이랑 목숨 걸고 싸우시려고 그랬나?
0: 글쎄 말입니다. 모두들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요. 제가 뭘 하려고 그러시냐고 물어도 들은 척도 않고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붉은 비단에 싼 담 목에 거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옷을 마저 입으시고는
1: 이러면은 적들이 날 붙잡지 않은 이상 잃어버릴 염려가 없지. 이 도장은 우리 소비에트하고 생사존망을 같이 할 테니까 라고 하시잖아요.
0: 사각제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1: 지금 사방에 적이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판이니까 이렇게 해야 안전하지.
0: 모태똥은 웃음 띈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에 마지 않았다.
1: 어르신 요즘도 시를 쓰십니까? 가끔 쓰기는 하지만 별로야.
0: 사각제가 웃으며 대답했다.
1: 이혼지 자네는 어떤가?
2: 저야 대부분 마루에서 읊지요. 말을 타고 시를 읊는 게 큰 위안입니다. 하지만 수경제 이름에는 전보를 다루느라 바삐 보내다 보니 시를 옮겨 적을 겨를이 없습니다. 떠오를 때 곧바로 적어야 하는데 정말 아쉽지요. 영감이 지나가면 다시 떠오르지 않고 또 맛이 사라지거든요.
0: 모 대통령이 한껏 흥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등용초가 걸음을 멈추고 인사를 건넸다. 모주석 동지 잘 지내십니까?
1: 그럼요. 잘 지내고 말고요.
0: 모 대통령이 성큼성큼 걸어갔다. 등용초는 회색 평상복에 누른 비옷을 걸치고 비 속에 서 있었다.
1: 등누님 폐병이 좀 나았습니까?
0: 모 대통령 몹시 수척한 등용초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쓰이어 물었다.
3: 네, 이제는 괜찮습니다.
0: 등용초가 웃으며 대답했다. 모두석 동지, 그렇게 부르시지 마십시오. 그냥 등동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1: 힘들 텐데 왜 말을 타지 않습니까?
3: 타고 싶으면 타고 걷고 싶으면 걷습니다. 발을 놀래야죠.
1: 그것도 좋지요.
0: 모 대똥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리행도에게 물었다.
1: 동필무 어르신은 왜 여태 안 보이는 겁니까?
0: 그제야 이영도는 오늘 오전에 하자진이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전했다. 동어르신과 후종래는 모두 들것을 따라가는데 이제 곧 대우를 따라올 겁니다.
1: 마침내 따라는 왔나 보군.
0: 모 대똥은 다행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야 한다. 그러지 말고 좀 기다려보세요. 동용초가 말했다. 그러세요. 금방 올 겁니다. 이행도도 거들었다. 모 대똥은 남아서 하자진에 들 것이 오기를 기다렸다. 길가에 거무충충한 삼나무 숲이 있어 비를 피하기 좋았다. 호위병과 기병 통신원들은 말을 끌고 나무 아래로 갔다. 지난번 토성에서 부활

0: 있었던 그 나무왕이었다. 이 크고 웅대한 나무 아래 졸레와 나란히 앉아 지도를 본 적이 있었다. 모태똥은 그때처럼 땅으로 불룩하게 솟은 나무뿌리에 조용히 앉았다. 앞은 여전히 자우룩한 안개비로 흐릿허분하였다. 대호는 쉬지 않고 전진하였다. 들끝 몇 개가 지나갔지만 하자지는 보이지 않았다. 한 시간쯤 지났을 때 심호위병이 흥분해서 소리를 지었다.
1: 옵니다! 와요! 저기 하자진 동지 들끝이 보입니다!
0: 모태똥은 몸을 펄떡 일으켜 멀리 산구비를 바라보았다. 과연 들끝 하나가 휘청거리며 오고 있었다. 모태똥이 웃으며 물었다.
2: 동지가 그걸 어떻게 알지?
1: 저기 키 크고 안경 쓴 사람 보십시오. 리사입니다.
0: 들것이 점점 가까워 왔다. 리치와 약가방을 맨 간호사 이수죽이 뒤를 따르고 있었다.
3: 모두석 동지 축하드립니다.
0: 리치가 모태똥을 보고 달래와 격려를 하며 소리쳤다.
3: 따님이에요.
0: 리수죽이 덧붙이었다. 모태똥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손을 맞잡았다. 들끝 대원들에게도 인사를 건넸다. 하자진은 회색 군용 담요를 덮고 누워있었다. 담요는 비에 축축이 젖어있었고 얼굴을 가린 삿갓도 온통 핏물투성이었다. 들끝 아래로도 물이 뚝뚝 떨어져 내리었다. 모태똥은 다급히 들끝을 잡고 삼나무 아래로 가 아내의 얼굴을 덮은 삿갓을 살며시 벗기었다. 하자진은 파리한 얼굴로 눈을 지그시 감고 누워있었다. 머리를 감싼 큰 수건도 축축하였다.
3: 여보, 여보.
0: 모태똥이 귀에 대고 나직히 불렀다. 하자진은 천천히 눈을 뜨더니 남편을 보고 빙그레 웃었다. 하지만 곧 눈물을 왈칵 쏟았다.
3: 춥지?
0: 모태똥이 축축에 젖은 담요를 매만지며 속삭였다.
3: 괜찮아요.
0: 하자진이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2: 호위병, 안경주머니에 담요랑 마른 수건이 있지? 좀 가져다 줘요.
0: 심호위병이 불이 났기에 달려왔다. 모태똥은 젖은 수건을 풀고 마른 수건으로 하자진의 머리를 싸매주었다. 그러고는 젖은 담요를 벗겨버리고 자기의 담요를 안에 덮은 뒤에 겉에다 젖은 담요를 마저 덮었다. 하자진은 모처럼 행복한지 볼이 발그레했다.
3: 제가 마음대로 아이를 다른 사람한테 맡겼어요.
0: 하자진이 미안한 얼굴을 한 채 눈을 내리깔았다.
3: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집주인이 집이 없었어요.
0: 불안한 듯 하자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리치가 곧바로 사정을 설명했다.
4: 문제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은전 30잎 남기고 왔으니 잘 길러줄 겁니다.
3: 여보, 괴로워 말아요. 나중에 혁명이 승리하면 내가 꼭 들여올 터이니까.
0: 모태똥도 아내를 위로했다. 마침 동필모와 후정통신원이 다가왔다. 모태똥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5: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내가 마음대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0: 동필모가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5: 만약 잘못이 있다면 날람을 하세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0: 모태똥이 손을 저 호위병과 통신원들을 부르더니 함께 말해 올랐다.
6: 루산관 전투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저는 먼저 가봐야 하니 천천히 오십시오.
0: 모태똥은 손을 흔들고는 말고삐를 잡아치며 자욱한 빗속으로 사라지었다. 요란한 말발급 소리도 금세 들리지 않았다.
7: 장편 소설 대장정 3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이번 주에는 노래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꾸준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노강 총리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노강 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노강 중년은 최근에 여러 개 과실이 여기 들어앉았습니다.
0: 네.
1: 그리고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 많이 모이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노인성 질병, 완고성 질병, 그 외에 지금 오래 치료해도 잘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노강 중년에 찾아오셔서 병을 보시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덕이 좋고 이술이 높고 처방이 확실하고 그리고 효과성이 좋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약값은 다른 데 대비해서 보게 되다면 비교적 저렴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고 결국 의료보험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강 중년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위치적으로도 편리하고 가격적으로도 합리하고 병치료에서는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는 이런 여러 다각도로의 좋은 우점을 갖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노강 중년 2층에 올라가게 되면 바로 흠과 구강이라고 있습니다. 흠과 구강이라 하게 되면 바로 일체 구강 안의 문제는 모두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구강 안의 문제라 하게 되면 다시 말하자면 치주염이라든지 혹은 또 입금에서 출혈이 생긴다든지 입안에서 모진 냄새가 난다든지 그 외에 치아에 결석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위주로 여기에서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준악한 그 치료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여기에서 치아를 고정하거나 틀니를 하거나 혹은 임플란트를 하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하시고 와 이렇게 좋은 치과병원에 있는 걸 몰랐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찾기도 쉽지 않습니까? 노강 중년이라 하게 되면 일백화 금방 북쪽에 그리고 신화수성 금방 서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는데도 편리합니다. 일백화라면 누구나 다 아시게 되어 있으니까 1층은 신약

0: 짝방 본점 2층, 3층, 4층이 몽땅 도강중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강중연 직관은 바로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거기 엘리베이터를 타고도 올라갈 수도 있고 직접 그 계단 딛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직접 가서 무료로서 지시할 수 있습니다. 내 치아가 어떤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리고 그 발표해드립니다. 맥의 그 구강안의 문제점을. 그리고 그 검사해드린 다음에 치아를 씻는 이것도 여기 항목이 있는데요. 아주 여기에서는 증송하다시피 해서 치아 씻는 것도 싼 가격으로서 치아를 씻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일단 구강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은 와서 해결한 다음에는 모두 만족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강중연 2층에 흠가구강, 흠가라기 다음에 세계금자 싱크거창이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뿐만 아니라 구강 안의 일체 문제는 여기에 찾아가게 되면 원만한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강중연 2층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길림성 저명한 심장 뇌혈관 질병이 전문가로 불리우는 조일만 중위 선생님 계십니다. 조일만 중위 선생님께서는 40여 년간의 중위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심장과 뇌혈관의 전문가로서 전 길림성에서는 알아주는 전문가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북경 이과대학에서 이미 장기간 연수한 경력도 갖고 있고 이분이 나오는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보십니다. 그럴 때 시간을 이렇게 잘 장악하시고 찾아오시면 되는데요.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중위 선생님께서는 40년도 넘는 이런 중위 경력을 갖고 이게 되어 있으니까 아주 이사는 림상 경험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데 풍부한 림상 경험을 갖고 있게 되어 있으면서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편탄이 왔거나 관심병으로서 늘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고혈압, 현우증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찾아오시게 되면 직접 좋은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0: 예. 말씀하세요. 예.
2: 예, 도강병원에 가서 예, 지금 네. 조일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나도 이게 심장에, 이거는 한 십몇 년 넘어 됩니다. 심장을 해서.
0: 아, 예, 예.
2: 만날 이걸 해서 예, 근심스럽고, 뭐, 어린아가 마음대로 돌아가고.
0: 그렇죠. 심리적으로서 꽤나 걱정되죠. 부담되고. 예,
2: 그러니까 어떤 때 부모님들부터 부시에 박막 숨이 안 이렇게 맺히는 것처럼 일을 지르게 되면 완전히 바쁩니다. 그래서 약 항상 저기 뭐인 저희 호주머니가 옆구리입니다.
0: 아, 예, 예.
2: 이제 하는 거 언니가 또 언제 쓰러지겠지 어떻게 알겠어.
0: 아, 그렇죠. 주시왕 같은 거 갖고 다닌다 그렇죠. 예.
2: 예, 예. 그리고 약도 예, 뭐 다른데 약 옛날에 뭐 청약도 먹어보고 약도 많이 썼는데 어째 이렇게 좋은 효과를 못 봤습니다. 내가 지금 나. 그래서 지금 예, 이게 그냥 약 좀 중에 전번에 예, 이게 저기 뭐인 저희 병원에 저기 선생님들이 지금 이 광고하는 이걸 듣고서도, 그, 조일만 선생님과 치료로, 잠깐, 치료를 한 번, 이게 지금 오늘 내 두 번 치료 받는다, 지금.
0: 아, 예, 예.
2: 잠깐 치료에 가서 약을 줘다가 지금 딱 먹은 게, 예, 지금 한 3일 남아 약을 딱 먹었거나 알기 때다, 이게, 예.
0: 아, 그럼요.
2: 예, 벌써 이 많이 편안해지고, 좀 답답하게, 좀, 예. 이게 이렇고, 나가서 조금씩 걸어도 연달처럼 그렇게 숨이 팍팍 차거나 막 바쁘거나 이런 증상이 완전히 이렇습니다.
0: 그래서 아, 예.
2: 예. 그래서 난 선택해서 야, 이 선생님 약, 뭐 약이라는 게 써봐야 알지 않겠냐.
0: 아, 그렇죠. 예, 예.
2: 딱 써보니까 내가 봤어요. 효과 나는 게 알겠다.
0: 절만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그 가속이 절만 선생님 찾아다니는 분 그런 가속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예.
2: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치료를 딱 받고 오서는 원체 시력을 거짓말 약을 다 먹습니다. 이러니까 완전 여기 안에 영편안합니다. 잠도 잘 자고 지금 혈압 조절도 원래는 하신다고 잘 알게 된 게 지금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지금 내 나가서도 저 많이 걸어댕겨도 이렇게 바쁜 줄 모릅니다. 지금.
0: 아, 그렇죠. 예예.
2: 오늘 딱 밤에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증상.

0: 왔는데 이렇고 이래서 이제 두 번 치료 이렇게 효과 도과가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좀 바짝 치료해서 좀 병 좀 이렇게 근원을 좀 빼려고 내가 오늘 또 가려고 그랬어요.
1: 예, 뜹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니까 오늘 완전히 가능하니까 전화 놓고 금방 찾아오세요. 예.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예, 인가리고 위 나쁘고 당뇨염 있고 허리다리 세게 아픕니다.
1: 예.
3: 저 김민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아, 예.
3: 예, 이 손이 예, 이 무릎 아래 있는데 가을 나빠서 등갈이 있어서 내기 없고 땀이 없던 게 무릎 아래 다른 데서 내기 나고 예, 땀에도 성사해 됐습니다.
1: 그게 큰 효과입니다. 보통 땀에 그렇게 빨리 효과를 본다는 게 쉽지 않은데 예.
3: 예, 그 당나무 있어 예, 새벽에 일어나면 입이 쓰고 벌써 고도 영 고도 다자도 못 먹게 됐는데 아 이게 이거 한 3년 내 그랬습니다.
1: 예.
3: 무슨 약도 다 이겼대 봐. 기준기 구성자 약 쓰고 소리 입을 새벽에 일어나 다 쓰고 달걀을 좀 내일 먹을 수 있습니다.
1: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담낭의 문제로 인해서 달걀 그 노란자유를 소화하기 바빠서 달걀 드시는 것 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치료를 받고 그랬다는 분들은 꽤나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예.
3: 예. 이거 대형성 관절이 있어요. 양 다리 다 변형됐어요. 오른쪽 다리도 세게 아팠습니다.
1: 예.
3: 이분이 고도에서는 아예 아픕니다.
1: 그렇죠. 리명결 예. 선생 장춘 중의대 졸업하고 20년 어전 넘습니다. 이렇게 줄곧 중의에 그 종사했기 때문에 진단이 준학하고 치료 방법이 다각도로 되어 있으니까 처방도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리명결 선생한테 몰립니다. 예.
3: 예, 기억도 위 아팠어요. 전에 그저 만만한 것도 위라 먹어야 된다. 밥을 전에 먹으면 위, 아이, 다, 껍질다가 저는도.
1: 예.
3: 빠져서 막 누워서 헤맸습니다.
1: 불편하죠. 예, 예.
3: 밥 먹을 때 이렇습니다.
1: 그래요. 예.
3: 예, 그 밥은 영 잘 먹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렇게 효과가 안 나니, 우리를 빼서 완전히 또 후에 제발 다녀서 또 오늘 더 치료받고 가자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세요. 리맹결 선생. 위장, 비장, 간장, 담낭, 장도 여기에 몰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게 환자분들이 여기와 치료를 받고서는 기본으로서 효과가 뭐 드뭇하다 이렇게 말씀한 분도 한 분도 없고 너무 효과성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면 이제 간 B형 간염, C형 간염 그로 인해서 깡군거지 높은 분들이 이제 여사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깡구의 정사를 돌아온다는 게 중의 중약으로서 그게 아주 보기한 그런 치료 방법에 속합니다.
3: 예, 영영하십니다.
1: 그렇습니다. 많이 몰립니다. 예.
3: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2: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내 번호 어떻습니까?
2: 네, 맞습니다.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선생님.
1: 예.
4: 예, 나는 이 방송연 감옥 봤는데, 이 방송 듣고, 병원이 그렇게 영하다 하니까, 나도 지금 그 방송연을 가보자고, 치료를 좀 하자고 그랬다.
1: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4: 예, 피부병도 있고, 당뇨도 있고, 배이 많습니다.
1: 예.
4: 그래, 여기저기 불편한 데도 많고, 그래, 이 화목토라니까, 둘이 지금 그 방송연을 찾아가자고 그랬다.
1: 예. 지금, 최기명 피부과 전문 주임 그리고 최기명 원장 선생님 네. 피부과를 중심으로 해서 큰 치료 효과를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화목토에 나오십니다. 찾아오세요. 이 전화번호를 대기하면 쉽게 네. 거기에서 앞순서에다 배치해 주게 돼 있습니다. 예, 직접 네, 찾아오시면 아니, 됩니다.
4: 그럼 뭐 최기명 그 주임 선생님 보내면 내 여러 가지 피부병하고 여러 가지 병 있는 것도 다 볼 수 있습니까?
1: 예, 중이기 때문에 다 알아 합니다. 예, 예, 로중이 선생님 예. 속하니까, 예, 예.
4: 예, 그 두 분을 예약해 주시오.
1: 최기명 주임 두 분이 예, 예약됩니다.
4: 목요일이나 토요일에 찾아가겠습니다.
1: 화목토.
4: 일백화.
1: 일백화, 예. 금방 일백화 찾아오시게 되면 거기 도강중의원이라는 큰 간판이 붙었습니다. 1층이 신약대학병 본청 2, 3, 4층이 도강중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 최기명 예, 원자이라고 붙였을 겁니다. 간판이.
4: 찾아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나도 지금 며칠 전부터 지금 변비로 고생하는 게 그냥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1: 변비 이거 안 되는데. 예. 예.
5: 자꾸 변비나

0: 보통 사흘에 나흘에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어떨 때는 막 다섯 여섯 시 봐도 못 본다만.
1: 아, 그건 큰 문제입니다. 독성물질 빠져나가지 못함, 노폐물 빠져나가지 못함.
0: 그러니까 약을 먹기는 먹어도 있고 어째 거둬도 습관돼서 자꾸 많이 약을 많이 부어 먹는다 말입니다.
1: 이래서 생기죠. 예, 예.
0: 예. 그러니까 어제 떠나자 뭐 둘이가 항상 묵직 사고에 어제 근심돼 또 못 나겠어. 어제 가자도 차 타 가자도.
1: 그럼요. 큰일입니다.
0: 예, 약을 먹게 되면 더 못 떠남도 어제 진짜 못 떠남다.
1: 그래, 어느 순간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예. 예.
0: 그래서 수탄 고생하던데 지금 이 도란 중립병원에 지금 선생님들 용한 선생님들한테서 찾아가서 니맹기 선생님을 보였습니다.
1: 예.
0: 그래서 지금 두 달, 아, 두 번 갔다 열네 첩을 두 번, 일곱 첩 두 번 갔다 먹는데 이 먹는 거는 지금 변비 많이 해결돼서 좋습니다. 지금 개가 막 거품 났습니다. 오면서인지.
1: 그게 큰 문제 해결입니다.
0: 예.
1: 예.
0: 그래서 지금 두실 동안은 약 먹는 거는 여러분들 약 그런 또 지금 이제 무셔봤는데 지금 또 공부하려고 지금 오늘도 벌려 가려고 그랬다. 지금 약 더 쏟아 먹겠습니다.
1: 리맹길 선생님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토요일 하루 빼곤 다 나오십니다.
0: 예.
1: 토요일 하루 빼면 됩니다.
0: 예. 예. 그리고 갈 때도 치과를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저번에 가서 충치를 치료했는데 그게 치료해도 낫지 않는다. 그래서 뽑아야 된다. 그 하나 빼고 하는데 오늘은 그 내가 같이 갈 때 하겠다고 해서 갈라 가려고 그 두 분을 예약하겠죠.
1: 그렇게 하세요. 흠과 공항에 찾아오세요.
0: 예.
1: 이렇게 하기 전 두 분이 예약된 걸 알고 있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 절박생, 우리 분은 이 절박생님을 보여주셨습니다.
1: 그런 것 같습니다. 예.
3: 예. 제일 처음에는 내 위 나빴어. 위 나빴어서 몇 년을 보다 아침에 쏠쏠 조금만 먹고, 위가 그냥 쌀쌀 쓰는 게 내게는 큰 병이 됐습니다.
1: 예.
3: 근데 다른 데가 그래 치료하고, 약도 먹고, 병원 약도 먹고, 그래야 되는 게, 이 절박생님 약을 세척 먹고 나섰습니다.
1: 지금.
3: 쌀쌀한
1: 예.
3: 게, 쓰러지는 게 없으니까 없어지거나 얼마나 흔들겠습니다.
1: 예.
3: 그거 때문에 밤중에 일어나 걸어다니고 한참 걸어다니면 또 이렇고 해서 또 약을 별난 약도 안 먹어서 어미다 또는 얼마 먹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아이 되는 게 이 수전이 약을 세척 먹고 지금 완전히 나섰습니다. 그래 내 나시간에 우리 아빠의 또 좀 그쪽으로 고생해서 가보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아빠 야 병원이 이분들 몇 번이 안 하는 게 뭐 낫겠네. 그래야 이 선생은 그리 유명한 수명한 선생이라는데 한번 가봐도 그래 갔을 때 수정 잘 못 썼습니다.
1: 예.
3: 예, 사회 미생실에 갈 때도 우리 부친하고
1: 예.
3: 너무 바빠했는데
1: 중풍
3: 후유증이 저처럼 뭔가 이 수정 약간 쓰더라 말이야.
1: 와, 그게 대단합니다.
3: 10번 가서 치료했습니다.
1: 예.
3: 이걸 완전히 그래 수정 잘 쓰고 손발을 잘 쓰니까 손을 잘 쓰고 밤새 주선을 잘 쓰지.
1: 생활이 사립 아닌데요. 저는 그만하면 큰 도움을 청했죠.
3: 이래 해가지고 뭐 언년 그 스피스를 보였겠는 거 이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1: 예.
3: 잘하는 거.
1: 예.
3: 병원밖에 모르지 뭐 큰 병원.
1: 예.
3: 근데 인생 일이 이술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어. 그래 요즘에는 너무 서럽고. 그래 왜 이러다 한두 번 더 가서 완전히 근처절 돼가지 다시 반복이 올까봐 겁이 나는다 지금.
1: 중풍 후유증이라 하게 되면 좀
3: 네.
1: 효과가 있을 때 확실한 효과성을 느끼자 하면 조금 길게 예산해야 될 겁니다. 이제 두 번 가셨다 하니까 세 번, 네 번 이렇게 가시게 되면 지금 정도에서 회복하는 속도로 회복하게 되면 정상으로 회복하는 거는 뭐 시간이 멀지 않은 걸 알고
3: 예,
1: 있습니다.
3: 예, 알아서 선생님이 확실히 욕한다, 선생님. 예. 어느 선생보다 욕한다, 예.
1: 모두 이 선생님 따라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3: 우리 집은 따라다닌다, 예. 이 선생님.
1: 월요일부터 예.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3: 예, 예 오늘에.
1: 됩니다. 아. 예, 예.
3: 오늘 가겠어. 오늘 또 가겠습니다.
1: 예, 예. 오늘 찾아오세요. 예. 오전에 찾아오세요.
3: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뭡니까?
2: 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그, 하나 더 물어보다 그랬는데, 내 동안 어떤가 하면 이게 코에서 어째 피가 잘 나옵니다. 그,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1: 코에서 피가 잘 납니까? 막 팍팍 나옵니까? 줄줄 흐릅니까? 계좌에 약간 묻어 나옵니까?
4: 아니 그래도 약간 묻어 나왔다가 그래 그래도
1: 혈압이 어떻습니까? 혈압이 높습니까?
4: 혈압약 먹지 뭐 혈압약 먹으면 좀 괜찮고
1: 그런 정도 예. 그러면 조일만 선생 찾아오세요. 조일만 선생 응? 이 그게
4: 조일만 선생
1: 예 심장 예. 내 혈관과 관련이 있는 문제 같습니다. 예.

0: 혈압약을 드시는 정황하에서 때때로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돼 있으니까 조일만 선생한테 찾아오시게 되면 중약으로서 해결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받을 것 같습니다. 예, 예.
1: 아, 중약, 그 비염과도 관계없습니까?
0: 지금 생각하는 데는 심장, 그, 혈압약을 들고 계신다는 거 봐서는 심장과 뇌혈관이 모병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게 콱콱 쏟아서 나올 때게 되면 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단에서 치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이래서 조약에는 네. 심장 뇌혈관이 모병으로서 먼저 치료해보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일만 선생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이 시간을 맞춰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결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지금 내가 생전에 조일만 선생님 약을 두 번 썼습니다.
0: 예.
3: 이 수술이 원래는 이 계속 이렇게 입안이가 있잖고 해진다. 이 입구 체가 나서에.
0: 예.
3: 뭐, 그, 가끔씩, 금방, 그러고, 약 뭐도 소용없고, 이랬습니다. 그런 게 지금, 내 이, 조일만 선생님 약을 쓰고, 예, 이 몇 달은 지금, 예, 이, 있고, 재난게 지금 많이 나왔어요.
0: 그 문제, 조일만 선생님 전문 그 방면에 가는 쫀차이 있습니다. 왕거성 예인 있고, 왕거성 구강개형 있고, 불면증 있고, 이난차병 여기에 대해서는 특수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잘, 예, 찾으면 됩니다. 예.
3: 예, 그리고 이 위장도 나빠가지고 이게 소화도 잘 안 되고 무슨 음식도 먹으면 그래도 금방 화장실 드나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배가 부르면 트름이 나고 팩이 나고 이렇게 해서 예, 영 예, 그랬는데 지금 예, 이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3: 수, 예. 그리고 또 예, 반잠을 소변 차수가 많아가지고 반잠을 제대로 못 자서 이튿날에 일어나면 정신이 안 나고 이랬는데 이 지금 약을 쓰면서 밤잠 영 편하게 잠도 어떨 땐 막 5번, 6번 일어나던데 지금 예, 2번씩 어떨 땐 한 번씩 일어나거나 예, 잠을 편하게 자니까 나 이튿날 일어나면 예, 정신 나고 영 거뿐합니다. 힘이 납니다.
0: 그렇죠. 모두 예. 조절을 병영 상태에 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의를 보는 게 아주 편한데요. 바로 불면증을 포함해서 조일만 선생 찾아보셔서 해결받으셨던 분들을 너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이 치료 효과 좋을 때 지금 더 치료를 받다고 내일 가기로 지금 뭐니까 예약하다고 전화 드렸습니다.
0: 내일 와서 전화번호 대세요. 그러면 앞 순서에 배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3: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이 어제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지 맨안에 맥었고 얼음지 나고 예, 밤잠 자주 못합니다. 그래 어제 또 후유증, 중풍 후유증 또 도시는지 해서 조일만 선생님들을 예약하자고 그랬다. 내일이나 가자고.
0: 예,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중풍 후유증은 조일만 선생 찾는 게 아주 잘 선택됐습니다. 찾아오세요.
4: 예, 나는 그 선생님으로 참 큰다.
0: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하세요. 예.
4: 예, 그럼 내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내일 오전에 찾아오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예, 이명재 선생님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0: 예.
5: 예, 예, 궤양이 있어서 예, 음식을 먹긴 먹어도 예, 먹은 다음엔 예, 아, 예, 진해 쓰림에 아파서 예, 진해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 더구나 예, 대낮엔 글쎄 뭐, 여기저기 이런 것, 저런 것도 입질 안 되지만 예, 밤새 예, 위 아파서 영 자지 못합니다.
0: 위가 빌 때게 되면 아프다면 위 궤양이 문제 있습니다. 예, 예.
5: 예, 그래서 예, 아미라돌 먹어도 예, 어떻게 너무 많이 먹을까나, 너무 오래 먹을까나 쓸데없을 거야.
0: 아, 이제 내약서에 생깁니다. 그런 거.
5: 예. 예. 그래서 이명길 선생님 지금 친구하고 예, 전기침하고 약을 같이 쓰니까 일주일 일었어서 예, 지금 그렇게 아프던 게 아프지 않고 예, 저녁에도 예, 아프지 않고 무슨 거 먹지 않아도 예,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0: 예.
5: 그리고 예, 경추가 아파서 목을 돌리기 바쁘고 예, 그 다음에 오른팔을 들기 바쁘고, 이 중간 젓가락이 영 아파서 자수 걸음을 붙이기도 하고요.
0: 예.
5: 예, 경사합니까? 얼리 줄이, 이 거리, 줄이 뻗치면서 얼리 아팠어요. 막 울기 어른의 혈압도 올라가고, 영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이 이렇습니다. 경처와, 예, 경처가 전혀 먹을 것 아니었는데, 댕기는 친구 많이 맞아봤지만, 예, 그렇게 효과를 못 봤는데,

0: 이명길 선생님 친구하고 야를 같이 쓰니까 예. 이렇게 효과가 봐서 어떤에 얼음팔을 둘 수도 있고 예. 예, 저 머리 감을 때라면 옷을 입을 때라면 이렇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0: 이렇게 효과가 떠오니까 예. 안 뜨거운 게 좀 더 치료를 하려고 하면서 예.

0: 이 병원에서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낫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황송이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게 지금이 오전은 많이 이렇게 잠도 잘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그 둘인 증상도 도와주고 도와줘가지고 오늘 또 예약해달랍니다.
1: 어느 선생님 찾았습니까?
0: 그 젊은
1: 선생님. 예. 젊은 선생님.
0: 오늘입니다.
1: 오늘 예약입니다. 예, 빨리 오세요. 예, 그리고, 됩니다. 예.
0: 그리고 그 언니 그 뭐니까 딸이가 습진 있어가지고
1: 예.
0: 네, 우리 싸이가
1: 예. 그래서 최기명 주임선생 찾아오시면 됩니다. 숙지는 예, 최기명 선생 찾으세요.
0: 예. 예, 같이 간다.
1: 예, 두 분, 한 분은 최기명 선생, 한 분은 조일만 선생, 이렇습니다.
0: 예.
1: 예, 됩니다. 예약됐습니다.
0: 예, 수고하세요.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저기 잠이 잘 오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 손님들이 또 도항 중요한 그 저기 이쪽에 그 조일만 선생님을 보고 참 영 좋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예약하자겠네.
1: 조일만 선생 불면증 뭐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골가마병, 신경내과 여러 가지 질병, 그리고 심장 내 혈관의 질병 망라해서 노중이선 40년의 중리 선생님이 속하니까 완전히 병을 맡기면 치료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3: 예.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지금 도광 중연 2층에 올라오게 되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 거기에다는 최기명 원장, 행정적으로는 원장, 의학적으로는 주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실력파 그 피부과 전문의가 계시는데요. 물론 노중리 선생님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과를 위주로 해서 전면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피부과에서 말하면 대상 포진이 있다든지 그의 구강 그 평평 대선이 있다든지 그 외에도 습진이 있다든지 백전풍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피부과 모병 같은 것은 잘 낫지 않은 이런 질병들을 최기명 주임선생 찾아보시게 되면 원만한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후유지자병이 무섭습니다.
2: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도강중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4: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요즘 그 야외 나들이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1: 네, 그렇죠.
0: 네, 근데 갈 때 꼭 갖고 다니는 음식이 있습니다. 아이들 간식으로 혹은 간단한 식사로도 늘 사랑받는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바로 가지고 다니기도 편안하고 또 맛도 용량도 가득한 음식, 바로 김밥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 뭐 쫀득한 밥, 다양한 재료를 김에 싸서 만드는 김밥은 남녀로서 누구나 좋아하는 대중적인 음식이자 또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전통 음식 이야기에서는 김밥의 유래와 김밥의 일상 음식 문화, 또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는 비법, 다양한 종류의 김밥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제가 제일 처음으로 생각났고 먹었던 김밥이 고중대 김밥이었어요.
1: 그렇죠.
0: 학교 네. 앞에 그 상점에서 팔았는데 그때 김밥은 지금처럼 돌돌돌 마는 것이 아니라 볶음밥 같은 형태를 해가지고 거기에 김을 한 벌 쌌거든요. 네. 그것이 최초의 김밥이었습니다.
1: 근데 뭐 요즘은 다양한 김밥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김밥 한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그 소풍 가는 날 어머님들이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 네. 그리고 뭐 운동회 때 친구들과 나눠 먹던 그 맛 아니면은 뭐 출근길 근처 간이 음식점에서 허기를 채우던 한 끼가 떠오를 건데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김밥은 추억이자 가장 편안하고 또 친숙한 음식이 아니겠습니까?
0: 근데 그 우리가 흔히 김밥이라는 이름은 무엇을 의미할지 김밥 정말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네, 김에 밥을 얹어 말았다는 뜻이 그대로 이름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처럼 고소한 맛을 내는 구운 김이 섞여 김에 밥을 싸먹는 행위는 하나의 간편 식사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밥은 남은 밥과 냉장고 속에 뭐 여러 가지 자투리 재료들을 김 하나로 똘똘 말아버리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한끼 식사가 되지 않습니까?
1: 특히 바쁜 아침을 보내는 우리 주부들에게는 아이들의 도시락 메뉴 영순이었고 또 운동이나 봄 소풍은 바로 김밥 싸는 날이나 다름없었죠. 아 진짜 그 네. 전날 준비하느라 재료 준비하고 예 그 과정에서 참 하나는 뭐 가족끼리 그런 어떤 따뜻한 모습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때는 가장 또 간편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또 가장 또 간편하면서도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음식이고.
0: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아이 소풍 때 예. 애들 소풍 가끔씩 뭐 사과배동산 거기에 갔거든요. 예예. 그래서 제가 뭐 하기 솜씨를 뿌려가지고 불고기 요리도 해주고 갈비도 해주고 했던 애가 하는 말이 엄마 다음부터 김밥 싸달래. 왜 하니까 거기 가서 밥을 숟가락으로 퍼먹는 게 그렇게 안 된대요. 왜냐하면 빨리 놀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입에 쏙쏙 들어갈 수 있는 김밥이 최고라 하더라고요.
1: 맞아요. 예. 자, 근데 현재는 뭐 김밥이 참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죠.
0: 예. 어,
1: 뭐 참치, 치즈, 소고기, 심지어
0: 많죠.
1: 불닭까지
0: 사과 김밥도 있다니까요.
1: 사과 김밥.
0: 예.
1: 그리고 뭐 고추 뭐 넣고
0: 멸치 김밥.
1: 멸치 김밥에
0: 그냥 안에 들어가는 거면 다 됩니다.
1: 그래서 이런 신개념 김밥이 끊임없이 지금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이처럼 우리 김밥은 단순히 경제성이나 편리함만으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의 깊은 정서와 생활 철학이 숨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조하면서 그 생명력을 이어 살아있는 생활 문화이기도 한데요.
0: 네, 첫째 김밥은 무엇보다 균형의 음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밥이 있잖아요. 시금치가 있어요. 당근, 오이, 채소 등 있고 그리고 달걀이거나 햄, 어묵, 소고기 등 단백질도 있고 또 마무리를 지어주는 참기름까지 한 끼 식사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네, 뭐 굳이 과학적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오랜 생활의 지혜가 자연스럽게 색과 맛 건강의 조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1: 둘째는 김밥 이 자체는 바로 소통의 음식이죠.
0: 네.
1: 예. 집에서 김밥을 만들 때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엄마는 밥에 참기름을 치고 아이들은 당근과 시금치를 나란히 가지런히 올리고, 뭐, 또 어깨너머로 서툰 손길을 돕고, 아빠는 마지막으로 김밥을 꽁꽁 눌러가며 말아주는 이 과정, 이 모습.
0: 아빠는 참여합니까? 집에서 소통 안 하죠?
1: 그래도 이제 뭐, 대충 옆에서 좀 도와주긴 하는데, 예.
0: 번거롭게.

0: 근데 이 김밥 하나를 만드는 과정이 어쩌면은 가족 간의 대화거든요.
1: 네.
0: 예, 가족 간의 또 따뜻한 그런 정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고.
1: 근데 저는 왜 집에서 김밥을 잘 안 만드냐면 김밥을 한 줄 말아도 거기 필요한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들을 사야 되잖아요.
0: 예.
1: 근데 김밥집처럼 대량으로 만들 땐 괜찮은데 김밥 한두 줄을 싸기 위해서 재료 여러 가지를 다 쏟아가고 볶는다니 정말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김밥은 또 소통의 음식이라고도 하는데 전 김밥 사면서 아이랑 대화를 많이 합니다. 저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늘 지금 엄마는 만들고 아이는 왔다 갔다 아빠는 또 놀러주기도 하고 가족 간의 대화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또 운동회에서
0: 예 그렇죠.
1: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너 뭐 들었니 하면 서로 나눠 먹는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0: 사실 또 김밥은 창의성의 음식이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예 엄격한 레시피가 없습니다 사실. 집에 있는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그 오늘의 맛, 예, 오늘의 김밥이 다 달라지죠. 정말 김밥은 천 가지 얼굴로 변신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바쁜 현대사회에서 직장인들이 간편한 한 끼 책임지는 것은 물론 지금은 우리가 어쩌면 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시켜 먹는 것이 김밥이에요. 일단 한 줄이 간편해 보이지만 거기에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고 지지거나 볶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우리 보통 시민들이 접수하기 아주 착한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0: 예. 사실 머릿속으로 맛있어 보이는 김밥을 상상만 하지 말고 직접 만들어보는 것도 네. 참 필요합니다.
1: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가 김밥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기 힘들 때 찾게 되는 다양한 김밥의 종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0: 자, 명욱 씨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김밥에 그 종교가 있죠. 근데 이게 또 만드는 것도 사실 좀 저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기본이라고 부르는 김밥의 전형은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네, 소고기 김밥, 참치 김밥, 김치 김밥, 마요네즈 김밥 이런 것들이잖아요.
0: 그렇죠. 예. 근데 이 밖에도 뭐 어묵이나 햄 이런 거 뭐 게맛살 고루 넣어서 만든 것도 있죠. 근데 아주 기본으로 본 레시피 하나에도 전문가들의 정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밥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밥용 밥은 너무 질어서는 안 되고 너무 또 퍼지지도 않아야 되죠.
1: 꼬들꼬들한 것이 맛있잖아요.
0: 쌀 아래의 형태가 살아있는 단단한 밥이 가장 좋습니다. 밥이 너무 뜨거울 때 말면 김이 축 처지고 너무 차가우면 잘 붙지 않아 풀어지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사람 체온 정도의 따뜻함이 가장 적절하다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료 손질이 되겠습니다. 네, 신선한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물기를 꼭 짜내고 참기름과 소금에 묻혀줍니다. 당근은 기름에 살짝 볶아서 단맛을 내주고요. 또 햄이나 어묵도 마찬가지로 한번 구워서 기름기를 빼줍니다. 네, 여기 중요한 점은 모든 재료는 물기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김밥을 썰었을 때 밥이 질척거리지 않고 고소한 참기름 향이 오래갑니다.
0: 자, 그리고 이게 좀 기술적인 부분이
1: 힘들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잘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0: 바로 말기입니다. 예. 재료들은 다 정성스럽게 맞아요. 준비했는데 네. 일단 말기만 하면은 모양새가 이쁘게 안 나오고 터지거나
1: 자꾸 꾸불꾸불하게 예. 정말 소벨처럼 삐뚤삐뚤해.
0: 맞아요. 네, 그래서 김밥용 김을 거친 면이 위로 가도록 넣고 밥을 약간 얇고 균일하게 펼쳐줍니다. 이때 가장 윗부분에는 밥을 약 1, 2cm 정도 남겨두는 것이 요령입니다. 여기에 준비한 속재료들을 가절연히 올린 후 김밥을 이용해서 첫 돌돌말이는 가장 세게 마지막 부분은 살짝 눌러 마무리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팁은 바로 완성된 김밥 겉면에 참기름을 한 번 더 발라주고 깨를 솔솔 뿌리면 그 고소함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1: 네, 김밥은 이 기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무한한 변신을 거듭해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먹는 참치김밥이 있어요. 기본 재료에 참치와 마요네즈를 버무려 놓으면 고소함과 부드러움의 향연이 펼쳐지게 됩니다. 또한 진한 육향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소고기 김밥과 불고기 김밥 맛있죠? 특히 소고기 김밥은 다진 소고기를 간장, 마늘, 설탕, 참기름에 볶아내는데 그 쫄깃한 식감과 짭짤한 양념이 밥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게 됩니다.
0: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바로 치즈 김밥인데요.
1: 네.
0: 짭짤하고 고소한 체다 치즈 한 장이 들어가면 이게 왜 이렇게 맛있는지 김밥이 저도 모르게 한 줄이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1: 저는 좀 네. 좋아 안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젊은 층들 맞아요. 사이에 2, 30대 뭐. 네. 좀 느끼하더라고요.
0: 그렇죠.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예전에 전통적인 김밥.
1: 김치김밥.
0: 김치나 혹은 소고기를 기름에 튀겨서 이제 네. 뭐 그런.
1: 요즘 또 돈가스 김밥도 맛있어요?
0: 예. 자, 이렇게 김밥이 다양한 변주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규칙이 없기 때문에.

0: 직접 만드실 때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망설이지 말고 넣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바로 김밥에는 오리지널이란 게 없기 때문이죠.
1: 진정한 뭐 어느 것이 정말 정확한 맛이 다 구별이 없습니다.
0: 맞습니다.
1: 집집마다 엄마의 손맛이 다르고 또 엄마 그 집밥마다의 김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특별함을 원한다면 기본 재료에 김치를 다져 넣어서 매콤하게 즐기는 김치 김밥 아니면 건강을 생각해서 현미나 곤약밥을 이용하는 현미 김밥도 있습니다.

0: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뭐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 영양학적 가치를 따져볼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김밥 같은 것은 우리가 계속 먹어도 괜찮은지

0: 그냥 뭐 영양 좋은 재료 많이 들어가서 네.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김밥의 영양학적 가치와 칼로리에 대해서 전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량적인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김밥은 1회 제공량 기준으로 평균 약 273칼로리의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지표로 일반적인 한 줄 200g짜리 김밥의 평균 열량은 약 320칼로리, 탄수화물 57g, 단백질 7g, 지방 6g 정도인데요. 물론 여기는 크게 세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료에 따라 열량과 영양 함량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기나 치즈 등이 많이 들어간 김밥은 평균보다 칼로리가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참치김밥 같은 경우 한 줄에 380칼로리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이거 정말 저는 참치가 괜찮다 생각했는데 아닌데요. 예. 그리고 둘째는 세계적으로 영양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인 시판의 김밥은 열량 자체는 충분하지만 생각보다 단백질 함량이나 특정 비타민, 미네랄 함량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 비해서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나트륨 함량이 되겠습니다. 간을 맞추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김밥을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이유인데요. 김밥은 현대인들이 흔히 먹는 다른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0: 밥 한 공기 약 322칼로리와 비교해도 273칼로리의 김밥은 열량이 낮으면서도 훨씬 더 다양한 재료의 영양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한 끼 영양 균형 측면에서는 김밥이 상당히 우수한 선택지인 셈이죠. 전문가들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더 건강한 김밥을 원한다면 참기름의 양을 조절하고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지방이 적은 닭가슴살이나 두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미나 잡곡밥을 이용하면 식이섬유를 더욱 높일 수 있어 더욱 건강한 한 끼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1: 근데 솔직히 저는요, 김밥에 두부 들어가는 걸 그렇게 제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밥 자체가 좀 꼬들꼬들한 맛이 먹는데 두부는 물컹물컹하잖아요.
0: 그렇죠.
1: 꼬들꼬들한 맛과 물컹물컹한 맛이 만나면 그게 또 이제 식감을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주부 입장에서 여러분, 뭐 두부가 건강에 좋긴 한데 김밥으로 덜덜 말 때는 썩 그렇게 맛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렇지. 사람마다 그 입맛이 다 다르고
1: 네.
0: 예. 만드는 방법도 다 다른데
1: 결국 김밥은 어떻게 조리하는지에
0: 그렇죠.
1: 따라서 건강식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고칼로리 식사가 될 수 있다는 거 하는데 만약 마요네즈를 쫙쫙 짜서 넣잖아요. 그게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조절도 잘하고 식사 방법도 신경 쓰시고 근데 김밥을 말았다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단무지입니다.
0: 맞아요.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1: 네, 사실 단무지는 김밥의 속재료로도 들어가지만 별도의 반찬으로 곁들여도 아주 좋습니다. 네, 김밥의 고소함과 단무지 아삭함이 새콤달콤한 맛은 정말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이 조금 느끼하게 느껴질 때 한 입 비어서 물면 상큼함이 입맛을 확 잡아줍니다.
0: 그리고 이제 깍두기나 배추김치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잘 익은 시원하고 얼큰한 김치가
1: 맞아요.
0: 예, 김밥의 담백함과 완벽한 밸런스를 맞춰주죠. 김밥 한 점, 김치 한 점을 함께 먹으면 밥도둑이라는 말이 실감나는데요.
1: 맞습니다.
0: 집에서 당근 포기 김치를 얇게 썰어 내놓아도 뭐 괜찮고요.
1: 네. 또. 그리고 또 더운 날씨에는 김밥과 함께 시원시원하고 아삭한 오이지도 맛있거든요.
0: 예.
1: 오이를 소금물에 절인 반찬으로 묽게 살짝 씻어서 채 썰거나 그대로 내놓습니다.
0: 예, 오이지 여러분 만들 줄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1: 네.
0: 만들 줄 모르는 분들한테 제가 간단하게
1: 월계나뭇잎으로 만드는 걸 그러죠.
0: 아니 있죠. 우리 아주 전통적인 겁니다.
1: 아, 우리 민족.
0: 예, 네. 오이 그렇죠. 오이를 한제 통오이죠. 한 30개 정도를 사서 이제 그 소금 한 500g 당근 정도.
1: 네.
0: 예. 그리고 물에 팔팔 끓이거든요.
1: 네.
0: 끓인 물에 오이가 이제 살짝 이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흰술이죠. 흰술의 오이를 살짝 이제 옆에 조금 여러 가지 뭐 이물질들을 제거한 뒤
1: 네.
0: 오이를 담갔다가 끓인 물을 부어서 조금 한 3일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다시 그 물을 빼서 끓이거든요.
1: 네.
0: 그리고 다시 담굽니다. 그러면 오이지가 굉장히 맛있죠.
1: 제가 연길에 뭐 그 어떤 호텔 레스토랑 아니고 중식점에서
0: 예.
1: 오이지 먹었는데 오이지가 딱 보니까 양이 오이 한 개였어요.
0: 예, 예.
1: 근데 그게가 58원이에요.
0: 오.
1: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했을까? 아무리 연구 먹으면 연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오이 한 가닥을 58원에 팔 수 있는 정도면 이것이 웬만한 수준 갖고는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윤일 씨 한번 밥 사드릴까요? 진짜 맛있다니까요.
0: 진짜 이게 너무 힘든 게 아니거든요. 만드는 방법. 만약에 어떤 분들이 새콤달콤한 맛을 원한다면은 네. 이제 짠맛에 좀 더 이제 우리가 끓일 때 추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뭐 네. 추가해서 좀 끓여서. 예.
1: 네. 이제 저희가 김밥 만들 때 또 오이지 얘기 나와서 잠깐 네. 살짝 오이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오이지가 들어갈 곳이 참 많아요.
0: 그렇죠.

0: 오늘 누구 집에서나 다 해봤던 또 누구나 다 즐겨 드실 수 있는 김밥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참 김밥과 잘 어울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 말해봤는데 조금만 신경 써서 반찬을 더 곁들이면 더 풍요로운 식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네, 뭐 소개해드린 반찬들 중에 집에 있는 재료나 취향에 맞는 것을 골라서 곁들여 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단무지, 뭐 김치, 어묵 볶음처럼 간단한 반찬만 있어도 김밥의 맛이 몇 배는 더 살아난다고 하는데요.
0: 그래서 오늘은 예. 김밥과 함께 어떤 반찬을 곁들일지 한번 고민해보시고 또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김밥과 반찬을 나누는 소소한 행복 같은 거 그 자체로도 좋은 식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0: 집에 가시는 길에 뭐 평소 지나치던 간이 음식점이 들려서 따끈따끈한 김밥 한 줄 딱 보성해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죠.
1: 뭐 아니면은 더 멋지게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부엌에서 뭐 우리 집만의 그런 김밥 레시피 좀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0: 근데 솔직히 김밥을 만들면 별거 아닌데 주방이 좀 요란스럽거든요.
1: 네, 뭐 사실 모든 음식이 다 이제 정성과 또 시간이 필요하죠.
0: 네.
1: 근데 그 가족이 정말 맛있게 먹는다면은 그게 뭐 대수입니까?
0: 그렇죠. 예. 그래서 김밥 속에 담긴 맛과 이야기, 뭐 희망과 함께 해봤는데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음식들이 우리 식탁을 더 풍부하게 하고 행복을 더 크게 할지 저희가 더욱더 고민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리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7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립니다. 싸지 원액은 8월 3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역할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명서방, 이번에 특산 우대 활동이 진행된다는 거 반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가격적으로 시간적으로 국한성이 완전히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지원액은 한 가게 지금 99원인데요. 며칠 지나지 않으면 158원으로 된다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지원액 자체는 너무 우수한 제품에 속하는데 지금 우대활동은 70각을 싸면 100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이왕에는 보통 한 80각 좌우 싸야 100각을 드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70각에 100각을 드리게 되었는데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리용가치가 높은 제품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하면서 기회라고 인정합니다.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은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12각을 싸면 12각을 드립니다.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9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활용하시되 방송에 문의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때 눈에 붙이는 고약 두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0: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저는 이 사지원액을 한 반년 넘게 그냥 견지해 먹었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원래 혈압이가 많이 온정화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게 지금 혈압이가 영 온정됐습니다.
2: 아, 그래요. 그리고, 그렇죠. 그럴 예. 수밖에요. 삼고에서 온 게 사지원액입니다. 예.
1: 예, 그리고 혈기도 많이 높아서, 예, 혈기 내려간 약도 먹었댔습니다, 원래.
2: 그랬겠죠.
1: 예, 그랬는데, 그냥 혈기 내려가는 게가 영 빠른 속도 없던데, 이번에 이 사지원액을 먹으면서는 다수가 검사합니다.
2: 예.
1: 그 보니까, 나 요즘 혈기가 영 정상이 됐습니다.
2: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예, 게 바로 그리고, 그런 효과입니다.
1: 예, 당도 좀 높았는데, 예, 지금 검사하니까, 예, 그래서 깡에 지금 왔을 때다. 그러니까, 이, 예, 제가 지금.
2: 당 수치가, 예, 삼고가 특히 혈당이 정상도라고 혈압이 정상도라는 게 어딥니까? 다른 약으로 대체하기 예, 어려울 겁니다.
1: 예, 야, 형, 이렇게 세 가지나 이렇게 높고,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그런, 그 뭐니까, 불편한 것도 영 많았단 말입니다.
2: 그렇겠죠.
1: 그런데 지금 이 사지원액을 먹으면서 이 세 가지가 특히, 예, 이렇게 온정되니까, 예, 다른 이 불편한 것도 예 따라서 영 많이 개선됐습니다 지금.
2: 그렇죠. 기분도 좋고 신심이 생길 겁니다. 예.
1: 예. 그래서 가서 검사할 때마다 예, 뭐 오면은 예, 오이서마 정상되고 정상되고 그냥 이게 좋아지니까 나 예. 그래도 그 이사 선생님들도 아는 선생님들께 와 어떻게 됐어 이렇게 잠을 검사할 때마다 많이 그냥 내려간다 했다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집 식구들도 다 영 좋아한다. 그제는 맨날 여기 좀 불편하고 저기 불편하고 막 아프고 하면은 뭐 그 식구들도 다 같이 불편하지
2: 그렇죠.
1: 않습니까?
2: 다 같이 예. 불편하죠. 예.
1: 그래서 우리는 예, 집 식구들이 다 이 내 지금 이 사지원액 먹고 많이 좋아지니까나 그 친척들도 그렇고 그 돈이야 같이 다 나눠 먹자고 이랬다.
2: 그렇죠. 바로
1: 예, 이래서 이번에 활동이 될 때 오늘 70각 주문 받겠습니다.
2: 이전엔 80각 쌓아야 100각을 주는 우대 활동이 어쩌다 진행돼 이번엔 70각이 100각 주니까 큰 기회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예. 예, 감사합니다.
2: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3: 네, 사지원액을 이미 저는 5달 먹었습니다.
2: 아, 그래요?
3: 이 약이 영 좋습니다.
2: 명품일까?
3: 손절도 잘 되고, 심장이 영 잘 도왔습니다. 나는 심장이 항상 어둠이 떨기운 것처럼 후두두 했는데, 이 약을 먹은 다음에, 그것도 주식을 섞어 먹으면 아무 일도 없단 말입니다.
2: 아, 그럼요.
3: 그러니까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제일 좋은 게 이게 예, 나는 그거는 생각다 했습니다. 아, 밥이 어째 이리 맛있습니까?
2: 소화가 잘 됩니다.
3: 예, 소화 잘 되고, 예. 뭐, 밥이 맛있으니까, 맥이 나고, 예, 영 좋습니다. 이게, 어쨌든, 예.
2: 그렇죠.
3: 그래, 그리고, 우리 언니는, 예, 또, 이렇게, 명서방 쓰고 있습니다.
2: 예.
3: 우리 언니 명서방 쓰고 있는데, 원래 눈을 수술하라는 거, 그거 한번 수술한 다음에 다시 갈까 노년이 돼서 아이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예, 이 약이 좋다고 내 명서방 쓰라고 썼는데 석 달 썼습니다. 근데 예, 맨날 눈곱이 나오고 바람 불면 눈물이 나고 그 다음에 예, 텔레비도 그래도 약간 사람의 형체가 똑똑이 가이 되었습니다.
2: 예, 예. 힘들죠.
3: 지금 심합니다.
2: 예.
3: 인델 쓰랍대다.
2: 근데 그 정도면
3: 이거
2: 그렇지.
3: 다 쓴 다음에 예. 아 텔레비로도는 잘 봅니다.
2: 바로
3: 예,
2: 그렇습니다.
3: 그래서 예, 예 살 것 같답니다.
2: 예.
3: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예, 눈곱이 지내 나와서 예, 눈이 떠가지겠답니다.
2: 예.
3: 초모 발라서 뗐던데 그것도 이렇고 영 좋답니다. 그래서 예, 내예 어제 그저께 비 올 때 저기 그런 기선세계 전화 쳤습니다.
2: 예.
3: 이 저기 사지원액의
2: 예.
3: 그나는 비 오는데 무슨 정말 그래서 이튿날이나 숭해 주문해서 예, 비어니까 아무데다 이가 심심해서 전화했댔단 말이야. 예예. 아 근데 지선새 싹싹하고 아이 그 노락비 쏟아서 쨍까 어제
2: 예.
3: 그저께.
2: 예. 그렇죠.
3: 아, 근데 그것이 때가 딱 숭해서 쨍까.
2: 아 그렇습니다.
3: 난 그래 그 일에
2: 예, 예.
3: 감사합니다.
2: 이랬지
3: 비 세게 오는데 이렇다며 비 끄는 다음에 니 와서
2: 예예.
3: 내 어서는 단방 이게 또 치대니까나 예.
2: 예. 그렇죠. 조급한 그래. 예. 심정에서 그래.
3: 아 예. 그래 지선새 일이 영 감사합니다.
2: 그렇죠.
3: 그
2: 바로 그렇습니다.
3: 그거에
2: 아주 이게 통해서는 알아줍니다. 예예 그렇죠.
3: 예, 영 감사합니다. 다시 지선생께 감사합니다.
2: 아 예.
3: 그리고 또 전약을 소개해준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
2: 예.
3: 그리고 우리 언니 오늘이 어서는 또 농약이 있기는 조금 있어도.

0: 이달이 지나면 다 오르니까.
1: 그렇죠. 예, 예.
0: 그래서 우리 언니도 오늘이 누니하고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예, 누누는 이제 언니가 언제 이야기가 들은 거 보니까 80대 그 좌우로 되는 것 같은데 이럴 때게 되면
0: 예, 됩니다.
1: 아,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가 필요하지 겉으로 치료가 끝이 아닙니다. 금방 또 속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 안구 증상 대사가 문란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으니까 수술보다도 보온 제품 쓰는 게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또 효과 좋길래 배달 받는다 말이죠.
1: 아, 그렇죠.
0: 약 중에 그렇겠죠. 제보라 합니다.
1: 어, 그렇죠. 예, 예.
0: 예, 그래 오늘 예 배달 받다고 전화한
1: 예.
0: 감사합니다.
1: 아, 예. 현명한 선택에 저도 예. 마음이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사지원에 거두는 한 8달 넘겼었습니다. 내가 지금.
1: 아, 잘 쓰셨네요. 예.
3: 지금 많은 효과도 봤습니다. 특히에 항상 맥이었고, 정신 안 나고, 예. 어떤 나이 먹었든지, 자꾸만, 예. 어쩌고 하면 넣기 쉽고, 예. 어디 나가기도 쉽고, 다 그랬는데, 이거 먹으면, 예. 확실히 선생님한테 이게 정신 나고 있지 않습니까? 맥이만. 이 다리부터, 예. 이 발이까지 다 맥이요. 이게 나는 와서 나가 거든 알깁니다.
1: 원기 부속이 지금 그게 회복을 가져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3: 나가서 걷게 되게 되면 옛날엔 조금 걸어도 무릎이 막 쏴나고 허리 아프고 이랬는데 지금은 나가서 뭐 안이셔 걸어다니게도 이런 증상가 없습니다. 완전히 걸어 예, 다리랑 이제 걸어가도 발이 마야 가벼워지고 지금 어니에 뭐 오늘 날 뭐 나가 돌아다니고 와도 밤에 피곤한 줄도 모릅니다. 지금 영 좋습니다.
1: 바로 그렇죠.
3: 예. 예. 그리고 하나는 이게 소화계통이 내 이 미축성 위염이라서 10년 너무 고생했는데 약을 그래도 예, 뭐 제오쇼스 폐렴에 그런 거 그냥 달고 있었습니다. 소화 내 아이디어서 그래서 이제 이 약 순회부터 예, 지금 자춘사단에 그런 약 하나도 안 먹어도 지금 소화 잘 되고 예, 뭐 아무 케 옛날에 창거나 돈 먹고 하기 때문에 설사하거나 허리 하거나 이게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1: 바로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영양 활성소 428가지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골고루 도와주는 역할을 한데 빈틈이 없을 겁니다. 예.
3: 예, 그리고 우리 이 남성들이 이게 저기 소변이라서 예.
1: 아, 전열성 문제, 큰 문제죠.
3: 그래서 이게 밤에 자지 못하고 나도 예, 하루종일 대포씩 일어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약 먹은 후부터는 지금 어제는 하루종일 많이 나갈지라도 두 번 나가고 한 번이니까 지금 잠 잘 잡니다. 통잠 잡니다.
1: 그 예. 문제 해결이죠. 예, 예. 비상적인 효과입니다. 예.
3: 잠은 내 못 얻습니다. 예. 그러니까 낮에 정신 안 나고 사람의 힘이 이상이 이렇던 게 지금은 뭐 이런 줄 수 없고 정신 나고 약간 지금 뭐 어디 아픈데 이런 거 이해할 수 있다도 고루고루 다 좋아집니다.
1: 그렇죠. 예, 예. 예.
3: 그래서 선생님 이 약이 이렇게 또 값이 이제 요지간 올라간다.
1: 이상된다고 합니다. 예. 예.
3: 그래서 오늘 저에 70각 더 배달 받겠습니다.
1: 어, 그렇게 하셔. 이번에 우대할 때 좋으니까 70각에 100각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국제 사지대에서 인정하는 이렇게 좋은 제품 인산녹용이 5~6배 은행이 20배 효과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를 선택한다는 얼마나 귀한데 아주 현명하게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사지원에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0: 야, 형 좋습니다. 나는 이 혈압이 높으면서리 물이 두통도 그냥 나고 어지럼증이 나서리 어지럼증 하고 나면 눈불이 힝해서 푹 빠지는 것처럼 그러면 연구도 눈도 보이지 않고 영 힘들었습니다. 그런 게 이 사지원에 지금 쓰니까 혈압도 소리 잘 되고 머리 그렇게 아파서 그냥 골고 동지고 있었는데 그 지금 이전 아이 동지도 머리 아예 아픈다.
1: 어, 그렇죠. 바로 예. 그렇습니다. 예.
0: 그러니까 어지럼증도 일 없어지고 아침에 어지럼증 아예 하니까 눈불이 빠지는 것 같았던 것도 지금 이렇고 예. 그리고 이 가슴이 답답해서 어떤 때는 막 이 무슨 기딱 매이다 하면 숨이 올라와요. 하기 칵칵 맥했는데 지금 이 가슴이 시원한다.
1: 이제 심장과 뇌혈관의 문제점들이 다 풀리기 시작한다는 걸 말합니다. 예.
0: 어, 영 좋습니다. 어쨌든지 소화도 잘 되지. 여러분 면으로 지금 사지원에

0: 여름에는 좋아서에 오늘이 또 이제가 요문도 내 배달 받았습니다. 근데 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아무래도
1: 예, 한번 더 예, 배달 받으세요. 예, 기회입니다.
0: 또
1: 예.
0: 배달 받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시죠.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은 5년 10년

0: 아니, 안아서 올라간다면 눈도 아프고 그것도 머리라는 게 터지는 것도 없다면 그래서 이미 명서바 선택해서 봤는데 확실히 많이 좀 효과가 나고 있단다 지금.
1: 그렇죠.
0: 이 눈구리가 빠진 것 같은 것도 많이 나고 머리가 통쇄나는 게 그게 지금 많이 나사지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0: 이제 이번에 활동이 특별히 좋을 때 배달받아 오래 계속 쓰자고 됩니다.
2: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은 인정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을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건강하세요.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4: 네, 지금 이사직원에 있었는데 나는 중요하게 혈압조절이 아주 잘 된다. 그래, 왜 혈압조절이 잘 되니까 그렇게 어린 지저나등이 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그래서 내 지금 시가에게 볼까 모자라니까 오늘 배달받자 그래 전화드립니다.
2: 그렇게 하시오. 예. 선택이 너무 잘 됐고 이제 가격도 인상된다고 하니까 시간을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2: 예, 건강하세요.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2: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이 제품 자체는 국제사지대회가 양천군 8년 4월에 미국 화성들에서 열렸는데 여기에서 인정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사지원에게 속하게 되었는데요.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인류가 수여하는데 어디에서 얻을 길이 없는데 이 사지원에게서 얻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인류에게 딱 필요한 성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인삼녹행이 5배 효과고 뿐만 아니라 은행이 20배 효과에 속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엽산이 포함됐고 미량원소가 포함됐고 아미노산이 포함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능이 3고는 물론이고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가 물론이고 신심 생기지 않습니까? 노인이 그 수치가 높아서 밤마다 그것 때문에 징그러게 되었고 걱정하고 먹는 거고 뭐 많이 조심하게 되었고 이런데 그런 수치가 정상으로 되게 되었고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번 기회가 확실한 기회로서 가격 인상 전에 좋은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라면서 눈병 치료에서는 사지원액의 식전에 그리고 명서방은 식후에 이렇게 드시는 차원이겠다면 밝은 눈,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을 찾는 데는 좋은 기회입니다. 항차 사지원액은 눈에도 좋으니까 확실하게 뛰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추천합니다.
3: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오메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은 인간과 사회의 다양성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과정이라고 말하는데요. 단순히 풍경만 구경하는 여행이 아닌 삶의 다양한 모습을 마주하는 진정한 견문이기도 합니다. 여행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얻고 시야를 넓히며 삶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는 거죠. 낯선 길에서 따뜻한 인연을 만들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민속 문화를 체험하며 민족 화합에 따뜻한 정을 느끼고 지친 일상 속 잃었던 진짜 나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네,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가 이어지는데요.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 음악, 춤, 공예, 의식, 구전 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무엇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볼지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족 전통 복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조선족 전통 복식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조선족의 선인들은 일찍 간단한 몸을 가려던 이 원시 사회 단계를 거쳐서 복식 문화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전을 해왔답니다. 저고리, 바지, 치마가 모든 옷차림의 기본을 이루었고 덧입는 예복으로 포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저고리를 고대 문헌에서는 유라고 표시했는데요. 길이가 엉덩이까지 내려오고 옷 서폰 왼쪽으로 여미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전에 조고리는 길이가 굉장히 길었는데요. 지금이랑 대비가 되죠. 상세하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볼게요. 조고리의 깃, 섭, 도련, 소매부리 등 부위에는 색다른 천으로 전을 둘렀고 허리에는 띠를 맨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바지는 고라고 했는데요. 폭이 좁은 궁고, 폭이 넓은 대구고, 가랭이가 짧은 곤 등이 있었습니다. 치마는 길이가 길고 주름이 많이 잡혔으며 문헌에서는 상군 등으로 기록했습니다.

네, 특정된 명칭을 다 소유하고 있지요. 과거랑 현재에서 복식 문화는 어떠한 변화를 갖게 되었는지 계속해 알아볼게요.

복식 문화는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고 전통 복식 특징이 점차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의관 제도가 매우 엄격했으므로 왕족, 사대부와 백성들이 입는 옷 이렇게 구별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되는지 계속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성 복식에서는 바지 가랭이가 그전보다 더 넓어지고 두루마기, 창옷, 심의, 도포, 쾌자 등 다양한 겉옷들이 나타났습니다. 여성 복식에서는 조골이깃, 형태, 도련, 배래기 등의 륜곽선이 직선적으로부터 점차 곡선적으로 변했고 보다 여성스러워지고 부드러움이 흘렀다고 합니다.

여성 옷으로 회장 조고리가 나타나고 화롯, 원삼, 당이 등 내복이 출연했으며 어린이와 젊은 여성들의 옷으로 색동 조고리가 나타났습니다. 유교의 남존 여비 관념에 의해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우는 습관이 생겼는데요. 이로 인해 쓰개치마, 천에, 장옷 등이 출연하게 되었답니다.

예전에는 시집 가기 전에 처녀는 얼굴을 쉽게 보여주면 안 된다는 봉건적 관념 때문에 얼굴을 살짝 가리우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조선족의 전통 복식은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발전을 해온 것일까요? 네, 이 조선족의 전통 복식은 조선족 고유의 복식과 당나라, 명나라, 원나라의 관복을 조화시켜서 발전해 온 것이랍니다. 우리 전통 복식 중에 삼오관대, 단력, 저기, 원삼, 화롯, 당리, 복두, 정자관, 탕건, 복건 등은 정도 부동하게 우리나라의 복식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결혼할 때 사용하는 족두리, 도투락탱기와 두루마기 등은 원나라 시기 몽골족의 복식을 본딴 것이고 마고자는 청나라 시기 만족의 복식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착용하는 조끼와 중절모는 서양 의관으로서 19세기 마렵에 일본을 거쳐 조선반도에 들어오면서 널리 보급된 것이라고 합니다.

19세기 중엽부터 동북에 이주해 정착하면서 고유의 복식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20세기 40년대까지 중국 조선족의 복식은 조선반도와 대체로 비슷했으나 사회 환경과 생활 환경이 변하면서 점차 차이를 보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전통 복식 문화의 명맥은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알아볼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전통 복식은 특별한 날에만 주로 입게 되는 거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방 후 생산력이 발전을 하고 사회가 변혁하면서 일상생활과 생산활동에서 활동의 편의를 위해 점차 현대식 옷을 착용했지만 명절이나 경사스러운 날에는 여전히 전통 복식을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전통 복식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개혁 개방 이후 특히 새 세기에 들어서서 민족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민족 문화를 중시하며 민족 문화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축제 행사들이 많이 열리면서 전통 복식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다른 한편 보다 편리하게 입을 수 있는 개량 전통 복식들이 인입되어 풍부하고 다채로운 복식 문화가 형성됐답니다.

네, 그렇다면 조선족 전통 복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족 전통 복장은 조선족이 처한 자연 환경과 생활 양식에 걸맞게 만들어졌는데요. 조선족은 장기간 아한대 지방에

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복장은 내한과 내열에 적합한 조고리, 바지, 치마, 겉옷, 쓰개, 신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온돌에서 좌식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복장도 이런 생활에 편리하게끔 여성 복장은 치마폭이 넓고 길이가 길며 남성 복장도 바지폭이 넓어 주저앉거나 서기에 편리하고 걸터앉아도 보기 흉하지 않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자연 환경, 생활 양식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복장을 만들게 된 것이죠. 다른 특징이라면 조선족 전통 복장은 남성과 여성, 어른과 아이의 구분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남성 복장은 바지와 조고리, 여성 복장은 치마와 조고리가 모든 옷차림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데요. 설계에서 조선족 전통 복장은 평면 설계를 위주로 하고 직선과 약간의 곡선이 조화를 이루어 옷의 선이 우아하면서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조고리는 앞뒤길과 소매, 깃, 동정, 섭, 앞뒤 돌연, 고든 진동과 소매 베레기, 고름 등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세밀하게 구분한다면 여성 옷은 조고리가 짧고 치마가 긴 구조로 됐는데요. 이는 다른 민족 옷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서 상체가 길고 하체가 짧으며 키가 작은 동방 여성의 체형 약점을 감춰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전통 옷에는 이러한 섬세한 부분이 많이 담겨져 있죠. 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연변 조선족 자치주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전통 복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전통 복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전통 복장에서 조고리에 새하얀 부분이 있는 것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정이라고 하는데요. 조고리의 새하얀 동정이 기세의 가장자리에서 이가 꼭 맞게 좌우섭을 오른쪽으로 여며주고 있으며 섬머리와 긴머리의 연접선은 아주 섬세하고 규칙적이며 섭코로부터 연한 호선을 이룬 앞도련은 여성의 앞가슴을 편안하게 덮어주어 한결 특색적입니다. 고름의 매듭은 가슴에 달린 한 송이에 아름다운 꽃마냥 가슴을 예쁘게 장식하고 내리 드리운 길고 자른 두 고름은 직선의 형태로 치마주름과 수직 평행선을 이루어 하체를 더 길어 보이게 해줍니다. 곧은 진동선을 경과한 화장은 어깨에서 몇 개의 주름을 남기면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소매 아래로 들이오게 하여 멋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길게 내리 들이오는 고름, 하체를 더 길어 보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외에 또 뭐가 있을지 계속해 알아볼게요.

지금부터는 둥근 소매 베레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둥근 소매 베레기는 발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좁은 소매부리는 손목을 자연스럽게 가려워줍니다. 여성 조고리의 길이는 노소가 다르지만 대체로 가슴을 덮어줄 만한 길이로 되었고 역삼각으로 이루어진 옷깃은 시원스럽게 목과 얼굴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치마는 넓은 폭을 잔주름으로 하여 가슴과 허리를 덮어주면서 짧은 조고리 밑에 배치돼 안정감을 줍니다. 여성의 치마가 폭이 넓고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리드르게 한 것은 조선족 여성들이 허리의 곡선미를 추구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된다고 하네요.

밑깃 슬근 데님을 쳐서 신발과 선명한 개선을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선족 전통 복장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네, 조선족 전통 복장은 기본 형태의 특징을 보존하면서 구석 없이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즉, 저고리, 치마, 속치마, 바지, 속바지, 속옷, 갓저고리, 등걸이, 조끼, 마고자, 두루마기, 당이, 원삼, 회자 등등이 있는데요. 평상복과 례복이 조금 다릅니다. 례복으로는 관례복, 홀례복, 상례복이 있는데요. 이 홀례복에는 신랑과 신부의 홀례복이 따로 있고 상례복에도 남자와 여자의 상례복, 동자의 제례복이 따로 각각 있다고 합니다. 신분과 업종에 따라 왕이 입는 오의와 관리들이 입는 옷이 다르고 군사들이 입는 군복이 따로 있었습니다. 또 버선이나 집신, 남학신, 꽃신, 가죽신과 모자 등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처럼 종류가 다양할지라도 전통 복식 형태의 기본 특징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네, 전통 복장은 사실 곡선미를 보완할 수가 없거든요. 남자 저고리는 그럼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개량복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이런 개량복들은 전통 복장의 기본 형태를 지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활동성 및 편의성을 위주로 하면서 현대 패션을 접목시킨 산뜻하고 우아한 개량복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개량복 역시 전통 복장의 기본 형태만은 그대로 살리고 있답니다. 네, 조선족 전통 복장에서 또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바로 공예 조작인데요. 공예 조작에서 조선족 전통 복장은 마름질이 간단하지만 그 조작 공예는 섬세하고 정교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긴 머리와 선머리, 동정선에는 조선족의 지극정성과 지혜롭고 선한 심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으며 겹저고리, 겉바기 저고리, 회장저고리, 적삼 등 저고리는 정교한 솜씨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높은 공예 솜씨를 보여주는 수노이와 노리개는 전통 옷에 한결 이채를 돋구어줍니다.

네, 공예 솜씨도 맛들일 수 없는 부분이죠. 이외에도 전통 복장의 옷 형태와 색감은 독특한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조선족 전통 복장의 무늬 형태와 무늬 색깔은 짙은 민족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옷 무늬 형태를 보면 점, 선, 원형, 삼각형 등 기하 무늬와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란, 국화 등 식물의 무늬와 색깔, 그리고 물고기, 사슴 등 동물의 무늬들을 띠고 있는데요. 이외에 글자 무늬도 있답니다. 이런 옷 무늬들은 잔잔하고 자연스러우며 무늬의 색깔은 언제나 옷 바탕색과 부드러운 조화를 이루어서 은근하면서도 고상한 느낌을 줍니다.

네, 현대공업의 발전에 따라 요즘은 여러 가지 소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현대인의 심미관에 맞춘 다양한 무늬들이 많으며 자수하거나 인화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네, 조선족 전통 복식은 민족의 역사와 생활 풍습이 담긴 살아있는 무형문화유산입니다. 복식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지키고 세대별로 전승하며 오늘날 연변 관광 민속 체험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전통 복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여행의 재미는 유명한 명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예상하지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이 진짜 여행의 보물입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들,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여행 한번 다녀보시면 어떠할지요? 네,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오미란,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행복의 의미를 더욱 따뜻하게 전했습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최숙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로에란 차미령 가수가 부른 행복은 전해드립니다.

인생의 가을이 주는 깊은 성숙과 그 속에 담긴 아름다운 지혜를 노래합니다. 방신곡 작사 김봉관 작곡의 임향숙 가수가 부른 황혼창가를 들으시며 인생의 모든 계절이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80살이 되어도 마음만은 청춘일 수 있습니다. 김대현 작사, 리상희 작곡의 렴수연 가수가 부른 80청춘을 전해드립니다.

산속마을의 아침은 아름답습니다. 안개 걷힌 푸른 산, 맑은 물소리, 그리고 들려오는 새들의 노래,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석화 작사, 문경덕 작곡의 리원남 가수가 부른 산향의 아침을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길은 단순한 이동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움을 안고 가는 길입니다. 최관석 작사, 허순자 작곡의 박향란 가수가 부른 고향의 길을 전해드립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4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삼효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심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염,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

있고 마르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요추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 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 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이번에 새로 승급한 우리 혈배강입니다. 황진수산 타의 혈배강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약과에다도 썼습니다. 앞에다는 황진수산 타이라고 쓰고 뒷면에다는 혈배강이라고 썼습니다. 쉐배강. 네, 그래서 황진수산 타이는 황금보다 귀한 이런 중약재 유효 성분을 500달러이나 되는 이런 유효 성분을 가져다가서리 황금 이런 처방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약은 수산 타이라는 것만인가? 수산이라는 것은 혈전이라는 수산입니다. 쇠수산도 수산. 네, 그래서 혈전을 전문 녹이는 이런 타이. 펩티드란 말입니다. 펩티드는 제일 작은 분자죠. 그래서 황진수산 타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혈배강 본신은 혈액이 고브렐로 건강해진다 해서 혈배강이라는 이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창 랜서입니다. 그래서 한 세트가 약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전문 중풍을 치료하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설명서 잘 보시, 공동 주치에 다 썼습니다. 주약에 우리 중풍 탕환 썼습니다. 그러니까 소아마비람이 다 탕환에 속하는 게죠. 그리고 또 중풍 걸려서 침대에서 일어못 나거나 이게 몽땅 탕환에 속하는 겁니다. 이걸 치료한다고 썼고 반신불수 썼습니다. 그 다음에 입과 눈이 빗뚤어 올라가 거위엔 와이시 썼고 그 다음에 연유이 부칭 말을 똑똑하게 하지 못한다. 주시 후종 그나 발목이란 무릎 관절이란 붓긴다. 네, 부신부艰难. 잘 걸지 못한다. 筋骨疼痛. 네, 근골이 자꾸 아파나고 手足俱乱이란 게 뭐냐? 손발이가 자꾸 꾸꾸대난다. 닭발소이란 된다. 예, 이걸 치료한다고 딱 써놨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风痰主络 주요하게 우리 이 얼굴 방면에 이런 신경 방면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장애 있거나 어지럼증이 나거나 입과 눈이 빗돌아 올라갔거나 입력알로 춤을 흘리거나 또 이런 면풍 맞았거나 이걸 전문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농주치를 잘 보시 명백하게 썼습니다. 그 다음 다른 한 가지 처방은 전문 우리 심근세포를 수복해주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근세포를 수복해주는 처방 이거는 아침 저녁으로 두 알씩 잡수면 좋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잘 운정 안 된다 이런 분들 그 외에 또 두 알 더 잡수게 되면 혈압이 쭉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농주치에다 전문 심장이 음이허해가지고 나타나는 그 다음에 심혈 위주 심장의 피가 잘 통하지 않고 가슴이 답답해나고 숨이 차고 그리고 또 두근두근거리고 네, 自汗乏力라는 게 뭔가 맨 안에 땀을 줄줄줄줄 흘리는 거 말합니다. 겨울철에도 안 좀 땀 줄줄 흘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이나 땀이 나고 맥이 없고 그 다음 마이웨이 지혜다이라는 거는 이게 중풍 맥입니다. 기실은 맥이가 미약하고 지혜다이마이라는 건 맥이가 자꾸 중간에 서는 걸 말합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제 강의를 오래 들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기 전로 맥을 쏙 쥐어보세요. 그래서 맥이 계속 뛰는가 뛰다가 중간에 서는가 규칙적으로 못 뛰는가 이게 다 심줄이 고르지 못한데 신리부치에 속하는 겁니다. 여기에 공농주치에 썼습니다. 신리부치를 치료해 준다고 썼습니다. 그 다음 관심병, 신저통, 관상동맥경화 이걸 치료해 준다고 딱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공농주치를 명백하게 보세요. 우리 이번에 이 약이가 대단히 좋은 약입니다. 모두 약 처방이가 45가지 약재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처방은 모두 4가지 처방으로 구성된 겁니다. 첸정산 천정산이라는 건 뭔가 우리 비뚤어진 걸 돌아가셔와 준다. 이걸 우리 고대로부터 영유명한 처방입니다. 천정산이. 그리고 부양황후탕 전문 중풍에 쓰는 처방입니다. 그 다음 팔진탕이라는 거는 네 가지 기를 보충해주는 사군자탕하고 네 가지 피를 보충해주는 사물탕, 스우탕 이게 결합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생맥음이라는 겁니다. 전문 심장을 치료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중풍 반신불순함 있는 분들이 심장이 다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총적으로 같이 치료해 주기 때문에 이런 방면에서 전문 치료하는 약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황진수한테 황금 페이팡으로 된 게고 황금 약재로 된 겁니다. 모두 순 이런 그 천연 약재를 가져다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분자 500도를 나왔기 때문에 입안을 들어간 순간 직접 흡수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도얼돈이라는 것은 분자식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의 크기인가. 그래서 입 안에 그 점막이, 점막의 그 구멍이가, 흡수될 수 있는 구멍이가 1300도얼돈입니다. 그거보다 작으면 다 흡수되는 겁니다. 500도얼돈이나 대단히 작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대 활동합니다. 5세트를 사면 3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10세트에는 8세트를 더 드리면서 10세트 사는 분들부터는 오늘이 결정해 사겠다 하는 분들 혈배강 10곽을 또 더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아시다시피 보게 되면 혈배강 이 심장에 대한 이 약을 기본적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배합해 주기 위해서 이걸 많이 드리는 겁니다. 공장 측에서 15세트에는 15세트를 더 드리면서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혈배강 10곽을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침은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나는 거 제가 같이 놔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또 오래 걸립니다. 근데 우리 매일마다 맞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삼복철 여름철에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잘로 다 모셔다 드립니다. 이렇게 좋게 이렇게 우리 복무해 준 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꼭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진단이 틀리게 되면 약 처방이 틀릴 수 있고 약 처방이 틀리게 되면 제일 좋은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풍 같은 거는 이거 거저 서두르게 쭉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벌써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 할 때는 빨리 치료해줘야 됩니다. 이미 다 비뚤어진 다음에 치료하자면 엄청 시간이 걸리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병 볼 사람들 우리 원래 기차역점 맞은편이 우리 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저는 혈배강 쓰는 혈배강하고 건신고를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어제는 오랫동안 썼습니다. 네. 혈배강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모집을 눕지 못하고 헐떡헐떡 감기만 오면 거저 목이 마르고 거저 숨이 차서 꼴떡 못했습니다.
1: 네.
2: 그러던 차에 이 혈배강 그런 게 얼마 안 먹고 인차 그 혈배강이 감기 저항력이 약해서 감기라니 그렇게 걸리고 그러던 게 지금 감기라고 아이 걸리고
1: 네.
2: 그리고 이 심장도 얼마 좋아졌는지 모르겠어. 두근두근 거리던 게 그때서 말해도 놀라고 소지에서 소리해도 놀라고 낮에서 소리해도 놀라고 이러던 게 어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신고는 당뇨 종합을 인해서 그저 피트서이 되도록 굴고도 그냥 터지고 그리고 손을 떼지 못했는데
1: 네.
2: 그거 먹고 그런 게 지금 섭외도 그렇게 잤던 게 많이 멎어지고 그리고 이 혈압 조절이 잘 되고 혈당 조절이 잘 되니까 말초신경에 대해서 바깥에 있고 저열 바깥에

0: 저기 다 먹고 전화기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두 가지 있으니까 얼마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효과도 빠르고 예. 네. 영 빠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몸이 헷갑아지고 전구만 거 되던 게 몸이 헷갑아지고 식사를 잘하고 소화가 잘 되는가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활동 네. 못하던 게 활동도 잘하고 할까나 선생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네.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예, 저기나, 혈배강, 유배강 얻으신 지, 한 7, 8개월 됩니다.
1: 네.
3: 처음에는 관심병으로서 아주 항상 숨이 차고, 땀이 줄줄 흘리고, 그 다음에 저기 밥을 좀 해도 그저 뒷전들에서 땀이 나고, 뒷전들이 키우고 하니, 영고생 많고, 예, 심장이 안 좋으니까 또 혈압, 파동도 말이 아닙니다, 예.
1: 네.
3: 올라간다 하면 양배기도 올라가고, 예. 또, 그 다음에는 기억력도 좋지 않고, 그래서 모든 게 그래도, 예, 영, 정말 말 못할 정도로 됐습니다.
1: 네.
3: 이 혈배당 이렇게 쓰니까, 예. 모든 게 그래도 다 차츰차츰 이렇게 얻어요, 얻으란 말입니다.
1: 네.
3: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숨이 너무 차고 맥이 없고 하던 게 지금은 그게 낫고 예. 술 차니까 예. 그 다음에 누워 자기도 좋고 그 다음에 뒷잔들이 땀이 나던 게 많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1: 예.
3: 물처럼 그래서 잔등에 땀이 오고 이렇게 되고 예. 그러던 게 그리고 예. 그 다음에는 팔다리가 말 아이 들어서 예. 5층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게 정말 바빴습니다.
1: 예.
3: 그러던 게 이 그것도 또 많이 효과 좋다, 좋더란 말입니다. 좋아졌단 말입니다.
1: 네.
3: 예, 내, 이거 들, 이름에 보니까 정말 이 방송에서 처음에 소개하는 것처럼 예, 정말 700명 의학 박사들이 연구해낸 약이 딱인 따다. 정말 저기나, 신선한 산, 그런 산이 있는 약, 젤로서 만들어낸 약이니까 효과도 정말 빠르다는 걸 내 이건 느꼈습니다.
1: 네.
3: 예. 이래면서 또 오늘 선생님이 새로운 약을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1: 황금산타이.
3: 예, 예. 이 황금산타이라는 게 정말 듣고 보니까, 예. 어디나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1: 네.
3: 치주의 쇠위. 그 다음에는 주성후종. 그 다음에 소주지질환. 지질환이라는 것도 좋고, 예.
1: 성발이 꾸꾸대나.
3: 이게 우리 노인들께 정말 다 어느 노인들께나 이 모병이 다 있단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3: 이 약을 이것을 이제 방송 들으며 보니까 확실히 이게 효과가 좋겠는데 요번에 이 저기나 우리 활동하는데 이거 먼저 건신고를 떴으니까 그렇게 효과 좋던데 요번에
1: 네.
3: 이게 더 그것보다 설명서를 보면 천연약 제대로 한 게 돼서 더 좋은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3: 이번 이 활동으로 활동에 참가해서 또 약을 써보겠다는 거 내 지금 말합니다.
1: 좋습니다.
3: 그래서 우리 먼저 그렇게 할까요? 혈압이 그전에 높던 게 지금 140, 130을 얻으니 통제되고 있단 말입니다.
1: 네.
3: 그러니까 우리 노인들 말에서는 이쯤에서는 괜찮단 말입니다.
1: 네.
3: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계속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이 약을 써보겠다는 거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1: 네. 지금 우리 열과 10세트 이상 사는 분들부터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도 이런 우대 활동 이외에 공장 측에서 혈배강 또 열과 또 드립니다. 예.
3: 예. 예.
1: 예. 예. 예. 예. 그래서 2880018번 빨리 사주세요.
3: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3: 예.
1: 네.
3: 수고하십시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혈배강 생각한답니다.
1: 네.
4: 예, 느낌 생기도 있어서 풍도 오고 했습니다.
1: 네.
4: 그래, 풍이 오니까 입과 눈이 비틀어지고 양쪽 입에서 틈이 나오고 밥 먹기 바빴습니다.
1: 네.
4: 그래, 혈배강 중에서 선생님 친구를 개념했는 게 입과 눈이 좀 돌아와 됐습니다.
1: 네.
4: 지금은 구름구리 완전 제대로 걸을 수 있습니다.
1: 네.
4: 몸이 완전히 온몸이 다 좋아진 것 같습니다.
1: 예.
4: 방통이 다 어둡고요. 입술도 푸르르는데 이 약수 나무부터는 입술도 붉어지고 손톱 눈이 다 붉어졌어요.
1: 심장에서 와 지금 그렇지.
4: 예. 예. 이 약수는

0: 입술이 빨간 관계 용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지금 같은처럼 효과 너무 좋은데 지금 나온 여기 황진산 타이 들어갔다니까 전부 날에 내 쌓았습니다.
1: 잘 하셨습니다.
0: 예. 네, 쓰고 있는데 실배광보다 효과 열매도 도는 것 같습니다.
1: 결합할까 효과도 빠르죠.
0: 예. 더 정신이 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1: 예.
0: 이렇게 좋은 약은 처음입니다.
1: 황진수산 타이는 입과 눈이 빗으로 올라가거나 공농수치에 딱 썼습니다. 거의 YC에 그 치료된다고 딱 썼습니다.
0: 예. 대소양 쓰기 전에는 오줌증도 심했는데 머리 오줌증도 없고 혈당 혈당이 계속 높았는데 두 가지 다 정상입니다. 지금.
1: 예.
0: 약이 효과 너무 좋아 또 새로운 약을 계속 쓰겠습니다.
1: 좋죠. 예.
0: 예.
1: 예. 2880018번 전화
0: 치시. 예, 예, 예.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우리 가정에서는, 선생님도 아지만 혈배강 쓰고, 지금 또 몇 년 끊어졌던 황진산 타에 같이 쓰고 있으니까, 영 효과가 대단합니다.
1: 네.
3: 정말 그, 의학이 그런 명칭이 완전히 펜단 후엠월 명칭이 완전히 부합되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3: 네, 예, 나는 이전에는 정말 항상 손발이 따뜻하지 못하고 식은땀이 나고 악몽이 많고 그다음 심장도 나쁘고 이런데
1: 네.
3: 이 한 가지 한 가지마다에 혈배강을 쓰면서 많이 좋아진 게 지금의 황진산 타이로 이래 쓰고 있으니까 효과가 배로 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3: 그래 우리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보고 우리 친척 아주바이가 연모저도 내 얘기를 했지만 영 중풍에 걸려서 말도 얼버무리 손발은 막 손이라며 뭐 입이라 막 이래면서 이래 손짓하며 발짓하며 이래며 해도 말을 알아 못 듣고 걸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잡사는데
1: 네.
3: 이 혈배강 쓰고서 이게 다 개선되고 지금 밥도 잘 잡수고 자기절을 잡수고 바꿔 활동도 조금씩 하고 영 좋아졌습니다.
1: 네.
3: 그러면서 이번에 그분들도 내가 그냥 황진산 타이 양년 전에 끊어졌는데 언제 오는가 이래 기다리던 부입니다.
1: 네.
3: 그래서 지금 황진산 타이 같이 쓰니까 모든 게 좋아졌다면 너무너무 항상의 음질을 내흔들면서 정원전 선생님이 소개하는 이 혈배강의 황진산 타이를 결합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다면 사람마다 선전합니다. 음질을 내흔들면서
1: 네.
3: 기래의 선생님은 정말 좋은 약 알선해주고 나도 그렇게 정말 집에만 들어박혀 있던 게서 어전에 다이랑 다 힘이 오고 맹이 오고 기분이 좋으니까 채소밭도 조금씩 가꾸고 있지 않습니까?
1: 대단한 효과가
3: 있죠. 예.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그 좋은 약을 알선한 두 분 선생님께 박선채하고 전 선생님 영 수고 많습니다.
1: 네.
3: 예, 우리 로인들이 이래 정말 명인입니다.
1: 네.
3: 예,
1: 네.
3: 앞으로도 신체수이라면서
1: 네.
3: 아주도 학생들 연빈 일정에 붙었지 얼마나 좋습니까? 사회에다 공을 그니까 가정에서도 꽃이 피지 않습니까?
1: 예.
3: 예, 그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네. 저 선생님 이전에 약방에서 스티 몇 번 봤습니다.
1: 예.
4: 그런데 약 그거 물어보자 그랬다.
1: 네.
4: 이내 무슨 정황가 하면 이전에 그 노체사에 어디든 심내 넣었는데 이 식음에 식땀이 동사미지 쓰거지 나고 귀에서 그 호박씨 가는 소리 나고 자부림이 아이옵니다. 그리고 좀 이 왼쪽 폐에 이전에 그 물이 생겼는데 저 어린님 그 치료 돈 많이 내서 치료를 해야 없어졌는데 또 재벌에서 대장님이 재벌에서 조금 찼다 말입니다.
1: 네.
4: 그래 이 약은 그런데 됩니까?
1: 지금 증상 들어보게 되면 환자분이 지금 심장이 영 나쁩니다.
4: 예, 심대 나쁩니다.
1: 예. 땀 많이 흘린

0: 다음에 애기 없다 이다 심장 문제입니다. 예? 심장 맥이 좋아야 사람도 전신에다 피를 공급해줘서 다리도 맥이 나고 그 다음에 땀 아예 흘릴 수 있죠. 땀이란 건 심장의 액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보게 되면 요 혈배강이가 맞습니다. 예? 그리고 혈배강 우리 이번에는 승급한 게지가 황진수산타이가 붙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황진수산타이가 주요하게 뭐인가 아버님이 지금 물이랑 찬다는 거는 피 모자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뇌경색도 이미 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결합한 이 약을 쓰면 전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진수산타이도 거기에 그 공능주치에다 명백하게 우리 뇌혈전이라며 왔거나 예? 그리고 우리 중풍으로 인해서 뭐 반신을 못 쓰거나 언어장애를 먹거나 예? 예, 이걸 해결해 준다고 딱 써놨습니다. 예. 이거 쓰는 게 좋습니다. 예.
1: 네, 선생님. 그래서 어제까지는 건신교로 강의를 했는데, 저 촉감을 거의 그 지날 때 들었는데, 그 약발에 그 저랑 했다가 오늘이 그 11시에 한다고 이래 물어보는데, 이 내일이 좀 맞는 것 같은데, 땀이 나고, 예.
0: 맞습니다. 그래서 뜻을 알만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우리 지금 이 강의 시간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 만나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1: 선생님 어디니 그런 거 봅니까?
0: 우기병원 예? 우기병원 아닐까?
1: 이 서산이 그랬지.
0: 예, 원래 호서산 그 뒷메리 거기 우기병원 2층
1: 2층입니까?
0: 2층 그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요 시간이 끝이 난 다음에 아버님이 전화 놓고 일단 2880018번 전화체 예약하셔. 예?
1: 아니 내일 이게 장말합니까?
0: 일단 거기다 전화 치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평상시 치밀함 나가지고 서리잖아요. 시간이가 어떻게 되겠는지 몰라서 일단 먼저 전화체 물어보셔야 됩니다.
1: 아니 근데 내 용서인데 지문은 난 맞습니까 그래?
0: 아니 거기다 먼저 전화 치셔. 먼저 만나서 얘기를 하겠어.
1: 예,
0: 건강하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래서 이런 그 혈전이 당날부터 이렇게 통할 수 있게끔 이런 황진수산 타입니다. 그래서 손발이가 꿋꿋대나거나 들지 못하거나 이런데 신경선을 빨리 이소줘야 되죠. 그래서 신경이가 이렇게 막히게 되면 그 다음에 사지가 령활하지 못하고 다리를 하면 이렇게 앞으로 내디디기 바쁩니다.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건신고를 먹으면서 어떤 일이 있는가 나면 저기 그런 그 먹기 전에는
0: 지금 우리 그 혈배강 시간입니다.
3: 혈배강이란 말은
0: 지금 그 혈배강 건신고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3: 예, 같이 쓰고
0: 그래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3: 그런데 그 저기 그런 아바에 푹 맞아가지고 말도 어머님이 그래고 밥 숟갈도 어디가 떨어진지 뭐 거기다 떠오는 별거가 있어서 영 그렇게 심했습니다. 저는 항상 머리가 불안한 게 어째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늘 저기 자꾸 잡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기 이 건신고를 선생님 저희 그런 뭔가 혈배강 혈배강이 선생님 강의를 한 데서 들은 게 정말 이래서 합당한 것 같아서 내 약을 선택했는데 이 약을 먹으면서 이 아바인이 우마라도 말도 발 못하던 게 지금 안으로 말이랑 알아듣기에 하고 밥도 제대로 떠잡혔습니다.
0: 소혈암 떠는 게 많이 좋아졌죠.
3: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또 가슴이 항상 두근두근한 게 떨리고 심장도 그 조차했던 게 그런 90만을 항상 먹었는데 지금은 먹지 않아도 그렇게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다.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이 예, 그래서 지금 쓸 필요가 없

0: 없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저는 예, 이 이야기가 너무도 좋으니까
1: 네.
0: 우리 아바이가 내가 둘이 같이 좀 많이 주문해서 예.
1: 네.
0: 일단 먹겠습니다.
1: 아, 좋죠. 예. 이번에 활동 얼마 줬습니까?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0: 예, 2880018.
1: 예. 예, 예. 네.
0: 예.
1: 건강하세요.
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김에 두 가지 처방. 통순방하고 통로방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통순방이라는 거는 혈전을 녹여서 통하게 한다 이런 게죠. 거기면은 이뇨알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뇨란 건 뭔가 뇨시입니다. 우슬. 예. 그리고 알선이란 건 당삼하고 단삼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가 혈관을 잘 통하게 해주고 혈전을 녹입니다. 그래가지고 우슬이 혈관이 통하니까나 예. 우리 대뇌 이런 혈관 머리카락이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 이런 약한 혈관 약의 분자가 조그마하기 때문에 500돌든 이런 분자를 해서 예. 직접 들어갈 수 있죠. 예. 그래서 모세 혈관을 열어주고 그래서 우리 혈관이가 딱 무슨 우리 더우물하고 그 다음 빙과리가 한데 이래 만난 것처럼 예. 저리 혈전을 녹일 수 있죠. 예. 그리고 통로방이라는 거는 산총스건이라는 겁니다. 산총이라는 거는 동물성 약재 세 가지 들어갔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벌레 이런 형식으로 띠롱하고 쥔시 장찬 세 가지 약재입니다. 이 세 가지 약재는 공통 특징이 뭔가 하면 동의 충성 꼬랑대 끌어지게 되면 다시 자라나는 이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인체 내 이런 신경선을 있어주고 그리고 스건이란 건 네 가지 부들레 된 약재 전샹 테마하고 삼칠 황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성 동물성 약재가 결합해가지고서 신경선을 몽땅 있어주기 때문에 모든 이런 중풍을 해서 당화해 왔거나 이런 분들 치료하는데 효과 좋죠.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명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명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노래는 김상분 작사, 양춘복 작곡의 조국의 백호원입니다. 온갖 꽃이 피어나는 백호원처럼 우리 조국이 희망찬 내일을 그려보는 곡입니다. 어여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석화 작사 류현근 작곡의 즐겁게 웃자를 들려드립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처럼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크게 한번 웃어보는 건 어떨까요?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김무룡 작사 최창조 작곡의 여름밤은 좋았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고향 여름밤의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노래는 태옥 작사 리경득 작곡의 그대 품입니다. 항상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조국의 품,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느껴보시죠. 화메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문춘향 작사 방동걸 작곡의 꽃이 레앙입니다. 작은 꽃이가 바람을 타고 세상을 누비는 레앙길이 마치 우리네 인상처럼 아름답고 신비롭게 달아옵니다. 오금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김광룡 작사, 백희남 작곡의 날마다 전화를 준비했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조덕진 작사 방화 작곡의 금산 은산 내광연변을 소개합니다. 황금빛 산과 은빛 산으로 비어든 연변이 풍요로움, 그리고 그 터전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렴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배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원찬, 제작의 방불임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8월 1일은 건군절로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9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연변은 영광스러운 전통이는 로혁명 근거지로서 국민의 정은 효력처럼 두텁고 끈끈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전조에서는 옹군 우속 재반 정책을 착실히 실시하고 알심들여 장병들의 뒷근심을 해결해주고 있으며 국방을 관심하고 부대를 열애하며 군인을 숭상하는 쌍몽 공동건설의 짙은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건군절 전야 두 세대 변경 수호사들을 잇는 붉은 전통 전승 활동이 령정 변경 일선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항미 원조 로병 대표들은 령정 변경 검사소 삼합통상구를 찾아 주재 당일 활동을 펼쳤습니다. 로영웅들과 세일대 이민관리경찰들은 국문에서 만나 봉화가 타오르던 세월을 돌이켜보며 변강수호의 사명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여기는 룡정 삼합통상구입니다. 제 뒤에는 78호 경계비가 조국 변경선에 우뚝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항미 원조 로병들은 훈장을 달고 이곳을 찾아 이민관리경찰들과 함께 현대화 공문과 공관 변방 건설을 증견하고 있는데요. 조국을 지키는 초심은 대를 이어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병들은 먼저 경찰 겸 실전 훈련을 참관하고 현대화 다우종지능 경무장비를 가까이에서 체험했으며 연합검사대청과 78호 경계비 삼합국경대교를 참관했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 전가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변방검사 민경들은 대례를 지어 로병들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로영웅들은 죽기에 이름을 남기고 검사소에서는 변경수호 기념메달을 증정하며 장엄한 의식으로 빛나는 군혼의 경미를 표했습니다. 항미원조 로병 손대산입니다.
3: 오늘 저의 로병아

0: 우리 지원군 노병들이 검사소를 찾게 돼 매우 기쁩니다. 검사소 민경들이 모두 얼굴에 생기가 넘치고 신체도 건강하니 변경을 보유하는 데 든든함을 느낍니다. 항미원조 로병 로도현입니다. 지원군 로전우들, 여러분은 나라와 고향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바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매우 강해졌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인민관리경찰들은 선배들의 충성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아 변경관리통제와 편민봉사초소를 굳건히 지키고 매 한 치의 국토라도 굳게 지키려한다고 다졌습니다. 삼합출입경 변방검사소 판공실 부조임 마리파입니다. 로 선배들의 총을 이어받는 것은 곧 무거운 책임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로병들께서는 안심하십시오. 국무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전쟁 시절부터 오늘날 평화로운 성세에 이르기까지 군민이 한마음으로 영례를 숭상하는 홍색 유전자는 연변에 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영렬 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기념관 전시 진료를 승격하고 전역과 영렬들의 사적을 깊이 발굴했습니다. 또한 흩어져 있는 열사 기념시설을 전면 조사해 등록을 마치고 정밀하게 보수 관리함으로써 선렬들을 기리는 정신적 진지를 견고히 다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쌍몽 공동건설 담체를 확대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대와 지방의 거리를 일층 좁혔습니다. 건군 99주년을 맞아 연결시 북산가도에서는 주둔 부대와 연동해 부대 지방 공동건설 활동을 개최하고 장병들에게 위문 물자를 전달했습니다. 웅장한 중국인민 해방군 군가가 울려 퍼지고 군민 련안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춤대결, 수수께끼, 알아맞추기, 줄 당기기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으며 웃음소리가 넘치는 가운데 온군 애민의 정이 무르익었습니다. 연결시 북산가도 기층관리 전문 간사 려희동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형식의 부대 지방 공동건설 활동을 폭넓게 펼쳐 부대 장병들이 북산가도에서 집과 같은 따뜻함을 느끼게 하겠습니다. 또한 변함없이 부대 건설과 발전을 지지해 부대 지방 융합사업이 한 단계 더 올라서게 하겠습니다. 옹군 우석, 옹군 애미는 이미 연변에서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았고 쌍몽 건설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연결시는 전국 쌍몽 모범도시 영예를 10회 연속 따냈고 도나시는 7회 연속, 훈촌시는 4회 연속 따냈습니다. 각지에서는 지역 특색에 립각해 옹군 모식을 혁신했는데 훈촌시는 전성 옹군 편민 납장에 서서 솔선적으로 풍경구, 공공버스, 공공임대주택, 3대 무료 우대 정책을 출시했습니다. 도나시는 홍색 역사 자원을 바탕으로 정책, 물자, 문화, 과학기술, 법률을 아우르는 5위일체 옹군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대우를 조직해 군인 가족과 퇴역 군인들에게 의료와 기능 강습 등 우대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옹군 우속 자원봉사팀 책임자 조홍염입니다. 우리 병원은 현역 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무료 구강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발치와 근관 치료, 구강 CT 촬영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도나시 퇴역군인 사무국 부국장 정효맹입니다. 향후 우리는 계속 부대를 위해 봉사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초심 사명을 실천하며 보상 임무를 전력으로 완수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주와 현급 퇴역군인 사업 부문에서는 주둔 부대를 위문하고 변방 초소를 방문하면서 훈련 후군 보장, 대호 건설 등 정황을 깊이 요해하고 연변 주둔 부대의 생활 보장, 훈련 지원, 문화 오락 등 각종 위문품을 전달해 부대 훈련을 전력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우대 무휴 자금을 전액 지급하고 장병들의 퇴역 후 진로와 가정, 자녀 문제를 실속 있게 해결했습니다. 건군 99주년의 새로운 기점에서 연변은 군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변경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며 변경 안정 공고와 군민 공영의 시대 답안을 계속 힘차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8일 건군절을 맞으며 조급 지도 일꾼들은 전주 각지에서 연변 주둔 부대와 우대 모휼 사업 단위를 위문하면서 연변 주둔 인민 해방군 전체 지휘원과 전투원 무장경찰 부대 장병, 전주 부대 리퇴직 간부, 제대 퇴역군인과 우대 모휼 대상들에게 명절 축하와 진심 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7월 31일 주당위 상보위원이며 동전부 부장인 석

관한 연길에서 무장경찰 연변지대를 찾아 위문하고 조당위와 조정부를 대표해 광범한 무장경찰 장병들에게 명절 문안과 숭고한 경례를 전했습니다. 석기환은 장병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대 건설 발전, 일상훈련, 전투준비, 후근 보장 정황을 요해하고 실제 곤란과 수요를 상세히 문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장기간 무장경찰 연변지대는 사명을 명기하고 당의 지휘에 따라 안전보장과 안정수호, 돌발상황 응급처리, 재해구조 등 막중한 임무에서 용감히 중임을 짊어지면서 실속있는 행동과 책임감으로 연변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보장하고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조당위와 조정부는 시종 무장경찰 연변지대 건설에 관심을 돌리고 재반 우대 무휴일 정책을 전면 실시하며 장병들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군정 군민 단결의 양호한 국면을 끊임없이 공고히 할 것입니다. 7월 30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정법위원회 서기인 소경량은 활용해서 91710 부대와 우대 무휴일 대상을 위문했습니다. 91710 부대에서 소경량은 부대 장병들과 친절히 교류했습니다. 그는 광범한 장병들이 계속해 악량된 투지로 충성스럽게 직책을 이행하며 군민 융합 발전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지방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더 많은 힘을 기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우대 무휴일 대상 고병천내 집에서 소경량은 로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로인의 건강 상태를 문의하고 재반 우대 무휴일 정책 실시 정황을 상세로 했습니다. 소경량은 당지 관련 부문에서 시종 알심드려 신시대 원군 우속 사업을 잘하고 우대 무휴일 대상 방문 관심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재반 우대 무휴일 보장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동적으로 앞장서 봉사하고 곤란과 문제를 해결해서 당과 정부의 관심 배려를 우대 무휴일 대상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7월 30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휘는 용정에서 6.1908 부대를 위문했습니다. 왕조휘는 부대 장병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대 건설, 장병들의 훈련과 생활 등 정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광범한 장병들이 보여준 강한 군사 소양과 훌륭한 정신 면모를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왕조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4년간 연변 주둔부대 광범한 장병들은 제2의 고향에 뿌리 내려 지방 건설 발전에 적극 뛰어들고 막중한 임무를 주동적으로 맡아 전주 여러 민족 대중의 높은 신뢰를 받고 연변의 조화 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연변은 예나 다름없이 연변 주둔부대 건설을 지지하고 온군 우속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전승 발행하며 재반 우대 무휴일 정책을 착실히 실시하고 온군 우속, 퇴역군인 보장 등 사업을 잘해 광범한 장병들이 시름 놓고 국방 건설에 뛰어들어 조국 변강에서 공을 세우게 할 것입니다. 7월 28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은 도문에서 무장경찰 연변지대 근무 2대대 도문 중대와 우대 무휴일 대상을 위문했습니다. 박군봉은 부대 장병들과 친절히 교류하면서 장병들의 일상훈련, 당직 근무, 전투준비, 생활보장 등 정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그들에게 진심 어린 문안과 명절 축복을 전했습니다. 박군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변 주둔부대 광범한 장병들은 홍수방지 재해구조, 향촌진흥, 안정수호 등 사업에서 주동적으로 책임을 떠매고 역할을 발휘해 우리 주 경제사회 발전과 조화 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조당위와 조정부는 계속해 온군 우속 우량 전통을 발행하고 재반 정책 조치를 참답게 실시하며 부대 장병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우대 무휴일 대상 리춘진네 집을 찾은 박군봉은 그의 건강과 일상생활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박군봉은 국방 및 군대 건설과 지방 발전을 위해 한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나서 관련 부문에서 재반 우대 무휴일 정책을 잘 실시해 광범한 우대 무휴일 대상들이 당과 정부의 관심 배려를 체감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7월 24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중공연변주 규율검사위원회 서기, 연변주 감찰위원회

0: 주임인 필전동은 무장경찰 도나종대 장병과 퇴역 영예로병 선수봉을 찾아 위문하며 조당위와 조정부를 대표해 명절 축복과 진심어린 안부를 전했습니다. 무장경찰 도나종대에서 필전동은 종대 건설 정황을 깊이 여해하고 단연간 경제사회 발전과 긴급구조 등 면에서 한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나서 무장경찰 장병들이 계속해 지방경제사회 발전을 지지해 부대 지방 공동건설과 융합발전의 세상을 함께 써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전투에서 8급 장례를 입은 89세 로병 손수복네 집을 찾은 필전동은 로인의 건강과 가정 형편을 상세히 했습니다. 그는 관련 부문에서 정성어린 관심을 기울이고 재반 우대 모휼 정책을 잘 실시해 이들이 언제나 당과 정부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7월 29일 조정부 당조 성원이며 조공안국 국장인 우혜생은 연결해서 연변 영예원, 연변 영예군인병원, 연변 군대 간부 휴양소를 찾아 위문했습니다. 우혜생은 부대 리퇴직 간부, 우대 모휴 대상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건강, 일상생활 등 정황을 문의했습니다. 우혜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옹군 우석은 당과 정부의 우량한 전통입니다. 각 단위에서는 시종 인민을 위한 초심을 지키고 봉사 조치를 끊임없이 세분화하며 각종 우대 모휼 인원의 생활 보장, 의료 건강, 로간부 봉사 등 중점 사업을 실속 있게 잘해야 합니다. 친절하고 세심한 봉사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당과 정부의 따뜻한 관심이 대중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와닿게 하며 전사회적으로 군인을 존중하고 우대 모휼 대상을 관심하는 짙은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1: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7월 29일 항미원조 로병들을 초청해 도문 통상구를 참관시켰습니다. 활동기간 항미원조 로병들은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국문기수대 일상훈련을 관람한 뒤 기수대 민경들과 친절하게 교류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도문 통상구 홍색자원을 교실로 삼아 로영웅들과 세일대 국문수호자들이 70여 년 세월을 뛰어넘는 정신적 교감을 이루게 했으며 혁명 정신을 전승하고 수변 초심을 굳건히 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0: 고온 속에서 일터를 지키는 이들에게 경기를 피하고 사회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 일전 연변 보원산 조도실업유한회사에서는 연결해서 공익위문 활동을 펼쳐 관심과 사랑이 담긴 음료수를 환경미화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애심 활동에서 기업이 기부한 8천 상자 음료수는 관할구역 각 공회 쉼터와 여러 구간의 환경미화 작업 지점에 분배돼 환경미화원들이 작업 도중 언제든지 물을 가져갈 수 있고 가까운 곳에서 보충할 수 있게 편의를 줍니다. 연변 보원산 조도실업유관회사 판매경리 조명광입니다. 무더운 날에도 환경미화원들은 밖에서 일하면서 매우 고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중수소, 감소수, 8천 상자를 기부해 환경미화원들이 조금이나마 시원한 여름을 보내게 하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7월 29일 북경 봉성체육문화유한회사에서 주최한 2026년 청소년 축구 초청 경기가 룡정시 해랑강 축구문화소진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길림성각지와 광주항대축구학교, 한국, 러시아 등 나라와 지역에서 온 수십 개 청소년 축구팀이 경기장에 모여 실력을 겨뤘습니다. 룡정시 체육학교 선수들은 여러 경기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 U10조 우승과 U9조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는 연결시 소년아동도서관에 우표로 전하는 빙설 민속과학보급독서회가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활동은 대학생 동계운동의 맞이를 주제로 빙설과학보급, 길림민속, 우표문화, 독서공유, 손그림 등 내용을 융합해 어린이들이 재미있는 수업에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소학생이며 연계 전화는 0433-500-9133번입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윤일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변 경제 발전에 조력합시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진...

고통 및 부정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여름용 실크 이불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고급 매트 3종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가치가 990원에 상당하는 타워형 선풍기 한 대를 증정해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정해 드립니다. 네, 여름 인기 가정 제품은 수량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소진 시 이벤트가 즉시 종료되며 연장하지 않습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예약 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겨울에 얻은 병을 여름, 특히 우리 삼복지간에 와서 예, 빨리 치료를 받으시려 하는 분들에게 되면 지금 우리 양생이랑 많이 이야기를 했던데 이런 양생에 신경을 쓰지 말고 치료약을 두고는 동충하초 발효균분 두 봉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미 복용하고 있는 분들, 요 우리 삼복지가 많은 두 봉지를 할 것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새로 지금 사시는 분들, 꼭 우리 처음에는 두 봉지지 할 것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이번 우대 활동은 다른 때에 비해서 하나는 우리 삼복에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여름 제품들을 우리 이불이라든가 매트라든가 선풍기, 우리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걸 면비로 드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이번에는 더 드리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한 곽의 가격이 절반 가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절반도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런 약보다도 더 높은 이런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리면서 이제 우대 활동 5회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5회를 잘 이용할 것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새로운 도경을 개척한 천년 약물이 발효 특징을 과시한 제품으로서 전통적인 제조 방법이 부족점을 미봉하고 새로운 현대 발효 기술을 채용해가지고 이야기 난제를 해결해 주면서 인체기를 통하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고 그러니까 특히 우리 이번에 삼복지간에 만에는 이런 기라든가 경락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부위에 우리 침혈을 통하게 한다게 되면 또 만에는 병을 치료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그냥 포기하는 방법으로 기를 통하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고 우리 병이란 것이 막혔기 때문에 병이란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막힌 부분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또 동충하초 발효균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통하게 하는데 우리 피가 흐르는 곳이면 모두가 동맥경화랑 생길 수 있는데 이런 혈관을 통하게 하고 음양 조절 그냥 얘기도 하지만 동충하초는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 차다 덥다 높다 낮다를 평형이 되게 조절해 줄 수가 있고 오장을 동시에 치르고 동충하초의 세포수복수 그냥 예전 때리고 동충하초고 한 봉지가 3g인데 모두가 세포수복수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포라는 것이 우리 잠자고 있는 세포가 있고 활용하는 세포가 있는데 병이 나타났다면 활용하는 세포가 사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체 세포수복소로 잠자는 세포를 격화를 시켜서 사망된 세포를 대체해가지고 신진대사에 참여하면서 한 가지 약으로

0: 신체에 나타나는 같지 않은 병을 동시에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그 나이가 들어대서 복원하고 치료를 포기하신다면 인생의 종점에 난 먼저 가게 되지만 지금이라도 신심을 갖고 동충하초 바르기염을 포기한다면 늙은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필 수 있고 새롭게 청춘의 활력을 확보할 수 있고 면역력하고 저항력이 제거되면서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젊은 분들도 많이 걸리는 이런 병에서 해탈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 성과가 표명한 데 한다게 되면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발효한 이후로는 중약의 온정성하고 안정성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라는 건 또 우리 중화구대 신선초의 왕으로 불리고 있고 인삼도경하고 함께 중국이 3대 유명하고 진귀한 보약 중에 포괄화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은 이 세 가지 약 중에서 인삼이 제일 좋다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도 인삼하고 함께 우리 중국이 3대 유명하고 진귀한 보약 중에 포괄화 되고 있고 100가지 약 중에서 고온명주로 불리고 있고 생명을 구하는 그러니까 우리 인삼이란 그냥 소개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죽음에서 생명을 구하는 이런 신선초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동충하초가 바로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한병 아주 중해가지고 여러 가지 약에서 치료가 되지 않던 이런 중약 그런 중한병도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는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그냥 해두는데 우리 인체에 세계 생명 통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생명 통로를 열어주게 되면 백병이 생기지 않게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동충하초 발효 중약은 간하고 신장을 통하게 되는데 빠른 속도로 손상된 간하고 신장을 수복해주고 간하고 신장이 쓰레기하고 대사폐물물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간이란 거는 체내 나쁜 노폐물을 해독해주는 작용이고 그리고 우리 체내 노폐물이란 거는 대변, 소변, 땀으로 나가게 되는데 신장, 콩팥으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을 복용한다면 이런 공농 효과를 회복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혈액이 깨끗해질 수가 있고 장부가 깨끗해지게 되고 인체의 자유능력이 새롭게 건립돼가지고 간장이 피를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이란 것이 피를 저장하는 창고와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우리 소개통에 비장기가 좋게 되면 내가 음식을 먹고 비장이 좋게 된다면 이런 피를 만들어가지고 간에 가서 우리 그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이란 것이 피를 저장하는 장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어떤 장기에 문제가 생길 때 피를 수혈할 때 꼭 우리 간이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1: 네.
2: 저도 이 동충하초로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예.
2: 그래서 먹고 나가 먹을수록 정말 좋습니다. 이 먹어본 사람은 아는 것 같단다.
0: 맞죠.
2: 예, 이거 먹어본 사람은 다 내 주머니 손도 냈더만에 나는 원래 이 다 약 포기라고 그저 일 못하고 집에서 그저 바깥으로도 발을 못하던 사람들 이 동충하초 먹고 이렇게 활동할까에 영 모두 불반다 말다 그래서 우리 옆에 집에 그런 중표 온 환자인데 이 약을 싸게 담겨야 먼저 보내서 쌌습니다. 굉장히 용 좋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딱 먹을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약을 쭉 쳐놓고 예, 먹던 게 어느 약 먹었던가 해 먹었던가 하던 게 이 약을 먹을까 예, 한 번 먹을까 정말 예, 편리합니다. 정말 이 약을. 그러니까 예, 약을 보내 좀 많이 싸겠다지만 예, 그냥 먹자면 예, 그래서 그런 분이 전화하는 중입니다. 그래 저 이쯤에 약이 예, 더 말할 데 없습니다. 저 선생님 말씀과 똑같아요. 예, 정말 좋습니다. 어느 약에 비기지 못한단 말인데 이 약은 정말 이런 좋은 약을 팔까. 그래서 그런 중표원 한자인데 저번에 그런 채도 싸먹어서 깹니다. 굉장히 용 좋다지.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많이 싸겠다고 또
0: 중풍이 오는 것도 예, 중풍이 오는 것이 많은 혈관을 막혔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
2: 그래 맞아.
0: 막힌 저 우리 동맥경화가

0: 챙겨가지고 막히는데, 그 우리 동충하초 발음이면은 다른 이런 그 약이 없는 이런 물질, 또 영산매라든가에 셀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중풍이 왔을 때 치료를 해줄 수가 있고, 중풍이 와가지고 후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풍이란 것이 온이고 인연해지 5년 사는 재풍이란 게 자꾸 오는데, 올 때마다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음이면은 풍이 와가지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뭐 발달을 못 쓰거나 언어장애가 있거나 음식 먹을 때 깨끼거나 이런 증상 있는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발음기면에서는 모두가 치료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우대 활동하는 이런 길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1: 네.
0: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1: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시오.
0: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메세남까?
2: 예. 그렇죠.
3: 예. 나도 동차하차 먹고 있는데 많은 혈액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0: 맞죠.
3: 예, 처음에 어째 먹었는가 하면, 이거 먹기 전에 내 약 많이 먹었습니다. 다리를 저래서, 예, 걷기도 영 힘들었단 말입니다.
0: 아, 예.
3: 예, 물어보면 예, 된다. 그 약 먹으면 된다. 먹었습니다, 내가. 정말 여러 번 먹었는데, 그저 한 이틀 나그다도 또 그렇고 그렇고 해서 뭐든 이게 나 먹어 이렇게 했지 하고 소리에 그저 가만히 있다 했는데,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서 이 약은 정말 특별한 약이 아닙니까? 예?
0: 여름, 예.
3: 여름은 불러, 예. 그래서 이거 한번 먹어보자. 그 어종육보에 예, 다 필요한다니까나 먹어보자. 이 골까에 도 좋겠대. 먹어본 게 아 정말 좋습니다.
0: 맞죠.
3: 다리 저리던 게 지금 이나 저리자세요. 걸른 게다 하나도 부담이 없이 얼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깎고.
0: 맞습니다.
3: 야, 정말, 이 약이 정말 내, 어머야, 약 습한 거 먹어도 정말 이런 약이 없던 게, 이거는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얼마 좋습니까?
0: 맞습니다.
3: 그리고 밤에 자고 깨어나,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 터무난 게 정신이 안 나고 그런데 이 약이 특히 정신이 난단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0: 맞지요.
3: 야, 왜 이렇게 정신학과에 눈도 이렇게 밝아지는 감 나고, 예? 기분이 좋습니다, 이야기. 정말.
0: 맞습니다. 예.
3: 그래, 예, 어제는 이렇게 나 있으니까 쌀을 막대라고, 예. 밥을 많이 못 먹었단 말인다. 이렇게 며칠 끝에 얼굴 나면서 이래까에 밥을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할 수 없어 먹고 이랬는데, 이야기에 정말 특별하게 밥을 어쩜 이렇게 많이 먹힙니까?
0: 맞습니다, 예.
3: 야, 정말 밥이 맛있으세요. 밥 많이 먹을까? 예. 힘이 납니다.
0: 맞지요?
3: 예, 정신하고 예, 정말 맥이 납니다. 정말 밥을 못 먹는 사람은 예, 이 약 먹으면 정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가 먹어봤길래 압니다.
0: 그렇죠, 예.
3: 예, 정말 예, 이 약 먹을까? 밥이 너무 잘 된 게 나는 예, 귀 얼마 올랐는지 모릅니다. 날 보는 사람마다 못 이랍니다. 오, 저쩌고 죽게 됐더니 그렇게 살이 올랐는가? 그래, 이거 먹을 그렇다고 그럼 나도 먹어보겠다면 이랬단 말입니다.
0: 맞죠.
3: 이 약은 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약은 정말 밤 잘 먹게 한단 말입니다.
0: 맞지요.
3: 그리고 예, 섭에 자다가도 예, 밤에도 몇 번 일어나 그래도 밤에 발 자지도 못하는데 근데 섭인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하루에 두 번 그저 하룻밤에 두 번이나 한 번만 넣으면 예, 아무 일도 없잼까?
0: 그건 다 정상입니다. 예.
3: 야, 이런 약이 정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 왜 밤 자지 못해가지고. 잔다는 게 눈을 감으면, 예, 나는 자는 것 같은데, 아이 잔단 말입니다. 예. 정말 산잠 자지. 그래, 이게 지금 이 약 먹은 다음부터는, 예, 그저 흘러보면, 정말 몇 시간 훌 자고 일어나면 정신 납니다.
0: 맞지요.
3: 아, 정말, 예, 이 약은 먹어본 사람이 그야 알고, 예, 이 약이 정말 먹어보니 난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약에, 그저, 하루에 한번 먹는데, 어장육보고 다 펴해주길래 이렇게 놨지요. 아무 일도, 난 지금, 예, 이렇게 불편하던 게 지금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 난 불편한 데 하나도 없었어요. 좀 아이 아픕니다. 그래, 내, 우리 약 어쩌면 아이 먹어서 되는가, 어쩌는가, 내 생각합니다. 그치? 너무 일 없으니까. 어제, 아, 난 불편한 데 없이, 예, 영 정말 행복하게 삽니다. 정말 아, 예. 넘었는데, 예. 그래, 지금 이제 며칠밖에 없다 했잖까, 예?
0: 다시야밖에 없습니다.
3: 그러니까 난 내가 다시야밖에 없을까, 예? 좋은 약은 내가 좀 더 싸서 더 건강하게 먹자고, 예?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0: 그러십시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3: 계속 먹어, 이럽죠, 예?
0: 유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어떤 나이가 되게 되면 오장육부 기능이라는 게 하강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약으로 예, 이런 기능을 그냥 회복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복용하는 게 이렇습니다.

0: 어떤 약은 뭐 며칠 먹다 끊어라 이래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예, 이 약은 아닙니다. 그냥 복용해도 됩니다. 어떤 특히 내색이신 분들 어떤 장기 공력이 다 하강되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예, 우리 이전에는 이제 그 자기로 우리 약을 먹고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게 되면 약을 먹지 않고도 되는데 우선 그런 기능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꼭 밖으로부터 이 약으로 보충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
1: 그러길래 난 계속 먹고 정말 먹어보니까 이 약만 한 게 없습니다. 난 지금 이 모든 가지 하나도 불편해. 얼마나 좋는지 모른다.
0: 그렇죠.
1: 정말
0: 예.
1: 감사합니다. 이 약이. 예.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약 알선해줘서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예, 네. 저도 이 동청하서 발의되는 문제점 있는 걸 바꿔왔는데, 저는 정말 이거 먹기, 이 동청하서 발의되는 먹기 시작해서 내가 나든 이 불편하던 게 많이 해결됐어요. 뭐 해야 되냐, 지금. 나도 위가 나빠가지고, 한국과 일하다가 한 10년 하자던 게 그래서 한 6년 하고 있으니. 너무 위가 이러면서 발을 먹지 못하고 조금만 먹어도 눈치껏이 딱 맥힘이 얼리 뻗치면서 형심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이 정말 세게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다는 게 다 댕면서도 아예 효과 안 나는데 이 동충하수 발견을 먹었는데 이 먹기는 내가 이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미술겁고 이러면 힘해가지고 이 먹었는데 이게 해결됐구나. 이것도 해결되면서 바로 예. 이렇게 못 먹던 게 먹게 되고 소화 내일에 배고픈 거 알고 그냥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가 굶어도 밥을 먹게 된 생각이었어. 그래서 때되면 약 먹길래 해서 그래서 한 술도 먹고 이랬는데 저걸로 이렇게 소화되면 밥맛이 오면 밥이 당기고 먹었는데 조금 더 먹어도 불편하지 않고 이렇더란 말입니다.
0: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이 동충하수 발효기면은 알파 분해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른 어떤 위약이랑 없는 이런 물질인데 이런 게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병으로 고생하든지 간에 무슨 위축성 염이에 우리 위궤양이로 이런 여러 가지 위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병들이 다 해결됩니다. 그 머리랑 아픈 거는 물의 피공급이란 거 안 되는 거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같이 해결됩니다. 예.
3: 그대 일이 하나하나 해결되면서 밥 먹으니까 그 다음에는 맥없던 게 맥도 나오고
0: 맞죠 예.
3: 정말 이게 말과 같이 정말 신선 불러 자랑한다. 정말 아이 겨울에는 이게 정말 벌레가 되고 겨울에는 하트 되고 내가 또 아프게 여름 한 푸른 여사 먹으니는 조금 괜찮다. 근데 가슴이 돼서 찬바람만 떨어지면 아프기 시작하면 어분 겨울 봄 거지 내 이렇단 말입니다. 저든지 이게 차츰차츰
0: 그래서 예, 제가 지금 그냥 우리 동충하수 발효기면을 복용하신 분들을 두 봉지 잘하지 않습니까? 요 우리 삼복지간에 두 봉지 자게 되면 이제 우리 겨울이 오게 되면 찬 바람이 오지 않습니까? 가을이 그때 올 때에 그때 그 병을 딱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봉지 잘합니다. 예.
3: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처음 지금 겨울에 이겼었습니다.
0: 맞죠. 예.
3: 그래, 아무래도, 야, 이야기 내게 맞고, 내가 먹으니까, 이렇게 지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거 이제, 어떤 계속 먹어야 되겠다. 다른 이야기 필요 없다 생각한다.
0: 맞죠.
3: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 활동에도 참가하다고, 그래서, 전화하는데, 정말, 이 선생님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0: 네, 283-060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0: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4: 예.
3: 두분 선생님 고맙습니다.
2: 예.
3: 내가 이 동충하초 선생님 강연점수를 썼는데 참 좋아요.
4: 예.
3: 원래 노고 있을 줄 같아서 골도 휘고 혈압도 엄청 많이 된게 혈압상 엄청 되고요.
4: 맞죠.
3: 섬에 하나 대해서 봤어요. 지금 뭐 한 번도 안 넣어요.
4: 전립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예.
3: 예. 그리고 저 그 손발에 그 차고 그랬던 건데 그 싹 났었어요.
4: 음양 조절. 예.
3: 예. 깨끗이 저 조절을 이래 나사진 게 많아요.
4: 맞죠.
3: 예. 약이 참 좋은 약이래요.
4: 맞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4: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4: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신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오장을 조절해서 그런지 병들이 하나하나 빨리 나아진다고 합니다.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네.
2: 네. 네. 안녕하십니까.
5: 네, 어제, 예. 어제 예, 동충하초로 아홉과 그 잔인데 집에 먹던 약이 있어서 그거 같이 있는데 그 약을 먹으면 괴력에 먹어 이렇게 하니 지금 몰라 물어보자 그럽니다.
4: 약이 많습니까?
5: 약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 20알 먹으면 됩니다.
4: 중약입니까?
5: 그게 어때?
2: 네.
4: 아니 중약인가 말입니다. 약이 첨약입니까?
5: 중약 자리에 좀 낸다는 그런 한약입니다.
4: 그렇게
5: 게.
4: 그러면 네. 아침에 네. 아침에 둘 다 복원하게 하라. 하게 되면 20분 예. 내지 30분 간격을 두고 복원하십시오. 그러면 일 없습니다.
5: 아, 그렇습니까? 그거 예. 몰라, 내가 물어본다.
4: 예, 예.
5: 네, 감사합니다.
4: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내 사람이자.
2: 네.
6: 예. 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4: 예.
6: 저, 나도 예, 동충하초를 쓰는 환자인데.
4: 예.
6: 이때까지 3년이었습니다. 근데,
4: 아,
6: 연전에, 예. 예, 7월 10일 날 또, 예, 16가게 쐈습니다.
4: 아, 예.
6: 예, 근데 그, 예, 염소 방수의 선생님이 말씀하는 게, 동충하초는 나 원래 하루에 두 번씩 먹었는데, 지금도 뭐, 아침에 한 번에 더 두 번 먹으라는 게, 그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4: 효과를 빨리 보자게 되면 단번에 두 봉지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예, 많은 분들은 예. 예, 조금 빨리 낫기 위해서 두 봉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나누지 말고 예, 단번에 예. 아침에 두 봉지를 단번에 하십시오. 그게 더 예. 바릅니다. 예.
6: 예.
4: 예. 예. 또 원래 삼복지간에는 예.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6: 예.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예.
4: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4: 예,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우리 주약에는 중약의 이런 치료 원칙에 따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게 되면 심장에 문제가 있다게 되면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게 되면 피가 모자랍니다. 피가 모자랄 때는 간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간이란 거는 피를 저장하는 창고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장에서 피를 요구할 때 되면 간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간이 도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 그 심장병 있는 분들은 다 열이 있습니다. 심장열. 이 열을 죽이려 한다게 되면 중에서는 불이라고 말하는데 불 꺼준다 하게 되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신장 콩팥이란 거는 물입니다. 그래서 불을 꺼주는 방법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장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하게 되면 하나는 도움을 받고 다른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

그거는 제약하는 이런 방법을 해서 그러니까 어느 한 개 장기 문제가 있다면 이런 여러 개 장기가 서로 도와주고 제약하는 방법으로 병정이 되게 하면서 치료 목적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우대 활동 아주 좋은 우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쁨 충전, 긍정 에너지 충전, 행복 충전소.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것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말 없는 배려, 이름 없는 수고, 당연하게 여겨온 하루의 안전함까지도요. 문득 마음이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한 수많은 손길들이 있었음을 말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조용한 응원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또한 수많은 감사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요. 일상을 조율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의 꽃을 피운 명인과 명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 말은 찰리 채플린의 명언인데요.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웃음으로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예술가 찰리 채플린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찰리 채플린의 인생에 대한 명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웃음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 두 번째, 우리는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났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세 번째, 절망은 마약이다. 절망은 사람을 무관심하게 만든다. 이 밖에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용기이다 등 명언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찰리 채플린의 예술 인생에 대해 잘 보여줄 수 있는 일화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칼을 들었고 어떤 사람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지팡이 하나와 낡은 둥절모 그리고 작은 콧수염만으로 세상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 대사 없이 사람들 울리고 또 한순간에는 배를 잡고 웃게 만들었던 남자. 지금도 흑백 필름 속에서는 조용히 걸어가고 있지만 그의 발걸음은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우리 곁을 지나고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대부분 검은 중절모와 헐렁한 바지, 커다란 구두를 신고 오리걸음처럼 뒤뚱뒤뚱 걸어가는 떠돌이 신사의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라 마치 처음부터 그런 캐릭터였을 것 같지만 사실 그 한 사람 안에는 누구보다 가난했고 누구보다 외로웠던 어린 아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을 절반도 이해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1889년 영국 런던, 산업혁명으로 도시가 눈부시게 성장하던 시기였지만 그 화려함 뒤편에는 하루를 버티기도 힘든 빈민가가 있었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바로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모두 무대에서 노래하고 연기하는 공연 예술인이었지만 안정적인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의지하며 가정을 떠났고 어머니는 뛰어난 가창력을 가졌음에도 병과 가난 때문에 점점 무대에서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오늘날이라면 사회복지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런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제플린이 어린 시절 가장 많이 기억했던 것은 배고픔이었다고 합니다.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 하루를 버티고 난방이 되지 않는 방에서 추위를 견디며 잠을 청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때로는 고아원과 구빈원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어린 형제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세상을 원망하며 성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채플린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가난을 증오하기보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도 서로를 위해 웃음을 만들어내던 사람들, 가진 것은 없어도 아이들에게 농담을 건네던 거리의 노동자들, 마지막 동전을 나누던 이웃들, 훗날 그의 영화에는 이런 사람들이 다 수도 없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상상으로 만든 인물이 아니라 어린 시절 자신의 눈으로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찰리 채플린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대에서 노래하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관객들은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고 공연장은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때 어린 찰리가 대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겁도 났을 테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지만 노래를 따라 부르고 몸짓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조금 전까지 야유를 보내던 관객들이 하나 둘 웃기 시작했고 이내 박수까지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더 전해집니다. 관객들이 무대로 동전을 던지기 시작하자 어린 찰리는 노래를 멈추고 동전을 먼저 주워 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더욱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에게는 장난이 아니라 생계가 걸린 돈이었지만 관객들은 그것을 익살스러운 연기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채플린은 훗날 이 일을 떠올리며 웃음과 슬픔은 언제나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그의 영화 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이 되었습니다. 관객은 웃고 있지만 화면 속 인물은 울고 있는 이야기. 겉으로는 코미디지만 그 안에는 삶의 아픔이 숨쉬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훗날 전 세계가 사랑하게 되는 채플린식 코미디의 시작이었습니다.

제플린은 어린 나이부터 극단을 따라다니며 무대 경험을 쌓았습니다. 무대 뒤에서 배우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고 대사를 외우기보다 몸짓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사람마다 걸음걸이가 다르고 화가 났을 때 손을 움직이는 방식도 다르다는 사실을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누군가는 연기를 배웠지만 채플린은 사람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짓은 과장돼 보이면서도 이상할 만큼 현실적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본 적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절부터 그는 거리 자체를 하나의 학교로 삼았습니다. 시장을 오가는 상인, 술에 취한 신사, 허리를 굽힌 노동자, 장난치는 아이들까지 모두 그의 스승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사람들의 표정 하나, 걸음 하나를 자신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담아두었습니다. 훗날 영화에서 아무 말 없어도 감정을 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오랜 관찰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영화를 만들면서 한 가지 원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관객을 웃기기 위해 사람을 비웃지 않는 것, 세상의 약자를 희화한 대신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 그래서 그의 영화 속 너도리 신사는 늘 가난하지만

품위를 잃지 않았고 가진 것은 없어도 누군가를 돕기 위해 마지막 빵 한 조각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 모습은 채플린이 평생 잊지 못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떠돌이 신사는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세상 모든 평범한 사람들을 대신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화려한 영웅도 아니고 엄청난 부자도 아닌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국적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시대가 달라도 사람들은 그를 보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듯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는 찰리 채플린의 명언대로 또 그의 예술 인생에 대한 이야기대로 그의 영향력은 단순히 위대한 영화 배우에 머물지 않습니다. 대사가 없어도 감동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코미디도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의 영화 감독과 배우들은 그의 연출과 연기를 교과서처럼 연구하고 있으며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그의 작품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웃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찰리 채플린은 한 세기를 넘어 오늘도 가장 따뜻한 얼굴로 우리 곁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의 세기는 명인명언 코너에서는 찰리 채플린의 이야기와 함께 했습니다. 찰리 채플린의 예술 인생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의 명언으로부터 그의 훌륭한 가치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갈등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직장, 가정, 친구 사이 등 일상 곳곳에서 갈등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상황을 해석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이를 벗어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갈등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대화 도중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신의 입장을 먼저 이야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그 후에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감정적인 폭발입니다. 분노, 좌절, 실망과 같은 감정이 올라올 때 이를 억누르거나 공격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차분하게 표현하는 것은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갈등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해결을 시도하기보다는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꿀팁 시간에는 슬기로운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갈등은 누구에게나 힘든 상황이지만 올바른 대처법을 알고 있다면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3번째 시간입니다.

0: 자택립이 쓰고 있는 모자에는 채양이 없었다. 모자를 잃어버려서 스스로 만들어 쓴 것이라고 했다. 구닥다리 안경도 다리가 하나 떨어져 가는 끈으로 묶어 귀에 걸었다. 하지만 노인의 눈에는 총기가 돌았다. 사탕립은 모태똥을 보더니 기뻐서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고는 성큼성큼 걸음을 내디디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보게, 난 한 번도 대호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네. 윤지, 자네는 여여 말이 아니군, 그래. 어? 요사이도 밤을 새며 일하나? 어? 모태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저만치 서특립의 말을 끌고 앞서가는 소년 전사가 보였다. 지난번에 하자진이 어린 마부가 말을 타고 서특립이 그 말을 모은다고 하더니 그 소년인 듯 하였다.
1: 선생님, 사람들이 선생님께 불만이 대단하던데요. 불만이라니? 서특립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려 모태똥을 보았다. 왜 말을 안 타고 다니십니까? 난 또 무슨 불만인가 했더니.
0: 사탕립이 웃으면서 말했다.
1: 내가 진작 말했지만은 말을 타면 허리가 아파.
0: 언젠가 사탕립이 말이 늙은 게 불쌍을 해서 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뒤에 다른 말을 바꾸어 주었는데도 여전히 말에 오르지 않은 걸 보면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다.
1: 정말 허리가 아프세요? 다른 까닭이 있는 건 아니고요.
0: 모태똥이 미심쩍은 얼굴로 물었다.
1: 윤지, 이렇게 자꾸 따져 물으니 솔직하게 얘기해 주지.
0: 서특립은 제법 엄숙하게 말했다.
1: 이 문제는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네. 말이란 걸음을 대신해주는 짐승이라니. 걸음은 제 발로 걸어야지 누군가 대신해줘 버릇하면은 본말을 전도하는 것과 같네. 자꾸 말만 타고 보면은 몸이 허약해져서 걸음도 제대로 옮길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되고 나서 말이 없으면은 어쩌겠어, 응?
0: 모태똥이 졌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을 했다.
1: 선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많으시니 무리하지 마십시오.
0: 말잔등에는 서특립의 짐 외에 다른 사람들의 배낭도 들어 보이었다. 서특립은 마치 자식을 어루만지듯 말을 청겹게 쓰다듬어 주었다.
1: 보게, 실린 물건이 적지 않다네. 어?
0: 서특립은 말에 실은 짐 말고도 짐이 더 있는지 자루 두 개를 메고 있었다. 작은 자루는 그런대로 보기 괜찮았지만 큰 자루는 알락달락한 천 조각들로 키워 만든 것이었다. 묵중한 걸 보아서 뭘 많이 넣은 것 같았다.
1: 그 자루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습니까?
0: 모태똥이 물었다.
1: 이거 어째가 여하튼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라네.
0: 서특립이 말했다.
1: 작은 자루에는 내 문방사보가 들어있거든. 벽에다가 표를 쓸 때면 아주 그저 그만이지. 이 큰 자루에는 못, 녹근, 송곳, 마치 뭐든 다 들어있네. 사람들은 이 자루를 값없이 여겨 자꾸 버리라고 하지. 우스개로 보물자루라 부르기도 하고. 한 번은 황야에서 들것에 부러졌는데 마땅히 손볼 방법이 없었지. 근데 나한테 이게 있어서 바로 고칠 수가 있었다네. 그러니 내 이 보물자루를 없애서야 되겠나? 어?
0: 서특립의 고집스러운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다. 모태똥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었다. 서특립이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1: 참, 우리가 또 주리로 간다던데.
0: 그렇습니다. 모태똥이 말했다.
1: 오늘 아침에 루산관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산관을 점령하고 나면은 준이를 칠 겁니다. 참 훌륭하이. 준이는 문화의 도시가 아닌가. 장세가 아주 많지. 삼통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려온 곳이기도 하고 거기에다 큰 도서관을 세울 생각이었는데 부대가 철거하는 바람에 그만두었어. 이번에 다시 준이를 점령한다면 구휼을 하게 해줘야. 어?
0: 사탕님은 흥이 나서 이야기를 했다. 그때 간부 휴양년의 지도원 리앵도가 걸어왔다. 그래는 활짝 웃으며 모태똥에게 경례를 했다. 방직공 출신인 그네는 무석과 상해에서 밥투쟁을 이끈 적이 있었다. 그 뒤 백구에서 버티기 힘들어 소베트 구역으로 왔던 것이다. 장정을 시작하기 전에 성당의 부녀대장으로 있었는데 똑똑하고 일을 잘하는 데다 빈틈이 없어서 지도원으로 전근되어 온 것이다. 홍군 모자 아래로 깔끔한 단발머리가 보이는 데다가 단단히 졸라맨 허리띠에는 자그마한 권총까지 차고 있어서 꽤나 씩씩해 보이었다. 수천리 길을 고생스럽게 걸은 뒤인데도 어딘지 여유로워 보이었다. 발그레한 얼굴은 금방 딴 앵도 같았다.
1: 앵도 동지, 일을 참 야무지게 했더군. 어르신들이 아무 탈 없이 정말 훌륭해요.
0: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도와주시는데요. 리앵도가 웃으며 말했다. 예쁘고 총명해서 은근히 마음에 두고 있는 네가 많았다. 잘생기고 재능 있는 사람도 많았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까닭인지는 아는 네가 없었다. 스스로도 그 얘기는 절대 꺼내지 않았다.
1: 앵도 동지, 동지의 정책은 아직 그대로입니까?
0: 정책이라니요?
1: 왜, 그 한결같은 독신 정책 말입니다.
0: 앵도가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추석 동지, 소문이 정말 빠르군요. 그 일은 제가 시간을 내서 따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내가 꼭 알아내고 말 테니까.
0: 모태똥이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1: 사각제 어르신은 어디에 계시지?
0: 리앵도가 앞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보이시죠? 앞에 가셨어요. 사각제는 사람들 틈에 섞여 산비탈을 오르고 있었다. 그는 큼직한 솜군복을 입고 대나무 지팽이를 짚으면서 힘들게 걸음을 옮기었다. 모태똥은 리앵도와 함께 걸음을 재우쳤다. 사각제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돋아 있었다. 몸이 많이 쇠약해진 것 같았다.
1: 어르신 괜찮으세요?
0: 사각제는 걸음을 멈추더니 눈을 가느스름이 뜨고 물었다.
1: 윤지인가?
0: 네, 그렇습니다. 모태똥이 웃으며 대꾸했다.
1: 오늘은 웬일로 안경을 안 쓰셨나요?
2: 쓸 수가 없었네.
0: 그는 저고리 호수머리를 툭툭 치면서 한숨을 지었다.
2: 안경을 깰까봐 겁나서 그래요. 어제 수경제 이르러 안경을 찾으니 없지 않겠나. 아마 오는 길에 잠깐 쉴 때 잃었나 보다 하고 오리길을 되돌아가서 풀밭을 샅샅이 뒤져도 없었지. 야단 났군. 이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책도 볼 수가 없겠군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책이 불룩해서 보니까 안경을 책에 끼워두지 않았겠나? 어?
0: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1: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역시 안경을 걸고 다니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자네 이 귀주의 길을 좀 보게.
0: 사각제는 질척거리는 붉은 진흙길과 비안개 속에 잠긴 채 끝없이 펼쳐진 산들을 가리키야 한다. 모태똥이 막 대꾸를 하려는데 사각제의 목에 걸린 빨간 끈이 보이야 한다. 가슴 쪽이 불룩한 것이 소모 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았다.
1: 그런데 어르신 목에 뭘 걸고 계십니까?
2: 뭔지 알고 싶은가?
0: 사각제가 가슴을 치면서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2: 우리의 보물이라네. 에?
0: 사각제가 앞단추 두 개를 풀자 붉은 비단에선 꾸레미가 나타났다. 가슴팍에 소중히 걸고 있었다.
2: 우리 소비에트 공화국

0: 내무부의 도장이야. 그러니 어찌 귀중하지 않겠나? 응?
1: 모 대동이 왜 하필 목에 걸고 계시냐고 물으려는데 이행도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지난번 토성전도에서 적들이 바싹 뒤쫓아오는데 어르신이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그리도 벗고 우통도 다 드러내시고.
0: 아니 왜 적들이랑 목숨 걸고 싸우시려고 그랬나?
1: 글쎄 말입니다. 모두들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요. 제가 뭘 하려고 그러시냐고 물어도 들은 척도 않고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붉은 비단에 싼 담 목에 거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옷을 마저 입으시고는
0: 이러면은 적들이 날 붙잡지 않은 이상 잃어버릴 염려가 없지.
1: 이 도장은 우리 소베트하고 생사존망을 같이 할 테니까 라고 하시잖아요.
2: 사각자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0: 지금 사방의 적이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판이니까 이렇게 해야 안전하지.
1: 모태똥은 웃음 띈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에 마지 않았다.
0: 어르신 요즘도 시를 쓰십니까? 가끔 쓰기는 하지만은 별로야.
1: 사각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0: 이혼지 자네는 어떤가?
3: 저야 대부분 마루에서 읍지요. 말을 타고 실을 읊는 게 큰 위안입니다. 하지만 수경제 이름에는 전보를 다루느라 바삐 보내다 보니 실을 옮겨 적을 겨를이 없습니다. 또 오를 때 곧바로 적어야 하는데 정말 아쉽지요. 영감이 지나가면 다시 떠오르지 않고 또 맛이 사라지거든요.
1: 모태똥이 한껏 흥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등용초가 걸음을 멈추고 인사를 건넸다. 모주석 동지 잘 지내십니까?
3: 그럼요. 잘 지내고 말고요.
1: 모태똥이 성큼성큼 걸어갔다. 등용초는 회색 평상복에 누른 비옷을 걸치고 비 속에 서 있었다.
4: 등노님, 폐병이 좀 나았습니까?
1: 모태똥이 몹시 수척한 등용초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쓰여 물었다.
5: 네, 이제는 괜찮습니다.
1: 등용초가 웃으며 대답했다. 모주석 동지, 그렇게 부르시지 마십시오. 그냥 등동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4: 힘들 텐데 왜 말을 타지 않습니까?
5: 타고 싶으면 타고 걷고 싶으면 걷습니다. 발을 놀래야죠.
4: 그것도 좋지요.
1: 모태똥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리행도에게 물었다.
0: 동필무 어르신은 왜 여태 안 보이는 겁니까?
1: 그제야 이영도는 오늘 오전에 하자진이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전했다. 동어르신과 후종래는 모두 들것을 따라가는데 이제 곧 대우를 따라올 겁니다.
0: 마침내 따라는 왔나 보군.
1: 모태똥은 다행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었다.
5: 그러지 말고 좀 기다려보세요.
1: 동용초가 말했다. 그러세요. 금방 올 겁니다. 이행도도 거들었다. 모태똥은 남아서 하자진의 들것이 오기를 기다렸다. 길가에 거무충충한 삼나무 숲이 있어 비를 피하기 좋았다. 호위병과 기병 통신원들은 말을 끌고 나무 아래로 갔다. 지난번 토성에서 보았던 그 나무왕이었다. 이 크고 웅대한 나무 아래 조울래와 나란히 앉아 지도를 본 적이 있었다. 모태똥은 그때처럼 땅으로 불룩하게 솟은 나무뿌리에 조용히 앉았다. 앞은 여전히 자우룩한 안개비로 흐릿허분하였다. 대호는 쉬지 않고 전진하였다. 들끝 몇 개가 지나갔지만 하자진은 보이지 않았다. 한 시간쯤 지났을 때 심호위병이 흥분해서 소리를 지었다.
6: 옵니다! 와요! 저기 하자진 동지 들것이 보입니다!
1: 모태똥은 몸을 펄떡 일으켜 멀리 산구비를 바라보았다. 과연 들것 하나가 휘청거리며 오고 있었다. 모태똥이 웃으며 물었다.
0: 동지가 그걸 어떻게 알지?
6: 저기 키 크고 안경 쓴 사람 보십시오. 리사입니다.
1: 들것이 점점 가까워왔다.
2: 리치와 약가방을 맨 간호사 이수죽이 뒤를

0: 따르고 있었다.
1: 모두석 동지 축하드립니다.
0: 리치가 모태똥을 보고 달래와 격려를 하며 소리쳤다.
1: 따님이에요.
0: 리수죽이 덧붙이야 하다. 모태똥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손을 맞잡았다. 들끝 대원들에게도 인사를 건넸다. 하자제는 회색 군용 담요를 덮고 누워있었다. 담요는 비에 축축이 젖어있었고 얼굴을 가린 삿갓도 온통 핏물투성이었다. 들끝 아래로도 물이 뚝뚝 떨어져 내리었다. 모태똥은 다급히 들끝을 잡고 삼나무 아래로 가 아내의 얼굴을 덮은 삿갓을 살며시 벗기었다. 하자제는 파리한 얼굴로 눈을 지그시 감고 누워있었다. 머리를 감싼 큰 수건도 축축하였다.
1: 여보, 여보.
0: 모태똥이 귀에 대고 나직히 불렀다. 하자제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남편을 보고 빙그레 웃었다. 하지만 곧 눈물을 왈칵 쏟았다.
1: 춥지?
0: 모태똥이 축축에 젖은 담요를 매만지며 속삭였다.
1: 괜찮아요.
0: 하자진이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2: 호위병, 안장주머니에 담요랑 마른 수건이 있지? 좀 가져다 주어요.
0: 심호위병이 불이 나게 달려왔다. 모태똥은 젖은 수건을 풀고 마른 수건으로 하자진의 머리를 싸매주었다. 그리고는 젖은 담요를 벗겨버리고 자기의 담요를 안에 덮은 뒤에 겉에다 젖은 담요를 마저 덮었다. 하자제는 모처럼 행복한지 볼이 발그레했다.
1: 제가 마음대로 아이를 다른 사람한테 맡겼어요.
0: 하자진이 미안한 얼굴을 한 채 눈을 내리깔았다.
1: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집주인이 집이 없었어요.
0: 불안한 듯 하자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리치가 곧바로 사정을 설명했다.
3: 문제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은전 서른잎 남기고 왔으니 잘 길러줄 겁니다.
1: 여보, 괴로워 말아요. 나중에 혁명이 승리하면 내가 꼭 데려올 터이니까.
0: 모태똥도 아내를 위로했다. 마침 동필모와 후정통신원이 다가왔다. 모태똥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2: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내가 마음대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0: 동필모가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2: 만약 잘못이 있다면 날람을 하세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0: 모태똥이 손을 저 호위병과 통신원들을 부르더니 함께 말해 올랐다.
4: 루산관 전투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저는 먼저 가봐야 하니 천천히 오십시오.
0: 모태똥은 손을 흔들고는 말고삐를 잡아채며 자욱한 빗속으로 사라지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 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미란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네.
1: 오늘 특별히 더 밝아 보이십니다.
0: 그래요. 네. 네. 항상 에너지가 넘치죠.
1: 그렇죠.
0: 네. 네. 자, 오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3아리랑을 다 또 복습하는 시간으로 했어요.
1: 복습.
0: 네. 네. 잘 마무리했거든요.
1: 그래요?
0: 네.
1: 잘하셨어요, 참.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뭐 어떻게?
0: 또 새로운가 아리랑을 또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1: 이제 그 중국 조선족 아리랑 집에 수록된
0: 네.
1: 또 강남 아리랑이라고 있어요.
0: 네.
1: 저도 뭐 이 강남 아리랑은
0: 네.
1: 들어보지 못했어요. 처음이에요.
0: 네. 그 수집 정리한 아리랑이라
1: 네,
0: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지도 못했을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네. 중국 조선족 아리랑. 중국 조선족 아리랑 그 집에
0: 네.
1: 수록된 곡입니다, 여러분. 네. 이런 우리 조선족들이 이제 불렀던 아리랑이 있겠죠?
0: 네.
1: 네.
0: 우리 수십 정리를 해서
1: 네. 네. 어느 시기에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0: 그렇죠.
1: 불렀던
0: 우리 황혼 선생님께서 체벌을 네. 하셨어요.
1: 네네.
0: 그래서 먼저 또 저희 방송 애청자분들이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1: 네네.
0: 노래를 가르칠 때 네. 가사 말을 꼭
1: 전해달라고
0: 두 번
1: 빨리 불러드리세요. 빨리
0: 천천히 해라고 하더라고요.
1: 빨리 읽어드리세요.
0: 네. 강남 아리랑 가사 말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남은 멀어서 강남은 멀어서 2700리 강남은 멀어서 2700리 한 달하고 열흘을 가고 한 달하고 열흘을 가고 가면은 언제나 따뜻한 별류천지라네. 언제나 따뜻한 별류천지라네. 후렴은 아리랑

0: 알이랑 아라리요. 알이랑 강나물 언제 가나. 네, 이 가사 말입니다. 저희가 또 노래 따라 부르기를 할 때 또 한 구절 한 구절씩 가다 보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또 메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네.
1: 한마디 한마디씩 우리 같이 한번 배워봅시다.
0: 네.
1: 네, 저도 네. 처음이라서 저도 이제 막 배우면서 저도 함께 배우는 시간이
0: 그렇죠.
1: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새마치 우리 양산도 장단
0: 네.
1: 덩덩 따궁따 덩덩 따궁따 강남은 멀어서 강남은 멀어서 자

0: 강남이 멀긴 멀죠.
1: 그렇죠.
0: 여기서.
1: 멀죠.
0: 네, 2700리. 천리도 아니고 2700리. 네. 2700리래요.

0: 자유박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가고 자
1: 가고
2: 가고
3: 좀 높죠?
0: 높은가요? 가성으로 번지세요.
1: 네, 네.
0: 가고 이렇게 가성으로
1: 네,
0: 오미란 선생님 가성으로 좀 해보세요.
3: 가고
0: 예. 이렇게 가성 이렇게 되죠?
3: 네,
0: 네 다시 한번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 내려와야 돼요, 음이.
2: 미운 운이 내려와.

0: 노래가 네. 그 민요풍이라 하기보다 네. 가요풍에도
1: 그렇죠.
0: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전통 민요가 아니고 그
1: 신민요.
0: 신민요. 예. 그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1: 그렇죠.
0: 그 너들강변이라든가
1: 네.
0: 네, 뭐 요렇게 신민요들이 1930년대
1: 이후로
0: 그 신민요가 많이 막 산생할 때 그럴 때 이제 생긴 그런 민요인 것 같은.
1: 그러니까 이 지금 네. 이 체보를 보면요. 리황훈 선생님 체보를 하셨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예전에는 뭐 만약 신민요면 그게 뭐 작사자 작곡자가 알려져 있겠는데 네네. 여기 보면 작사자가 없습니다.
0: 그러니까.
1: 작곡자도 없고 하니까 그냥 불려진 것을 우리가 체보로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또 섞였죠?
0: 네네네. 네. 네.
2: 재밌어.
0: 재밌어요?
2: 재밌어요.
0: 네. 밑으로 또 내려가 볼까요? 밑으로. 아래 선율은 또 어떤지.
2: 네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여기 앞에 모두 그 여섯 줄이잖아요.
1: 네.
0: 네, 여섯 줄이니까 위에 부분을 먼저 좀 해봅시다. 위에 부분을 먼저 잘 익힐 수 있도록 해봅시다. 오미나 쌤.
1: 자유박.
0: 불러.
1: 자유박.
0: 네, 잘 한번 불러 보실 수 있나요?
2: 이게 안 붙었다. 나 알아보면 무섭다.
0: 네.
1: 네.
0: 속도가 왜냐하면 속도가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을 했다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도를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너무 빨리 부르니까

0: 여기까지. 여기까지 먼저 해봅시다. 네. 언제는 내일 하고.
1: 네, 언제?
0: 다음에.
1: 다음에 하고. 다음에 하고.
0: 다음에 하시고. 네. 자.

0: 여기까지. 여기까지.
1: 여기까지.
2: 네. 잘했습니다.
3: 여기까지. 아, 잘 불렀어요.
1: 같이.
3: 아주 잘 불렀습니다. 네. 근데 그, 네. 진성이 네. 아주 많이 올라가네요.
1: 많이 올라가요?
3: 진성이. 이렇게. 진성이 참 잘
1: 올라가네. 네.
3: 여성분들이 그 진성 음력이 네.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저기 오미란 선생님은 진성 음력이 넓으셔서 좋겠어요.
1: 아, 좋겠어요.
2: 같이 비하는데 너무 잘합니다.
3: 네네. 네.
1: 아, 그래요?
2: 난 아멘 네. 넓임에 와는.
3: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일은 안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널리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1: 널리는 건 괜찮고.
3: 네, 네. 네,
1: 칭찬이죠.
3: 예, 네, 널리는 거는 괜찮고. 일을 시키면 안 돼요.
2: 그렇죠.
3: 네. 네. 다시.

0: 다음에 이제 바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1: 그렇죠. 네.
0: 어서 오세요.
1: 근데 또 있죠. 네. 언제나 네. 언제나. 네.

0: 네, 여러 곡 끝났으면 좋겠어요.
1: 그렇죠.
0: 네, 덤스 아리랑 하지 말고 여러 곡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예전에 이 좀 이 네. 가사도 네. 사설도 좀 보면은 네. 근데 언제나 만날까 이랬으면 좋겠는데 네. 또 돼 있죠.
0: 네.
1: 사설은 고칠 수가 없고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전해왔다는 아리랑을 배우는 게 네. 목적입니다.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리랑이 꼭 들어가야 되죠.

0: 그 네. 가지 언제 갈까 그 네. 속타 마음이죠.
1: 사실은 네. 지금 4분의 3박으로 돼 있는 거를 8분의 9로 지금 고쳐서 하는 거예요. 네. 4분의 3으로 하면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그 본조 아리랑 있죠. 아리랑 아리랑 이런 정서일 것 같아요. 네.

0: 그럼 재미가 없죠.
1: 그렇죠.
2: 이렇게 보면
1: 그래서 장단을
2: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1: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장단이 참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장단을 바뀌니까. 네.
2: 사실은 번주아리랑

0: 이렇게 하면 재밌잖아요.
1: 또 아리 또 하시고 장난 밖에 하시고.
2: 아리랑 제대로 못 배웠지. 네. 이제 이 아리랑 제대로 못 배웠지.
0: 뭔지 아니야.
1: 그 예전에는 우리가 그 스튜디오 저쪽에 있을 때는 했잖아요. 긴 아리도 했고 본조 아리도.
2: 새로운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1: 아 그럼요.
2: 또 못 배웠어.
1: 다시 또 배워보죠. 그

0: 그냥 연착이 나왔네요.
1: 왜냐면 아니 지금 그 저기 세마치로 된
2: 아리랑
1: 양산도 장단 할부리 호박으로 된 아리랑만 지금 한 거예요.
0: 우리가 아리랑 그렇죠. 네. 뭐 영천 아리랑 아리랑도
1: 있는데. 그건 이제 안 했죠.
2: 이런 거 먹고 나면 그렇죠. 멋있지? 안 돼 하니까.
0: 오 지금 서서 털어나고 있어요.
3: 어서 뭐 하면 뭐 따라갑니다.
0: 그러니까요.
3: 훈련 잘 시켰습니다 우리를.
0: 네 그렇죠. 즉흥이에요. 네. 지금 방송 내용은 지금
1: 네, 강남이
0: 강남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 불렀어요. 이야 이거 뭐
2: 선생님 그 머리 깨다
0: 음악 캐리했네요. 그래서 이제 아리랑도 네.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또 새로 바뀌고 하다 네네. 보니까
3: 배워지 네.

0: 예, 네, 보여주지 못하셨죠.
1: 번조아리랑, 네. 번조아리랑을 아시면 좋죠.
0: 네. 네.
1: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리랑 아리랑 이거를 이제 뭐 번조라고 알고 있는데
0: 네.
1: 번조는 이제 그게 아니고 8분의 9로
0: 그렇죠.
1: 8분의 9로 아.

0: 나 이게 본조.
1: 예, 우리 선생님 고모 될 제대로 정말 예, 못 비워봤습니다.
0: 이렇게 재밌는 아리랑을 가르쳐야죠.
2: 예. 그렇죠. 재밌는.
1: 네. 자, 선생님께 되게 멋있다.
2: 아리랑이 다 네. 우리 그 불려야지야 할 아리랑이니까요.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0: 그럼요.
2: 네, 네. 아유 시간이 오늘 후뚝 갔네요.
1: 시간에 같이.
2: 그럼 후뚝
1: 갔네요.
2: 후뚝 갔네요.
0: 빨리 지나갔어요.
2: 자, 강남 아리랑을 좀더 연습을 하는 시간 더 가시고요.
0: 네. 빠르다.
1: 아깝다.
2: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네, 연면대학 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강남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2: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1: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지금까지 엄이란이었습니다.

서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전화 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환이라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부신몽약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 몽약입니다. 본 제품은 치명을 위주로 한 발매환이라 했기 때문에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천추관,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농조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면서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면서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르껄거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이런 증상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경락과 폐경락은 아주 밀접한 연대성이 강한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심폐, 이것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로 되어 있으면서 심폐리 심한 증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준다 했죠.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기본으로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에서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림상 주요한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긋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기침을 잘 긋습니다.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한 림상표현에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초온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 제품인데 어떤 분들은 기침이 나니까 단순 호흡기통만 치료해서 그때는 좀 낫는 것 같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러한 폐단이 많이 있는데

0: 근본 문제는 심폐열을 쳐줘야 됩니다. 이래서 보온 제품 저온 장시만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가래가 줄어들고 기침이 줄어들고 완전히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게 되는데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며 우리준의 과학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는 모두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어있는데요. 한 가게 가격은 199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초온 청심환 쓰는 가족입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우리 큰 거는 당뇨 종합을 인해서, 예. 그저 이 어머 붓기가 다 그저 예, 나서 그저 유리처럼 번쩍번쩍 한다. 그리고 숨이 헐떡하고, 예. 혈압 조절이 내가 차가 또 영 많고, 예. 그리고 감기 온다. 뭐 그저, 그저 콧물에 눈물에 범벅이고, 예. 가슴이 먼해서, 예. 꼼짝 매삼지를 못한다. 그러고 이빨이 아파서 통제 나그라고 예. 그러고 그런지 어니가 고초에 지내시고
0: 아, 예. 입에 냄새가 모질게 나죠. 예예.
2: 예. 예, 그러고 맥박 지내 빨리 뛰서 예. 엄청 못한다. 예. 그 사이 내 내약을 먼저 빌었지.
0: 예.
2: 그래서 시각에 하나 그래 잡았는데 하나 하나 지금 소진된다면서. 즐거워한다.
0: 아, 그렇죠.
2: 예. 이 이빨이 아프던 게 이렇고 냄새가 나던 게 이렇고 그러고 헐떡헐떡 하던 게 이렇고 예. 횡전한 길도 발을 걸지도 못하겠어요.
0: 아, 예, 예.
2: 제이 더구나 있지 했잖아요. 예. 예, 그랬던 게 아직 모제비도 못 눕던 게 그래도 조금씩 눕고 예. 앉아서 쉬었습니다.
0: 아, 예, 심각할 정도.
2: 예, 그랬지.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그리고 붓기가 싹 내렸지 몸이 헷갑아진단다.
0: 그렇죠.
2: 그리고 예, 소화가 예. 잘 되놨거나 예. 식사를 하지 못해 그랬던 게 식사를 잘한다.
0: 어, 심장병 치료했는데
2: 예, 아홉가고 배달
0: 예, 잘 그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예,
2: 예
0: 33에 다섯 개 5번 연락하면 문점 무료 배달도 가능합니다. 건강하세요.
2: 예, 고맙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처음 천심환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이 심장이 나빴어요. 가슴이 그저 두근거림에 답답하던 게 지금 두근거리지 않고 답답하지 않습니다.
0: 아, 예.
3: 그리고 예, 층계를 올라올 때문에 그저 한 단계, 한 단계를 한 번 짚고 겨우 올라오면 그저 단계마다 앉아서 집어 올라옵니다.
0: 아, 예, 예.
3: 예, 계속 주시안을 가지고 댕겼습니다.
0: 예.
3: 자자도 예, 주시안을 그저 좀 가슴을 막 펴고 아프고 이래 숨이 올라오면 또 주시안을 물어야 되고.
0: 아, 심각합니다. 예.
3: 예, 이 작순이 지금 주시안을 한 번 더 안 물어도
0: 아, 그래요? 아, 바로 예. 그렇죠.
3: 예, 이렇게 주시안을 아예 가지고 댕깁니다.
0: 예, 큰 이야기를 예. 가져왔습니다.
3: 예. 그리고 예, 혈압이 높은 게 정상되고 잠을 그래서 10년 넘게 못 잤습니다.
0: 어, 혈압이 높던 게 정상으로 돌아오셨다. 그게 큰 해결입니다. 심장병 치료했는데 혈압약이 끊었다 혹은 해결됐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3: 예, 그리고 또 잠도 잘 잡니다.
0: 어, 그렇죠. 예.
3: 밥이 그렇게 또 맛이 있습니까?
0: 심장병으로 인해가지고 소화 공동이 많이 저하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심장하고 소화계통, 심장 군주의 기관이 돼서 어느 기관이든지 영향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어서 여러모로서 여러 가지 부동한 증상들이 나타난 걸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초원 청심환입니다.
3: 예, 이게 이 약품이 가슴이 영 편안한 감이 난 게 영 좋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3: 선생님 이렇게 아빠서 배달받아서 쓰겠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으로서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여러 심장병 환자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건강의 기회를 마련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건강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감사합니다.
4: 네, 지금 이 통은 정치만 먹고 좀 먹은 지 한 3년 됩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4: 네, 근데 왜 좋은 건 뭔가 문제가 내 지금이 어선 바깥에 나갈 수 있습니다.
0: 어, 원래 바깥 나가기 힘들었네요?
4: 예, 그래서 사는 건 선아 이런 내 대신 것도 난 저리 집을 따라와 먹어야 된다.
0: 어, 그래요? 예.
4: 예. 그게 좀에 바가트나 앉아서 바가트에서 너희들과 같이 우리 제 얘기도 하고 너무

0: 너무
1: 이제는 그것도 힘들었네요.
0: 예, 힘들었습니다. 날씨 흐름이 나는 저래 장수를 해야 된다. 너무 숨이 올라와 계속 끊는다.
1: 심각했습니다.
0: 예, 근데 지금 내 고등학생도 한이 나서지고 또 어떤 분이 온몸이 붓게 됐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근데 고등학생이 지금 다 없어요. 밥맛이 있고 해가 떠들대고 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0: 왜 우리나라는 너무 꿈꾸면서 왜 무서운 꿈꾸면 소파에 떨어지는 눈 감이나 그런 꿈꾸면
1: 심장병으로 해내서 바로 그런 꿈이 오는 겁니다.
0: 근데 지금 왜 꿈도 안 깨고 그래서 폭탄이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바짝 깁니다.
1: 큰 해결이죠. 예.
0: 지금 왜 계속 일어나서 약한 냄새로 기침세게 했습니다. 근데 고중생이 없어 이거 먹어 근데 지금 고중생이 다 없어졌습니다.
1: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심폐혈이 심한 증상도 개선을 가져왔고 심장으로 인해서 소화공능의 약화도 해결되었고 숨차도 문제도 해결받으셨고 아무튼 이 제품 자체는 심장 군주의 기관이어서 여러분으로서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오해하기 쉬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 제품은 견지만 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0: 그리고 좀 이 약을 볼까도 어떻게 쉬고 국가에서 승인하는 약이가 내 주면 저래 1년 주를 더 살려고 그래요.
1: 그렇게 하세요.
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심환 제품 자체는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심장병을 해결해 주는 우수한 OTC 국약에 속하는데 몽약입니다. 몽약은 망망한 초원에서 기본으로서 다른 뭐 그 살초제 같은 거 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뭐 농약을 치지 않고 아주 그 약이 순수한 이런 그 좋은 성분으로 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심장병으로 놓고 말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을 쓰면서 기본으로 이전에는 정하면 요일링에 불려와서 밤중이라도 뭐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제품을 시작해서 8개월 되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간에 한 번도 병원에 실려간 적이 없었다고 이 정도까지 인정하게 되었거든요. 이 제품 자체는 이미 그 주사를 하셨거나 심장 주사를 하셨거나 혹은 주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심장의 혈전이 내려올라가서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 있어서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가운데 이 제품을 쓰시고 좋은 효과를 거두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결국 심부에 어느 정도 물이 찼다는 분들, 심근염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비후성 심근증이란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 모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좋은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좋은 정신만 쓰고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3: 예, 난 어제 신기가 좀 반년 많이 넘습니다.
1: 예.
3: 예, 그때 내가 동원이 우리 또 같이 내마 후에 시장한 노인이가 어제 80 넘는데 그분이 딸이 또 돈을 붙였다면서 그러면서 이거면서 심장이가 심해 당한다. 걔네 이가 쓰고 어디 근육이 한 다섯 단지 썼던지 그래. 근육이 심장이 발작 없다고 하는데.
1: 그 정도면 해결을 많이 받습니다.
3: 돈이 챙겨 이게 좀 이번에 또 시작했다면 내가 더 아껴달라 그래.
1: 그렇게 하세요.
3: 전화,
1: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른한테 건강 기원합니다.
3: 예,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됩니까?
2: 네.
1: 네, 안녕하세요.
4: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네.
4: 나도 천천히만 쓰는 환자입니다.
1: 그래요?
4: 요즘 쓴 지 몇해 됩니다. 근데 내 고관에 조금 또 아들인 데가 있다가 얘 모스다가 또 2004년부터 지금 또 계속 씁니다.
1: 그래요?
4: 그것만 또 배달 받았습니다.
1: 그래요? 예, 예.
4: 근데 하나서 제가 물어볼 건 뭐인가 하더니 다른 데는 다 좋습니다, 지금 용이.
1: 예.
4: 그냥 다 좋은데, 지금 내, 뭐, 지금 제일 바쁜 게 아니라.
1: 조금 해결되지 못한 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4: 어제 난 가만히 있다 가끔 가다, 얘 자꾸 해가 이렇게 많이 있어. 자꾸 똥도 불어난 거, 어제 그랬습니다.
1: 뭐에 불어난다니까?
4: 해가 해.
1: 혀가 불어납니까?
4: 예.
1: 혀가 불어.

0: 불어난다 말입니까?
1: 예, 만지 전에 똥똥 불어났다가 또 어땠다 이래서 또 불어나고 불어났어. 이건 어째 됐습니까?
0: 아니요, 그건 그러면 꼭 구강가에 가서 봐야 됩니다. 거창가에 가서 한번 검사하세요. 예.
1: 예, 구강가에 검사한 게 무슨가 되면 그는 그러니까 아, 그럼 만성예견이 있답니다.
0: 아, 그렇겠죠. 예, 예.
1: 그걸로 그렇습니까?
0: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구강과에서 검사해서 만성예견이 있다면은, 아무튼 여기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점차적으로 긴 시간 복용하는 사이겠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염 효과도 좋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제 이 방송이 끝난다면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예, 예.
1: 예, 알았어요.
0: 예.
1: 지금 다른 거는 거지.
0: 다 좋죠. 어떤.
1: 굉장히 그냥 예. 이렇게 자꾸 놀란다, 허리.
0: 예, 놀라던 증상.
1: 근데 전화 소리 듣는 날, 하고 사력이 심해.
0: 그래요?
1: 예. 그 다음에 저 잠 못 자고, 입안도 냄새 나고, 그 다음에 어때는 이게. 빨리 됐다 늦게 됐다
0: 심리를 안 거르고
1: 예, 예. 이건 다 지금
0: 다 해결 받으셨는데 예.
1: 지금 계속 못 쓴다 그냥
0: 예 그래야 됩니다.
1: 금방에 배달에 가져와다 지금 받았습니다.
0: 그래요. 연세가 지금 어느 계단에 계세요?
1: 저는 70대
0: 중반. 70대 중반 예예 예. 그러면 이거 가강해야 됩니다.
1: 예, 저기 예. 다른 건 다 이랬는데 지금 이렇다도 이런 입안이 꽉 이렇게
0: 사는 감 느끼게 그렇죠.
1: 예. 밤에도 그래 어땠 깨어나서 또 뭐 답답하지 해서 그래서 또 양치질도 하고 이런다도 또 불어나겠네. 지금 이게 무슨 심살 이런
0: 예예 예. 아닙니다. 그게 다른 문제죠.
1: 다음에 또 전화 더 주세요. 인사
0: 예예 그렇게 하시죠. 예예 예.
1: 제일 바쁜
0: 예예 문제 없습니다. 이제 좋은 해결 가져올 수 있는 예. 방법이 있습니다. 예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나오셨지만 해도 소화제지 않던 게 보온 제품을 드시니까 좋은 청심환 드시니까 소화가 그렇게 잘 된다. 혈압이 높던 게 혈압이 지금 거의 정상으로 해결받으셔서 혈압약을 끊었다 이런 분들 넉 달 동안 혈압이 정상으로 되면 끊어도 됩니다. 이래서 여름으로서 상상외로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중에서 학설이 있습니다. 지도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지라는 하이즈란 말입니다. 애들의 어머니 기를 뺏어간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애가 아프게 되면 엄마가 자연적으로서 기가 많이 애인데 많이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서 지금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 아무리 소화계통 약을 써도 잘 해결받지 못하던 게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소화가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혹시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데 뭐 진을 벌어서 이 제품을 쓰면서 해결을 가정지상에서 가강할 필요성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이 제품을 꼭 참고 적어뒀다가 이 제품 드시게 되면 끄떡 문제 없습니다. 본 제품을 쓰시면서 니가 허의 완이라고 있습니다. 유리하다는 니 간이라는 간 니가 허 화목하다는 허 위, 위라는 위, 리, 간, 허, 위, 완, 이거 함께 쓰시게 되면, 심장병 치료하면서 저거 쓰시게 되면, 소화계통은 완전히 시름나도 될 정도로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이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8월 1일은 건군절로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9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연변은 영광스러운 전통이는 로우혁명 근거지로서 군민의 정은 효력처럼 두텁고 끈끈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전조에서는 옹군 우속 재반 정책을 착실히 실시하고 알심들여 장병들의 뒷근심을 해결해주고 있으며 국방을 관심하고 부대를 열애하며 군인을 숭상하는 쌍옹 공동건설의 짙은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건군절 전야 두 세대 변경 수호사들을 잇는 붉은 전통 전승 활동이 령정 변경 일선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항미 원조 로병 대표들은 령정 변경 검사소 삼합통상구를 찾아 주재 당일 활동을 펼쳤습니다. 로영웅들과 세일대 이민관리경찰들은 공문에서 만나 봉화가 타오르던 세월을 돌이켜보며 변강수호의 사명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여기는 룡정 삼합통상구입니다. 제 뒤에는 78호 경계비가 조국 변경선에 우뚝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항미 원조 로병들은 훈장을 달고 이곳을 찾아 이민 관리 경찰들과 함께 현대화 공문과 공관 변방 건설을 증견하고 있는데요. 조국을 지키는 초심은 대를 이어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병들은 먼저 경찰 겸 실전 훈련을 참관하고 현대와 다어종지능 경무 장비를 가까이에서 체험했으며 연합검사대청과 78호 경계비 삼합국경대교를 참관했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 전가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변방검사 민경들은 대례를 지어 로병들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로영웅들은 축기에 이름을 남기고 검사소에서는 변경수호 기념 메달을 증정하며 장엄한 의식으로 빛나는 군혼의 경미를 표했습니다. 항미원조 로병 손대산입니다. 우리 지원군 로병들이 검사소를 찾게 돼 매우 기쁩니다. 검사소 민경들이 모두 얼굴에 생기가 넘치고 신체도 건강하니 변경을 보위하는 데 든든함을 느낍니다. 항미원조 로병 로도현입니다. 지원군 로전우들, 여러분은 나라와 고향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바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매우 강해졌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민관리경찰들은 선배들의 충성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아 변경관리통제와 편민봉사초소를 굳건히 지키고 매 한 치의 국토라도 굳게 지키려한다고 다졌습니다. 삼합출입경 변방검사소 판공실 부조임 마리파입니다. 로 선배들의 총을 이어받는 것은 곧 무거운 책임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로병들께서는 안심하십시오. 국무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전쟁 시절부터 오늘날 평화로운 성세에 이르기까지 군민이 한마음으로 영례를 숭상하는 홍색 유전자는 연변에 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영렬 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기념관 전시 진료를 승격하고 전역과 영렬들의 사적을 깊이 발굴했습니다. 또한 흩어져 있는 열사 기념시설을 전면 조사해 등록을 마치고 정밀하게 보수 관리함으로써 선렬들을 기리는 정신적 진지를 견고히 다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쌍몽 공동건설 담체를 확대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대와 지방의 거리를 1층 좁혔습니다. 건군 99주년을 맞아 연결시 북산가도에서는 주둔 부대와 연동해 부대 지방 공동건설 활동을 개최하고 장병들에게 위문 물자를 전달했습니다. 웅장한 중국인민해방군 군가가 울려 퍼지고 군민 련안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춤대결, 수수께끼, 알아맞추기, 줄 당기기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으며 웃음소리가 넘치는 가운데 옹군 애민의 정이 무르익었습니다. 연결시 북산가도 기층관리 전문 간사 려희동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형식의 부대 지방 공동건설 활동을 폭넓게 펼쳐 부대 장병들이 북산가도에서 집과 같은 따뜻함을 느끼게 하겠습니다. 또한 변함없이 부대 건설과 발전을 지지해 부대 지방 융합 사업이 한 단계 더 올라서게 하겠습니다.

0: 옹군 우석, 옹군 애미는 이미 연변에서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았고 쌍웅 건설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연결시는 전국 쌍웅 모범도시 형례를 10회 연속 따냈고 도나시는 7회 연속, 훈춘시는 4회 연속 따냈습니다. 각 지에서는 지역 특색에 립각해 옹군 모식을 혁신했는데 훈춘시는 전성 옹군 편민 앞장에 서서 솔선적으로 풍경구, 공공버스, 공공임대주택 3대 무료 우대 정책을 출시했습니다. 도나시는 홍색 역사 자원을 바탕으로 정책, 물자, 문화, 과학기술, 법률을 아우르는 5위일체 옹군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 대우를 조직해 군인 가족과 퇴역 군인들에게 의료와 기능 강습 등 우대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옹군 우석 자원봉사팀 책임자 조홍염입니다. 우리 병원은 현역 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무료 구강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발치와 근관 치료, 구강 CT 촬영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도나시 퇴역군인 사무국 부국장 정효맹입니다. 향후 우리는 계속 부대를 위해 봉사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초심 사명을 실천하며 보상 임무를 전력으로 완수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주와 현급 퇴역군인 사업부문에서는 주둔부대를 위문하고 변방초소를 방문하면서 훈련 후군 보장, 대호건설 등 정황을 깊이 요해하고 연변 주둔부대의 생활보장, 훈련지원, 문화오락 등 각종 위문품을 전달해 부대 훈련을 전력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우대 무휴를 자금을 전액 지급하고 장병들의 퇴역 후 진로와 가정, 자녀 문제를 실속있게 해결했습니다. 건군 99주년의 새로운 기점에서 연변은 군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변경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며 변경 안정 공고와 군민 공룡의 시대 답안을 계속 힘차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8일 건군절을 맞으며 조급 지도 일꾼들은 전주 각지에서 연변 주둔 부대와 우대 모휼 사업 단위를 위문하면서 연변 주둔 인민 해방군 전체 지휘원과 전투원 무장경찰 부대 장병, 전주 부대 리퇴직 간부, 제대 퇴역군인과 우대 모휼 대상들에게 명절 축하와 진심 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7월 31일 주당위 상보위원이며 동전부 부장인 석기환은 연길에서 무장경찰 연변 지대를 찾아 위문하고 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해 광범한 무장경찰 장병들에게 명절 문안과 숭고한 경례를 전했습니다. 석기환은 장병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대 건설 발전, 일상훈련, 전투준비, 후근 보장 정황을 요해하고 실제 곤란과 수요를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장기간 무장경찰 연변지대는 사명을 명기하고 당의 지휘에 따라 안전보장과 안정수호, 돌발상황 응급처리, 재해구조 등 막중한 임무에서 용감히 중임을 짊어지면서 실속있는 행동과 책임감으로 연변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보장하고 인민대중의 생명재산 안전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조당위와 조정부는 시종 무장경찰 연변지대 건설에 관심을 돌리고 재반 우대 무휼 정책을 전면 실시하며 장병들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군정 군민 단결의 양호한 국면을 끊임없이 공고히 할 것입니다. 7월 30일 조당위 상보위원이며 정법위원회 서기인 소경량은 활용해서 91710 부대와 우대 모휼 대상을 위문했습니다. 91710 부대에서 소경량은 부대 장병들과 친절히 교류했습니다. 그는 광범한 장병들이 계속해 앙양된 투지로 충성스럽게 직책을 이행하며 군민 융합 발전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지방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더 많은 힘을 기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우대 모휼 대상 고병 천내 집에서 소경량은 로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로인의 건강 상태를 문의하고 재반 우대 모휼 정책 실시 정황을 상세로 했습니다. 소경량은 당지 관련 부문에서 시종 알심드려 신시대 원군 우속 사업을 잘하고 우대 모휼 대상 방문 관심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재반 우대 모휼 보장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동적으로 앞장서 봉사하고 곤란과 문제를 해결해서 당과 정부의 관심 배려를 우대 모휼 대상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7월 30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휘는

0: 영정에서 6일 고영팔 부대를 위문했습니다. 왕조휘는 부대 장병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대 건설, 장병들의 훈련과 생활 등 정황을 상세 요해하고 광범한 장병들이 보여준 강한 군사 소양과 훌륭한 정신 면모를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왕조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4년간 연변 주둔부대 광범한 장병들은 제2의 고향에 뿌리 내려 지방 건설 발전에 적극 뛰어들고 막중한 임무를 주동적으로 맡아 전주 여러 민족 대중의 높은 신뢰를 받고 연변의 조화 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연변은 예나 다름없이 연변 주둔부대 건설을 지지하고 온군 우속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전승 발행하며 제반 우대무휼 정책을 착실히 실시하고 온군 우속, 퇴역군인 보장 등 사업을 잘해 광범한 장병들이 시름 놓고 국방 건설에 뛰어들어 조국 변강에서 공을 세우게 할 것입니다. 7월 28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은 도문에서 무장경찰 연변지대 근무 2대대 도문중대와 우대무휼 대상을 위문했습니다. 박군봉은 부대 장병들과 친절히 교류하면서 장병들의 일상훈련, 당직 근무, 전투준비, 생활보장 등 정황을 상세 요해하고 그들에게 진심어린 문안과 명절 축복을 전했습니다. 박군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변 주둔부대 광범한 장병들은 홍수방지 재해구조, 향촌진흥, 안정수호 등 사업에서 주동적으로 책임을 떠매고 역할을 발휘해 우리 주 경제사회 발전과 조화 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주당위와 주성부는 계속해 온군 우속 우량 전통을 발행하고 재반 정책 조치를 참답게 실시하며 부대 장병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우대무휼 대상 리춘진 내 집을 찾은 박군봉은 그의 건강과 일상생활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박군봉은 국방 및 군대 건설과 지방 발전을 위해 한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나서 관련 부문에서 재반 우대무휼 정책을 잘 실시해 광범한 우대무휼 대상들이 당과 정부의 관심 배려를 체감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7월 24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중공연변주 규율검사위원회 서기, 연변주 감찰위원회 주임인 필전동은 무장경찰 도나중대 장병과 퇴역 영예로병 선수봉을 찾아 위문하며 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해 명절 축복과 진심어린 안부를 전했습니다. 무장경찰 도나중대에서 필전동은 중대 건설 정황을 깊이 요해하고 단연간 경제사회 발전과 긴급구조 등 면에서 한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나서 무장경찰 장병들이 계속해 지방경제사회 발전을 지지해 부대 지방 공동건설과 융합발전의 세상을 함께 써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전투에서 8급 장례를 입은 89세 로병 손수봉네 집을 찾은 필전동은 로인의 건강과 가정 형편을 상세로 했습니다. 그는 관련 부문에서 정성어린 관심을 기울이고 재반 우대무휼 정책을 잘 실시해 이들이 언제나 당과 정부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7월 29일 조정부 당조 성원이며 조공안국 국장인 우혜생은 연결해서 연변 영예원, 연변 영예군인병원, 연변 군대 간부 휴양소를 찾아 위문했습니다. 우혜생은 부대 리퇴직 간부, 우대무휼 대상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건강, 일상생활 등 정황을 문의했습니다. 우혜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온군 우속은 당과 정부의 우량한 전통입니다. 각 단위에서는 시종 인민을 위한 초심을 지키고 봉사 조치를 끊임없이 세분화하며 각종 우대무휼 인원의 생활보장, 의료건강, 로간부 봉사 등 중점 사업을 실속있게 잘해야 합니다. 친절하고 세심한 봉사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당과 정부의 따뜻한 관심이 대중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와닿게 하며 전사회적으로 군인을 존중하고 우대무휼 대상을 관심하는 짙은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1: 도문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7월 29일 항미원조 로병들을 초청해 도문통상구를 참관시켰습니다. 활동기간 항미원조 로병들은 도문출입경 변방검사소 국문기수대 일상훈련을 관람한 뒤 기수대 민경들과 친절하게 교류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도문통상구 홍색자원을 교실로 삼아 로영웅들과 세일대 국문수호자들이 70여 년 세월을 뛰어넘는 정신적 교감을 이루게 했으며 혁명 정신을

0: 전승하고 수변 초심을 굳건히 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1: 고온 속에서 일터를 지키는 이들에게 경기를 피하고 삽의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 일전 연변 보원산 조도 실업유관 회사에서는 연결해서 공익위문 활동을 펼쳐 관심과 사랑에 담긴 음료수를 환경미화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애심 활동에서 기업이 기부한 8천 상자 음료수는 관할구역 각 공회 쉼터와 여러 구간의 환경미화 작업 지점에 분배돼 환경미화원들이 작업 도중 언제든지 물을 가져갈 수 있고 가까운 곳에서 보충할 수 있게 편의를 줍니다. 연변 보원산 조도실업유관 회사 판매경리 조명광입니다. 무더운 날에도 환경미화원들은 밖에서 일하면서 매우 고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중수소, 감소수, 8천 상자를 기부해 환경미화원들이 조금이나마 시원한 여름을 보내게 하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7월 29일 북경 봉성체육문화유한회사에서 주최한 2026년 청소년 축구 초청 경기가 룡정시 해랑강 축구문화소진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길림성각지와 광주항대축구학교, 한국, 러시아 등 나라와 지역에서 온 수십 개 청소년 축구팀이 경기장에 모여 실력을 겨뤘습니다. 룡정시 체육학교 선수들은 여러 경기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 U10조 우승과 U9조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날 연결시 소년아동도서관에 우표로 전하는 빙설 민속과학보급독서회가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활동은 대학생 동계운동의 맞이를 주제로 빙설과학보급, 길림민속, 우표문화, 독서공유, 손그림 등 내용을 융합해 어린이들이 재미있는 수업에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소학생이며 연계 전화는 0433-500-9133번입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윤일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 질환

0: 또한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1: 장약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며

그래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내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효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리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장약 심리방 총금액에서 현금도 빼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도 더 드리고 또 자연이 선사하는 청량함을 그대로 느끼면서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고급 차향 베개도 더 드리고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선물 세트도 더 증송해 드리는 우리 활동 우리 내일 모레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런 우리 활동 기회는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기회가 있을 때 꼭 잡으셔야 됩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입니다. 예, 국내의 수십 명 권위 전문가들이 15년 동안의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드시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장이 설상고원 지구의 야생약재하고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란 야생약재입니다. 예, 그리고 서장에서 연황금이라고 하는 약재가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서장이 세세대대로 내려오는 비밀 처방이 들어가 있고 또 새로운 치료 방법인 이 성분이 아주 특수한 핵심 성분인데 파핵용지효소라고 해. 이런 파핵용지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우리 몸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하고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서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준다. 예, 그러면서 손상된 대뇌신경망도 소통시켜주고 신경 전달을 제대로 해주는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죠.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기를 조절해주면서 기와 혈을 보충해주고 또 풍한 습을 빼주고 또 콩팥이 허증을 치료해준다. 예, 그러면서 심장병 중에서 나타나는 관상동맥경화라든가 관심병, 심교통, 용형협심증, 혈액형협심증을 치료해준다. 예, 서장이 사는

0: 혈액형협심증을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서상 이사하고 중의가 병을 진단하는 방식하고 치료 방식 이론 체계가 다릅니다. 장약 심리방어는 서상약이면서 중약이기 때문에 서상 이사가 해석하는 주치 공능하고 중의가 해석하는 주치 공능이 따로따로 적혀져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제가 이 방송 열심히 듣는 예, 시청자입니다.
0: 아,
2: 혈압이
0: 예.
2: 높아서 예, 혈압이 대단히 높아다 말입니다. 혈압이 고혈압 환자돼서 20여 년 동안 고사했습니다. 서약을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0: 예.
2: 혈압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 혈압 때문에 걱정하다가서 이 방송 이 선생님 강의를 지금 맹신해서 들었는데 서장약이라니까 예, 마음이 꿀리더라 말입니다. 예. 서상이라 하게 되면 지대가 높은 고한지대에 공합니까?
0: 맞습니다.
2: 산지대에 예. 그런 지대에서는 나는 저기 천년약재를 만들었다니까 예.
0: 예.
2: 기름이 가더라 말입니다. 그것도 또 해발이 3,500, 5,400 예. 이런 데서 나는 그렇지. 약재를 가지고 약이 만들어졌으니까 얼마나 그게 좋겠을까.
0: 예.
2: 그래서 미구설이 썼는데 그 정말 선생님이 강의가 마찬가지로 효과를 잘 봤습니다.
0: 예.
2: 먹으니까 예, 오랫동안 먹으니까 혈압이 조절되더라 말입니다. 예, 오르고 내리고 하던 게 안정돼가지고 혈압 좋아지더라 말입니다.
0: 예.
2: 선생님들이 문의를 하니까 저기 방법을 계속 듣더라. 예, 어떻게 약 어떻게 저기 먹으라는 거예.
0: 예,
2: 그다음에 거기다 또 한 가지 방법도 결부해가지고 썼는데 알려준 대로 썼는데 약두 달 정도 먹으니까 혈압이 완전히 좋아지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먹기는 1년 석 달 먹었습니다. 이하고 신내방.
0: 예.
2: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신내방만 먹습니다. 그것도 이야기가 예, 그 서약처럼 이렇게 한 날에 세 번씩 먹으면서 이렇게 딱딱 이렇게 뭡니까 병세를 예, 눌러주고 머리 못 쳐들게 하니까 예, 빨리 저기 치료되는 것 같더라 말입니다.
0: 맞습니다.
2: 그래서 혈압 때문에는 큰 걱정 들었습니다.
0: 예.
2: 그리고 예, 경색이 뇌경색이 있습니다. 다발성 뇌경색이 있어서 여기저기 여러 곳에 맥혔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 머리 향 안에 띵하고 예, 띵하고 예, 정신 안 난단 말입니다. 머리 아프고
0: 예.
2: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이러니까 예, 밤에 저희 낮에는 그런 데를 견딜 수 있는데 밤에 기다면 잠도 못 잤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지 못하니까 가슴이 침침하고 우울증이 막 오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과사했는데
0: 예.
2: 지금은 예, 그 저기 뭔가 하게 되면 이런 증세 없어졌습니다. 머리 안이 개운하고 아프지 않고 띵하지도 않고 오림증도 안 나고 소리도 안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도 머리에서 소리 안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 골이 안 아프고 그러니까 예, 정신합니다.
0: 예.
2: 일어나게 되면 기분이 좋고 예, 정신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위가 좋지 않아서 예, 등어리가 검사할까 위에야 심하다는 기력입니다. 그래서 그냥 식후물이 올라오고 예, 그 쓰리고 아프고 밥맛이 없고 소화해야 되고 예, 그래 나서 사람이 많이 추겠습니다.
0: 예.
2: 그 소리는 몸이 위 좋지 않으니까 예,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오고 가는 감기 다 하고 예, 그랬는데 지금 위가 좋아졌어요. 밥도 잘 먹고 쓰리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아프고 이런 증상도 없었었단 말입니다.
0: 아, 예.
2: 예, 위도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예, 또 뭐 여러 곳도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다리 아프던 것도 낫고 다리 저리 발다리 저리던 것도 낫고 저기 소비 자꾸 예, 서에는 저희 뇌도염이 있고 예, 뇌실금도 있고 이랬는데 이 방면에 또 효과를 많이 봤단 말입니다.
0: 아.
2: 예, 그래서 효과를 약 안 나가서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0: 아, 예.
2: 우리는 예, 이거 둘이 같이 이렇게 먹는다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먹을 타사입니다.
0: 아,
2: 그래서 예. 예, 이번에 활동도 좋고 해서 예, 약을 배달받아 왔습니다. 우리는 예,
0: 예.
2: 예 오늘은 문의를 하자고 합니다.
0: 예.
2: 우리 친구가 저번에 만났는데 눕기만 하면 잔답니다.
0: 아.
2: 눕기만 하면 자고, 예. 그것도 할 날에 10시간 넘어 자도, 예. 계속 피곤하답니다. 계속 잔단 말입니다. 예. 누구면 자고, 누구면 자고. 그래, 얼굴에서 딩동 부수고, 예. 자꾸 자니까 그런지 몸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부서는지, 몸이 나는지 모를 정도란 말입니다.
0: 아.
2: 그래서 답답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문이라고 소리, 맞으면 약 쓰겠답니다.
0: 아, 예. 이런 분들을 보면은, 예. 장기적으로 정신이 긴장하면서 우울해지고 아 수면 질량이 내려가면서의 예, 이 자는 시간은 매우 길지만 또 자고 일어나도 예, 제대로 잔 것 같지 않고 계속 네네. 피곤합니다. 예. 예, 정력을 회복하기 아주 힘들어지죠. 예. 예, 이런 분들은 꼭 예, 신경계통을 잘 치료해줘야만이 이런 병이

0: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 아. 이게 우리 그 장약 신대방은 뇌세포를 잘 수복해주고 신경계통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약인데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서 아, 신경계통에서 나타나는 질병을 치료해준다. 예. 이 효소는 예, 세계의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인데 예, 주로 신경을 안정시켜주면서 신경을 강하게 해주는 이런 우리 성분들이 우리 장약심리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청궁이라든가 담남성이라든가 예, 예, 지룡이 또 들어갔죠. 홍경천이. 예, 그렇기 때문에 신경성 치료에 아주 좋습니다. 이 사람, 이분이 지금 신경성 치료를 요구해주면은 그런 증상이 나사집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연기 전화는 예.
0: 2417979번입니다.
1: 예, 2417979.
0: 맞습니다. 예.
1: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맞습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3: 저도 장약심 예방 먹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3: 저는 예, 이게 혈압 조절에 안 돼서 예, 20여 년 예, 서약인 혈압약 먹음에 살다가 선생님 장약심 예방 강의를 듣고 지금 이 약을 먹게 됐는데, 야,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지금 혈압약 어떻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예, 약을 달 만에 장약 신예방만 먹고 있는데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0: 아, 그렇죠. 예.
3: 그리고 저는 이게 다발성 뇌경색 여러 번 오면서 예, 머리 그냥 어지럽지 머리 먹었고 눈도 먹었고 눈 뜨기도 여 힘들었습니다.
0: 예.
3: 예. 근데 예, 이 약 먹으면서부터 예,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하니까 머리 맑아지고 눈도 맑아지고 예,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알림에 야 지금 사는 게 기분이 진해졌습니다.
0: 아, 예.
3: 예. 그래서 다리가 그냥 시리고 저리고서 걷기 힘들었는데 아, 지금은 예, 아무리 먼 거를 걸어도 예, 지금 다리가 예, 시리고 저리는 법이 없어서 예, 야, 걸는 데도 영 편합니다.
0: 예.
3: 우리 부부는 정말 이거 활동할 때마다 이 약 싸서 먹으면 건강 챙기고 있는데 예, 선생님 한 가지 뭐냐 그는 예, 내가 어제 그런 우리 고향 친구를 만나서 예, 식당에서 같이 밥 먹었는데 그 친구가 말하는 게 예, 자기 병원에 가급한 게 뭐 오른쪽에도 무슨 경동맥이 빵발이 있고 왼쪽에도 경동맥이 빵발이 있다면 영수증이 할 때다. 예. 그래서 내가 예, 방송을 드리니까 이게 이런 빵발에 서장약이 좋은 약이 있다고 하니까 예, 야 그러면 예, 이 선생님과 문의해달랍니다. 이 약을 자기게도 맞겠는지 문의해달라 그럽니다.
0: 예, 이 경동맥 빵발이라는 거는 아, 목이 올라가는 그 동맥을 경동맥이라고 하는데 머리에 올라가는 혈액량이 80% 이상이 경동맥을 경과합니다. 예. 이 경동맥 빵파르는 예, 연세가 있다 보면은 한 분 건너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이 경동맥을 통과하는 혈액량이 많기 때문에 혈액 속의 잡질들이 가라앉기 쉽죠. 예. 이렇게 혈지가 높아지면은 아, 혈액 속의 중성 지방이 높아가지고 빵파리라는 게 생깁니다. 예. 예, 그러면 피가 머리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놓기 때문에 또 녹궁수의 부주라는 것도 생기면서 머리가 어지럽고 또 아프고 하품이 자주 나죠. 예? 이런 빵콰를 제거하지 않으면 뇌 위축이 빨리 와가지고 기억력도 떨어지면서 치매도 쉽게 올 수 있고 신경 전달이 안 되면서 파킨슨 증상도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경동맥 빵콰이 있다 할 때 대뇌 허혈이나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죠. 예? 이런 경동맥 빵 화를 제거하려면은 먼저 환자분이 혈액 중에 혈지를 낮춰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노폐물하고 독소가 산생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죠. 예. 이렇다면은 이게 잉빵콸이 생겨야 합니다. 예. 이게 빵콸이라는 게 잉빵콸도 있고 루안빵콸도 있고 이러는데 예. 이런 걸 해결해 주면은 그 잉빵콸이 생겨야 합니다. 예. 우리 이 그 장약 심리방을 보면은 혈전도 녹여주고 어혈도 풀어주고 아 이런 약이 그 들어가가지고 빵콰를 녹여서 소분자로 만들어 아, 또 그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화시켜가지고 호흡을 통하고 또 排便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시켜줘야 됩니다. 예? 이렇게 우리 그 장약심리방은 혈지도 내려주고 혈전도 녹여주고 어혈도 풀어주고 아, 이런 성분이 또 들어갔죠. 예? 소홍화랑 지룡이랑 당귀하고 소목 우슬이 들어

0: 같기 때문에 경동맥방화를 소분자로 녹여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데 우리 장약심리방만한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예. 결국 여기 부드러운 빵칼도 또 이게 형성되면은 그 안 좋은데 이 부드러운 빵칼도 혈질을 내려주고 혈전을 녹여주고 어혈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잉빵칼, 란빵칼 이게 다 형성이 잘 안 형성이 아예 되죠. 예. 그러면은 이분이 이렇게 경동맥 빵칼을 소분자로 녹여서 싹 물로 변화시켜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주기 때문에 그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1: 그럼 예, 자기도 지금 배달받아 쓰야 단 그렇게.
0: 예, 배달받아 쓰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까지 우리 활동하게 되는데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1: 예. 예. 알겠습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세력도들이한데 30여 년 서양 해령약만 먹으며 살았습니다.
0: 네.
3: 그러다에 선생님이 장약 심리방 강의를 듣고 장약 심리방만 먹게 되는데 해력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몇 달 먹고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해력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 같이 썼는데 해력도들이 너무 잘 되니까 야접단 만에 잔약 심리방만 먹는데도 세력도들이 정말 잘 됩니다.
0: 예, 잘 될 수 있습니다.
3: 예. 예. 네, 저는 그리고도 경동맥 오른쪽 방팔이 있어서 항상 그지마다 심리방 넉다방 먹고 검사하니까 이 방팔이 계속 사라졌습니다.
0: 예, 지금 방팔이 사라진 분들이 많습니다. 예. 어떤 분은 이제 그 손님처럼 넉달반만이 이렇게 사라진 분들도 있고 5달, 6달, 7달 8달 이렇게 사라진 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 빵칼이.
3: 예. 예. 그리고도 나는 심장에도 항상 숨차 가슴이 답답한 특히 앞뒤 가슴이 쏙쏙 찌는 거 이래 아팠는데 이 약 먹은 후부터 이 아픈 증상이 없어져 가슴이 답답하면 숨을 차 가슴 막히 숨 막히 이 증상이 완전히 잃었습니다.
0: 예.
3: 그래 이 약이 하도 효과적으로 우리는 부부가 같이 먹길래 활동마다 싸서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3: 예.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 문의합시다. 우리에게 막내 동생이 요즘에는 한국에서 왔는데 야 아니 이게 심혈이 150, 160개씩 뛴답니다.
0: 오, 예.
3: 예, 그러면 여가 바빠지 내가 이 약을 빨리 쓰라고 이게 심혈관에 좋은 약이라고 해서 그래 선생님과 문의해달라고 해. 지금 우리 집 와 있습니다. 선생님 저 지도를 받아보다고.
0: 예.
3: 내가 한국에서도 심장약을 많이 쓰다니 별 큰 허들 없어서 그래 두고 들어왔습니다.
0: 아.
3: 예.
0: 예. 이 심률이 지금 150개 내지 160개씩 뛴다 제품입니까? 예. 이런 예. 심률 문란이 나타나는데 어째서 한국에서 심장병에 좋다는 그런 약들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보는가? 아, 우리 무릇은 일에 부딪혔을 때 매우 놀랍니다. 예. 심장이 그래 빨리 뛰지 않습니까? 예. 너무 놀라가지고, 예. 예. 그리고 매우 기분이 좋으면은, 매우 기쁘면은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예. 심정이 아주 유쾌하죠. 예. 그럼 그 기분이란 게 무엇인가 하면은 전체 신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매우 놀랐을 때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뛰는 게 바로 이 신경이 심장을 공제하고 있다는 거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 예, 심률이 빨리 뛰는 분들 단순히 심장병을 치료해 주는 약만 써서 효과를 못 봅니다. 예. 이런 분들은 이미 전체 신경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에 수선 먼저 신경 쇠약 증상을 잘 치료해 줘야만이 심장이 빨리 뛰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이랑 할 때 어떤 약입니까? 예.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을 수복해주고 신경쇠약증상이랑 신경문란이 온 것을 치료해주고 또 그 신경을 아주 강하게 해주는 이런 약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 장약심리방 보면은 신경을 또 안정시키고 또 신경쇠약증상을 치료해줄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예? 지룡이라든가 담남선이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또 청국 수분이라든가 이런 우수한 이런 약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먼저 신경을 치료해주고 또 원래 우리 이 장

0: 심리방어는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데서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두 번 체감담을 애한 이런 이야기죠. 이래서 심장을 치료해주는 면에서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심율이 그렇게 빨리 되는 이런 증상을 회복해주는 데서도 아주 좋은 이런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면 이번 확도 며칠 없다니 이번 확대 차가 좀 많이 쌓였답니다.
0: 예, 내리머리까지인데 이번에 우리 활동 기회를 잘 잡으면 좋습니다. 예, 우리 활동 계속 이런 우리 활동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에 우리 활동에 241-7979번으로 전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그 저기 아랫집에 그 아주머니가 예 저번에 수술 좀 와서 약상했답니다. 우리 처음에는 이거에 우리 아빠의 중풍이 걸려가지고 엄청 고사하다가서 이 심리적 예방 만나가지고 쓴 게 정말이 효과용 좋습니다. 중풍이 걸려가지고 걸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거 계단 못 내려가고 얼빠 안 하고 딱 모자르시하고 입 하 버리고 누구 뭐이랑 말하면 행해 보기만 하고 딱 신호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던 게 그다음에 또 소변이 살고 한 가지 마사지가 다 맞아서 가지고 밥도 잘못 먹고 팔도 사지 못하고 소매도 팔을 못 보고 이래된 게 예, 그거 저기나 썼댔습니다. 깨거나 선생님 말 듣고 예, 공업 수식 딱 시에서 중풍 치료한다니까나 예, 중풍이 걸리니까 방법이 없을게다. 근데 이해하고 있을까나 예, 아니 야득한 만에 혈압약이 혈압이 온정되니까 혈압약이 안 먹게 됩니다. 그 심리방만 먹어도 그렇게 잘 됩니다. 거기다가 선생님 가르친 대로 또 약을 쓰니까나 예, 더 잘 됩니다. 그래서 혈압약은 아예 안 먹고 이 심리방만 먹는데 우선 온정 잘 돼가지고 용 좋습니다. 예, 완전 회복됐습니다. 예. 예. 다른 사람으로 좀 똑똑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0: 하하하, 예,
3: 정말 이 약 전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예. 이때까지 이런 약을 못 만나서 고생했습니다. 예.
0: 예.
3: 나도 예, 마음이 불안하고 예, 신경질이 많고 나 먹으면 이게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서 힘나는 것도 신경질 쓰고 이래고 그래서 심장이 바닥바닥 지고 병력이 없고 그래서 누구 말하면 짜증만 내고 밥은 못 먹고 맥이 없고 이래던 게 다리 아프고 허리 아파 이래던 게 예. 아니 지금은 예, 그냥 같이 우리 아바이 갔을까나 똘똘해진 게 영 젊어졌다 한다. 우리네 아줌마들 다 말한다. 너무 무서워서 그런가 하고 또 똑똑해졌다. 원래 빠르한데다가 저기라 지금 더 빨라졌구나. 얼굴이 예뻐졌구나 하고 용 불파한다. 그래서 많이 예. 선전했댔습니다. 이거 예.
0: 선전해야 돼. 또 많이 먹는 이야기, 이야기입니다.
3: 예. 여러 사람이 많이 썼는데 얘 다 좋다 한다. 그래서 얘 그 사람들도 이제 수구슬이 더 났으니까 나 이제 그런 거나 어떤 사람이 경제 못 따라가니까 좀 이따 싸고 어떤 사람이 인사 뺏네 미리 싸고 이랬다. 그래서 싸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아랫집에 아주머니는 얘 두 자리 세 개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도 심장이 막 팔딱팔딱 지다도 어떤 때는 한참씩 심장이 아예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어떤 안에서 얘 경력이 하나도 없고 딱 모조리 해야 한답니다. 안개를 오줌 지나고 이래서 얘 노공이 와가지고 또 슬쩍 얘 그래서 전번에 썼는데 예, 선생님과 말하고 썼는데 예, 효과용 좋답니다. 좀 발가리에 바깥에 댕깁니다. 예.
0: 예, 우리 이
3: 예, 그래서 활동이 좋으니까 나 예, 오늘 싸겠답니다. 아무래도 뺏냈어야 돼. 우리처럼 뺏냈으라고 다른 약 안 써도 이 약 맛도 드신다고 이랬습니다.
0: 맞습니다. 예, 이 지자를 이렇게 세 개나 넣은 분들 이 노공이란 네. 온 분들한테는 우리 이야기 아주 그분들한테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3: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0: 예, 그래서 예, 예, 그분이 쓰는 게 좋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예.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똑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예, 뭐가 똑똑했으니까 좋단다. 예, 기뻐한다. 예.
0: 예.
3: 우리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예, 고혈압 환자입니다.
0: 예.
4: 이 당약을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약을 예, 22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4: 2년 가후 예, 당약 심내방 먹고 있는데, 야덥달 가후 이약 먹으니까 예, 혈압 도저히 잘 되는 게 알려지니까.
0: 예.
4: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약하고 감량하고 예, 선생님이 또 알려준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 혈압 도저히 그렇게 잘 됩니다.
0: 네.
4: 지금은 예, 당약 심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0: 아,
4: 예. 예, 진경성으로 예, 그래서 소리나 12여 년간 고생했는데 이 단약 먹고 예,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0: 얼마나 좋습니까?
4: 예, 그리고 예, 병원에 검사한 것이 다발성 뇌경색이라 합니다.
0: 예.
4: 그래서 그런지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안개

0: 빙빙 갖고 얘 가만히 누워 있어도 얘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 아이 납대다.
1: 예.
0: 그런데 얘 이하고 먹으면서 얘 오지럼증이 인차 이롭습니다.
1: 좋죠.
0: 지금은 얘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바짠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이렇게 얘 훌륭한 이하고 소개를 해줘서 얘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그래서 우리는 쓰겠습니다. 예. 이하고.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아,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심장병 중에서 나타나는, 아, 이런, 아, 심장병을 치료를 해주고, 뇌동맥경화라든가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서, 아,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황황하다거나, 흉부 압박감이 있다거나, 숨이 차고, 아, 또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고, 사지가 저리고, 또 입과 눈이 삐뚤어지고, 언어 장애가 있는 이런 분들이, 반신불수랑 있는 이런 분들, 아, 발을 굽히기 힘들고, 아, 또, 아, 그 흐리멍텅한 이런 증상이 자꾸 나타나느니 정신이, 에, 그리고 침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곤란하다거나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마비 증상을 치료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어는, 아, 정기적으로 혈액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해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예, 우리 인체 내에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모든 기관이 다 쇠퇴해지지만 특히 혈관 노화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예. 직접 우리 눈으로 들여다보지 못할 뿐이지 사람이 외모처럼 늙어가죠. 예. 예, 이 사람과 혈관은 함께 늙습니다. 예. 예, 사람이 수명은 혈관이 건강과 함께하죠. 예. 사람과 혈관은 동수명입니다. 아, 좋은 혈관하고 깨끗한 혈액은, 아, 신체 건강이 기초이죠. 예. 혈관기는 거미줄처럼 우리 몸의 안에 분포되어 있는데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예. 예, 혈관은 우리 생장 발육에 따라 가지고 점차 길이와 굵기가 증가되고, 아,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노화의 과정이 들어서게 됩니다. 예. 예, 혈액이 흐름 속도가 빠르거나 느른가에 따라서, 아, 사람이 수명이 길고 짧음이 결정됩니다. 예.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예.
2: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종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

것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비슷해서 따분하게 느껴질 때 자, 아래 문장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억하자. 일생을 다해 나의 매일은 단 한순간도 똑같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던 우리의 하루가 또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자,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 신나게 웃으면서 털어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재미나는 이야기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웃음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느껴볼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요, 웃음을 점점 잃어갑니다. 하루에 몇 번 크게 웃으셨습니까? 연구에 따르면 어린아이는 하루 평균 300번에서 400번 웃지만 어른은 하루에 15번도 채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열어보겠습니다. 지하철에서 한 여자가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꽤 잘생겨 보이자 말을 걸었답니다. 잘생긴 학생인데 아직 공부하고 있어? 그러자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의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자가 바로 칭찬했습니다. 야, 미래의 의사 선생님이시네. 그럼 나중에 제가 아플 때 찾아갈게요. 남자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여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전공은 뭐예요? 그러자 남자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저요? 보비학입니다.

0: 자, 두 번째 이야기 열어보겠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기침이 심해서 의사를 찾아갔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담배를 좀 적게 피우세요. 한 달쯤 뒤 할아버지가 다시 의사를 찾아왔는데 기침이 더 심해졌습니다. 의사가 물었죠. 담배를 좀 줄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피우셨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1: 하루에 반갑도 안 돼요.
0: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예전엔 얼마나 피우셨는데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1: 예전에는 안 피웠어요.
0: 이야, 이 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 이 모든 게 헛수고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열어봅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서 쉬지 않고 각 요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잔소리를 쏘아댔습니다. 아내가 참다 못해 말했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남편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평소에 내가 운전할 때 옆에서 계속 잔소리할 때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 말 있죠? 역지사지. 이럴 때 아내가 좀 남편 마음 이해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젊은 여교원이 학급의 한 남자아이에게 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양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떠나 늑대에게 잡혀 먹혔다는 내용이었죠. 그러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알겠죠? 하고 교훈이 말했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양이 순종적으로 무리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늑대에게 잡혀 먹히지 않았을 거예요. 맞죠?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나중에 우리가 양을 잡아먹잖아요. 그러게요. 이 양의 운명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언젠가는 우리 식탁에 올라올 운명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나는 사연들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웃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자팍지식. 여러분과 함께 삶의 지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에는요, 이어지는 시간에는, 자, 중국 고대 걸출한 정치가, 군사가 발명가이자 문인이었던 제갈량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갈량은 평생 몸과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하고 죽을 때까지 이바지하였다. 鞠躬尽瘁死而后已 라는 말을 몸소 실천했으며 중국 전통 문화에서 충신과 지혜로운 자의 표상입니다. 제갈량은 기원 181년에 태어났는데 아버지 제갈규는 태산 군승을 역임했습니다. 네, 그러나 전란과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서 유년 시절은 험난했다고 합니다. 제갈량은 3세 어머니를 잃고 8세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17세 제갈량은 밭을 갈고 농사를 지으며 학문에 힘쓰고 벗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는 평소 량부응, 량후인을 즐겨 읊었으며 항상 관중과 악기에 자신을 비유했으나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친구 서서와 최주평만이 그의 재능을 믿었답니다. 형주에 머무는 동안 제갈량은 사마휘, 방덕공 등 명사들과 교류했고 한한 명사 황승헌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황승헌

저는 자신에게 머리카락이 누렇고 피부가 검지만 재능은 뛰어난 추녀가 있다고 했고 제 근량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후 그의 은거 생활은 10년에 달했으며 제갈량은 초가 집에 있었지만 천하의 대세를 예의주시하며 현명한 군주를 기다렸습니다. 207년 곤경에 처해 있던 류비는 사마휘와 서서의 이중 추천으로 와룡 제갈량의 재능을 알게 됩니다. 서서가 류비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불러서 만날 뿐이 아니라 친히 찾아가 뵈야 합니다. 장군께서는 몸소 그의 초가집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류비는 마침내 몸소 세 번이나 초가집을 찾아가 제갈량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상견 후 류비는 좌우 사람들을 물리고 간절히 조언을 구했답니다. 제갈량은 그에게 천하의 대세를 분석하여 말해줬습니다. 조조는 이미 백만 군대를 거느리고 천하를 협박해 저우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으니 이는 정녕 함께 다투어 겨룰 자가 아닙니다. 손군은 강동을 근거로 삼은 지 이미 3대째로서 도움은 될지언정 함께 도모할 대상은 아닙니다. 형주는 무장으로 다투기에 좋은 땅이나 주인이 능히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익주는 기름진 땅이니 류장이 어리석고 약하여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는 류비에게 먼저 형조와 익주를 취하고 바깥으로는 손군과 동맹하고 안으로는 정치를 바로잡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류비는 크게 기뻐하며 제갈량과 날로 가까워졌고 관우와 장비가 불만을 품자 류비는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나에게는 공명이 있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얻은 것과 같다. 제갈량은 그때 나이 27세였으며 이로써 세상에 나와 류비를 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211년 류비는 류장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군사를 이끌고 촉으로 들어갔고 제갈량은 관우와 함께 형주를 지켰습니다. 2년 후 제갈량은 명을 받들어 장비와 조언을 거느리고 장강을 거스러 올라가 백제성을 함락했고 강주를 취한 후 각지를 분병하여 평정하고 성도에서 류비와 합류했습니다. 이로써 삼국 정립의 국면이 완전히 형성됐고 류비가 황제 즉위 후 제갈량을 승상으로 임명했답니다.

211년 류비는 류장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군사를 이끌고 촉으로 들어갔죠. 223년입니다. 류비는 형주를 되찾기 위해 친히 대군을 이끌고 소노를 동정하였으나 이릉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영안으로 후퇴했습니다. 이듬해 봄 류비가 위독해지자 급히 제갈량을 영안으로 불러 호사를 부탁합니다. 류비가 제갈량에 말하기를 그대의 재능은 조비의 10배이니 반드시 나라를 안정시키고 큰일을 마칠 것이다. 만약 내 아들이 도움을 말하면 도우라. 만약 재주가 없다면 그대가 그 자리를 스스로 취하라. 제갈량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신은 온 힘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고 죽을 때까지 이바지하겠습니다. 류비는 또 류선에게 제갈량을 아버지처럼 모시라고 명했습니다. 류비가 죽은 후 류선이 즉위하여 제갈량을 무량후로 봉하고 익주목을 기임하게 했으며 국정의 크고 작은 일할 것 없이 모두 제갈량이 결정했습니다. 제갈량은 이때 촉한의 국력이 크게 상하고 내우외환이 겹친 것을 깊이 인식합니다. 이에 오나라와 다시 동맹을 회복하고 손류연합을 다시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백성을 쉬게 하고 농업을 장려하며 국경을 닫고 민생을 안정시켰습니다. 220

2017년 제갈량은 출사표를 올려 류선에게 북벌의 결심을 밝혔습니다. 같은 해 그는 군사를 이끌고 한중에 주둔하며 위나라를 공격합니다. 이후 6년 동안 제갈량은 모두 이어 5차례 북벌을 감행합니다. 234년 8월 제갈량이 누적된 과로로 군영에서 병사했고 향년 54세에 세상을 떴습니다. 임종 전 그는 유언으로 자신의 장례식을 비밀리에하고 군대를 전면 한중으로 철수하도록 합니다. 촉군이 되각한 후 사마의가 제갈량의 진행을 둘러보고 감탄하여 말하길 천하의 기재라고 했습니다. 제갈량이 죽은 후 류세는 시호를 충무후로 추증하고 후세는 무후라 높이 불렸습니다. 동진 정권은 그의 군사적 재능으로 인해 무흥왕으로 추봉합니다. 자, 오늘은 제갈량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사람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라. 지나가고 있는 오늘도 참 많이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남은 소중한 시간도 여러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만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황설아,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희를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 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인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곡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척추협착과 좌골신경통,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 김 선생님 모시고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열선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이 척추협착증은 중년 노년 분들한테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노화하고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드시면 대부분 중년 노년들이 허리 쭉 펴지 못하고 허리가 자꾸 앞으로 구부러지는 자세에, 그리고

0: 걷지 못하게 되는데 걷지 못하고 다리가 불편한 것은 단순히 무릎 관절염뿐이 아닙니다. 척추협착에서도 걷기 어려운 증상이 흔히 나타나는데 이것은 척추신경관이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증상에 척추라는 것은 사람을 꼿꼿이 서게 할 수 있는 기둥 역할도 하지만 척추뼈가 쭉 이어지면서 신경관이 형성됩니다.
1: 네.
0: 예.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전추 미추 합해서 하나로 쭉 이어지면서 여기에는 예. 그 공간 같은 예 관이 있는데 이 관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경이 지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척추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예. 이 신경이 대뇌로부터 사지, 말단, 뇌상 어디나 다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척추는 이 기둥 역할도 중요하지만 신경관이 지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1: 네.
0: 이 척추신경관이 왜 좁아지는가? 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척추 안에 이상물질, 즉 골극이 생겨나서 그 척추관 쪽으로 돌출돼 나오거나 또는 점막이 부어서 구멍을 좁게 만들어서 신경을 압박하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주로 한 50대 이후에 척추뼈 주변 인대의 근육이 대형화와 더불어서 많이 발생합니다. 원인을 하나씩 보면 뼈가 노화돼서 뼈에서 골극이 생겼다, 골절 증식이 생겼다 하는 것은 이것은 노화 현상을 말합니다.
1: 네.
0: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 때는 이런 현상이 없는데 나이가 들면서 발생합니다.
1: 네.
0: 그리고 척추를 받쳐주는 인대에 황인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또 자꾸 두꺼워지고 이러면서 척추신경관을 좁히고 신경을 압박합니다. 꽉 눌려온다는 뜻입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하세요.
2: 예, 좀 예약하려고 합니다. 우리 덕하이가 전번에 문의 한번 했는데
0: 예.
2: 예, 안쪽에 왔는데 가서 이 머인당이 좀 거릴려서 또 어디 나 이제 옷이 다이 됐습니다.
0: 예.
2: 근데 이게 허리 원래 좀 거릴라 옛날에 조금 어떻게 불체했댔는지
0: 상한 적이 있습니까?
2: 예, 무슨 물건 들다가 급급하고 이랬다면 얘가 있겠는지 뭐 어쨌는지 아 거릴라서 다 봉기중사도 거기서 한 두세 번 맞았다.
0: 예.
2: 너무 바빠서 아파가지고 그래서 내 전번에 여기 저기 뭐인가 병원에다 좀 얘기하고 예약하고 그래서 좀 말씀 다 물어본 다음에 내약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와서 보고 이거 좀 치료해봐라고 다른 사람들 다 치료하고 효과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지금 야 이거 예약하려고 그랬나
0: 아직은 치료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2: 안쪽에서 다 있다가 이제 왔습니다.
0: 예. 그 봉피 주사란 거는 그거로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너무 불편할 때 지통도 하고 물론 소염도 하고 하지만 그거는 증상만 공제해주는 잠시적인 효능에 불과한 것이지 그거로 치료될 수는 없습니다. 봉피라는 건 격소 주사를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그분이 나이 좀 젊은데 아마도 이제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허리에 그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밀거나 할 때 추간판이라는 것이 밀려 나왔을 수 있습니다.
2: 예.
0: 예. 그러면 신경관을 압박하면서 지금 증상이 어떻습니까? 다리가 불편합니까? 허리 불편합니까?
2: 지금 저 있기도 바빠하고 허리 구부리기 때문에
0: 예.
2: 구비를 매는데 좀 펴기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0: 펴기 힘들어하고 예.
2: 그렇습니다.
0: 예. 주간판이 밀려 나와도 척추 협착이 생기면서

0: 협착의 증상이 보통 허리 앞으로 자꾸 구부리게 되고 뒤로 제끼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1: 꼬꼬지 펴게 되면 아프답니다. 막 꼬꼬지 펴게 되면.
0: 예. 뭐 현대병원의 그 여러 가지 치료 효과 중에서도 이 허리 질환은 아마 많은 분들이 방송 많이 들으셨겠는데 아, 이 부강주사료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아주 엄중해서 수술이 필요할 정도라 해도 현대병원에서는 수술 없이 치료되게 합니다.
1: 네. 예. 예약하고 좀 내일 가려고 그랬다.
0: 예. 그 예약 전화는 265-2120입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2: 네, 안내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셨습니다.
0: 네, 말씀하세요.
3: 예, 내 동생이 물찬 관절에서 현대병원에 치료한 경우 지금 효과 좋습니다.
0: 무릎 관절, 예.
3: 예, 물찬 관절입니다.
0: 물이 찼다고, 예.
3: 예, 그래서 한 번 병원에서 물을 뺐습니다.
0: 빼면 또 생깁니다.
3: 예, 그 또 생기 아파서 병원 댕기면 치료한 게 더 심해서 또 병원에서 몇만 원 주고 또 예, 수술해야 되었습니다.
0: 예.
3: 지금부터 예, 또 몇 년 더 아파서 예, 그 다음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한 게 아, 지금 아예 아픕니다. 이렇습니다.
0: 어, 아프지도 않고 물도 차지 않고 예?
3: 예, 물도 안 차. 거기 또 물 차는 게 다른 데 또 물이 차졌습니다. 일단 그 발목이 있는데
0: 아, 예.
3: 병원 가서 치료한 게 거기 물 찬 것도 이렇고 발목에 물 찬 것도 이렇습니다.
0: 어, 예. 예.
3: 이제 한 번 더 치료하면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같이 치료하자고 그랬습니다.
0: 네. 그분이 퇴행성 관절염입니까? 나이 어떻게 됩니까?
3: 나이 위엔 내만 막내 돼서 용나 차에서 열몇 살 차가 있습니다. 지금 60 한 년입니다.
0: 네.
3: 예.
0: 네. 이 뭐 류풍습은 없지?
3: 류풍습은 없는데 좀 시기랍니다.
0: 어, 예. 그과 예. 무슨 류풍습은 관계없습니다. 예. 어, 두 번 치료했습니까?
3: 예, 두 번 향기, 예, 용 많이 났습니다. 예.
0: 그러면 효과를 잘 보고 있는데, 그 전문가 선생님이 몇 번 오라 하면 그에 따르도록 하면 됩니다.
3: 예,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같이 가겠답니다.
0: 예, 그분은 또 무슨 병입니까?
3: 여태만 협박증이 있고, 예, 허리 꼬부라 들었습니다.
0: 예.
3: 먼저 거에서 목걸이 댕깁니다.
0: 전혀 못 걷습니까?
3: 예, 지성이 지고서 화장실로 댕깁니다. 그래.
0: 그 정도면 아마 그 큰 병원 가면 수술하라 할 수 있습니다.
3: 수술하면 몇만 원 들고 또 아픕니다. 다 들, 아픕니다.
0: 예, 그렇죠. 예. 수술하기 다 싫어하고, 예, 그, 뭐, 수술이 효과도 뭐, 이제 모두, 저, 그, 부강수사 치료받은 분들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그,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효과 좋습니다.
3: 예, 그래도 돈도 많이 들고, 수술하면 다 얼마 많이 들고,
0: 많이 들죠.
3: 아프고, 예.
0: 예.
3: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4: 예, 나는 그 이 허리 통증심에 그 현대병원에 치료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우리 누이가 그 이 허리를 저 지금 펴지 못해서
0: 펴지 못하고 예.
4: 예, 꾸부리면 또 편하고 폐는 아프고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고통이 좀 심한데 그래서 현재 병원에 선생님이 문의해서 이런 정황이가 내가 치료하기 좋은데 내일이나 예약하자 그냥.
0: 네. 그분도 아마 척추 협착증인 것 같습니다. 연세 어떻게 됩니까?
4: 야벤 넘어졌
0: 네. 2년새 척추 협착에 맞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점점 더 하는 병이니까, 예.
4: 예.
0: 예. 그래서 이런 연세 많다고 또 치료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엄중하면 치료 횟수가 좀 더, 예, 많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전문가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면 됩니다.
4: 예. 내일 얘기해요.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5: 이 저는 이 뭐랄까 경주일 아픈 해설이 바로 잘 뭐 올려졌습니다.
0: 예.
5: 네. 지금 현대병원에 가서 예심 두 번 그 치료를 받았습니다.
0: 두 번. 예.
5: 예, 이렇게 피해도 아프고 조금만 이렇게 질도 진지 기대를 정상 쪽을 이렇게 놀리지 못했습니다.
0: 예.
5: 올라도 못 가고 어깨 우울 올라 못 가고 이랬는데. 지금 두번 치료받았는데

0: 쑥쑥 올라간다. 그리고 이게 영 편한다. 이게 아무렇게 움직여도 얘 정상 떡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이래서 이 나왔을 때 이사 선생님 이야기하는 게 더 치료를 좀 뭐 한두 번 더 받으면 더 좋겠다고 그럴때다. 그래서 예약하다고 변화했습니다.
1: 예. 2652120에다가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0: 아, 예,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3: 아,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신대에 원래 반드시 눕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병원에 가서 구강주사료법에 환불치료를 한 게 예. 지금 효과용도 없습니다. 지금 신대에 그래서 반드시 누워도 전에 그래 무슨 아픈 게 아예 알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1: 네. 반드시 눕기 어렵다. 예.
3: 네. 그래 예전에 신경막이기도 허리에 구름이 아파서 그래서 못했는데 지금 마음대로 엎드려 신경막이 일 없습니다. 지금 뭐.
1: 네.
3: 아 그래 지금 더 가서 좀 치료를 하다 그런다.
1: 네. 이전에 무슨 척추 주간판 탈출 진단 받았습니까?
3: 아, 이전에 뭔가 뭐 그런 무슨 마다리 밀 때
1: 아, 예.
3: 지금 와서 이거 아프단 말입니다, 이거.
1: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3: 예,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합원한 게 효과 있으니까 예. 와서 좀 더 치료를 하고 그랬나.
1: 예. 한 번에 효과는 봅니다. 그러나 한번 치료로서 완벽하게 낫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전문가 선생님이 지시에 따라 몇 번 치료하라 하면 예, 그에 따르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말씀하세요.
4: 예, 한 가지 더 물어보자고 전화했습니다.
1: 예.
4: 방송 몇 번 들은 게 그런 골관절병 잘 치료한다니까.
1: 예.
4: 그냥 지금 60살이 됐는데 퇴시한 다음부터 이 꼬글새랑 이런 거 무엇인지니까
1: 예.
4: 발가락이 짜빠갖고 그 다음에 손가락이랑 뽀뽀돼가지고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본 게 서약을 먹으라 하대다. 서약 먹어서 쓸데없다고 소리 또 다시 찾아간 게 댄디를 놔두자니까 댄디를 맞으니까 나 맞을 때 할라이트로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또 빨간 게 더 아프더라 말입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제일 불편한 게 발가락입니까? 무릎입니까?
4: 발가락이 아프고 발가락이 아프고
1: 예.
4: 빨가빨갛습니다. 이게 불어났습니다.
1: 예.
4: 그리고 손가락이도 그렇다 말입니다. 뻣뻣해가지고
1: 발가락 손가락
4: 자꾸, 예. 자꾸 안마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1: 그 양쪽이 다 그렇습니까?
4: 예.
1: 양쪽이
4: 퇴시하기 전에는 괜찮던데
1: 예?
4: 퇴시하기 전에는 괜찮던데
1: 좀 젊어서는 괜찮았는데 예.
4: 예. 이게 자꾸 아프단 말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치료되겠는지
1: 뭐 이전에 뭐 류풍습 진단은 받은 적이 없습니까?
4: 그 병원에서는 새는 통풍 같으라다며 그러면 땡기 맞습니다.
1: 통풍? 통풍은 예. 그 피검사하면 알겠는데 요산치검사 뭐 한 적 있습니까?
4: 해본 게 통풍이라 합니다.
1: 아, 검사 결과에?
4: 예, 그래서 이런 거는 현대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지.
1: 예, 현대병원은 모든 골관절병에 뭐 이런 무릎관절염도 경추여추병도 그렇고 예, 통풍성 관절도 예, 혹시 또 그 아주 어려운 류풍습 관절염 예, 이런 모든 골관절병에 그저 치료한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특수한 치료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부강주사료법.
4: 이 댄디 아이죠? 예,
1: 예 주사인데 이 약이 그저 한 가지 약이 아니고 10여 종의 약물을 예, 그거 조합을 해서 환자 상태에 맞게 예, 근육이나 혈자리에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4: 아, 그래 치료할 수 있다면 그러면 현대병원 가보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네,
5: 이 부강수사료법이 선생님이 계좌해줬습니다. 예, 어제가 모니도 전에 두 번째 맞은 게 어제 오늘까지 열쇠 나는데
1: 예.
5: 허리 한 번 맞고 허리 이렇게 밤에 돌아놓고 이따 돌아놓고 그런 게 영 편리하죠. 굉장히 두 번째 맞은 게 돌아놓기 이랬는데 혹시 이롭단다 혹시 밤에 미리
1: 네.
5: 아프지 않단다.
1: 어. 어.

0: 예, 대다 이런 것만 뭐냐, 네, 이거 야근에 수태소는데 무슨 여러 가지 그 짐도 막고 부하는 거 보지, 그 뚱가다 다 떠는데 알되던 게 내 요거 두 번 막고 소리 어느 가다 요새는 안 되네, 이제 요새 밤에 소화는 그 좀 배려고 엄밀히 아프지 않고, 예.
1: 예.
0: 허리 좀 이렇게 빼 나온 것처럼 별로 그렇게 그것도 별로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이 세 번 내지 네 번 맞추는 거 기어나 견지하겠다. 용도 다 나으신다, 진영 안 하고.
1: 예. 현대병원에서는 예. 어쨌든 났을 때까지.
0: 예.
1: 뭐, 네 번 이상 치료 수요돼도 돈 받지 않고라도 났을 때까지 책임져 드립니다.
0: 아, 걔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예.
1: 예.
0: 그래, 계속 견지하겠다. 뭐, 선생님이 수고하시오.
1: 예.
2: 안 되겠죠.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수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곡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이 척수협착증, 예, 누구나 지금 가장 많이 얘기하는 증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 이 척수협착이 원인이가 여러 가지로서 나이도 관계 있고, 그래서 뼈가 노화되고, 그 다음에 인대가 두꺼워지고, 그리고 그 외에도 척추의 주간판이 밀려 나오거나, 예, 이것을 주간판 탈출이라고 합니다. 젊어서 주간판 탈출이 이게 생겼던 분들도 물론 또 나이가 들면서 척추신경관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는데다가 또 주간판이 갑자기 밀려 나올 경우 혼합적으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척추의 전방 전이증에 척추뼈 마디가 위에 마디 뼈가 아래 뼈에 위에서 미끄러져 척추관 쪽으로 밀려 나올 수도 있고 또 척추의 종양이 생길 수도 있고 원발성일 수도 있지만 다른 장기 종양이 생겼을 때 쉽게 척추에 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감염이나 외상 또한 선천적으로 또 척추관이 좁게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약간한 변화에 의해서도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면서 이 신경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 주요한 증상이 무엇인가? 예?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 예? 또 걷다가 다리 아파서 가다가 쉬어가야 합니다. 다리 아플 때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거나 앉으면 또 증상이 호전되는 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 이렇게 허리로부터 더 응.

0: 다리 통증, 마비증, 저림증, 혹은 경련, 예, 쥐가 난다. 예, 예, 이런 분들, 또 다리에 힘이 빠진다 하는, 예, 이런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예, 허리 통증이 일반적인 증상인데, 이 요통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없는 분들도, 예, 허리는 문제 없이 다리 쪽으로만 한쪽 혹은 양쪽, 예, 양쪽이 좀 더 많습니다. 한 60% 정도. 예, 그리고 허리뿐만 아니라 엉덩이 항문 쪽으로 전이되는 통증, 또 간헐적 파행, 이거 무슨 뜻인가 하면 걷기만 하면, 예, 엉덩이로부터 다리 내리 조리고 땡긴다. 또 쉬면 귀찮고 다시 또 걸으면 또 증상이 나타나고, 예, 이런 것을 간헐적, 예, 신경성 파행이라고 부릅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2: 예, 우리 오빠의 그 발목이 자꾸 소리 딛다 딛지 못할 그렇게 고사하던 게 지금 현대 병원에 부강주사 요법 했는데,
0: 네,
2: 땅도 디딜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새콤새콤해서 발등 쪽이 따위가 되어오기 때문에 지내 숨이 넘어가는 것 같았던 게, 오, 그게 이렇다 제가
0: 발뒤축이 아파서?
2: 아, 발목은 그 이전에 자던 것 하면서 외상 받았단 말입니다.
0: 아, 예.
2: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이전은 몇십 년 지났는데 이제 그게 재발해가지고 소리, 그래서 얘, 예, 내일 가는 날 돼서 또 들어가자고 그랬다.
0: 어, 예, 뭐, 이사 또 오라 했으면 그 시간이 맞춰가야 됩니다.
2: 예, 내일 오란 날이 됐습니다.
0: 예, 2652120에다가 전화 예약을 해야 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이 척추 협착증이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이, 예, 허리도 불편하지만 또 이 둔부나 항문 쪽으로 또 전이되는 통증도 있고, 그리고 서 있거나 걷거나 활동에 의해서 더 악화되는 증상 있고, 한 100m만 걸어도 다리 저리고 아파서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말씀하세요.
3: 네, 굉장히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형님이가 한 분인데 지금 간질 때 자꾸 익어가지고서 그래서 여러 곳 다니고 지금 치료한 것 때 그게 다 떨어져가지고 이래 한번 현대병원에 가서 예약해서 좀 치료를 받아보자고 합니다.
0: 전번에 몸이 안 것 같은데 가지 않았습니까?
3: 이래도 뭐 어떻게 못 갔답니다. 여기 있어서.
0: 예, 그러면 2652120에다가 전화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걸을 때 앞으로, 예, 구부리는 자세, 구부리면 참 편하기 때문에 위에서 하면 그런 그 구부리는 자세에서 신경관이 잠시나마 좀 넓어집니다.
1: 네.
0: 그래서 자꾸 앞으로 구부리게 되고, 어느 정도 걸으면 다리 통증, 저림증, 무겁고 차고 뜨겁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이 약화되면서 이 다리 힘이 쭉 빠지는 것 같고, 그리고 뚜렷한 신경 증상 없이 다리 저리고 시려서 고무다리 같은 느낌, 또 밤에 종아리가 많이 아프니 감각장애, 예, 둔하고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앉거나 앞으로 구부리거나 누우면 덜해지고, 이사가 그 신경학적인 검사로서 하지 직거상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예, 이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진단은 그 CT, 예, 컴퓨터 단층 촬영에다가 림상 증상을 결합하고, 그리고 MRI 자기공명 영상에 결합해서 진단하는데, 예, 지금까지 이학 수준으로 지금 큰 병원들에서는 그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로서 아주 중에서 얼마 걷지 못할 때에는 수술하는 치료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연결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이런 척추 협착증에 있어서

0: 두간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인가 하면 바로 그 부강주사료법에 이 부강주사료법은 주변의 연부 조직의 증식이나 섬유화 비대의 그 신경을 압박하는 것을 해소해 주면서 점차적으로 걷기가 큰 문제 없이 비수술요법으로 치료해 드립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채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 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계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5차 5개년 전망계획이 시작의 해에 각지에서 현지 실정에 맞춰 도시재생의 제반 업무를 추진하고 도시 고품질 발전을 견인해 현대화 이민도시를 적극 건설하고 있습니다.
0: 우리나라 노년사회 보상 수준이 안정적으로 제고되고 양로 서비스 시설망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었습니다.
1: 각지에서 8일 건군절 경축 활동을 개최해 혁명 유전자를 계승하고 국민의 정을 결집했습니다.
0: 중동 주재 미국 대사관들이 지역 긴장 정세 고조를 경고했습니다.
1: 뉴스에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정서기는 도시 재생을 고품질로 추진하는 것은 도시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민 도시 리념을 전면적으로 실천하고 이민에게 수요를 묻고 방법을 묻고 효과를 묻는 원칙을 견제하여 도시 재생 제반 오물을 심층적이고 세밀하며 실속 있게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성취감, 행복감, 안정감을 꾸준히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조공기 씨는 새로 지은 가옥이 목욕탕도 있고 정원도 있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올 7월 상해시를 고찰할 때 습금형 정석이는 조공리의 가정을 방문하고 주거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석이는 사소한 일이라고 지나치어서는 안 된다며 대중의 생활은 가정의 일일 뿐만 아니라 국가 대사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석이는 당장은 도시 사업을 깊이 중시하며 혁신적이고 살기 좋고 아름다우며 탄력성이 강하고 모명하며 지혜로운 현대화의 이민 도시를 건설할 것을 제기했고 도시의 로후 주택 단지를 개조하는 것은 그의 중요한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낡고 초라하며 공용 주방과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던 과거에서 지금은 집집마다 주방과 화장실을 따로 갖추고 엘리베이터와 화원을 함께 사용하는 반송원로가도 시민신촌 주민군은 그동안 주거지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상해시 주택관리국 부국장 랭호경은 변기소 주방위생까지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이 크게 편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중들의 관심사를 초자리에 놓고 도시재생, 기층서비스 등 민생사업의 뿌리를 두며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낡은 주택단지에 대한 개조는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제고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15차원은 전망계획기간 전국적으로 착공하고 개조한 도시 로후주택단지는 11만 5천 개, 완전한 지역사회 건설 개조를 실시한 지역사회는 5천 개 달해 고품질의 도시 생활 공간을 형성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고종자산투자사 책임자 관봉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주택과 도시농촌 건설부와 함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해 도시가스, 급수, 배수, 난방 등 지하 배관망의 건설과 개조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1,600억 원의 자금을 배치해 관련 도시 지하 배관망 건설의 단점을 다그쳐 보완함으로써 인민 대중의 안정적 생활을 확보했습니다. 량원 주거 수수는 인민 도시 리념을 실천하는 기본적 요구이고 회복 탄력성이 강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인민 도시의 지속 가능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도시 재생을 통해 도시 탄력성을 제고하고 도시 생명선의 안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도시의 홍수와 침수 재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연간 능하 은천시는 해면 도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은천시 금봉구에 위치한 욕수공원을 지하 조수 기능을 갖춘 복합형 공간으로 개조해 도시의 침수 배출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공원의 생태를 확보했습니다. 은천시 도시관리국 시정공정관리처 주임 도령군은 겉으로 보면 하나의 작은 공원과 주차장에 지나지 않지만 사실상 5만 7천 립방미터의 비물과 오수 조수를 조절하는 단지라고 말했습니다. 강원 날씨에 해당 조수 조절 단지는 도시의 침수 현상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 건설은 도시 재생 행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올해 각지는 스마트 도시 건설을 다그쳐 추진한 한편 관리의 고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고품질 생활을 창조했습니다. 웅하는 도시 컴퓨팅 센터를 핵심으로 하는 도시 두뇌 체계를 한창 구축하고 있고 강서, 섬서 등지는 인공지능을 통해 주택단지의 관리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사고가 가능한 스마트 도시는 대중들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제공할 것입니다. 올 5월 우리나라 첫 국가급 도시재생 전문계획인 도시재생 15차원 전망계획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계획은 도시재생의 시간표, 임무서와 로종도를 명확히 하고 주요 지표 10개, 중점 과업 23개를 제기했습니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부부장 진혜상은 민생공정면의 중점은 좋은 집을 건설하고 도시로후 주택단지를 지속적으로 개조하며 완전한 지역사회를 다그쳐 건설하고 도시공공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종합교통체계를 보완하고 도시생태계를 복원하며 고품질의 생활공간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좋은 집을 건설하고 도시로후 주택단지를 지속적으로 개조하며 완전한 지역사회를 다그쳐 건설하고 가도와 공장구를 개조하기까지 혁신적이고 살기 좋고 아름다우며 회복탄력성이 강하고 모명하며 스마트한 현대화 이민도시의 건설은 행복한 생활에 대한 대중들의 추구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0: 박금평 정석위는 이민도시는 인민이 건설하고 이민도시는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곳이므로 도시 건설은 반드시 살기 좋은 것을 촛자리에 두고 가장 좋은 자원을 인민에게 돌려야 합니다.
1: 민정부와 전국 로령 판공실이 발표한 최신 수치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국내 만 60세와 그 이상 노년 인구가 3억 2,30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년사회 보장 수준이 안정적으로 제고되고 양로서비스 시설망이 한층 더 건전해졌습니다. 2025년 말까지 기초양로보험 가입자 수는 전해 말보다 309만 명 증가한 10억 명, 기본 1호 보험 가입자 수는 13억 명을 초과하고 보험 가입률은 95%, 전국적으로 노인 수당을 받는 인수는 5,353만 8천 명이고 사회구조사업 효과성 또한 또렷했습니다. 내몽골 통료시 과좌중기 보강진 동모리촌 최저생계보장가구 우체하는 얼마 전 60세 생일을 보내고 첫 양로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받는 양로금으로 고기와 쌀도 살 수 있고 생활 형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양로서비스 시설망은 가열층 거진해졌습니다. 2025년 말까지 전국에서 보유한 각종 양로기구와 시설은 39만 5천 개에 달합니다. 각지는 유효사회 자원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양로서비스 자원의 최적화 배치를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동성 진암시 육교구는 30여 년간 운영해온 유치원을 종합양로서비스센터로 개조했습니다. 청교구 보화가가도 당사업위원회석의 장명은 양로서비스센터는 생활자립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노인과 생활자립이 다소 어려운 노인들을 모두 상대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를테면 자녀가 낮에 집에 없으면 센터에서 위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저녁에 데려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 위탁서비스뿐만 아니라 일부 재활훈련도 제공합니다. 2025년 말까지 전국의 노년 보조식당은 8만 개, 매일 접대하는 노인은 연인 수로 300만 명에 달합니다. 2025년 전국에서 운행한 관광열차는 2,485편, 격지 양로 인수는 연인 수로 8천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한편 국가노년대학은 전국 노년교육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79만 3천 개 학과 지원을 자원하고 연인 수로 2억 6천만 명이 학습 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했습니다. 일부 지방은 양로산업 모델을 보색하고 다차원 다양한 양로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들이 아름다운 노후 생활을 누리겠습니다. 섬서성 보계시 위빈구 민정국 부국장 료비는 실버 경제 차량을 중점적으로 장대시키고 양로 서비스 체계를 승격시키며 특색 실버 브랜드를 내고 실버와 소비의 새로운 옵태를 확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화 양로 보급을 다치고 양로에 관한 산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전역 양로와 격지 양로가 협동 발전하는 현대 실버 경제 체계를 전면 구축해야 합니다.
0: 전국 여러 지역에서 최근 다양한 형식의 활동을 전개해 발을 건군절을 경축하고 혁명 유전자를 계승하며 국민의 정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건군과 남창 8일 봉기 99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8일 단방 개를 기념 행사가 1일 남창 8일 봉기 기념관에서 가동되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남창과 무한 두 지역의 연동으로 진행된 남창 봉기 직전의 결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되돌아보았습니다. 8일 단방 개를 행사는 11월까지 계속되며 단방단은 22개 도시를 방문해 사료와 유물을 접수하며 고솔사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남창 8일 봉기 기념관 보관장은 혁명 유전자 자원을 잘 보호하고 계승하며 활용하여 혁명 선배들의 정신이 새로성에서 우리의 분투의 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군절을 앞두고 신강 보강지 위문 모내소 분대는 정성껏 준비한 프로그램을 갖고 해발 4,000m 이상의 고온 병룡을 찾아 그곳에 주둔한 모 부대 일선 장병들에게 훌륭한 위문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보강시 모내소 분대 대원 왕효동은 노래와 춤으로 보강 인민의 깊은 정을 장병들에게 전달해 모두가 설산 고원에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게 하려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두 학생 대표가 감사 편지를 낭독하며 변방을 지키는 장병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경의를 표했습니다. 보강시 학생 대표 여구연은 해방군 아저씨들이 이렇게 험난한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0: 모습을 보니 매우 감동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이들은 제 마음속의 영웅이자 우리가 보험받아야 할 귀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심히 학습하고 실력을 키워 어른이 되어서는 이들처럼 조국에 보답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산서성 훈주시 오대현 남여촌 팔로군 본부 예토에서 퇴역 로병들은 경쾌하고 웅장한 혁명 전통 가요를 부르면서 바람만장했던 그 시절을 소환했습니다. 오대현 로병 합창단 장소래 부단장은 우리가 혁명 예태에서 혁명 가요를 부르는 것은 군 생활의 세월을 다시금 되새기고 혁명 선열들을 추모하는 한편 노래로 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더 많은 젊은이들이 역사를 명기하고 영웅에게 경의를 갖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1: 려녕, 길림, 흥룡강, 내몽골 네 개 성과 자치구가 손잡고 추진한 전국 최초의 다지역 도시 축구 리그인 동북 슈퍼리그가 한창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원 미만의 입장권 한 장이 려녕 경기구에서 무려 76억 원에 달하는 전사슬 연동 소비를 견인하며 동북 지능의 일전의 소비에 새 엔진으로 부상했습니다. 1일 저녁 동북 슈퍼리그 6라운드에서 대련팀이 홈장에서 개서팀과 맞붙어 4대0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6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련 사업만 축구장은 만석을 이루었고 티켓 한 장 구매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티켓 한 장으로는 심양도시권의 41개 관광지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 티켓 한 장은 또 전 도시에서 통용되는 소비복지권이기도 합니다. 경기기간 심양시 전역에 료식업, 숙박업, 목욕업 등 업계 매출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심양시 류극빈 부시장은 경기 개막 이래 전시의 루석 관광객이 4,0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첫 라운드 동북 슈퍼리그에서는 총 8개 출전 도시가 참여했고 가장 비싼 티켓 가격이라도 19.9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런 저렴한 가격의 티켓 한 장이 수십억 규모의 소비를 견인할 수 있었던 핵심은 바로 서민 친화성이 있습니다. 심양서탑 먹거리에서 가게 주인 심가 씨는 5만 원으로 경기의 서민 투사장이 되었습니다. 심가 씨는 동북 슈퍼리그를 후원하는 마음으로 닭갈비를 사러 오는 팬들이 많다며 그 효과는 현재 기대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족발 브랜드 창시자 손려려 씨는 이번 기회를 잘 포착하고 경기 인기를 활용해 브랜드 판매량을 약 15% 향상시켰습니다. 손려려 씨는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며 지금은 꿈꿀 필요도 없이 실질적인 참여자가 되어 수익을 도모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축구 경기가 진정으로 방문객 유입에 따른 경제 수익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산업의 소득 증대를 실현했습니다. 현재까지 심양 경기장 밖 경기 관람지의 루석 축구 팬은 436.9만 명에 달했습니다. 심양시 류극빈 부시장은 이번 경기는 인기와 동시에 소비를 끌어오고 자신감도 높여주었으며 더 중요하게는 전반 도시의 활력을 안겨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련영성 전역에는 상권, 야시장, 공원, 문화관광단지를 두루 아우르는 866개 경기장 밖 경기 관람지가 들어섰습니다. 6개 핵심 경기를 기간 전성 제2 현장의 직접 매출은 10억 9천만 원, 전체 련영성 전사슬 연관 소비 견인액은 76억 원에 달했습니다. 련영성 상무청 곽빈 부청장은 동북 슈퍼리그가 몰고 온 것은 단기적인 소비 증가뿐만 아니라 산업융합, 시장조체, 도시 브랜드,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면에서 장기적인 진작 가치를 형성해 련영이 지속 가능한 소비의 새 동력을 육성할 수 있게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0: 자연자원부, 국가림업조원국, 중국해경국, 해남성인민정부가 8월 1일 황암도 국가급 자연보호구 관리 방법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황암도 국가급 자연보호구에 대해 일상순찰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불법 행위를 법에 따라 제때 조사하고 처리할 것입니다. 지난해 9월 공원은 황암도 국가급 자연보호구 설립을 비준하고 관리기구를 정비하며 자연보호구와 관련된 각종 불법 행위와 규정위반 행위에 대해 감독집법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재반관리조치의 관찰을 확보하고 국가급 자연보호구의 건설과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연자원부 남해발전연구원 소속연구원 황화매에 따르면 풍반생물 다양성을 갖춘 황암도 린근해역의 녹색 바다 고북이 대왕소라.

0: 들이다크나, 붉은 들이다크나 등 여러 멸종위기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1급, 2급 보호야생동물로 분류된 생물종이 94가지에 달하고 세계자연보호연맹 멸종위기와 취약종인 나르마게량 가오리, 혹부리 청줄 나비고기 등도 있어 보호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료회한 데 따르면 황암도 산호초 생태계는 암석을 형성하는 산호 13과 36속 135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코 북부의 면적이 1.85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초지대가 있습니다. 특히 황암도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내에 조산 산호 평균 피복률이 38.8%에 달하고 수많은 희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자연자원부 남해국 국장 뢰파는 관련 국가의 불법 조언과 빈번한 모난 침입 행위는 황암도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 9월 중국이 황암도 국가급 자연보호구를 설립한 후 관련 국가의 모난 침입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황암도 산호초 생태계의 보호가치는 아주 큽니다. 산호백화 현상, 요해 생물 폭발, 열대 저기압 비해, 그리고 일부 국가 불법 행위와 무책임한 행위 등 원인으로 현재 산호초 생태계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자원부 국제협력국 시장 진단홍에 따르면 관리 방법은 16종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관리기제, 보호관리조치, 법률 책임 등을 중점 교정했습니다. 황암도 국가급 자연보호구를 설립한 후 우리나라는 엄격한 보호관리와 필요한 생태 복원을 시행해 황암도 산호초 생태계의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을 확보했습니다. 진단홍은 황암도 국가급 자연보호구를 엄격히 보호하고 비순이 없이 어업, 채굴, 산호초, 산호, 들이다크나 등을 채취하거나 해양 희귀종과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해남자유무역항의 첫 활용 1호 원자력 발전 설비인 화능장강 원자력 발전 2기 프로젝트 3호 설비 1호기가 전해 알맹에 연결됐습니다. 관련 프로젝트가 생산에 투입되면 연간 발전량이 180억 킬로와트시,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연간 1160만 톤에 달합니다. 해남자유무역항의 첫 활용 1호 원자력 발전 설비인 화능장강 원자력 발전 3호 설비는 우리나라가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3세대 원자력 발전 기술을 채택했으며 여러 대표적 안전혁신 설계를 탑재했습니다. 화능장강 원자력 2기 프로젝트 생산기획부 담림주임은 원자력 전력 생산 관리 시스템은 자주적 통제가 가능한 원자력 발전 디지털화 기술 생태를 통해 원자력 전력 생산을 경험 주도에서 데이터 주도로 전환시켰다고 표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전에 련영 장하 1기 공정 등 4개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를 비순했습니다. 그중 절강 금칠문 원자력 발전 2기 프로젝트와 광동 태평령 원자력 발전 3기 프로젝트가 활용 1호 2.0% 시범 프로젝트로 확정했습니다. 중국 핵공업 그룹 유한회사 활용 후속 기종 부총설계사 오우상은 활용 1호 2.0%는 자주적 혁신과 전반 협동을 통해 3대 플러스 선진 압수 원자로 발전 원자력 발전 기술을 선보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의 총체적 동등 경쟁 수준을 전면적 동등 경쟁, 부분적 선도 수준으로 격상시킨 중대한 대표적 성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활용 1호 단열 설비조의 연간 발전량은 100억 도에 달하며 이는 100만 이상 인구를 보유한 중형 도시의 1년간 생산 생활 전기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석탄 감축량이 연간 300만 톤,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연간 900만 톤 이상에 달합니다. 오우상 주임은 활용 1호를 개발하고 건설하는 과정에 상하류 기업을 600여 개 견인함으로써 완전한 산업사슬 공급체를 형성하고 중국 제조산업의 성격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냈다고 표했습니다.
0: 이스라엘의 평가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현 이란에 대한 중대 군사 공격을 비준하려 하지만 관련 계획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예안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이란의 특정 에너지 시설에 대해 종밀하고 제한된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을 제1단계 초기 공격에 참여시켰습니다.

0: 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중동주재 여러 미국 대사관이 8월 1일 주의보를 발표하고 중동 지역의 긴장 정세가 갈증 고조될 수 있으므로 중동에는 미국 국민은 항공편 취소 등 상황에 대비해 현지를 떠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날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아랍연합조상국, 이라크, 오만, 그리고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이 모두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주요 내용은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란 외교부 아라그치 부상이 8월 1일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과 토익이 외교부상과 통화했습니다. 아라그치 부상은 통화에서 모험적 행동을 취하지 말 것을 미국에 경고하면서 이란은 국가 주권과 안전, 영토 완전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고 모든 침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8월 1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은 6월 18일 양측이 달성한 미국-이란 양해각서의 관련 조항을 위반하고 이란 항구와 상선에 대한 해상 봉쇄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이란 각지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무장부대는 방어성 공격을 지속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오늘은 스타링크 사용 권한을 더 많이 원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언론이 7월 31일 보도한 데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관원들로 우주 탐사 기술 회사 스페이스X 창시자 일론 머스크를 설득하고 우크라이나 군이 스페이스X 산하 위성 인터넷 시스템 스타링크를 통해 러시아 경내에 탄도미사일 발사 장치를 타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면 러시아는 스타링크와 유사한 저궤도 위성 시스템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합통신이 7월 31일 보도한 데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7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관련 사항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겨울철 전에 러시아 탄도미사일 발사 장치를 정확하게 타격해 러시아의 겨울철 공세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막을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7월 28일 미국 국회에서 연방 의원들과 회담을 진행하고 스타링크를 통해 러시아 경내 목표물을 타격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미국 연합통신사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7월 초에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이와 비슷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참의원 군사위원회 위원 마이크 론즈는 우크라이나가 중장거리 무기 시스템의 타격 정확도를 높이려면 스타링크를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광활한 지역에 대한 무차별 폭격보다 타격 정확도를 높이기를 원하고 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를 원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미국 월간지 애틀랜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요구를 고려할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구체적인 승낙은 없었습니다. 머스크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접견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현재 백악관과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 스페이스X사는 모두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합통신에 따르면 미국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에 대해서 이동조를 줄이기 위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더 많은 스타링크 사용 권한을 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31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내각회에서 나토 정상회담에 한 약속을 뒤집고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요격탄을 생산하는 권한을 우크라이나에 아직 부여하지 않았다고 비유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우크라이나가 영내에서만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에 우크라이나 군이 장거리 무인기로 국경을 넘어 타격을 가하려면 정확도가 낮은 기타 항법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기업 점화회사의 공동 창시자 중 한 명인 제니스 슈틸레만은 국경간 공격 무인기가 스타링크 시스템을 장착하면 러시아 미사일 위협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이는 공격수를 직접 타격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러시아는 영내에서 스타링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러시아도 스타링크와 비슷한 저궤도 위성 시스템을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개발 회사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관련 위성 시스템이 스타링크와 못지않고 일부 면에서 스타링크를 초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회신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위성 시스템의 이름은 려명 위성군입니다. 올 3월 이미 16매 위성을 발사했고 향후 몇 년간 위성 수가 900매에 달할 것입니다. 려명 위성군은 올해 말 테스트를 진행하고 2027년 상업 운행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스타링크 사용 권한을 더 많이 원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겠습니다.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조정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분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글로벌 남방 국가의 현대화에 중요한 계시를 제공하는 중국식 현대화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주석 시간에는 여러 도전에 부딪힌 유럽의 경제 회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스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의 본색 여섯 번째 부분입니다.
1: 오늘 사효종 법관님이 그 주문서를 현장에 갖고 나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사법봉사센터 방문기록부가 왜 법정주문서로 불리우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2: 네, 그러죠. 사법봉사소 방문기록부는 그늘레 관할군의 주민과 간부들이 주동적으로 전화를 걸어오거나 법정을 찾아오고

0: 또 다른 경로를 통해 반영한 법률 요구, 법률 문제 등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다수는 소송에 들어가지 않은 분쟁이나 문제들입니다.
1: 우리는 이 문제들을 모두 기록해두었습니다.
0: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은 2021년 7월 2일 우리 마을의 한석이가 전화로 반영한 문제입니다.
2: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0: 네, 맞아요. 님사.
2: 시간, 방문자, 방식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네요.
0: 그렇습니다. 마을의 합작기업이 민박을 경영하기 위해 용자를 하려면 마을의 보증이 필요했는데 이때 기업은 역보증을 제공했죠. 하지만 농촌의 많은 간부들은 이런 보증, 역보증 업무를 처리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2: 이런 단어들을 아예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죠.
0: 네, 그래요. 그러다 보니 마을 간부는 자신이 서명을 해야 할지, 도장을 찍어야 할지 망설이게 되었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한편 성과는 또 내야 되겠고 고민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 그 고민을 터놓았던 거죠. 그는 우리 법정이 시간을 내 해당 문제를 분석해주고 위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2: 네, 또 기록이 있네요.
0: 아, 네네.
2: 답방이 재미죠.
0: 네, 그래요. 우리는 기록부를 보고 나서 그에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역보증 방식을 명시한다든가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본다든가.
2: 사실 이 법정 주문서는 농민들이 사법면에서 부딪힌 의문과 난제들을 기록해두고 하나씩 해결해드리는 것이었네요.
0: 네, 피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다가 모순과 분쟁이 법정에 제기되어 우리가 나서 해결해야 할 때는 이미 격호된 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모순과 분쟁의 실마리는 사소한 일에 불과합니다. 다만 오랜 시간 누군가가 지도를 해주지 않고 해결 방식을 알려주지 못해 문제가 불거졌을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동적으로 다가가 대중들의 법적 수요를 대하고 제때 법률 도움을 제공하면 많은 소송과 분쟁을 피면할 수 있습니다.
2: 네, 오늘 두 분께서 제작 현장까지 나와 이런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 사상 해석인 한진봉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3: 그럼 계속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미래 발전으로 볼 때 전면적 의법 치국은 우리가 국가의 미래 발전을 계획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전면적 의법 치국을 견지하고 법치 중국 건설을 추진하는 전략적 과업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견지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를 건설하며 사회주의 법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의 보완을 향후 5년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주요 목표와 과업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그럼 이 목표와 과업을 둘러싸고 어떻게 전면적인 의법 치국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4: 法律的生命力在于实施。 法律的权威也在于实施。 法令行则国治， 法令迟则国乱。 各级国家行政机关， 审判机关， 检察机关， 是法律实施的重要主体， 必须担负法律实施的法定职责， 坚决纠正， 有法不依， 执法不严， 违法不究现象， 坚决整治， 以权谋私， 以权压法， 徇私枉法问题， 严禁侵犯， 群众合法权益。
0: 방금 들은 내용은 습근평 총서기가 2014년 9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창립 6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입니다. 법령이 시행되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법령이 느슨해지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는 이 말은 잠불원 술사에 나오는 말로 법령이 제대로 시행될 때 나라가 안정되고 법령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잠불원은

0: 한 철학가이자 정론가인 왕부가 편했습니다. 술사편에서는 범경이 시행되면 나라가 다스려진다는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 매우 생생한 예를 들었습니다. 동한 효명제 시기 경주에서 무제를 선발했습니다. 무제는 수제를 의미합니다. 명제가 형주의 무제를 불러 형주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제는 형주에 큰 도적이 9명 있는데 현지 관리들이 수차 잡아들이려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고 답했습니다. 명제는 무제가 관할하는 지역에 도적이 창궐하다는 사실을 알고 관할 지역에 도적이 나타나는데도 잡지 못하니 어찌 무제라 할 수 있겠냐며 대노했습니다. 도적도 잡지 못한 자가 어찌 훌륭한 인재로 선발될 수 있냐는 것이죠. 명제는 즉시 무제에게 권장 수백 대를 데리고 관직을 박탈한 뒤 자사와 태수에게도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열흘 만에 도적이 잡혀 처형당했습니다. 왕부는 이 사례를 통해 도적을 소멸하는 것은 엄명한 법령에 달려있지 잦은 사면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즉 도적을 근절하려면 엄격한 법이 필요하지 반복된 사면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고대사를 살펴보면 역대 왕조마다 법을 엄하게 집행한 훌륭한 신하와 현명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포청천으로 불리는 송나라 명신 포승은 서단주군 재벽이란 시를 남겼습니다. 시는 이렇게 썼습니다. 맑은 마음은 다스림의 근본이요 바른 도리는 수련의 필수이니라. 훌륭한 나무는 마침내 대돌보가 되고 단단한 강철은 갈고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창고가 가득 차면 쥐와 참새 기뻐하고 풀이 다 사라지면 토끼와 여우 근심하네. 사책의 가르침이 있거늘 후손에게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도록 하라. 이 시는 관리로서의 보증이 법을 엄하게 집행하고 백성을 위해 정의롭고 강직하게 살았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 교수님의 멋진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2: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3: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3: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주변의 본부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남방 국가의 현대화에 중요한 계시를 제공하는 중국식 현대화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5: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짐바브웨 아프리카 민족연맹 애국전선 소속 싱크탱크인 지트보 사상정치학원 원장 이스마일 마다는

중국 공산당의 105년 분토 과정은 한 나라가 국정의 자간에 실정에 부합되는 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이끌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현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계시를 제공했습니다. 아프리카 민족연맹 애국전선 소속 싱크탱크 책임자인 마더는 중국 공산당의 국정운영 경험을 장기적으로 연구했습니다. 2025년 3월 복건성에서 열린 제2회 무의론단에 참가한 마더는 현지의 농촌과 기업, 과학연구기구에 심입해 고찰과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여러 나라에서 온 학자들과 함께 중국식 현대화를 둘러싸고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마다는 중국의 발전은 현대화 도시 건설일 뿐만 아니라 일반 농촌의 발전 변화와 인민 생활의 지속적 개선에서도 체현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농촌과 지역사회에서 기층당 조직은 제때의 대중의 수요를 요해하고 자원을 군중들이 가장 수요하는 곳에 정확하게 배치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인민중심의 발전 사상은 각종 정책이 진정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올 5월 탄자니아에서 중국 공산당과 남부아프리카 6자매당 대화회의에 참석한 마라는 중국과 남부아프리카 국가와 정당의 대표들과 함께 간부 양성, 현대화 건설, 정당 관리 등 이제를 둘러싸고 깊이 있게 교류했습니다. 마다는 오늘날 갈수록 더 많은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리해하고 중국의 실천을 통해 지혜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을 크게 개변시켰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 중국의 지혜와 중국 방안을 기여했습니다. 마다는 자체 건설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중국 공산당은 한 정당이 끊임없이 자신을 주시하고 문제를 시정하며 시대 발전에 적응해야만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연간 짐바브웨 아프리카 민족연맹 애국전선과 중국 공산당은 간부 양성, 국정운영과 사상리론 건설을 둘러싸고 효과적인 교류를 진행하고 쌍방의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아프리카 민족연맹 애국전선의 집권 능력을 강화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마다는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빈곤 해탈 경험의 계시를 깊이 관심했습니다. 중국 짐바브웨 농업협력시범촌, 중국 윤초지원기술 프로젝트 등은 현지의 농업 생산력의 향상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현지의 청년과 여성들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마다는 중국의 발전 경험이 말해주듯이 빈곤 해탈은 단기적 구조가 아니라 발전의 내생 동력을 끊임없이 증강해 실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5월 1일부터 중국은 아프리카 수교국 53개 대 무관세 조치를 전면 실시했습니다. 짐바브웨의 블루베리, 아보카도 등은 무관세 정책에 힘입어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마다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는 더 많은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산업 성격을 추진해 원자재 수출을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광범한 발전 도상국과 함께 발전 기회를 공유하는 것은 글로벌 남방 국가와 함께 발전하고 번영하려는 중국의 확고한 언약을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0: 탄소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

0: 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 도전에 부딪힌 유럽의 경제 회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교훈을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2: 유럽동맹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 4분기 유로존 경제가 온건하게 회복되면서 통화 압력이 다소 완화했습니다. 에너지 공급의 충격을 거친 후 유로존 경제는 점차 성장이 무기력하고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난국에서 벗어나 침체의 그림자에서 한계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국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유럽 동맹의 경제 회복은 여전히 여러 도전에 직면했으며 회복 기반은 확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 들어 유럽 경제는 먼저 상승세를 걷다가 안정을 유지하는 궤적을 그렸습니다. 연초에 시장은 유로존 경제가 온건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2월 말 중동 전쟁이 발발한 후 에너지 공급이 긴장세를 타고 석유와 가스 가격이 치솟는 등 영향으로 유로존 경제 성장이 갑자기 냉각되고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유럽동맹 통계국에 따르면 올 1, 4분기 유로존의 GDP가 전월 대비 제로 성장을 보였고 동기 대비 성장폭이 0.5%에 그쳤습니다. 경제 성장이 부진하는 동시에 물가 상승 압력이 달마다 높아지면서 유로존의 통화 팽창률이 유럽중앙은행이 설정한 2% 목표를 돌파하고 5월에 한때 3.2%까지 상승했습니다. 베렌베그 은행 수석 경제학자 호르그 슈미디는 중동 정세의 루출 영향 때문에 유로존의 경제 회복은 새로운 위험 부담에 직면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유럽동맹위원회 경제 담당 위원인 발티스 동브로브스키스는 유럽은 중동 전쟁에 따른 침체 충격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은 6월 11일 유로존의 3대 핵심 금리를 모두 2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유럽중앙은행이 2023년 9월 이후 처음 금리를 인상한 것이고 중동전쟁이 새로운 에너지 충격을 촉발한 후 처음 중요한 통화 정책 조정을 진행한 세계 주요 중앙은행입니다. 연중에 들어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했습니다. 유럽동맹 통계국에 따르면 올 6월 유로존의 통화 팽창률이 2.8%로 하락했습니다. 유럽동맹위원회의 7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판매 가격 상승에 대한 기업의 얘기가 4월에 높은 수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향후 12개월간 가격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얘기도 가열층 하락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표면적으로 수치가 회복했지만 유로존 경제 회복의 지속 가능성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충격, 지연 충돌의 류출, 내부의 구조적 모순 등 여러 요인이 겹쳐

0: 하면서 성장 전망은 밝지 못합니다. 외부 환경 면에서 중동 정세의 미래 추세가 주요 위험 부담이 됐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해운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에너지 공급의 중단 위험 부담이 고조되면 통화 압력이 재차 고개를 들 것이고 경제는 여전히 속도를 잃을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네덜란드 국제그룹 경제학자 베르트 콜레이는 중동 정세에 지속적이고 심각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한 유로존 GDP는 온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회원국의 경우 성장 동력의 분포가 불균형적입니다. 올 2, 4분기 GDP 수치를 발표한 회원국 중 아일랜드는 3.9%라는 전월 대비 성장률로 선두를 달렸고 리트바는 1.7%, 스웨덴은 1.4%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벨지크와 오스트리아의 성장률은 꼴찌로 모두 제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유로존의 주요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의 2, 4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모두 0.2% 증가하고 에스파냐는 0.7% 증가했습니다. 핵심 대국의 성장이 부진한 것은 지역 회복 기반이 탄탄하지 못함을 반영합니다. 아일랜드에 대량의 다국적 기업이 모였기에 경제 수치는 기업 자산의 재편, 지식 재산권 이전 등 다국적 회계 활동의 영향을 쉽게 받으므로 파동이 흔히 비교적 큽니다. 아일랜드를 제거하면 유로존의 2, 4분기 경제는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0.3%로 떨어질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유로존의 성장 얘기를 제약하는 구조적 고질병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생산성이 낮고 감독관리가 복잡하며 기술 혁신이 느린 등 요소가 총체적 경쟁력을 제약하면서 유로존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누실될 위험 부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수석 시간 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해 한강은했습니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미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0: 서장의 맑은 기운과 오랜 전통 이야기의 지혜가 담긴 감로 장약에 대해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6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 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주요하게 알수우의 상후안하고 알수우의 전주안 이 두 가지 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 두 가지 약은 요즘 같은 이런 날씨 이 삼복어간에 신경계통 질병이라든가 또 이 순환계통, 예, 우리 심장의 문제 있거나 혹은 예, 이 내 혈관 문제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 두 가지 약을 잘 이용하면은 중풍도 예방할 수 있고 심장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알수오의 쌍후안은 서장이 전통적인 장약으로서 감로 장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한 국가 의료 보험 목록에 등록된 예, 이런 치료 약품입니다. 예, 그리고 알수오의 쌍후안은 장의학 이론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특별히 신경계통하고 심내혈관 질환 치료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는 아주 귀중한 이런 장약입니다. 그 구체적인 효능을 본다 할 때는 우리 장의학 이론에서 예, 바이마이빙, 즉 현대 이학으로는 인체 신경계가 예, 사기에 의해서 막힌 것을 예, 통하게 하면서 신경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0: 네.
1: 예, 우리 대부분 지금 연세가 있는 분들은 예, 순환이라든가 신경계통계 이런 나쁜 사기에 의해서 막히면서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알수오의 쌍후안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고질성 두통이라든가 특별히 두통하고 신경계통에 대해서는 뚜렷한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2: 저는 교류관이 있고 지방관이 있습니다.
1: 예.
2: 오늘도 꿀이 무식하고 걷고지 빨갛고 맥이 없고 지금 전신마제와 구강전화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2: 이제는 오래도 옆구리 무식하지 않고 곳곳에서 바깥이 다 나가졌고
1: 네.
2: 매일이 나고 땀에도 우선 선사가 됐습니다.
1: 네.
2: 그리고 단랑염이 있어 닭에를 하나도 먹지 못했는데 지금은 닭에를 매일 먹어도 우선 잃어버렸습니다.
1: 네.
2: 선의력 효과가 오니까 예. 그날보다 더 쓰다고 그랬나.
1: 예, 이수관전환은 예, 만성급성 간염하고 지방간, 알코올간, 예, 약물성 간손상, 간섬유화, 예, 간낭종, 간기울체 이런 여러 가지 간하고 담낭과 관계되는 이런 질환 치료에서 예, 지금 현대적으로는 가장 효과가 좋은 이런 약입니다. 예, 그리고 같이 결합해서 우리 수관전환은 3개월이 한계료정입니다. 90날 90날을 예. 쓰고 그 다음에 화암해보고 또 장대편대가 자문하십시오. 예.
2: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위축성 위염과 만성 위염이 위염이 이런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 네.
3: 그래서 보통 이래 보면 무슨 음식을 조금 먹어도 아주 짱하고 피부에 터지 가고 어떤 때는 끌끌이하고 막 음식이 올라올 때도 있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서장약을 먹고 있는데 쪼소 따시하고 따탕화 런칭 창제요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1: 그런데
3: 네. 한 달 먹으니까 벌써 이 속이 터지고 이게 막 붓고 하던 게 속이 영 편합니다.
1: 네.
3: 네. 그리고 이거 제가 지금 먹었는데 이전에는 이 소화 잘 안 돼가지고 쓰리 밤잠도 못 자는데 우선 밤잠도 영 잘 잡니다.
1: 맞습니다. 예.
3: 네. 그래 효과 좋아서 지금 더 먹자고 그랬는데 한 달 먹어서 아이 되지.
1: 예. 그 소화.

0: 통화계통 지금 문제 있는 분들이 3개월씩 쓰십시오. 3개월 후에는 이따 통화를 안 써도 됩니다.
1: 아, 그렇습니다.
0: 예, 그래서 이 창제로 아침에 드시면은 저녁에 조조 다시 드십시오. 이 조조 다시가 이 소구 위하고 장도를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소화계통을 해서 잠이 잘 안 오던 분들이 지금 저녁에 드시면은 잠도 잘 옵니다. 맞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예, 예. 아. 그리고 간이 같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같이 쓰면은.
1: 아, 이것도 관심이
0: 예, 세 가지 같이 쓰면 간도 네. 좋아지고, 몸 전체를 조절합니다.
1: 아,
0: 예,
1: 그렇습니까?
0: 그리고 허약해진 몸도 회복이 되고, 예,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실제로 보면은 이 세 가지를 그저 꾸준하게 그냥 써도 다른 질병이 다 나사지는 이런 효과를 봅니다.
1: 아, 예. 다른 병도?
0: 예, 예. 그 소화계통이 제대로 이 흡수도 잘 되고 또 독소도 배출이 잘 되고 하면은 몸 전체가 좋아집니다.
1: 네. 예. 그러니까 네. 음식도 요거 어떤 때는 조절하고 맛있어서 조금 더 먹는 다음 또 인차 또 당이 나고 이런
0: 네. 근데 그것도 아주 기능이 좀 약하단 건 말합니다. 이 장약을 써서 이 기능이 제대로 다 회복되면 그렇게 음식을 막 당기거나 과식하는 이런 현상도 또 적어집니다.
1: 아,
0: 딱 드실 마음만 드시고 예. 그 이 위장이가 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이 공동이 회복되면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자꾸 냄새 있는 분들이 적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댕기우죠. 예.
1: 그렇지.
0: 예. 이거는 위가 이 수축하면서 위 기능이 떨어져서 음식물이 들어오는 거 이거 제때 제한 못해 그렇습니다.
1: 아.
0: 예. 그 기능 회복 때문에 조절도 영 잘 됩니다.
1: 그렇습니까?
0: 예.
1: 아.
0: 그래, 석 달씩 이랬으면서 또 조절하십시오.
1: 아, 그래라니까?
0: 예, 예.
1: 네, 잘 알았습니다.
0: 네,
2: 건강히 계십시오. 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어떤 증상이 있었는가 하면, 약간 머리가 항상 어지러움에 머리도 아프고 땡하고, 예. 그냥 혈압 조절도 잘 안 되고. 예, 항상 어떤가 뭐 손발이 차고 저리고
0: 네.
3: 예, 그리고 밤에는 저 밤 잠에서 다리에 쥐 잘 올라옵니다.
0: 네.
3: 예, 그래서 좀 시기인가 장약방에 선생님이 강의도 듣고 장약방에 가서 무약 갖다 먹었는가 하면 지수의 전조알에다 화신거위를 먹었습니다.
0: 네.
3: 그래 여전히 거의 두 달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저 머리 좀 아프고 어지러움 이런 증상이 지금 많이 없으시고
0: 네.
3: 그냥 다리에 쥐도 술을 안 넣습니다.
0: 네.
3: 예. 그래서 아무래도 후에 더 먹어야 되겠네.
0: 예. 그 혈압도 조절이 됩니다. 혈지도 조절이 되고 예.
3: 예. 좀 조절되니까 예. 좀 머리도 어지러운 것도 좀 나고
0: 맞습니다. 지금 이 두 예. 가지 결합해서 예. 치료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예. 그리고 러인 예. 분들이 꼭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또 어떤 때는 조금 더 우울하기도 하고 이 정신적으로도 많이 허약해지죠. 예? 이런 예. 증상도 같이 나사집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귀에서 소리 나거나 경추병이 있거나 예? 메니얼스 중화증, 지금 많이 취장 이게 다 됩니다. 예. 정신혼란증에 예. 기억력 감퇴. 그래서 이 두 달씩 쓰면서 또 이 덕길 장약방에 가서 한번 받으면서 쓰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오래간만입니다.
4: 예, 오래간만.
0: 예, 예, 예.
4: 또 바쁘게 선생님 찾습니다.
0: 예, 예.
4: 지금 내 장약 다섯 가지 먹잖아요. 영 몸이 다 좋아졌습니다.
0: 네. 예.
4: 지수에 먹지, 그 다음에 화신코프에 먹지,
0: 네.
4: 그 다음에 난치만기 먹지, 그 다음에 얼차완에 진지질 전화 다섯 가지 먹습니다.
0: 네.
4: 지금 다 좋은데 지금 요 한 일주일째 지금 일주일 넘습니다. 지금 무슨 증상이 가도 이 허리 아픈 게 다른 사람 도야는 때도 바쁘고 일어날 때도 바쁘고 이렇다고 그 다음에 저리다는데 나는 그런 건 증상이 없습니다.
0: 네.
4: 굉장히 딱 여기 배부기 기준에서 그 뒤에 그러니까 박수빼대가 옵니다.
0: 네.
4: 거기 딱 아파서 한 7발짜리나 야도 조금 딱 아파서 그럴 때만 딱.

0: 끊어질 것 같고 번져질 것 같은 그런 감이 나요.
1: 양쪽이 다 아픈가?
0: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어제는 또 한 싹이 더 하고 어제는 또 한 싹이 더 이렇고 어제는 또 다 아프고 그러면 그래서 한 이래도 발짝 집에서 걸으면 또 걷기 힘들어서요. 지내봤습니다. 다리 허다도
1: 거기를 눌러봤습니까?
0: 눌러도 봤습니다. 그냥
1: 그게 딱 위치가 이 그 여연이란 게 허리 눈 그 이 허리하고 골반이가 있어지는데 그 허리 눈이란 게 있습니다. 예, 요 안이라는 게 딱 고김에 막힌 것 같습니다.
0: 예. 그래보니 지금 요즘에 어떤 증상 있는가 하면 그러면서 변은 변은 말아본 가토랑 조금 말아본 가면 안 돼. 가슴 아픔 나가면 변도 바로 나고 변이 이 틀은 조금 구들라 끝이 구들라 그냥 그 다음에 굳지도 않고 모른데 지금 나아가고 예. 그래요. 어쨌든 간에 보면 걔네 너무 답답해서 이게 언제 내 사진 찍을 때 이 세 번째 그렇고 네 번째 조심하라면 걔들에게인데 이심이 돼서 이 네 번째 마디 아프면 그럼 어떤 증상 있는가 안에서 그래 지금 물어본다.
1: 그 여초 4번이 아프모?
0: 예, 4번이 잘못되면 어떤 증상 있는가?
1: 예, 4번이가 아프모는 다리 내리저린다.
0: 다리 내리저린다.
1: 예, 그리고 아래 무겁고
0: 무기는 안 무겁습니다.
1: 예, 아래 다리가 좀 무겁습니다.
0: 예, 무겁습니다.
1: 그런데 예, 한다분은 그 딱 여초 문제 같지 않습니다.
0: 예,
1: 예, 예, 그래서 정적으로 한다분 내 마증상 보면은 예, 경락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0: 경락이.
1: 예, 경락이 잘 통하지 않으면 기순환이 안 되고 기순환이 안 되면 혈액순환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배부고 위주로 해서 두에 그렇다죠. 예,
0: 예, 그렇죠. 두에
1: 예, 그거에
0: 예,
1: 예, 예, 박죽뼈하고 또 요 배꼽이 요건 조금 다른.
0: 조금 아래를
1: 아래입니다. 예, 그건 아래입니다. 예, 요 안이란 건 아래고 예. 지금 배꼽 위주로 하면 거기 명문혈이 속합니다. 명문혈.
0: 배꼽 올려서 조금 내려와서.
1: 내려왔지.
0: 예, 조금 내려와서.
1: 예, 그래서 그 부위는 좀 따뜻하게 하면 많이 낫습니다.
0: 따뜻하게 하면.
1: 예, 예.
0: 문제를 계속 그래서 엉치가 많아. 내 약한데 이 엉치가 제일 무거웠었나 봐서
1: 그렇죠. 그 허리
0: 딱 당장에 활 내려앉을 것 같은 게
1: 4번 문제 있으면 5번이 같이 문제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4, 5번이 같이 문제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아래가 그렇습니다.
0: 걔는 그 4번 문제 와서 이러는가 무슨가 한수센데도 전화 쳐서 딴다이브가 물어보란가 딴다이브 그래 변이 어떻는가 물어보지 않을까. 변이 나가긴 나가는데 가슴만 나가고 변이 별로 아니나 조금 나가고 나이가 그냥 지금 사회 문제를 내서 지금 변이나 잘 안 나가는 거 아니야 지금 이래.
1: 아이 그거는 그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 그 허리를 푸는 그 이 동작이라 이런 거 아이 합니까?
0: 허리 푼다는 동작 같은 것은 나는 지금 슬슬 이렇게 많이 걸고 그 다음에 침대에서 앉았다 섰다 하는 이거 지금 하고
1: 예, 그리고 다리를
0: 그 다음에 돌아 누워서 다리를 엉덩이 데까지 올려받아
1: 예, 그거 하셔. 그거 하면 예, 예.
0: 계속 하고 자꾸 시원히 많이 걸으려도 걸자니
1: 아닙니다. 걸는 게 아니라 골격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다리로 이 앞둘러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하셔. 두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0: 그래서 누워서
1: 예. 예, 누워서 하는 거 하셔.
0: 쭉 펴다 올리 그 허벅다리 탁 쳤다가.
1: 예, 예.
0: 그거 좀 잡고 하고, 그 다음에 배구 짓구서로, 세 발 걸으면.
1: 예.
0: 그거 좀 잡고 하고 이랬다.
1: 그 다음에 엉덩이를 좌우로 움직이는 그것도 하셔.
0: 예, 좌우로 움직이는 배구. 예, 예. 가끔가다 하긴 하는데.
1: 예, 그것도 하고, 예. 그래서 누워서 하는 동작은, 예. 그거 소지에 다 있습니다.
0: 예.
1: 그거, 예.
0: 이게 지네 지금 이제 변도 바라나 지금 네 번째 문제 돼서 이러는가 지금 이래 고려하면서
1: 예, 그 관계 있습니다. 지금 증상하는 그 증상이 옳습니다. 5번하고 4번이 다 문제 있습니다.
0: 다 문제 있어요.
1: 예, 그래서
0: 문제 지네요. 엄청 무겁습니다.
1: 예.
0: 그래서 걸자 먹어서 그게 딱 무슨 붙은 것 같은 게 이런 감각이
1: 네. 네, 이제 그 한선세를 알켜줘서 환자분으로 그 지도해 드리라 할게요. 예. 그 동작들.
0: 한 번 저를 그랬을 때 하나 더 물어보죠. 네. 그 시간 내에 이, 그런 거 훨씬 그 배를 먹는 두, 지금 두통 세 먹습니다.
1: 네.
0: 근데 앞니매가 자꾸 내 두 번 앞니매가 이제 많이 백해서 이렇게 다갈 마이 그 한번 불어나댔습니다.
1: 네.
0: 그래서 주는 곳에서 안 쬐는데 지금 자꾸 눈을 뜨나 까무나 있다.

0: 고기 쭉 가면서래. 뭐 씹다 그 꼭대기 붙은 것 같은 감이 나오요.
1: 마쳤다 난 자리?
0: 막혀놨던 자리도 그렇고, 그 이제 옆으로 그 태양해리고.
1: 태양해리고.
0: 아, 저, 뭐, 쌍코, 요, 우요, 거기도 그렇고요. 예. 어쨌든 향상 눈썹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딱 보시고, 때는 물이 주르르 흐른 것 같기도 하고, 무슨,
1: 아, 느낌이. 예, 느낌이 안 좋다는 얘기죠. 예.
0: 예. 예, 그건 어땠습니까?
1: 그것도 그게 막혀서 그렇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그래서 환자 분위기는 이 쌍후환이 또 좋습니다. 쌍후환. 쌍후환 이전에 잡숴봤습니까?
0: 쌍후환 아니면 어쨌냐, 전 10가지 먹었는데 쌍후환은 지금 쌍후환과
1: 런칭찬이라
0: 아니 먹었습니다. 그냥 다 먹었습니다.
1: 예, 이제 그 R5의 쌍후환을 잡수셔.
0: 그래라니까.
1: 예,
0: 이 지금까지 지금 화신고 회 두통 체지문 거의 먹는데 조금 예. 먹고서 또 한 번 더 먹어.
1: 두통이라는 게 24날인가?
0: 아 저기 그는 거 두 달 치지문 한 달 다 먹고 지금 두 달 체지 먹습니다.
1: 두 달 치니까 두통이?
0: 아 세터에 한 달 치니까.
1: 예, 그까지와 아이 대치문이.
0: 조금인데
1: 예, 한 달 잡수셔. 한 달을 잡수고
0: 한 달 더 먹으라니까.
1: 그러니까 지금 한 달을 잡사지.
0: 한 달 다 먹고 또 지금 두 달 채 먹습니다.
1: 예, 그게 료정이 원래 두 달입니다.
0: 두 달입니까?
1: 예, 예.
0: 계속 건더 먹지 말랍니까?
1: 두 달을 잡수고 그 다음 쌍후환을 잡수셔.
0: 그래랍니까?
1: 예, 예. 예. 그러면 됩니다.
0: 예, 선생님 보고 대대기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으라지.
1: 예, 증상, 그 증상이 옳습니다.
0: 쌍후다 이 변을 못 보고 지금 그 심이 돼서. 이 안에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잘 못 산다네, 지금. 어.
1: 아. 그 심어도 하면 또 그렇습니다.
0: 예. 예.
1: 예.
0: 오늘 쌍후 저기 너무 답답해서 한 전제 전화해서 한 세가 물어보고 다시 또 저 단답이가 뭐 단답이도 구강이 많다고 해서 그럼 수술밖에 딴 방법이 없다면서.
1: 아, 그건 아주 선택할 그 신체 너무 허약해서 아이 된다 수술은 하지 마시고.
0: 그건 어떻게든 나 신혼이 아이고 그래서 이런 천국까지 수술은 뭐 하겠어요.
1: 예. 네. 그래서
0: 예. 예, 알았습니다.
2: 예. 안녕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집이 남편이 유경실기 또 두 번이나 왔다 가고 혈압 부족습니다. 혈압 계속 왔다 내려갔다 하고 심장이 또 계속 두근답고 나고 심리부치가 심하고 관심병도 있고
1: 네,
3: 그래서 저기 뭐니까 그 방송부름에도 당연히 그 일을 갔댔습니다.
1: 네.
3: 당 대표를 만나볼까. 그거 얘기하는 게, 이 세 가지 약을 다 쓰면 괜찮겠다면서, 시소의 전도환하고, 경상환, 그 다음에, 바오의 전, 전상환.
1: 예.
3: 세 가지입니다,
1: 예.
3: 그거 지금 두 달 잡수었습니다. 잡수었는데, 효과 좀 알린 게, 많이 알린단 말이죠.
1: 예, 두 달이면 알깁니다.
3: 예. 그 뉴갱색으로 계속 머리 아프고, 뒷하고, 정신이 안 나고 어지럽고 하더니 그 증상이 많이 줄어들고 혈압도 예, 올라오고 내려가 다들 심했습니다.
1: 네.
3: 지금 이 혈압이 하고 조금씩 잡수고 어떤 때는 끊고 한데 괜찮단 말입니다.
1: 네.
3: 이게 심장도 자꾸 퉁닥고 나고 황해하고 쉽게 놀라던 게 그 증상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네.
3: 두 달 후에 오기는 석 달 칠 때 왔습니다.
1: 네.
3: 그래서 석 달 잡수고 효과 보니까 용 기분이 좋아하고 환자도 좋아하니까 석 달 잡수는 남이 또 한 번 더 가볼까? 지금 두 달인데 지금 가볼까?
1: 석 달 잡수고 가셔.
3: 그래요?
1: 예, 석 달 잡수고. 예, 우리 장상화로는 혈압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고혈압하고 신지 최소의 관심병, 그 다음에 이 협신저통, 협심증, 이런 거 다 치료합니다.
3: 예. 예. 정말입니다. 예.
1: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슴이 답답하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 심장에 열이 셉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바오의 천생활이 심열을 내려놓는 데서 효과를 잘 봅니다. 그 세 가지 조합으로의 뇌경색 후유증에서 전형적인 조합입니다.
3: 아, 예.
1: 예, 그래서 3개월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약을 다시 조합하시오.
3: 전부는 다시 보이고 또
1: 조합이. 예, 예. 그렇게 하죠. 네.
3: 예, 잘 알았습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나도 간다방향 먹는 사람입니다.
1: 네.
4: 눈이 너무 아파서, 저의 눈이 너무 아파서, 그런데 백내장이 심해가지고, 예, 눈물이 자꾸 나고, 눈이 깔깔하고, 뭐, 잘 안 보입니다.

0: 그런 눈이 침침하고 텁텁하면서 눈물이 자꾸 나서에 눈을 잘 뜨지도 못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그 눈물을 너무 닦아서에 가서 오는 놈 닦아 눈은 들이 다 아파서 영수증도 굳이겠다. 그리고 바람만 좀 바깥에 나가다오는 와서 하면이 안경 걸지 않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눈물이 너무 내려서.
1: 네.
0: 그리고 예전 피곤하무에 눈에 저기 피지구에 항상 눈에 고기 살아나고 이럽니다.
1: 네.
0: 이렇게 눈에 아프다 나이까다나에 머리대에 주행한 게 동시 흐릿부분에 됐으면 좋겠는지 어쨌든지 용 머리대 맞지 못한다.
1: 네.
0: 그러다가 예 방송 듣고 선생님은 상의를 듣고 그래 예 피지구에 전도 안 하고 명목을 수주하는 이전을 두 달 남아 거의 먹습니다.
1: 네.
0: 정말 많은 효과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1: 네.
0: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나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우선 먼저 눈이 부어오고 잘 안 보이던 것도 이전에 눈이 잘 보인다. 그리고
1: 네.
0: 침침하고 텁텁한 것도 낫고 그다음에 눈이 내분비 그런 눈곱대기 자꾸 나와서 수건으로 너무 닦아서 눈이 온전히 아파가지고 죽어지게 되는지 그것도 나가졌습니다.
1: 네.
0: 이렇게 모든 면에서 나가지니까 나의 잘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전에는 눈이 자꾸만 닦고 그러다 나이까지나 눈물이 부어오면서 잘 보이지 않아서 텔레비 화면도 제대로 못 봤는데 지금은 그거 닦지 않고 눈이 잘 보이다더나 텔레비 화면도 잘 보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러니까
1: 이 민무스 리워요 아니가 그런 효과를 보면
0: 같은 어쨌든 여러 면에서 많이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띠에 남의들이 잘 아이 보이고 그런 것 같은 게 눈이 나사지니까 나이 머리도 따라서 안 아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인체에서 정말 눈이 구백 년이라든지 눈이 이렇게 나사지니까 나 영원을 생활하는 게 재밌고 그 활동하기도 용 좋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나이 앞으로 지금 약을 계속 또 먹겠습니다.
1: 예, 민무스 리워요하는 한계료정이 석 달입니다.
0: 석 달이요? 예, 석 달 거의 먹었습니다.
1: 예, 이게 3개월을 쓰고 또 장대편대 찾아가셔.
0: 예,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아, 그래서 우리 지금 이 R5의 쌍후안을 보면은 이런 구체적인 이 효능에서 진정 효과하고 안정 작용이 또 아주 뚜렷합니다.
2: 네.
1: 예, 그 외에도 우리 신경계통 질병에서 좀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히스테레병, 예, 좀 사유가 좀 흥분 상태 잡고 있는 환자분들이 있죠.
2: 네.
1: 예, 비정상적인 흥분 상태거나 또 조현증이라 할 때에는 좀 내세 있는 분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2: 네.
1: 예,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유장애하고 감정장애, 이지장애가 있는 이런 분들도 예, 우리 이 R5의 쌍후안을 쓰면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어떤 분들은 내세 있은 다음에 아, 저분이 젊어서는 아이절했는데 지금 별나타 하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좋다 이 말입니다.
2: 네.
1: 예, 그리고 각종 원발성 혹은 2차성 두통하고 혈관성 신경성 편두통에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요즘에는 이 머리가 아프거나 앞골이 아프거나 대항열이 아프거나 이런 분들이 많죠.
2: 네.
1: 예, 이런 분들에게는 예, 알수오의 쌍후환하고 치수의 전주화를 같이 쓰면 효과를 아주 뚜렷합니다. 예, 그리고 혈압 상승으로 인해서 머리 두부 쪽이가 좀 팽창감이 있거나 현기증이 있거나 이런 증상 완화에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좀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두통에는 이 치료 효과가 그 어느 약에 비해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그리고 신경계통 질환하고 간질병, 3차 신경통하고 좌골신경통 등 이런 심한 신경통증도 완화시켜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R5의 이 쌍후환은 이 풍수골병

0: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얼차와는 같이 결합하고 또 심내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치수의 전조화를 같이 결합하면은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미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8월 1일은 중국인민 해방군 건군 기념일이죠. 올해는 중국인민 해방군 건군 99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오늘은 동요를 들으며 중국인민 해방군을 요해하고 그들의 정신을 배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희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창락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해방군 아저씨들께 인사드리자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공군, 로켓군 등으로 구성되었는데요. 류군은 륙상작전의 주력으로 외부의 군사적 침략을 막아내고 국가 통일과 사회 안정을 수호하는 핵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김초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혜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꽃아이를 보내드립니다.

중국인민 해방군 해군은 우리나라의 영해 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권익을 지키는 주요 군사력입니다. 공군은 공중의 무력으로 국가 영공을 보유하고 중요한 목표물의 공중 안전을 수호하며 육군, 해군 등 부대와 협동해 적의 공중 침입에 맞서거나 공중에서 적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김웅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남걸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는 행운아를 듣고 오겠습니다.

네, 중국인민 해방군 로켓군은 우리나라의 주권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핵 공격을 막아내고 핵 반격 임무를 수행하며 미사일의 정밀 타격을 실행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죠. 윤영민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종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 행복 저 하늘에 꽃을 피우자를 보내드립니다.

군인 아저씨들은 항상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나 살을 에이는 듯한 혹한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데요. 재난이 닥치면 가장 먼저 달려가고 위험이 엄습할 때는 가장 늦게 물러나십니다. 바로 군인 아저씨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행복하게 성장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군인 아저씨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며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장백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득진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료 우리들은 조국의 꽃송이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군인 아저씨들의 어떤 정신을 따라 배워야 할까요? 우선 애국주의 정신을 키워야 합니다. 애국주의 정신이란 애국주의를 핵심으로 단결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부지런하고 용감하며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위대한 민족 정신을 가리키는데요. 군인 아저씨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고난도 묵묵히 견뎌내면서 애국주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새 시대 어린이로서 우리는 마음속에 조국을 사랑하고 군인을 존경하는 씨앗을 심어야 하겠는데요. 학교에서 친구를 돕고 규칙을 지키는 작은 실천 속에서 단결과 용기 그리고 스스로를 이끄는 힘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해 조국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고 단단해진답니다. 네, 김등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용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칠색요화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군인 아저씨들의 강인하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도 따라 배워야겠는데요. 군인 아저씨들은 강인한 의지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풀어보며 운동이 힘들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버텨내는 것. 이러한 작은 인내들이 우리를 점점 더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친구들, 우리도 군인 아저씨처럼 용기 내어 도전하고 강인하게 어려움을 이겨내며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해내는 어린이로 거듭나기 위해 힘쓰자요. 김성희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신봉학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우리들은 행복하지요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0: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변 경제 발전에 조력합시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일은 280원에 해드립니다. 상인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 들어 우리 조선은 북쪽으로 향해 개방하는 전략적 기회를 다잡고 종합보재구와 다국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의 여러 정책 혜택을 충분히 방출하면서 대외무역 기본판을 안정시키고 신흥경영 모식을 육성하며 시장 주체를 장대시키고 다국 통로를 원활히 해 대외무역의 량과 질이 함께 향상되고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도록 추동했습니다. 상반기 전주 대외무역 증가 속도는 전성 앞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훈춘시에서는 삼국 접경의 독특한 구역 우세와 여러 국가급 개방 플랫폼의 정책 우세에 의탁해 대외무역 수출입과 다국전자상거래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실현했으며 전주 대외무역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됐습니다. 훈춘 동북아 다국전자상거래 산업단지에 위치한 동북아 국제상품성에는 러시아, 한국, 일본 상품관과 여러 나라의 수입상품 할인 창고가 질서 있게 배치됐고 만여종의 수입상품이 진열됐습니다. 상품성은 다국전자상거래 체험, 호시무역 면세, 수입상품 가격 할인 등 방식을 통해 길림성 관광 쇼핑 새 지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훈춘 동북아 국제상품성 가게 경영주 장인영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가게를 찾아 관광 기념품과 러시아 특색 제품 등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게를 찾는 관광객이 배로 늘었습니다. 러시아의 꿀과 분유, 동북 특산인 인삼 등은 남방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국전자상거래 새 경영 모식은 지속적 성장을 실현하며 우리 조 대외무역의 주목점으로 됐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훈춘 다국전자상거래 무역액은 앞당겨 100억 원을 돌파해 동기 대비 106.9% 증가했습니다. 그중 9610 직접 우편 수출과 121

연령, 보세비축 두 가지 주류 경영 모식이 동시에 고속 성장해 동기 대비 각기 114%와 236% 증가했습니다. 국산 가정용품, 디지털 제품, 경공업 일용품 등 제품은 훈춘 통상구를 통해 러시아

0: 변강을 공고히 하고 진흥시키는 사명을 고수하면서 감독관리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변경무역 새 경영무식과 새 동력을 육성해 길림성 변경대외무역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초동함으로써 신시대 동북전면진흥과 전방위진흥의 세관의 힘을 기여하렵니다. 올 상반기 우리주는 수출입 무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특색 우세 산업이 지속적으로 두드러지면서 량질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수입면에서 훈추는 전국 신선 수산물 집산의 핵심 지위를 지속적으로 공고해낸 바 러시아산 킹크랩과 대게 등 신선 제품이 녹색 통로를 통해 신속히 통관한 후 전국 시장에 고효율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수출면의 주목점도 두드러졌습니다. 국산 완성차와 부속품 수출이 동기 대비 대폭 증가해 대외무역 성장의 새 엔진으로 됐고 대러시아 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품목도 1층 풍부해졌습니다. 동시에 대러시아 사적 면제 입경과 출경 세금 환급 등 정책이 효과를 내며 경외 관광객 소비와 다국 상업 무역의 융합 발전하고 통상구 경제의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됐습니다. 올 들어 우리 조선은 전역이 연동해 대외무역 새 경영 모식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무역 새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훈춘이라는 핵심 장성극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연결 도시구역 다국 경영 모식 부족점을 보완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첫 도시구역 다국 전자상거래 보세 전시 집산 중심이 연결해서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산 중심은 전통적인 다국전자상 거래의 제한을 타파하고 표준화 다국상품 전시 체험 구역을 설치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현장에서 상품을 체험하고 사용해본 후 다국통 엄선상가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상품은 연길 보세 창고에서 직접 배송되며 출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오프라인 체험, 온라인 편리 구매 새 소비 모식을 실현했습니다. 길림 지통 다국 전자상거래 위원회사 운영 총감독 김명입니다. 이 상점은 연결 보세 창고 내 여러 등록 기업의 자원을 통합해 화장품, 피부 관리 제품, 세정용품, 영유아용품, 보건품, 가전제품 등 600여 종의 한국산 수입 상품을 집결했습니다.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이 융합된 다국 전자상거래 체험 중심으로서 전 세계 상품 바로 구매라는 이념을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다국 수입 상품을 오프라인에서 시험 사용하고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는 직관적인 쇼핑 모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 주체 발전 장대는 전방위적인 정책 실시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기업 혜택 조치를 정밀하게 실시하고 대외 경제 무역 전문 자금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올 상반기 도합 60개 전시회와 인증 대상에 342만여 원의 자금을 지급했고 83개 기업을 위해 성급 관련 장려 보조금 428만 원을 쟁취함으로써 기업의 발전 신심을 효과적으로 북돋았습니다. 연변 무역 대출의 금융 역량 강화 효과를 확대하고 성급 자금을 적극 쟁취해 자금 비축을 충실히 했으며 교통은행과 연합해 정부, 은행, 기업 접목을 전개하는 바 루게로 32개 대외무역 기업에 1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발급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주 대외무역은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는 바 수출입액이 232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50.2% 증가해 전성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주에서는 계속해 개방우세 입각해 통상구 통관 환경과 섭외 경영 환경을 꾸준히 최적화하고 다국 물류망 배치를 완선할 계획입니다. 대중 소비품 무역과 다국 전자상거래 새 경영 모식을 1층 발전시키고 량질 대외무역 주체를 육성하며 수출입 무역 구조를 최적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협력 개방의 새 고지를 선점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으로 전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1: 왕성현 리서분 식품유한회사 책임자 리건은 본인의 본색을 간직하고 향토에 대한 정을 안고 산업을 동력으로 전민들의 근거리 취업과 증수 지불을 이끌고 있습니다. 일전 기업은 우수한 제품 품질과 규범화 경영에 힘입어 길룡호 제대군인 창업 우수 제품 인정기업에 선정됐고 길림성 퇴역군인 용녀 변강 산업부화단지에 입주했습니다. 리건은 성급 제대 군인 창업 플랫폼의 힘을 빌어

0: 생산 판매 경로를 확장하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면서 변강 산업 질 제고와 흥변 부민에 자신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퇴역 군인인 리건은 제대한 후 고향 왕청현으로 돌아와 창업의 길에 나섰습니다. 향촌에 뿌리 내린 10여 년 동안 그는 당지의 양질 산림 자원에 입각해 귀버섯과 잣 등 특산품 산업을 알심들여 발전시키고 주변 농가들이 힘을 합쳐 발전하도록 이끌면서 새 기술과 경로로 주민들을 이끌고 공동 치부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창업의 길에서 그는 실무적인 작품을 이어가며 품질 관문을 엄격히 지키고 제대군인 창업 브랜드를 정성껏 구축했습니다. 엄격한 품질 통제와 생태 제품의 우세 의탁해 그의 기업은 여러 단계 심사를 통과하고 길륭호 제대군인 창업 우수 제품 인정 기업으로 선정돼 길림성 공식 인증 제대군인 창업 양질 제품 명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길림성 육료 변강 전문 행동의 동풍을 빌어 리서분 식품은 길림성 퇴역 군인 육료 변강 산업부화 단지에 입주해 단지에 무료 사무 장소 제공, 일괄식 대리 취급, 전 사슬 정책 지원, 전자상 거래 자원 접목 등 부대 봉사를 향수하고 있습니다. 왕정현 리서분 식품 유한 회사 책임자 리건입니다.
1: 루주호.
0: 입주한 후 우리는 단지 자원에 의탁해 농특산물 심층 가공에 주력하고 전자상 거래 판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퇴역 군인과 당지 촌민들의 취업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변 농가들과 연동해 규모화 재배를 발전시키며 플랫폼을 통해 성외 판매 경로를 확장하면서 왕청의 특색 제품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향촌과 옹군 사업에 환원하겠습니다. 근년래 각급 퇴역군인 사무 부문에서는 제대군인 취업 창업 경로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근 300명의 퇴역군인이 변경촌 일선 건설에 뛰어들도록 했습니다. 퇴역군인들은 당과 국가의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의 호소에 적극 호응했습니다. 특히 제대군인 창업 기업들은 변강에 뿌리 내리고 변강 발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금까지 길림성에서는 도합 28개 제대군인 창업기업이 변경촌과 짝을 맺고 공동건설을 진행했으며 길륭호 온라인 전시 판매 플랫폼을 개통했습니다. 두 차례 걸쳐 도합 100여 개 양질 제품이 인증을 받았고 전성적으로 제대군인 창업기업 변강행 활동을 5차례 조직해 변강 대중들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2: 연결시 중점민생의료공사인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은 현재 주체공사를 완수했고 부대시설과 전문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연결시 동부지역 의료 배치를 1층 최적화하고 구역 공공위생응급처리와 종합진료봉사능력을 향상시켜 주변 대중들이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의료봉사를 향수하는 데 편리를 주게 됩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 주체구조는 이미 지붕공사를 마쳤고 건축물 외벽시공과 기초도관망 부설 등 핵심 공사도 전부 마무리됐습니다. 의학실험청사의 장식공사는 이미 끝나 설비 설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찰종합청사의 벽면공사는 기본적으로 완수됐고 시공일꾼들이 바닥 타일 부설과 천정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 기술 책임자 정지탁입니다. 대상에는 도합 11개 건축물이 있으며 총 건축 면적이 약 12만 평방미터입니다. 대부분 건물의 장식공사가 이미 완수됐고 일부 구역에서는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내 도료 시공과 합성 고무 바닥 부설을 하고 있습니다. 실외 부분도 대부분 공사가 기본적으로 완수됐고 도로 표면층 부설만 남았습니다. 아스팔트 로면, 석재 포장 로면과 록화 구역의 월림 록화 부분 등입니다. 전체 공사는 올해 말에 준공 검수 조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은 연결시 우이로 남쪽 광진거리 동쪽에 위치했으며 총 투자가 12억 3천만 원, 총 부지 면적이 8만 8,800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2023년 8월에 정식 착공했고 진찰종합청사, 발열외래진료청사, 의학실험청사, 고압산소실, 열교환소 등 여러 기능구역을 포함하며 침상 80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연결시 병원을 핵심으로 연결시

0: 즉 응급구조중심과 융합해 의료, 응급구조 등 여러 기능이 일체화된 현대화 시설을 구전히 갖춘 다기능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을 조성하게 됩니다.
1: 이를 전해계에선 2026년 중국축구협회 갑급리그 제17라운드 남경도시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영정커시안팀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연변팀은 흐름을 장악하며 상대 골문을 노렸고 남경팀은 수비에 집중하며 역습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24분경 연변팀은 프리킥 기회에 도밍고스가 직접 때렸지만 수비벽에 막혔습니다. 34분경 도밍고스가 전방에서 연속 두 명의 선수를 제치고 때린 중거리 슛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36분경 포브스가 아크 부근에서 강슛을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실점이 찾아왔습니다. 39분경 남경팀이 역습 기회에 10번 외적 선수가 강슛으로 우리 골망을 흔들었고 0대1로 남경팀이 앞서갔습니다. 후반 들어 53분경 남경팀의 강슛을 구가호가 몸을 날려 막아냈습니다. 55분경 포브스의 헤딩슛이 빗나갔습니다. 84분경 리우노의 크로스를 고건형이 헤딩슛으로 연결했지만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빗겨나갔습니다. 기적은 97분 경에 찾아왔습니다. 도밍고스가 박스 안에 45도로 올려준 공을 포브스가 헤딩으로 박아넣으면서 점수는 1대1이 됐습니다.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고 연변팀은 계획했던 승리는 가져오지 못했지만 대신 천금 같은 무승부를 수확했습니다. 8월 9일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홈에서 심수 청년인팀과 제18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0: 2일 오후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6개 현시 대표팀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도문팀은 홈에서 연길팀의 0대2로, 안도팀은 홈에서 도나팀의 0대2로, 활용팀은 홈에서 용정팀의 1대2로 패했습니다. 날씨 원인으로 미뤄진 왕청팀 대 훈춘팀 경기는 8월 12일에 진행됩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경기는 8월 8일에 펼쳐지게 됩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촌희, 윤율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대화를 해도 힐링이 됩니다. 즐겁게 사는 법을 공유해도 힐링이 됩니다. 힐링으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만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들은 힐링 1번지로 놀러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입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참나무는 300년을 자랄 수 있다고 해도 나중엔 말라 통나무로 숯과 재가 되어 생을 마감하게 되고 하루만 피는 백합이지만 꽃밭에서 그 아름다움을 완연히 뽐낼 수 있습니다. 오랜 삶을 살았든 짧고 굵게 인생을 마감했든 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렸으면 그걸로 만족할 만한 인생 아닐까요? 오늘 프로에서는 웃음이 주는 효과, 진심이 전해지는 사과 방법, AI가 만든 가짜 영상과 진짜를 구분하는 방법, 계란에 관한 건강 정보 등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힐링 1번지와 함께 즐거운 시간 시작해봐요.

웃음이 건강에 주는 영향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어지는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웃음이 운동을 완벽히 대체할 순 없지만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량이 커서 뱃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심하게 웃을 때면 배가 땡기고 지쳤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웃음은 코어 근육을 운동시키고 칼로리를 태웁니다. 온몸 일으키기 운동이 싫다면 웃기라도 해볼까요? 자주 웃으면 심장에 좋은데요. 심장이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웃음으로 인해 심장이 빠르게 뛰면 심장 근육도 강화될 뿐더러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심장이 약한 분들은 자주 웃어볼까요? 웃음은 면역체계도 활성화시켜 질병을 유발하는 외부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힘을 만들어줍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단련시켜 평소 자주 웃으면 긍정적인 기운이 형성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웃을 때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이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뇌뿐만 아니라 신체도 이완됩니다. 한바탕 웃고 나면 온몸의 근육들은 즉시 긴장을 푸는데 이 상태는 45분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웃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해소됩니다. 우울하면 일단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은 웃음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과도한 우울, 긴장, 분노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덤으로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유머는 사람 사이를 가깝게 해주는 아주 좋은 촉매제입니다. 연인 사이나 친구 사이에 모두 해당하는데 당신과 상대방은 같은 유머 코드를 공유하는 것이고 이는 관계를 지속시키는 힘이 됩니다. 유머는 자신감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농담이 좌중을 웃게 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신감이 넘치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웃는 사람도 자연스레 긴장을 풀며 본연의 자신을 내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농담을 건네며 관계 긴장감이 완화되는 사회적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웃는 분위기 속에선 다른 사람에게 춤을 춰달라고 부탁하거나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평소엔 하지 않았던 행동도 쉽게 시도 가능합니다. 자주 웃으면 즐거움이 전염됩니다. 이유를 모르는데 웃음소리만 듣고도 자연스럽게 웃게 된 경험 한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모두 숨죽여 웃어야 할 때면 특히나 강력한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한 사람의 웃음이 주변을 모두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자제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개선한다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급한 사람치고 실수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화부터 내지 마세요. 화는 이성을 잃어 많은 가슴 멍들게 합니다. 시기하지 마세요. 시기하는 순간 창조와 생산이 중단되고 맙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못났다 한탄을 마세요. 그 모습 그대로 승리를 보이라는 뜻입니다. 속이지 마세요. 몸에 종기를 키우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게으르지 마세요. 스스로를 파괴시키게 됩니다. 얼굴 찡그리지 마세요. 인생 승패가 얼굴에서 시작됩니다. 살면서 만사가 다 순조롭게 풀리지는 않습니다.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있게 되는데요. 걱정거리 역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하면 걱정하는 마음을 줄일 수 있을까요? 가슴에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실패와 낙심으로 힘들어해도 곧 일어나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테니까요.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외로워도 그 마음의 사랑으로 곧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테니까요. 마음이 진실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손해를 보고 답답할 것 같아도 그 마음의 진실로 곧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게 될 테니까요. 누구 앞에서나 겸손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초라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그의 겸손이 곧 그를 높여 귀한 사람이 되게 할 테니까요. 늘 얼굴이 밝고 웃음이 많은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가볍게 보여도 곧 그 웃음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어 그가 행복한 세상의 주인이 될 테니까요.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리석게 보여도 그 마음의 작은 기쁨들로 곧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어 낼 테니까요. 항상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아쉽고 아깝게 보여도 양보받은 사람들의 고마운 마음이 더 큰 양보와 존경을 불러올 테니까요.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속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도 그의 감사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각박한 마음을 녹여줄 테니까요. 마음속에 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오해받거나 박해를 받더라도 머지않아 진실은 밝혀지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될 테니까요. 매사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남들처럼 즐기지 못하고 일만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모든 일이 다 되어 있어서 느긋하게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고통이 마음을 숭고하게 만드는 영약이라고 믿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괴롭고 힘들어 보여도 이겨낸 후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될 테니까요.

청소년기는 제2의 이유기라 불리웁니다. 세계의 중심이 부모와 가족에게서 친구, 학교와 다양한 네트워크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아의 확장은 심신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지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도 높아집니다. 이들 스트레스 때문이나 부모의 강요 탓에 단절과 고독을 택하면 뇌가 변해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와 보스턴 어린이병원 청소년 청년의학과의 카케리나 스타물리스 교수팀은 사회적으로 위축되거나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청소년은 다른 청소년과 뇌 구조와 기능에서 측정 가능한 차이가 발견됐다며 이 연구 결과를 대뇌피질 최신호에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국립보건원이 지원한 청소년 뇌인지발달 연구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청소년 뇌인지발달 연구는 미국 21곳에서 청소년 12,8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이며 행동, 환경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영상 촬영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청소년이 사회와 떨어져 있는 경향이 있거나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지를 포함한 사회적 행동에 대해 부모들의 보고를 바탕 삼아 약 3,000명의 자기 공명 영상 및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스타 물리스 교수는 외톨이 그룹과 정상적 그룹의 뇌가 다르다는 것 자체는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니었지만 구체적 발견이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외톨이들은 대뇌섬, 전대상회 등 동기부여, 공감, 감정조절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유의 구조가 다른 청소년들과 달랐습니다. 기능적으로는 그들의 뇌 연결망이 약했고 사회적 행동,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신경회로도 취약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한 영역이 아니라 뇌 전반에서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네트워크에 걸쳐 발견됐습니다. 연구진은 사회적 고립이 뇌의 광범위한 회로에 영향을 미쳐 정신 건강을 해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혼자 지낸 청소년이 나중에 우울증, 불안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설명입니다. 스타 몰리스는 청소년 때 일정한 고독은 정상적이고 심지어 필수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뇌 구조와 기능이 약화될 정도의 고독이나 외톨이 생활은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번 연구 결과가 림상 의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의사들이 환자의 가족에게 무엇이 위험한지 명확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물리스는 자녀의 뇌에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환자 교육의 강한 무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진은 청소년의 고독을 단순한 성격 특정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조기 개입이 필요한 신호로 인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연구진은 향후 2년 주기로 구축되는 청소년 뇌인지발달 연구 데이터를 활용해 사회적 고립이 뇌발달 과정에 남기는 과정을 장기 추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독이 중장기적으로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기 개입이 뇌의 악화를 얼마나 누그러뜨릴 수 있는지 규명할 예정입니다.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양상이 자녀의 애착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기기에 몰두해 자신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불안정한 애착 유형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를 이끈 미국 뉴포트 헬스케어 연구혁신센터의 돈 그랜트 박사는 지난 10년간 청소년 상담 과정에서 부모가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행동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호소하는 사례를 반복적으로 접했으며 가족 상담에서도 유사한 이야기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일상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육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 기존 연구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부모의 관심을 두고 스마트폰과 경쟁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경험이 청소년의 애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고 연구 배경을 밝혔습니다. 애착은 특정 대상과 맺는 정서적 유대 관계를 의미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형성되는 애착은 정서 발달과 대인관계 형성의 토대가 됩니다. 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불안정 애착은 크게

불안형과 회피형으로 나뉘는데 불안형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과 관심을 요구하는 특성을 보이며 회피형은 상처받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친밀한 관계 자체를 피하려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불안정 애착은 우울과 불안 등 정신 건강 문제와 대인 관계에서의 어려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랜트 박사는 애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다며 어린 시절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됐더라도 청소년기에 불안정 애착으로 바뀔 수 있다. 이는 어떤 부모도 원치 않을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이 자녀와의 관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기 위해 기기 애착 방해 척도를 개발했습니다. 이 척도는 부모의 기기 사용으로 인해 자녀가 얼마만큼 정서적 거리감과 관심 부족을 느끼는지 평가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연구진은 미국 전역에 12세에서 17세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DAIS 점수와 애착 유형 간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부모가 스마트폰 때문에 자신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인식한 청소년일수록 불안정 애착과 회피형 애착 수준이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서 일관되게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부모의 기기 사용으로 인해 청소년이 느끼는 관심의 부족과 정서적 거리감이 불안정한 애착 형성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이 직접적으로 불안정 애착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불안정 애착 형상을 가진 청소년이 부모의 행동을 더 부정적으로 해석해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느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연구진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스마트폰이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부모가 자녀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시간이 지나면 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랜트 박사는 아이가 관심을 요청할 때마다 부모가 모든 일을 멈추고 즉각 반응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든 인정하고 반응해 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현재 부모 세대의 상당수가 이번 연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한 첫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꼽히는 만큼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할 가능성이 높고 그 영향이 자녀와의 관계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 자체보다도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는 순간 얼마나 정서적으로 연결돼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아이들이 기억하는 것은 부모가 손에 들고 있던 기기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봐준 눈빛과 반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자녀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청소년이 느낄수록 불안형, 회피형 애착 수준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불안정 애착은 불안,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와 대인 관계 어려움, 낮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진은 부모가 스마트폰 사용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관심과 반응을 요청할 때 이를 무시하지 말고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AI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 눈으로 봐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은 SNS와 뉴스에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죠. 실제로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AI 생성 영상을 한 번 이상 실제 뉴스로 착각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AI가 만든 가짜 영상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만 알아두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입술 움직임과 소리가 일치한지 확인하세요. AI가 생성한 영상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실수는 바로 립싱크의 미세한 어긋남입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입술 움직임과 음성이 완벽하게 동기화되는 경우는 실제 촬영 영상보다 AI 생성 영상에서 오히려 더 드물다고 합니다. 특히 부품의 발음에서 입술이 다물어지는 타이밍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0.1초만 어긋나도 AI의 흔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명과 그림자의 자연스러움을 관찰하세요. AI는 얼굴 표정을 완벽하게 합성해도 빛의 방향과 그림자 처리에서는 여전히 실수를 합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AI 생성 영상의 75%에서 조명의 방향이 일관되지 않은 오류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얼굴의 한쪽은 밝은데 배경 그림자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져 있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눈 깜빡임과 미세한 표정 변화를 주목하세요.

사람은 보통 1분에 15회에서 20회 정도 눈을 깜빡입니다. 그런데 AI 생성 얼굴은 눈 깜빡임 빈도가 불규칙하거나 아예 깜빡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미간을 찌푸리거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미세 표정 변화가 부자연스럽다면 AI가 만든 영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2024년 연구팀은 이러한 미세 표정 분석을 통해 94%의 정확도로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AI 모델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가장자리의 이질감을 찾아보세요. AI가 얼굴을 합성할 때 얼굴과 배경이 만나는 경계선, 특히 머리카락 끝과 귀 주변에서 화질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경은 선명한데 얼굴만 약간 뿌옇거나 반대로 얼굴만 지나치게 선명하다면 AI 합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부자연스럽게 뭉쳐져 보이는 것도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의심스러운 영상은 SNS에 공유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AI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가짜 영상과 진짜 영상의 경계는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기억하신다면 AI가 만든 가짜 영상에 속을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인생마다 나름의 빛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와 명예도 중요하지만 한 인간의 고귀한 품성이야말로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진한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힐링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힐링이 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힐링되는 내용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 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유용한 생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가정의 행복을 바라는 모든 분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성실성 키워주기에서부터 아이들의 운동 재능의 숨은 비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심리 건강의 수호자가 되기 위한 방법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걸 발견하면 첫 반응으로 무작정 꾸짖고 노발대발 화를 내고 심지어 체벌까지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핵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때리고 꾸짖을수록 아이는 더 거짓말을 잘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아이가 툭하면 거짓말을 하는 버릇을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강압적인 훈육은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세 단계만 기억하세요. 때리고 꾸짖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그 자리에서 들추거나 추궁하지 않깁니다. 아이가 거짓말하는 걸 발견했을 때 먼저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고 바로 들추거나 연달아 추궁하지 마세요. 날카로운 추궁은 아이가 순간적으로 방어 심리를 갖게 하여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올바른 방법은 객관적인 사실을 온화하게 설명하고 아이의 감정을 관찰하며 아이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에 엎질러진 우유를 보고 내가 그런 거야? 똑바로 말해봐 라고 묻지 말고 카펫에 우유가 흘렀구나. 지금 좀 긴장된 것 같아. 내가 화낼까봐 두려운 거지? 라고 말하세요. 공감으로 신문을 대신하면 아이가 방어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이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아이가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갖도록 가르치기입니다. 아이에게 반드시 분명히 전달해야 할 개념은 바로 이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내가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평생 실수하지 않고 사람은 없단다. 실수를 절대 하지 않는 것보다 우리는 내가 진실한 상황을 기꺼이 말해주길 더 바란단다. 많은 부모님들의 잘못은 아이가 실토했을 때도 여전히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데 있습니다. 이러면 아이는 점차 솔직하게 말하는 걸 두려워하게 되죠. 잘못된 행동과 정직한 품성은 구분해야 하는데요. 잘못은 함께 바로잡을 수 있지만

솔직함은 받아들여질 가치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직접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내게 말해주면 우리 함께 해결 방법을 찾을 거야. 함부로 화내거나 너를 나무라지 않을게. 이렇게 안정감을 형성해야 아이가 거짓말을 할 동기가 사라집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직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실토의 대가를 낮추기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또 진실을 말했을 때 솔직하게 말할 용기를 낸 걸 먼저 인정해 주세요. 그 후에 함께 문제를 처리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스스로 장난감을 망가뜨렸다고 인정하면 먼저 칭찬하세요. 내가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정말 용감하구나. 엄마는 너의 정직함이 정말 대견해. 그런 다음 아이와 함께 장난감을 고치거나 작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장기적인 긍정적 피드백은 아이가 정직함은 안전하고 실토는 신뢰를 얻으며 감추고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는 인식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이의 버릇된 거짓말은 결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안정감이 부족하고 자신의 요구를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하는 신호인데요. 우리 육아의 초점은 거짓말을 잡아 벌주는 게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 환경을 구축해서 아이가 거짓말로 자신을 보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고 온화한 소통을 꾸준히 하면 우리 아이들도 솔직하게 말하고 기꺼이 실토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이의 운동 능력은 타고난 재능이 결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후천적 훈련이 더 중요할까요? 생활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두 극단적인 부모 류형이 있어요. 한 부류는 아이가 달리기가 느리거나 줄넘기가 서툴면 바로 아유 유전이 안 좋아서 타고난 운동 신경이 없는 거야 라고 단정을 지어 아이의 운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맹목적으로 아이의 신체 조건을 무시한 채 많은 체육학원에 등록시키고 높은 강도의 훈련을 강요하지만 결국엔 아이가 운동을 거부하고 점점 더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재능과 후천적 훈련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실제적인 가정 교육 방법을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먼저 객관적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재능은 분명 기초적인 차이를 가져오며 이는 아이운동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전문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재능은 아이운동 능력의 약 30에서 40%만을 차지하는데요. 이는 아이의 초기 출발점을 결정할 뿐 절대 최종 한계를 정해놓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부모가 운동을 못하면 아이도 반드시 못할 거야 라고 오해하는데요. 이는 완전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다음으로 후천적 훈련과 성장 환경이 아이의 최종 운동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이고요.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가소성이 매우 높고 특히 6세에서 12세는 황금 발달기입니다. 아이의 운동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후천적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 초기 활동 환경입니다. 영유아 시기에 기고 달리고 뛰고 오르고 균형 잡기 등 놀이를 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지에 따라 신체 조절 능력이 직접적으로 형성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과보호하여 아이를 오래 안고 달리기를 제한하면 아이가 신체 탐색 기회를 잃어 자연스럽게 동작이 둔해지는데요. 이는 재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연습이 부족해서겠죠. 둘째, 체계적이고 연령에 적합한 운동 연습입니다. 행동 조절 능력은 본질적으로 뇌의 신경세포가 반복 연습을 통해 안정적인 회로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동작을 많이 연습할수록 신체 조절 능력이 더 유연해지는데요. 전문적인 경기 훈련을 추구할 필요 없이 일상적인 줄넘기, 공놀이, 왕복 달리기, 균형대, 장애물 게임 등의 지속적으로 행동 조절 능력, 근력, 그리고 민첩성을 향상시킵니다.

셋째, 영양과 생활 패턴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칼슘, 수면은 뼈와 심폐 발달을 보장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재능이라도 오랜 기간 편식을 한다던가 밤을 샌다던가 하는 이런 생활 패턴이 계속되면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는 심리적인 인도와 가정의 지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간과되기 쉬운 부분인데요. 아이가 운동을 잘 못해 비웃음을 당하거나 또래와 자주 비교되거나 운동 실수로 꾸지람을 들으면 운동 공포증이 생겨 운동을 회피하게 되죠. 반대로 부모가 많이 격려하고 시행착오를 허용하면 아이는 반복적으로 시도하려 하고 운동 능력이 꾸준히 향상됩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님들한테 흔히 생기는 오해를 바로잡자면 빨리 달리기, 멀리 뛰기만으로 운동 재능을 평가하지 마세요. 진정한 운동 잠재력은 다음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아이의 자발적인 운동 취미입니다. 바로 방과 후에 공을 차거나 뛰어놀기를 좋아하고 쉬어도 다시 하고 싶어 하는지 잘 관찰하는 겁니다. 둘째, 동작 학습 수용도입니다. 따라하기와 반복 연습을 기꺼이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셋째, 좌절 극복 능력입니다. 한 번의 실수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며 조정하려 하는지, 선천적 조건이 평범하더라도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장기간 꾸준히 훌륭한 운동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는 줄곧 많은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그들에게 기분이 우울하거나 초조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많은 부모님들은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감정 변동인지 아니면 심리적 문제인지 의문을 가집니다. 천진시 안정병원 원장 서광명은 아이에게 감정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감정의 지속 시간과 배경 원인을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감정 변동은 종종 원인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잘못 치렀거나 친구들과 다툰 등의 경우가 있고요. 보통 며칠 내에 저절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이 2주 이상 매일 지속되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이 크지 않다면 이때 부모님들이 중시를 돌려야 하는데요. 이외에도 아이의 사회적 기능이 손상됐는지 그 여부도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서광명은 간단하게 말하면 아이가 정상적인 학습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다. 아이가 비록 감정 기복이 있지만 학교에 다니고 숙제를 마치며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다면 이는 여전히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아이의 정상적인 사회 기능을 뚜렷하게 방해한다면, 예를 들어서 성적이 갑자기 크게 하락하거나 학교에 가기 싫어하거나 방에 틀어박혀 완전히 사회적 교류를 하지 않거나 또 과거에 좋아하던 운동과 취미를 포기하거나 기본적인 생활 리듬이 혼란스러운 경우, 이는 문제가 감정 변동의 범위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학부모는 또 아이가 극단적인 언행을 하는지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서광명은 만약 아이가 사는

게 재미없다, 사라지고 싶다 이런 말들과 비슷한 말을 자주 하거나 아이가 자해 등 행동을 하는 걸 발견하면 부모는 즉시 전문적인 의료기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는 우울한 감정, 우울지상, 우울증 등 세 가지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이 우울한 감정은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으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울한 증상은 더 심각한 것으로서 아이는 계속해서 기분이 우울해지고 잠을 잘 자지 못하며 잘 먹지 못하고 항상 나쁜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학습과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2단계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정을 한다면 많은 아이들이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증상이 심각하고 지속시간이 길며 뚜렷한 기능 손상을 초래할 경우에는 우울증의 의학적 진단 표준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부모가 아이의 우울증을 걱정한다면 즉시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고 아이를 정규적인 의료기구의 정신심리와 심리과 혹은 심리외래 진료에 데리고 가서 과학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조기 발견, 조기 개입이 아이를 위한 가장 좋은 보호입니다. 네, 오늘은 거짓말하는 아이들의 그릇된 버릇을 어떻게 고쳐줄지에서부터 아이들의 운동 능력은 타고난 것일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또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하시는 어떻게 자녀들의 정신 건강을 지켜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봤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아이의 큰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부클럽 프로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블랙커피 한 잔이 휴식이 되어주고 우연히 읽게 된 책 한 권이 힘든 일상 다독여줍니다. 오늘 시간에는 삶의 풍경과 내면의 울림을 전해주는 책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 작가 존 벤빌의 과학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인 뉴턴 편지는 앞선 두 작품과 20여 년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하여 비록 같은 대과학자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작품은 전작과는 달리 코페르니쿠스와 케플레르의 인생 이야기를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 역사학자가 뉴턴의 전기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뉴턴의 신비로운 편지 한 통을 해독하려고 시도할 때 과학자 개인적인 철학적 고민과 정신적 위기가 그 자신에게도 동시에 일어나며 삶의 혼란과 정신적 붕괴가 뒤따릅니다. 벤빌의 언어 구사력은 뛰어납니다. 저자는 늘 그 비유와 묘사를 정확하게 던져 독자들이 인간의 감각과 환상에 관한 파편을 주울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파편들이 합쳐질 때 비로소 흐릿한 삶과 인간성의 선명한 그림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작품입니다. 영국의 작가 제리 스미스가 쓴 진실한 역사적인 짝퉁의 서사 배경을 말하자면 족쇄를 차고 춤을 추는 격입니다. 그래서인지 저자는 초기 작품 하얀 이에서 보여준 극도로 복잡한 소설 방식을 따르지 않고 더 정교하고 파편화됐지만 세밀한 서사적 구조를 채용합니다. 소설은 수십 년에 걸쳐 런던 문학살롱, 법정과 저 메이커 농장 사이를 오가며 시대적 디테일, 문학적 가십과 깊고 예리한 사회적 평론을 교묘하게 엮어냄으로써 역사극의 진부한 분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과거를 빌어 현재에 비유한 작품으로서 이 소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첨예한 영국의 식민 역사, 노예 재유산, 인종 문제를 조명합니다. 일부 평론가들이 말한 것처럼 스미스는 그의 상징적인 재치와 풍자적인 필치로 빅토리아 시대의 런던을 부활시켰고 계급, 인종과 성별, 권력에 대한 현대의 대화와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프랑스 작가 조지 페레크가 쓴 장편 소설 잠자는 사람은 학업을 포기한 후 자기 폐쇄, 정신적 무감각과 방황상태에 빠진 주인공의 정신적 운동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산문시와 같은 언어로 젊은이들의 고독과 막막한 정신적 풍경을 보여줍니다. 소설 서두에서 주인공인 25세의 무명 대학생은 자신의 삶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합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친구를 만나지 않으며 편지에도 답장하지 않습니다. 매일 5평방미터의 초라한 방에서 잠자고 멍하니 보내거나 파리 거리를 배회하며 삶이라는 정밀하게 돌아가는 기계에 저항하려고 합니다. 저자는 2인칭 소설로 한 방관자의 시각을 분열시켜 허무에 잠긴 자신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의 가장 감동적인 점은 저자가 이야기를 그냥 잠에 머물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값싼 위로도 문제해결 방안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음 책은 해질 무렵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노령화라는 말로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변화를 개괄할 때 큰 그림에서 미세하고 구체적인 생명의 처지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시야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 책 저자인 사회학 박사 오신몰은 몰입형 현장 조사를 통해 고공에 매달린 시각을 지면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는 작은 나주머니라는 신문으로 강소성의 두 양로원에 들어가 관찰자인 동시에 참여자가 되어 날마다 반복되는 노동 속에서 노인, 간병인과 가족 3자 간의 감정적 갈등을 지켜보며 기록합니다. 그의 소설 속에서 양로원은 로아를 안치하는 용기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존엄, 노동의 가치, 세대 간의 윤리가 재구성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현실 곤경의 정면으로 맞서는 동시에

동시에 돌봄이 사적인 영역에서 사회화로 나아갈 때 어떻게 능률과 존엄, 안전과 자유, 원가와 입문 등 문제를 균형 있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사색하고 탐관은 결국 늙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사회적 우화입니다. 다음으로 작가 동래가 쓴 소설집 그와 그의 결심입니다. 이 책에는 천류, 명조, 백양, 결심 등 6편의 단편과 후기 두려움이 수록됐습니다. 여성의 시각으로 삶에 접근하며 성, 혼인, 출산, 직업이 가져다주는 곤경이나 위험을 직시합니다. 동래의 후기는 이 책을 읽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얻어야만 이 소설집이 보여주는 어떤 결심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30살 전에 그는 자신의 소설이 주로 남성 시각으로 쓰였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니 이러한 소설 시점의 성별 바뀜이 매우 은밀하고 그녀의 성장과 긴밀하게 관련됐음을 발견합니다. 그 후 자기 성찰과 고백의 방식으로 변하며 여성 생명의 작은 세부에 주목합니다. 작가는 책 속의 인물처럼 함께 성장합니다. 이는 충분히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계속하여 오스트리아의 작가 로베르트 제탈러가 쓴 한평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오스트리아 서부 티롤 산악지역의 휴양지 개발을 주요 배경으로 허구의 인물인 안드레아스 에거의 한평생을 덤덤하지만 세밀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평생은 티롤 지방의 풍경 묘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정취를 간직했던 이 지역은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스키 휴양지로 개발되는 과정을 통해 중대한 변화를 겪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과정은 에거의 시점에서 정교하게 묘사되며 이 작품의 핵심을 이룹니다. 어찌 보면 자연인에서 가까운 존재인 에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문명화 과정에 연루되면서 자신의 노동가치와 인생의 의의를 제대로 부여받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평생의 핵심을 이루는 주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에거의 곁에는 항상 죽음이 따라다닙니다. 그렇다고 죽음은 불행하거나 느닷없는 형태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단 하나의 례외가 있으니 바로 아내 마리의 죽음입니다. 에거의 주변 사람들은 죽음을 근본적으로 두려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하지는 않은 채 담담하게 맞이합니다. 결국 에거 자신도 그러한 태도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산악지역이라는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고독으로 점철된 남자 에거의 삶에 오묘한 색채를 드려옵니다. 에거의 일생을 살펴보면 우리는 죽음이 산악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설처럼 그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마음을 졸이며 하는 고공작업, 샤워만 해도 독감에 걸려 목숨을 잃은 동료, 에거가 독일 국방군으로 2차 대전에 참전했을 때 러시아 눈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병사들의 시신 등 죽음은 마치 냉정한 여인처럼 호시탐탐 그에 대해 웅크리고 있습니다. 책 속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 등에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에거는 이렇게 말하고 어깨에 맨 가죽끈을 고쳐매기 위해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잠시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의 소리를 들으며 귀를 기울였다. 고요함은 완벽했다.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심장을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산의 침묵이었다. 제 등에서는 안 된다고요. 에거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발걸음을 다시 옮겼다. 사실 이 책에서 작가는 여러 차례 죽음의 이미지를 대설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 에거는 35살 되던 해 대설 속에서 친구가 중병에 걸려 죽어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다짜고짜 친구를 업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구조를 요청하기로 합니다. 두턴 눈으로 덮인 3km가 되는 산길을 힘들게 걷고 있습니다. 이때 친구가 갑자기 맑아진 정신 상태를 보여줍니다. 친구는 에거의 등에서 내려 어느새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눈보라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후 친구의 얼어붙은 시신이 발견됐을 때 에거는 이미 70세가 넘었습니다. 삶과 죽음, 느림과 빠름의 상징과 비유는 이 장면에서 무한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친구의 짧고 갑작스러운 죽음 뒤에는 에거의 길고도 여유로운 일생이 고스란히 담겨

주인공에 관한 참으로 딱한 인물입니다. 어렸을 때 학대를 받고 오른쪽 다리를 저는 장애를 안고 살지만 그래도 그는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에거가 사는 삶을 따라가보면 인간의 존엄에 대한 사색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행한 에거에게도 사랑은 찾아오고 그는 아내가 죽은 뒤에도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나갑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도 그런 사랑을 믿고 있을까요? 한 남자, 산, 고독, 죽음의 사중주로 이 작품에서는 고독 속에서 존엄과 아름다움을 찾는 내용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이루는 크고 작은 순간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제탈러의 절제된 산문 속에서 예리한 관찰과 통찰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을 지닌 남성의 이야기를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탄력 있으며 우아함이 깃든 언어로 풀어내고 있다. 극도로 시적인 작품이다. 무뚝뚝하면서도 예민하다. 사소하고 주변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책이기도 하다. 일단 이 책의 첫 장을 읽게 되면 절대 손에서 놓지 못할 것이다. 이 책은 독일에서 출간되자마자 많은 언론과 문학계 인사들의 주목을 받으며 세계 독자들에게 소개됐습니다. 출간 후 독일에서만 55만 부가 판매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세계 25개국의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 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저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대 활동이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5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환이라 이렇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치명 위주로 한 광저담양, 자남양, 홍화, 육두구, 천추광, 북사산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의 공능 수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모두 심장 경락하고

폐경락을 연결시켜서 치료해주는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 걸거지 아파나고

0: 가슴이 침침합니다. 가래가 성나고 기침을 잘 기습니다.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거절하죠.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심혈이 심한 림상편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곁에 심장병 환자가 있거나 이미 지지한 시간이 꽤나 많이 지나갔거나 이런다면 왕왕 심혈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서 기침을 잘 짓거나 가래가 성나거나 특히 참 자기절로 억제하기 어려운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거절하죠. 이런 분들은 아무리 구강 청소를 하고 남이 집을 안 났을 때면 두 개, 세 개 써도 해결 잘 되지 않고 소화계통의 문제인가 그 방면에 치료해도 잘 되지 않는데 바로 심폐, 심장과 폐혈이 심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유관되는 치료 가운데서 초온 청심환을 쓰고 입에 냄새가 깠다 없어졌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그러면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존의 각 신약대학병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게 가격은 199원인데요 12일간 좌우 복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주 야득계 현시 그 어디에서든지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가격은 이제 한 가게 199원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대정책이 여러분들한테 큰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각을 싸면 한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이 정도 계담에 한 달 반 좌우 복용할 수 있고 9각을 싸면 세각을 물어라 드리는데요. 이 정도 계담에 넉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8각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외국에 진출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 부채 보내거나 갖고 나가시는 분들은 이보다도 더 많이 갖고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18각에 6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그때 계담면 그 모두 8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총체적으로 모두 말하게 되면 이때 가격은 한 가게 평균 가격이 140원 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에서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좋은 치료를 가져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이미 주사를 하셨거나 주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또 심장병으로 오랫동안 여러모로서 불편을 당한 분들,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혹은 심부에 물이 찼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그의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분들, 심근염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이 유효적인 치료과를 보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2: 네,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저는 선생님 방송 듣고서 심장이 나빠서 병원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도 많이 했는데 어째 그렇게 나는 그 차도가 아열 느끼다. 그저 올리수 이래 잘 아요라고 두문두문 이래 뭐 1초 몇 분째 뭐 이래 그래서 심장 탁
0: 선감을 느낀다. 그렇죠. 적지 않은 분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심장을 하나 끝내 뛴다든지 내 심장 어떤 때는 멎었다 다시 뛴다든지 그게 실리부치라고 심각합니다.
2: 예, 그래서 저희 사람이 그 뭐 진심으로 계속 걸마
0: 여고 예예 구급하는 약이
2: 예예 그래 조만간 정신만 먹기 시작했는데 어제는 조만간 야도 따로 거의 먹습니다.
0: 예.
2: 이 경계 예 경계 저 효과가 저 현저히 알립니다. 심장이 좋아지는 게
0: 예그
2: 예 심장 이래 어떤 게 그게 이래 몇 달 먹으니까나 그거 저는 그런 감각이 없었죠.
0: 아, 예, 신의 부채가 해결받으셨다. 그렇죠. 예.
2: 그런 식

0: 신경통도 없어지고 가슴 아프던 게, 예?
1: 예, 예. 협심증 부정맥이 해결받기 시작한다만 하죠. 예.
0: 예, 예. 아, 이게 정말 효과가 확실히 그 많이 나타납니다.
1: 예.
0: 그리고 심장이 나쁘니까나, 그 심장이 아프지 그러면 이리 기척거림들이 또 밤에 잠 제대로 못 잤습니다, 계속.
1: 예.
0: 예, 근데 이 약 먹은 다음부터는 차차차차 이 잡음, 잘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그저 녹음은 잘합니다.
1: 아, 심장병 때문에 예, 잠자기 힘들어지는 게 기본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0: 예, 그래서 녹음 점하고 잘 잡는다. 그러니까나 위도 좋아지고 그래서 밥도 잘 먹고 하니까는 맥이 납니다. 막.
1: 예, 예,
0: 예. 예. 그리고 저 뭐인가 하면 혈압이 또 이게 조절이 잘 됩니다.
1: 아, 그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심지어 혈압약을 끊었던 분들 다 계시고 있습니다. 예.
0: 예, 그래. 네, 앞으로도 그 생각해서 그치. 두 번씩 먹던 거 지금 한 번씩 먹는데.
1: 아, 그래요. 예, 예, 예,
0: 예. 예, 그래서 네, 뭐, 이 좋은 약, 그, 전문가 뭐, 또 이제, 그 뭐, 활동이 좋아지게 내 아홉가 주문하고, 우리 집사람도 한국에 있는 게 심장이 계속 아픈 마음에 심장 좀 나쁩니다.
1: 예.
0: 자꾸 구두주 어떻게 떨긴다며 그랬대다. 그래서
1: 예.
0: 네, 저 뭔가 뭐 붙여주자고 이랬다. 저래서 저 두개료정치를 오늘 주문하고 계세요.
1: 아, 그렇게 하셔. 예. 배달전화 주문전화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좋은 정신관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던 게 아, 지금은 답답하지 않고 또 가슴이 바늘로 쑤시는 것 좀 아프던 게 지금 아프지 않고요.
1: 어, 협심증 심각했습니다. 예.
3: 예, 술이 딱 마른 게 지금 숨 막지 않습니다.
1: 예.
3: 그리고 옆집 무술에서 놀라던 게 지금 놀라지 않고요.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게 지금 잠을 잘 잡니다.
1: 아, 예, 예.
3: 그리고 이빨이 아픈 게 지금 뭐 아프지 않고, 아, 입안에서 냄새 나던 것도 냄새 나지 않습니다.
1: 아, 그럼요.
3: 예, 선생님 이렇게 하고 가서 오늘 아홉가구에 배달받아 더 쓰자고 그랬는데.
1: 아,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3325번입니다.
3: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4: 예, 아, 저희, 그, 오빠가, 예, 그, 식당 자영업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심장이 이렇게 좀 아프다고 자꾸 움켜쥐고, 그래도 혈압이 영 높다만 합니다.
1: 아, 예.
4: 예, 그래서, 이 좋은 정신만, 우리, 그, 어머니가 드시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예, 한두 통 먼저 잡사바라고 드렸는데, 먹은 게 효과용 좋다고, 예.
1: 아, 그럼요.
4: 예, 심장 예. 아픈 것도 덜 하고, 혈압도 이렇게 그 이전처럼 그렇게 아이 나오고 해가지고,
1: 예.
4: 예, 그래서 또 자기 또 사겠다고 소리.
1: 예, 그렇게
4: 예, 그래서 지금,
1: 그래.
4: 예.
1: 그렇죠.
4: 예, 뭐 다시 응원해 드린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지금 오빠 인생이 어느 계단에 계세요? 40?
4: 아, 50. 지금 60입니다. 60.
1: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심장 예. 관리를 특히 남자들이 50대 초중반, 60대 초에 심장병으로서 예. 많이 중시하지 않으면 뭐 건강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이 제품을 빨리 시작하는 게 아주 적절한 시작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니까 열심히 쓰시기 예. 바랍니다. 우대정책도 따라가니까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4: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1: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이 김치원 진화를 어서는 한 5개월 정도 김치에 먹었습니다.
1: 예.
5: 이거 예, 먹으면 그래. 원래 이 좀 심장이 안 좋아서 예, 이 가끔씩 이 심장이가 막 이 심줄이가 빨라가지고 막 낀 나무에 뼈수 빨리 뛰고 이러면 매일 떨어지고 예. 그냥 이 식은땀이 그렇게 세이나.
1: 전행적인 심장병 증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예.
5: 예, 그 어떨 땐 이 심장을 인해가지고 그래 한 번씩 심장 아프다 하면은 그것도 이 뭐 머리까지 얼리 아프고 예. 이렇게 증상이 좀 심했습니다.
1: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에서 예,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예.
5: 그래 밖에 안 다니면 이 심장약을 꼭 갖고 다녀야 돼.
1: 아, 90만 원 갖고 다녀야 된다. 그렇죠.
5: 예. 그래야 됐습니다. 그 예. 지금 정신만을 먹으면서

0: 이등상이가 영 많이 도와줬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래요. 영 감각이 영 알린다, 이거. 예. 다른 때는 이렇게 약 모두 그렇던데 벌써 이제 한 석달 후부터는 예. 이거 먹어갖고 신장이도 변하고 이 신주리가 빨리 뛸 때 한 명은 거기서 막 그래 펑펑 뛰는 것도 돼. 막 신장이 뛰어나오는 것 같은 이런 일이 됐는데 예. 영 변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토는 정말 정말 이 내가 이번에는 선택을 잘했구나 싶습니다.
1: 많은 분들이 기본 심장병 환자들이 이 제품을 거의 복용하시는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0: 예. 그리고 예, 어쩔 때는 또 이 기침이 나면서 목이 말라들고 예, 이름이 기침이하고 칼이 생기고 입안이 막 냄새 나는 것 같아서 예, 자꾸만 이리 뭐 껌 씹고 뭐 핫팩 먹고 이래도 또 그래서 금방 있다가 또 그렇게 냄새 나는 것 같고 예,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도 지금 기본상 떠나졌어요.
1: 아, 모두 심장병 구체 증상인데 예.
0: 예, 그리고 이 소화계통도 또 영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이 지금 좋은 등심만을 보면 이 소화계통도 이렇게 좋아진다, 예.
1: 바로 심장 공동의 약화가 소화계통의 약화를 부르게 되는데, 심장이 좋아지니까 따라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예, 음식도 소화 달란데서, 예, 음식도 영 좀 많이 가려 먹었습니다.
1: 예.
0: 조금만 먹으면은 막 소화 안 되고, 위가 막 아프고, 뭐 어떻게 통통이가 너무 심하게 이래가지고, 예, 그랬는데, 위약도 많이 먹고, 막, 뭐 어떨 때는 막, 제 아픔 막 동동편 먹으면 괜찮게.
1: 그 정도까지 힘들었네요.
0: 먹어보고, 예. 예. 진통시키느라 그렇게 그렇죠. 보냈는데, 예, 지금, 예, 이런 감각도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기본일 겁니다. 예, 예.
0: 예, 그래서 내용, 이, 좋은 정신만을 꾸준히 쓰려고 그랬다. 그리고 오늘 아홉 각을 배달에 탔다고 또 지금 활동도 영도없을 때다.
1: 아, 그렇죠. 예, 예.
0: 예.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1: 예. 전화번호, 배달 전화번호 33-5번입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아,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재선한 거.
2: 네.
1: 예, 안녕하세요.
3: 두 분 선생님 수고.
1: 예.
3: 나도 양원전선 1년 3개월을 좀.
1: 아, 예.
3: 그냥 모든 면에서 많이 좋았었어요.
1: 예.
3: 어떤 뭐 좋은 거. 이래서 내한테 기가 너무 없어지지 않아요.
1: 아, 그것도 참 구차하지요. 자기 절로 억제하기 네. 어려운데, 예, 입에서 냄새가 난 증상.
3: 사람들은 벌써 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예, 예.
3: 어디 다니기도 그렇다면, 그거는 까딱 없어요.
1: 아, 그 문제 해결이죠, 그것도. 예.
3: 그리고 머리 뻥하고 머리 싱하던 것도 많이 났고요. 아, 조금만 먹어도 있잖아요. 배아프면 먹지 못해서.
1: 예.
3: 근데 그 밥 좀 잘 먹고, 밤에 잠 못 자고, 왜? 그 손발 한 장 앞에 네 번이 잡았어요.
1: 아유, 그래요. 예. 네. 심장 꺾는가, 콤팍 꺾는 그렇게 린대성이 강한 장기에 속합니다.
3: 지금 한 번에 그래서 극상 많이 가면 세 번 가고.
1: 예.
3: 보통 그래서 두 번 가고.
1: 예.
3: 예. 내 이야기 좋길래 전번에 일날에 또 한 번 또 쐈어요.
1: 아, 그래서요? 예, 예.
3: 예. 나 앞으로 계속 이거 쓰려고 그래.
1: 그렇죠. 예, 예. 예. 건강하세요.
3: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이게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4: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저녁에 숨이 차서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1: 예.
4: 그래, 이거 어제 석 달 남아 먹었는데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4: 나는 이게 왼쪽 가슴이 아프고 뒷잔당이 겨우 가던 것도 지금 이거 쓴다면 많이 좋아지고요.
1: 예.
4: 심률이 빠르던 것도 지금 심률이 100이 넘던 것도 지금 심률이 80으로 정상이 됐습니다.
1: 아, 너무 실을 넣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4: 예.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4: 그래서 나는 저기 앞으로 이거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실을 예. 넣고 쓸 수 있는 부작용과 효과성에 대해서 네. 거의 실을 넣을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심장병 치료에서는 네. 많은 분들이 열심히 복용하고 있는 중이니까 실을 넣고 쓰세요. 예.
4: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아,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신환 제품 자체는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게 되어 있거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 제품 초원 정신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결과 심장병 때문에

0: 이전에는 많이 심리적으로서 병리적으로서 힘들었는데 본제품을 드시면서 이런 부담에서 거의 덜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개 각도로서 시름 놓고 모든 사회활동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심장은 내 주먹만한 크기를 갖고 있지만 해도 세상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기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주먹을 내들어보게 된 그게 내 심장의 크기입니다. 물론 눈에 보는 그 근육이 전반 심장병의 근육, 심장의 근육은 대체할 수 없지만 해도 그게 판막도 어떤 네 개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전반 심장 근육은 판막까지 포함해서 누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가며 관상동맥이 관리합니다.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 안에 왕자형으로서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관상동맥이 내 주먹만한 심장을 전반 내 엄마 뱃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심리를 시작되게 되면 생명의 마지막까지 내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혈액의 양은 체중이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근이라면 내 몸에서 흐르고 있는 혈액의 양은 7근 내지 8근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심장을 통과하는 혈액의 양은 1만 4천 근입니다. 평균적으로 말하면 1만 4천 근입니다. 142일에도 맞겠는데 거기에 1000배 1만 4천 근이 되는 이런 혈액은 내 주먹만한 심장에서 하루에 관리합니다. 심장이 하루에 수축이 원하는 차수는 얼마인가? 10만 차 좌우에 해당합니다. 10만 차, 100차라도 뭐 1000차, 1000차라도 많겠는데 10만 차 좌우 심장이 수축이 원 합니다. 이걸 전부 관리하는 게 누가 관리하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관리합니다. 일단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심장병을 부르게 되는데요. 전형적인 심장병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맥, 단 하나는 협심증, 단 하나는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실리 붙이다, 이걸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위에서 개별적인 분들이 말씀드렸지만 해도 때때로는 내 심장이 하나 끝내뛴다, 몇 초씩 또 섰다가도 다시 시작했다고, 이 정도게 되면 부정맥이 너무 심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빨리 뛰어서 내 손은 내 심장 붙잡고 다닙니다. 너무 빨리 뛰지 말라고. 이런 걸 말해서 신동과속이라 하던데 어쨌든 심박수가 고르자는 걸 말합니다. 이래서 너무 빨리 뛰거나 너무 늦게 뛰거나 이것은 심각한 심장병의 구체 증상이 중요한 변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부정맥, 이게 지금 심장병 가운데서 중요한 그 심장병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평균 심률은 1분에 60부터 100차까지는 용화범위에 속합니다. 평균 심률은 1분에 7, 80차 잡으면 되는데 60차 벗어지면 됩니다. 특수한 그 계층 전업 운동원들은 1분에 뛰는 게 50몇 차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운동원들은 한 번에 콱, 콱, 콱 이렇게 내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이 한 번에 뛰는 게 힘있게 뛰니까 차수는 늦게 뛰더라도 정상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보통 노년기에 들어서서, 중노년기에 들어서서는 60차를 거의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심장 저자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주제한다면은 5가지 내지 7가지 약을 종생 복용하게 되었을 겁니다. 뭐 그거는 방법이 없는 선택이 하는 뭐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베타로그라는 거 드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주제를 하신 분들은 베타로그는 심률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니까 이 제품을 드시면서 베탈로그 알수로 줄이거나 이 제품으로 대체하거나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탈로그는 심률을 40차 건반 넘게 42차 이렇게 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심률이 너무 떨어지면 어느 순간에 쓰러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게는 이 제품을 견제하면서 베탈로그 수만은 적당하게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그 부성맥인데 60차 벗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70, 80차 좌우 벌써 90차 벗어지게 되면 숨이 차거나 캄캄한 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협심증, 신조통 말하는데 심장이 왼쪽 앞가슴에 있는데 나는 왼쪽 앞가슴이 아프다면 자기절로 인상합니다. 내 심장에 이상이 있구나. 근데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룩골까지 아파납니다. 이것은 기본으로서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일종 협심증, 신조통이 반사통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관상동맥이 많이 막혔습니다. 관상동맥이 보통 어느 정도 막혀야 나에게는 증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중간쯤 막혀야만이 나에게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중도 두사이라 합니다. 근데 중간쯤 막힌 경우는 표현 들어놓고 말하게 되면 100분제 40 내지 70을 중도로 막혔다. 중도 두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일 낮아도 당신이 오늘부터 증상이 나타난다면 거의 40 내지 50% 막힌 경우에만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내 병은 이제 영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이렇게 인정하면 절대 착오입니다. 증상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빠른 속도로서 중하게 막힐 가능성이 중도 두서 묵을 중자입니다. 그러니까 심장병에서 그 심근경색은 중간쯤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중하게 막힌 경우는 100분제 70, 75 내지 90%를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100분제 70 내지 90 막힌 경우에 병원에 만약 실려간다면 주자를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주자는 뭐 막힌 부분을 열어줄 뿐이지 전반 심장혈을 몽땅 개조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자를 했다면은 어제는 내 정생 심장에 대해서는 싫은 나도 되겠구나 이렇게 인정할 가능성이 있게 되었지만 해도 이건 절대 싫은 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한 개 하고 또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가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이거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그때 당시 그거 하지 않으면 막히니까 심장 근육에 피가 가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아이가 쓰러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자를 병원에서는 권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주자를 하게 되면 당신이 몸에 뭐 고관절 수술을 받아서 거기에 철근을 고정했거나 혹은 또 뭐 기타 어떤 그 신체 내에 이미 심장 근육 안에 금속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신은 다시는 MRI 같은 걸 못합니다. MRI는 자기 마당이 세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동맥 경화로 인해서 막혔다 하거나 혹은 뇌출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게 심장 근육에 들어가 있다 하게 되면 많이 거기에 병원에다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자기 마당에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이 그 MRI 하는 그 기계 자체는 자기마다 아주 셉니다. 어지간한 바지띠꼬리 같은 거 풀어놓고 빼지 않는다면 자기절로 쭉 내 깔고 누워있었지만 천자이가 떡 붙습니다. 이렇게 자기마다 세게 되어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 방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본 제품 정원 정신만을 견제하는 게 기본이 아니겠는가 인정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저원 정심하는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정심하는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3번째 시간입니다.

0: 사특립이 쓰고 있는 모자에는 채양이 없었다. 모자를 잃어버려서 스스로 만들어 쓴 것이라고 했다. 구닥다리 안경도 다리가 하나 떨어져 가는 끈으로 묶어 귀에 걸었다. 하지만 노인의 눈에는 총기가 돌았다. 사특립은 모태똥을 보더니 기뻐서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고는 성큼성큼 걸음을 내디디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보게, 난 한 번도 대호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네. 윤지, 자네는 여여 말이 아니군, 그래. 어? 요사이도 밤을 새며 일하나? 어? 모태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저만치 서특립의 말을 끌고 앞서가는 소년 전사가 보였다. 지난번에 하자진이 어린 마부가 말을 타고 서특립이 그 말을 모은다고 하더니 그 소년인 듯 하였다.
1: 선생님, 사람들이 선생님께 불만이 대단하던데요. 불만이라니?
0: 서특립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려 모태똥을 보았다.
1: 왜 말을 안 타고 다니십니까? 난 또 무슨 불만인가 했더니.
0: 서특립이 웃으면서 말했다.
1: 내가 진작 말했지만은 말을 타면 허리가 아파.
0: 언젠가 서특립이 말이 늙은 게 불쌍을 해서 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뒤에 다른 말을 바꾸어 주었는데도 여전히 말에 오르지 않은 걸 보면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다.
1: 정말 허리가 아프세요? 다른 까닭이 있는 건 아니고요.
0: 모태똥이 미심쩍은 얼굴로 물었다.
1: 연지, 이렇게 자꾸 다져 물으니 솔직하게 얘기해 주지.
0: 서특립은 제법 엄숙하게 말했다.
1: 이 문제는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네. 말이란 걸음을 대신해주는 짐승이라니. 걸음은 제 발로 걸어야지 누군가 대신해줘 버릇하면은 본말을 전도하는 것과 같네. 자꾸 말만 타고 보면은 몸이 허약해져서 걸음도 제대로 옮길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되고 나서 말이 없으면은 어쩌겠어, 응?
0: 모태똥이 졌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을 했다.
1: 선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많으시니 무리하지 마십시오.
0: 말잔등에는 서특립의 짐 외에 다른 사람들의 배낭도 더러 보이었다. 서특립은 마치 자식을 어루만지듯 말을 청겹게 쓰다듬어 주었다.
1: 보게, 실린 물건이 적지 않다네. 어?
0: 서특립은 말에 실은 짐 말고도 짐이 더 있는지 자루 두 개를 메고 있었다. 작은 자루는 그런대로 보기 괜찮았지만 큰 자루는 알락달락한 천 조각들로 키워 만든 것이었다. 목중한 걸 보아서 뭘 많이 넣은 것 같았다.
1: 그 자루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습니까?
0: 모태똥이 물었다.
1: 이거 어째가 여하튼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라네.
0: 서특립이 말했다.
1: 작은 자루에는 내 문방사보고 들어있거든. 벽에다가 표를 쓸 때면 아주 그저 그만이지. 이 큰 자루에는 못, 노끈, 송곳, 마치 뭐든 다 들어있네. 사람들은 이 자루를 값없이 여겨 자꾸 버리라고 하지. 우스개로 보물자루라 부르기도 하고. 한 번은 황야에서 들것에 부러졌는데 마땅히 손볼 방법이 없었지. 근데 나한테 이게 있어서 바로 고칠 수가 있었다네. 그러니 내 이 보물자루를 없애서야 되겠나? 어?

0: 대통령의 고집스러운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다. 모태똥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었다. 사탕님이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참, 우리가 또 준위로 간다던데. 그렇습니다. 모태똥이 말했다. 오늘 아침에 루산관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산관을 점령하고 나면은 준위를 칠 겁니다. 참 훌륭하이. 준위는 문화의 도시가 아닌가. 장세가 아주 많지. 삼통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려온 곳이기도 하고 거기에다 큰 도서관을 세울 생각이었는데 부대가 철거하는 바람에 그만두었어. 이번에 다시 준위를 점령한다면 구휼을 하게 해주게. 어? 사탕님은 흥이 나서 이야기를 했다. 그때 간부 휴양년의 지도원 리앵도가 걸어왔다. 그래는 활짝 웃으며 모태똥에게 경례를 했다. 방직공 출신인 그네는 무석과 상해에서 밥투쟁을 이끈 적이 있었다. 그 뒤 백구에서 버티기 힘들어 소베트 구역으로 왔던 것이다. 장정을 시작하기 전에 성당의 부녀대장으로 있었는데 똑똑하고 일을 잘하는 데다 빈틈이 없어서 지도원으로 전근되어 온 것이다. 홍군 모자 아래로 깔끔한 단발머리가 보이는 데다가 단단히 졸라맨 허리띠에는 자그마한 권총까지 차고 있어서 꽤나 씩씩해 보이었다. 수천리 길을 고생스럽게 걸은 뒤인데도 어딘지 여유로워 보이었다. 발그레한 얼굴은 금방 딴 앵도 같았다. 앵도 동지, 일을 참 야무지게 했더군. 어르신들이 아무 탈 없이 정말 훌륭해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도와주시는데요. 리앵도가 웃으며 말했다. 예쁘고 총명해서 은근히 마음에 두고 있는 네가 많았다. 잘생기고 재능 있는 사람도 많았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까닭인지는 아는 네가 없었다. 스스로도 그 얘기는 절대 꺼내지 않았다. 앵도 동지, 동지의 정책은 아직 그대로입니까?
1: 정책이라니요?
0: 왜, 그 한결같은 독신 정책 말입니다.
2: 앵도가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추석 동지, 소문이 정말 빠르군요. 그 일은 제가 시간을 내서 따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내가 꼭 알아내고 말 테니까.
2: 모태똥이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0: 사각제 어르신은 어디에 계시지?
2: 리앵도가 앞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보이시죠? 앞에 가셨어요. 사각제는 사람들 틈에 섞여 산비탈을 오르고 있었다. 그는 큼직한 솜군복을 입고 대나무 지팽이를 짚으면서 힘들게 걸음을 옮기었다. 모태똥은 리앵도와 함께 걸음을 재우쳤다. 사각제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돋아 있었다. 몸이 많이 쇠약해진 것 같았다.
0: 어르신 괜찮으세요?
2: 사각제는 걸음을 멈추더니 눈을 가느스름이 뜨고 물었다.
0: 윤지인가?
2: 네, 그렇습니다. 모태똥이 웃으며 대꾸했다.
0: 오늘은 웬일로 안경을 안 쓰셨네요.
3: 쓸 수가 없었네.
2: 그는 저고리 호수머리를 툭툭 치면서 한숨을 지었다.
3: 안경을 깰까봐 겁나서 그래요. 어제 수경제 이르러 안경을 찾으니 없지 않겠나. 아마 오는 길에 잠깐 쉴 때 잃었나 보다 하고 오리길을 되돌아가서 풀밭을 샅샅이 뒤져도 없었지. 야단났군. 이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책도 볼 수가 없겠군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책이 불룩해서 보니까 안경을 책에 끼워두지 않았겠나? 어?
2: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0: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역시 안경을 걸고 다니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자네 이 귀주의 길을 좀 보게.
2: 사각제는 질척거리는 붉은 진흙길과 비안개 속에 잠긴 채 끝없이 펼쳐진 산들을 가리키었다. 모태똥이 막 대꾸를 하려는데 사각제의 목에 걸린 빨간 끈이 보이었다. 가슴 쪽이 불룩한 것이 솜옷 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았다.
0: 그런데 어르신, 목에 뭘 걸고 계십니까?
3: 뭔지 알고 싶은가?
0: 다각제가 가슴을 치면서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3: 우리의 보물이라네. 에이?
0: 사각제가 앞단추 두 개를 풀자 붉은 비단에 싼 꾸레미가 나타났다. 가슴팍에 소중히 걸고 있었다.
3: 우리 소베토 공화국 내무부의 도장이야. 그러니 어찌 귀중하지 않겠나? 응?
0: 모 대동이 왜 하필 목에 걸고 계시냐고 물으려는데 이행도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지난번 토성전도에서 적들이 바싹 뒤쫓아오는데 어르신이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그리도 벗고 우통도 다 드러내시고.
3: 아니 왜? 적들이랑 목숨 걸고 싸우시려고 그랬나?
0: 글쎄 말입니다. 모두들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요. 제가 뭘 하려고 그러시냐고 물어도 들은 척도 않고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붉은 비단에 싼 담 목에 거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옷을 마저 입으시고는
3: 이러면은 적들이 날 붙잡지 않은 이상 잃어버릴 염려가 없지. 이 도장은 우리 소베트하고 생사존망을 같이 할 테니까 라고 하시잖아요.
0: 사각제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3: 지금 사방에 적이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판이니까 이렇게 해야 안전하지.
0: 모태똥은 웃음 띈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에 마지 않았다.
3: 어르신 요즘도 시를 쓰십니까? 가끔 쓰기는 하지만은 별로야.
0: 사각제가 웃으며 대답했다.
3: 이혼지 자네는 어떤가?
1: 저야 대부분 마루에서 읍지요. 말을 타고 실을 읊는 게 큰 위안입니다. 하지만 수경제 이름에는 전보를 다루느라 바삐 보내다 보니 실을 옮겨 적을 겨를이 없습니다. 또 오를 때 곧바로 적어야 하는데 정말 아쉽지요. 영감이 지나가면 다시 떠오르지 않고 또 맛이 사라지거든요.
0: 모태똥이 한껏 흥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등용초가 걸음을 멈추고 인사를 건넸다. 모주석 동지 잘 지내십니까?
1: 그럼요. 잘 지내고 말고요.
0: 모태똥이 성큼성큼 걸어갔다. 등용초는 회색 평상복에 누른 비옷을 걸치고 비 속에 서 있었다.
3: 등누님, 폐병이 좀 나았습니까?
0: 모태똥이 몹시 수척한 등용초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쓰여 물었다.
4: 네, 이제는 괜찮습니다.
0: 등용초가 웃으며 대답했다. 모두석 동지, 그렇게 부르시지 마십시오. 그냥 등동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3: 힘들 텐데 왜 말을 타지 않습니까?
4: 타고 싶으면 타고 걷고 싶으면 걷습니다. 발을 놀래야죠.
3: 그것도 좋지요.
0: 모태똥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리행도에게 물었다.
3: 동필무 어르신은 왜 여태 안 보이는 겁니까?
0: 그제야 이영도는 오늘 오전에 하자진이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전했다. 동 어르신과 후종래는 모두 들것을 따라가는데 이제 곧 대우를 따라올 겁니다.
3: 마침내 따라는 왔나 보군.
0: 모태똥은 다행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러지 말고 좀 기다려보세요. 등용초가 말했다.
4: 그러세요. 금방 올 겁니다.
0: 이행도도 거들었다. 모태똥은 남아서 하자진에 들 것이 오기를 기다렸다. 길가에 거무충충한 삼나무 숲이 있어 비를 피하기 좋았다. 호위병과 기병 통신원들은 말을 끌고 나무 아래로 갔다. 지난번 토성에서 보았던 그 나무왕이었다. 이 크고 웅대한 나무 아래 조울레와 나란히 앉아 지도를 본 적이 있었다. 모태똥은 그때처럼 땅으로 불룩하게 솟은 나무뿌리에 조용히 앉았다. 앞은 여전히 자우룩한 안개비로 흐릿허분하였다. 대호는 쉬지 않고 전진하였다. 들끝 몇 개가 지나갔지만 하자진은 보이지 않았다. 한 시간쯤 지났을 때 심호위병이 흥분해서 소리를 지었다. 아,
5: 옵니다! 와요! 저기 하자진 동지 들끝이 보입니다!
0: 모태똥은 몸을 펄떡 일으켜 멀리 산구비를 바라보았다.

0: 과연 들것 하나가 휘청거리며 오고 있었다. 모태똥이 웃으며 물었다. 동지가 그걸 어떻게 알지? 저기 키 크고 안경 쓴 사람 보십시오. 리사입니다. 들것이 점점 가까워 왔다. 리치와 약가방을 맨 간호사 이수죽이 뒤를 따르고 있었다. 모두석 동지 축하드립니다. 리치가 모태똥을 보고 달래와 격려를 하며 소리쳤다. 따님이에요. 리수죽이 덧붙이야 하다. 모태똥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손을 맞잡았다. 들끝 대원들에게도 인사를 건넸다. 하자진은 회색 군용 담요를 덮고 누워있었다. 담요는 비에 축축이 젖어있었고 얼굴을 가린 삿갓도 온통 핏물투성이었다. 들끝 아래로도 물이 뚝뚝 떨어져 내리었다. 모태똥은 다급히 들끝을 잡고 삼나무 아래로 가 아내의 얼굴을 덮은 삿갓을 살며시 벗기었다. 하자재는 파리한 얼굴로 눈을 지그시 감고 누워있었다. 머리를 감싼 큰 수건도 축축하였다. 여보, 여보. 모태똥이 귀에 대고 나직히 불렀다. 하자재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남편을 보고 빙그레 웃었다. 하지만 곧 눈물을 왈칵 쏟았다. 춥지? 모태똥이 축축에 젖은 담요를 매만지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하자진이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1: 호위병, 안경주머니에 담요랑 마른 수건이 있지? 좀 가져다 주어요.
0: 심호위병이 불이 나게 달려왔다. 모태똥은 젖은 수건을 풀고 마른 수건으로 하자진의 머리를 싸매주었다. 그러고는 젖은 담요를 벗겨버리고 자기의 담요를 안에 덮은 뒤에 겉에다 젖은 담요를 마저 덮었다. 하자진은 모처럼 행복한지 볼이 발그레했다.
2: 제가 마음대로 아이를 다른 사람한테 맡겼어요.
0: 하자진이 미안한 얼굴을 한 채 눈을 내리깔았다.
1: 어쩔 수 없지.
2: 그런데 집주인이 집이 없었어요.
0: 불안한 듯 하자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리치가 곧바로 사정을 설명했다.
3: 문제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은전 30잎 남기고 왔으니 잘 길러줄 겁니다.
1: 여보, 괴로워 말아요. 나중에 혁명이 승리하면 내가 꼭 들여올 터이니까.
0: 모태똥도 아내를 위로했다. 마침 동필모와 후정통신원이 다가왔다. 모태똥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1: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내가 마음대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0: 동필모가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1: 만약 잘못이 있다면 날람을 하세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0: 모태똥이 손을 줘 호위병과 통신원들을 부르더니 함께 말해 올랐다.
4: 루산관 전투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저는 먼저 가봐야 하니 천천히 오십시오.
0: 모태똥은 손을 흔들고는 말고삐를 잡아채며 자욱한 빗속으로 사라지었다. 요란한 말발급 소리도 금세 들리지 않았다.
5: 장편 소설 대장정 3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0: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는 노년기에 접어든 늙은이들을 짐불근 석양에 비유를 하면서 락조가 아름다운 대자연의 황혼을 일컫는 황혼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황혼에 접어든 늙은이들은요, 몸은 늙었어도 저마다 언젠가는 하면서 뭐 쌓아놓은 청춘의 꿈들을 아직 마음에 담고 있는데요.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존경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자기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이러한 열정, 욕망들을 독특한 매력으로 발산하여 자신들의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세월의 주름살 따라 흐르는 경연과 식견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 아름다운 황혼을 찬양하는 수필 몇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은실 씨의 수필 나는 필요하다 고로 존재한다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나는 필요하다 고로 존재한다 리은실. 몇 년 전에 아이 봐주시러 친정 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오셨다. 집을 떠나 외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타향에서 취직을 하다 보니 그렇게 부모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 것은 정말이지 오랜만의 일이었다. 그렇게 우리 집에 오신 엄마는 시집간 딸의 부족한 요리 솜씨가 꼭 본인 탓인 것만 같아서 사위 앞에서 몹시 송구한 표정을 짓더니 뒤늦게 나에게 이것저것 가르쳐줬다. 장국은 나 두 번째 쌀 씻은 뜨물로 하거라. 달걀말이에는 밀가루를 조금 넣으면 모양이 이뻐진다. 무침에 설탕보다는 매실액을 넣거라. 이것저것 말씀해 주시다가 밥 세 식구 먹을 만큼 할 때에는 물이 손등으로 안 올라와도 된다 라고 하시길래 설명서에 쓴 대로 쌀 세 컵이면 물을 눈금대로 넣으면 되죠 했더니 홀연 씁쓸한 표정을 짓고는 주방에서 나가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생각해보니 엄마가 한 밥은 어떤 날은 좀 질기고 또 어떤 날은 조금 딱딱하기도 했던 것 같다. 최신 제품으로 나온 전기 밥솥을 써도 엄마는 언제나 재래식으로 물을 맞추다 보니 밥물이 일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은 달갈말이 할 때에는 무침을 할 때에는 얘기하실 때부터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라고 말하려다 용케 그 입을 다물었던 것인데 참을 걸 끝까지 참지 너무 성급하게 열심히 알려주시려고 하는 엄마에게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더 이상 전수해줄 경험이 궁해진 엄마는 거실로 나가셔서 TV에 시선을 던진 채 입만 다셨다. 엄마와 딸은 앙숙관계라고 누가 그랬던지 우리는 갓난쟁이 아이를 놓고 또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웅다웅했다. 아니다. 시간 지나 생각해보니 그건 할 줄 아는 게 없이 고집만 센 내 아두남의 소치였다. 책에선 이러는 게 아이한테 안 좋다고 했어요. 인터넷에선 이러라고 했습니다. 나는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을 치켜들고 사사건건 애 봐주러 오신 엄마에게 반대표만 날렸다. 그렇게 안 했어도 애 셋을 길렀다. 성격 짱짱하신 엄마 역시 의견을 굽히지 않았지만 결국 투항하고야 말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엄마는 그 활달하시던 성격은 어딜 가고 매우 소침해 있었던 것 같다.

수십 년간 애 세 키운 경험이 스마트폰 앞에 빛을 잃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열패감이었을 것이다. 엄마와 같이 우리 집으로 오신 아버지의 입장은 엄마보다도 난처했다.

다양한 기억력의 소유자였다는 무용담도 조금의 허풍을 가미해 말씀하셨다. 그걸 증명이라도 할 듯이 역사 인물의 생몰 연대까지 딱딱 제시하시며 사위 앞에서 한껏 과시를 하시기도 했다. 어느 날은 스탈린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스탈린이 1953년도에 서거됐을 때라고 아버지가 운을 떼시는데 늘 조용하던 남편이 그날따라 아버지 말을 끊고 아버지 1954년이 맞을 겁니다 하며 겁도 없이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었다. 잠시간의 침묵이 흐르고 그 침묵이 못내 불편하게 느껴졌던 내가 그만 아버지 인젠 기억력이 퇴보돼서 라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그만 해버리고 말았다. 굳어진 아버지의 표정은 펴질 줄을 모르고 그런 채로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가만히 스마트폰을 열어 검색했더니 아뿔싸 이를 어째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이었다. 아 아버지 맞았네 1953년 맞습니다 라고 내가 개면적게 말하자 아버지는 그것 봐라 라고 하는 듯한 표정으로 다시 제껏 평정심을 되찾은 듯 보였으나 이내 소침해지는 것이었다. 작은 마을에서 자타궁인 백과사전이고 기억력 왕이셨던 아버지는 컴퓨터 앞에 컴퓨터만 맹신하고 늙으신 아버지는 일단 의심부터 하려드는 딸 앞에 철저히 자존심을 구겼던 것이다. 엄마 아버지는 애 돌봐주는 수고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눈에도 안 차는 작은 스마트폰에 컴퓨터에 그리고 많은 정보량을 자랑하는 책에 완전히 권위를 내어주고 몹시나 랑패한 심정이 됐다. 그런 와중에도 엄마 아버지가 유난히 기꺼워하시며 즐거워하셨던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다. 우리 집에 온 지 두어 달이 지나자 성격이 활달하신 엄마는 어느새 맞은편 집 할머니 할아버지와 친해져 있었다. 그 집에 몇 년을 살았건만 우리 내외는 그 집 사람들 얼굴도 알까 말까였는데 엄마는 어느새 그 집 식구들에 대해서 제법 많은 것을 알아오셨다. 그 집 손자가 이젠 안 쓰는 유모차를 빌려오는 외교 수완을 펼치는가 싶더니 어느 하루는 그 담대로 김치를 해드린다는 것이었다. 한족들에게 우리 조선족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파는 것보다 얼마나 차원 다른 맛인지를 보여줘야겠다며 온 저녁을 바삐 도셨다. 곱게 색깔을 입힌다며 찹쌀죽도 쓰고 배도 곱게 갈아넣는 품이 여간 정성스러운 게 아니었다. 이튿날 아침 엄마는 그 김치를 정히 반찬통에 담아들고는 맞은편 집 문을 노크했다. 저녁에 퇴근해 오니 엄마의 얼굴이 유난히 밝아져 있었다. 그런 환한 웃음을 언제 봤던지.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김치를 가져다 준 얘기를 눈을 반짝이며 하셨다. 점심을 먹고 나서 그 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쩜 이리도 맛있을 수 있냐고 한국마트에서 사 먹어본 적도 있지만 이렇게 맛있는 김치는 처음이라고 인사를 하러 왔더라는 것이다. 며칠이 지나자 엄마는 앞집 가져다 줄 김치를 또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담그셨다. 저렇게 고생을 자처할 것까지 있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엄마의 보조 역할만 하는 것에 가끔 불만을 품고 있던 아버지는 많은 시간을 트럼프 패를 떼거나 책을 보는 데 쓰곤 했다. 하기야 말도 못하는 어린 아기를 돌보는데 아버지가 할 일은 딱히 없었던 것이다. 그날따라 아이는 유난히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더운가 보다 싶어서 보채질을 해줘도 그네를 태워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방귀를 몇 번 퐁퐁 끼더니 잠깐 해쭉거리고는 또 울어대는 것이었다. 트럼프 패에 열중하던 아버지가 애가 체했군 하더니 다가오셨다. 아버지는 젊어서 배웠던 중리학 지식을 더듬으며 어릴 때는 배의 어느 혈이를 눌러주고 다리의 족삼리 부분을 지그시 눌러줘야 한다며 아이를 오르쓰러줬다. 이게 웬 기적인가. 10여 분쯤 지나니 그 악슬에 울던 아이가 눈물을 대롱대롱 단 채 울음을 그치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몇 번을 더 방귀를 끼고는 언제 아팠냐는

듯 해쭉거리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길다란 두 손을 마주쳐 작게 소리를 내시고는 신기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부부에게 중리학 지식을 꽤나 열을 올려 펼치셨다. 젊어서 마을의 어떤 체한 할머니를 침 한 번으로 낫게 해드린 이야기며 한국에 가서도 아픈 사장님께 침을 놔줘 신뢰를 얻은 이야기며 모두가 리시 할아버지 최고라 엄지를 치켜 세웠던 이야기를 아버지는 숨도 돌리지 않고 단숨에 하셨다. 그 희열에 찬 눈빛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 이후로 가끔 보는 아버지에게서 그런 표정을 다시 본 적이 없다. 내가 비싼 홍삼액을 사갔을 때에도 옷을 사드렸을 때도 그렇게 번쩍이는 눈빛은 못 봤던 것이다. 인정욕구, 존경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 메슬로우인가 어느 외국 양반이 내세웠다는 그런 리론들이 나는 그냥 먼 곳에 있는 아니면 책에나 있는 것인 줄로 알았다. 엄마 아버지가 정말 바랐던 것은 그것이었음을 뒤늦게야 깨닫고 말았다. 그들은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타인의 인정과 존경 그리고 자기 가치 실현을 했을 때에야 비로소 행복했던 것이다. 젊은이들의 어줍잖은 적선 같은 동정이 아닌 진심으로 되는 인정과 존경이 그리웠던 것이다. 그걸 모르고 아니 모른 척하고 나는 명절 때 용돈 드리는 것, 온갖 생색내며 보약 사드린 것 등으로 너무 쉽게 효도 흉내를 내려고 했다. 저녁에는 엄마에게 전화를 드려야겠다. 아들애가 외할머니 해주신 떡갈비만 먹겠다 보챈다고 엄마가 해준 감자전이 생각난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야겠다. 소파 커버 코바늘로 떠줄까 하시면 절대 거절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한다. 그리고 만년 모내 청년이신 아버지에게는 편지를 써서 글 한 편 써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려야겠다. 인정 욕구인지 존경의 욕구인지 자기 실현의 욕구인지 그런 어려운 리로는 집어치우더라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옆에 필요한 존재로 남아있을 때 행복한 것이다. 어린 손자, 손녀보다도 가전제품을 능숙하게 잘 다루지 못한다며 가끔 풀이 죽어있는 그들의 소외감을 모른 척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한다. 당신들은 나에게 정말 정말 필요한 분들입니다 라고 어필해야겠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중량절 선물은 아닐지 그저 말로만 앳되우려는 막내딸의 계략은 아님을 아버지는 아시리라 믿는다.

네, 그래서 작자는요, 부모님들은 몸은 비록 늙었지만은 마음만은 아직도 늙지 않았다면서 늙은이들에 대한 동정이 아닌 진심으로 되는 인정과 존경을 해야 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처한 이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존재의 가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어서 박연희 씨의 수필 박꽃도 꽃이건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박꽃도 꽃이건을 박연희. 어느 날 등산길에서 시골 밭을 지나다가 눈송이처럼 하얀 꽃이 달려있는 박꽃을 보게 됐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송이처럼 보였지만은 가까이에 가보니 한송이 꽃에 셀 수도 없이 많은 꽃들이 모여 화산 꽃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달콤한 솜사탕 같기도 하고 하늘하늘 춤추는 민들레꽃 같기도 한 박꽃이 이곳에서 가관을 이루고 있었다. 박꽃은 나름대로 꿀과 향기가 있었다. 박꽃의 단골 손님인 벌과 나비가 한번 찾아오면 쉽사리 떠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작은 꽃들마다 꿀단지를 하나씩은 품고 있는 것 같다. 박꽃은 부족함이 없이 풍성했다. 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곤충들은 커다란 꽃이라도 누군가 먼저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꽃을 찾아가거나 자리 다툼을 하기 마련인데 박꽃은 사이좋게 앉아서 나누어 먹어도 될 만큼 풍성하기에 호랑나비 한 상이 함께 찾아와 꿀을 먹어도 부족함이 없다. 오늘은 박꽃을 찾은 나비. 나비와 어우러진 박꽃을 보면서 50대의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자연의 꽃, 그들은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일이 없다. 그저

자기의 모습 그대로 피워내기 위해서 여념이 없다. 풀숲에 피어있건 콘크리트 사이를 비집고 피어나든 텃밭에서 피어나든 자기가 가진 본연의 모습에 충실한다. 주위의 다른 꽃들이 화사하거나 향기가 있다고 해서 그 꽃을 닮으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아름다움이 지켜질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남처럼 되고자 하다 보니 본인의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로부터 소외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어느 날 동창생 셋이 우리 집에 놀러와 앨범을 보게 됐다. 눈이 보이지 않아 하나밖에 없는 돋보기를 놓고 실랑이를 벌리는 동창생들을 보면서 문득 내가 50됨을 다시 실감하게 되었다. 이제는 솔상에서 술잔이 제일 먼저 돌아오는 건 일상이 됐고 이 30대의 동료들이 왕언니라고 친절하게 불러준다. 퇴직이 언제라는 소리는 밥 먹듯 들어야 했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다이어트 전쟁이 계속되지만은 별로 효과가 없는 현실이 서글프다. 나이를 콕 집어내는 사진기가 두려워 그렇게 좋아하는 사진에도 선뜻 얼굴을 내밀지 못한다. 보약은 한 줄로 세워놓았건만 서시로 삐걱거리는 몸 때문에 병원에 출근 도장을 찍는다. 아무리 오이팩을 매일같이 해도 얼굴은 예전 같지 않다. 드라마를 보다가 어금니를 깨물어도 눈물이 멈출 줄 모르고 흘러내린다. 나이에 실망을 해서 비눗물이나 두부를 먹고 죽었다는 사람은 없다. 자신감을 잃은 나에게 문득 그날 등산길에서 본 팥꽃이 살며시 위안으로 다가왔다. 팥꽃도 꽃이 그늘 50대 여자가 왜 슬퍼해야 하는가. 팥꽃은 장미나 백합처럼 눈에 띄는 화사함은 없지만 꽃말처럼 인내력이 강하다. 꽃으로 알아봐주는 이가 별로 없지만 깨달음을 얻고자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소리 없이 지켜간다. 결혼생활, 자녀 키우기, 직장생활 등에서 얻어낸 인내로 하여 50대 여자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다. 팥꽃은 자신만의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50대 여자는 베테랑급이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이기도 하다. 팥꽃은 풍성함을 가지고 있다. 꿀과 나비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먹을 수 있는 풍성함을 가지고 있듯이 50대 여자는 남편과 자녀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실수를 넓은 치마폭으로 포용할 줄 안다. 팥꽃은 순수함으로 아름답다. 붉은 장미나 하얀 백합처럼 눈에 띄진 않지만은 보면은 볼수록 매력을 느끼가요.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50대 여자도 화산보다는 세련된 성숙미로 인정받는다. 50대 여자지만은 나만의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싶다. 너무 달아서 쉽게 세뇌는 꿀단지가 아니라 은근히 달콤하여 질리지 않은 꿀단지를 품고 싶다. 쉬쉬해지는 50대 여자지만은 팥꽃처럼 향기도 있고 풍성함도 있는 수수한 팥꽃이 되고 싶다.

작자는 그래서 화삼은 없지만 나름대로의 풍성함과 향기가 있어서 볼과 나비가 찾아드는 박꽃의 자취를 비유하면서 나이가 들어 싱싱함은 사라졌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과 세련된 성숙미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인정을 받겠다고 속마음을 내비치었습니다. 네, 몸은 늙었어도 마음속의 열정을 불태우는 것이 멋진 인생이 아닐까 싶은데요.

0: 네, 이어서 리경자 씨의 소필 할미꽃의 매력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1: 할미꽃의 매력, 리경자. 어느 날 늦은 오후 컴퓨터를 마주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데 가깝게 보내는 동생 연희가 나를 불렀다. 그 애가 운영하고 있는 스탠드바에 도착하니 동료 언니라는 여성이 와 있어 우리 셋은 시원한 맥주에 마른 명태를 찢어가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우리들이 맥주 두 병을 굽내고 있을 때 연희네 직장 남자 동료 둘이 가게로 왔다. 여자 셋이서 단조롭게 앉아 마시기보다 남자들이 끼면 분위기도 좋을 것 같아 우리는 함께 앉기로 했다. 한창 얼굴에 희색을 띄우고 권커니 작커니 하던 중 할미꽃이란 시답잖은 단어가 남자들 입에서 튕겨나왔다. 그 바람에 달짝지근하던 내 마음이 슬그머니 시큰둥해 났다. 할미꽃은 그래도 호박꽃보다 더 이쁜데요? 하고 입을 셀룩거리며 한마디 던졌더니 대방에서도 눈썰미 빠르게 그럼요, 이쁘고 말고요 하고 맞장구 치면서 실없이 웃는 것이었다. 나는 오달지게 한 수 더 떴다. 호박꽃이 푹 퍼진 안악내의 해픈 웃음 같다면 고개 살짝 숙인 할미꽃은 안팡지면서도 애교스러운 처녀의 수줍은 미소 같지 않는가요? 하고는 몸이 망가진 안악내의 모양새에 이어 고개를 옆으로 살짝 기울이고 수줍음을 타는 처녀의 표정까지 지어가면서 다시 한번 할미꽃이 예쁘다는 설명을 했다. 그 바람에 술상 분위기가 또다시 상승했다. 어떤 남자들은 우리네 50대 여성들을 할미꽃에 비하면서 쉬쉬한 쉰이라고 비꼬기도 한다. 나는 그럴 때면 발뺌이라도 하듯 할미꽃이 어째서

있어요 하면서 할미꽃 편을 든다. 나이든 여자는 차라리 호박꽃에 비유하면 나는 의견이 없다. 호박 넝쿨에서만이 필 수 있는 호박꽃은 낭만의 분위기도 없는 노란색만을 평생 고집하고 호박잎 속에 묻혀 사는 것을 락으로 삼으니 늙었다는 말을 들을 만도 한 거고. 하지만 할미꽃은 노란색, 핑크색, 주황색으로 이른 봄 소식을 먼저 알리는 4월의 꽃이다. 하우스나 화단에 갇혀 살지 않고 들이나 논두렁에서 자유롭게 산다. 그리고 독신으로 살 줄도 알고 대가족이 한데 모여 살 줄도 아는 지혜로운 꽃이다. 철없는 시절에는 오만하게 고개를 쳐드는 할미꽃이지만 샘이 들면 고개 숙일 줄 아는 겸손함이 있다. 열심히 살다가 지기 시작할 무렵에는 얼굴 찡그리는 일 없이 가장 소담스러운 은빛으로 후배를 배려할 줄도 안다. 사명을 완수할 무렵에는 추한 모습 보일세라 은빛 가락을 바람결에 실어보내고 푸른 창공에서 일생을 마치는 할미꽃. 이렇게 멋진 할미꽃을 인간들이 함부로 비꼬다니 웬 말인가. 눈 오는 날 고구마 구업하는 장사꾼이 무거운 밀차를 끌며 올리막길을 올라가지 못해 안타까워할 때, 우리가 매일 버리는 생활 쓰레기들을 산더미처럼 씻고 힘겹게 삼륜차를 몰고 갈 때, 꽃같이 예쁜 아가씨들이나 유리구도 신고 옆구리에 공무원 가방을 끼고 서 있는 멋쟁이 사나이들 어느 누가 거들떠 보기나 하던가. 그래도 이 할미꽃들이 얼른 달려가 밀어주었지. 숨가쁘게 버스에 오르는 로이님들이나 임신 부녀에게 선뜻 자리를 내주는 것도, 어느 미끈하게 생긴 총각이나 책가방을 메고 태연하게 앉아있는 학생들보다 할미꽃들이 먼저 갔다. 젊은 사람들은 평일에 직장 생활이요, 친구 모임이요, 자식 숙제 공부요를 핑계 삼고 명절날이 돌아와야 묵직한 보따리를 풀어헤치며 크게나 효도하듯 한다. 그러나 우리 할미꽃들은 싸구려 과자 한 근도 좋고 따끈한 두부 한 모라도 사들고 부모님을 자주 찾아본다. 벼락같이 만나고 번개처럼 헤어지는 지금의 풍토에서 직장일을 마무리하고 주부로 돼 자식을 밀어주고 남편의 건강 챙겨주며 가정 화목에 꽃을 피워가는 것 역시 우리네 할미꽃이 아닌가 싶다. 바드민턴 운동구락부로 가보시라. 건강미가 돋보이는 팔다리를 자랑하려듯 깔끔한 운동복 차림으로 운동에 열을 올리는 우리네 할미꽃들. 여기는 할미꽃 바다가 춤추고 할미꽃들의 전설이 춤춘다. 한낮의 수영장은 또한 인생의 여유와 낭만을 즐기는 할미꽃들의 터밭이기도 하다.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자랑하듯 이너를 방불케 하는 멋진 폼으로 1000m, 2000m를 뺑뺑 돌아치는 할미꽃의 어여쁨은 물장구에 서투른 첨벙첨벙 팔젓기로 수영을 익혀가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강 건너 불복인 곳을. 우리네 할미꽃은 아직 자신의 자태를 뽐낼 수 있는 뜨거운 꽃이며 붉은 피 끌어넘치는 속셈도 갖고 있다. 나는 자줏빛 벨벳 같은 화려하고도 기품 있는 꽃잎을 안으로 감추는 할미꽃의 촌스러움에 더욱 매력을 느낀다. 부드러운 살결에 솜털로 누벼입고 꽃샘 추위에 견뎌내는 할미꽃의 아름다운 몸짓에 가슴이 부푼다. 햇빛에 수줍어 얼굴은 숙였어도 느티나무의 그늘만큼이나 넓은 포용력을 갖고 있는 할미꽃의 존경심이 앞서간다. 자신의 본분을 넘쳐나게 완수하고 숙인 고개 곧게 펴고 훈장 같은 은발카락으로 초호를 맞는 할미꽃의 도고함에 자연히 머리가 숙여진다. 시들어 볼품없기보다 차라리 하얀 머리빨을 창공에 날리는 할미꽃의 대견함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누가 그 이름을 할미꽃이라 지었을까? 나를 보고 그 이름 지으라고 하면 나는 곧장 진선미꽃이라고 지을 테다. 이제 어느 누가 할미꽃을 외면한다면 나는 할미꽃의 새하얀 수를 듬뿍 채집해

네, 그래서 작자는요, 나이가 들어 할미꽃이라는 칭호를 받지만 도구함과 대견함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아름다운 황혼을 불태우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어 몸은 노쇠되고 행동은 느려도 마음속의 열정과 욕망을 젊은이 못지 않은 것이 늙은 세대들입니다. 모든 노년분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전설매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행복의 의미를 더욱 따뜻하게 전해

인생의 가을이 주는 깊은 성숙과 그 속에 담긴 아름다운 지혜를 노래합니다. 방신곡 작사 김봉관 작곡의 임향숙 가수가 부른 황혼창가를 들으시며 인생의 모든 계절이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80살이 되어도 마음만은 청춘일 수 있습니다. 김대현 작사, 리상희 작곡의 렴수연 가수가 부른 80청춘을 전해드립니다.

산속마을의 아침은 아름답습니다. 안개 걷힌 푸른 산, 맑은 물소리, 그리고 들려오는 새들의 노래.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석화 작사, 문경덕 작곡의 리원남 가수가 부른 산향의 아침을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길은 단순한 이동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움을 안고 가는 길입니다. 최관석 작사, 허순자 작곡의 박향란 가수가 부른 고향의 길을 전해드립니다.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0: 백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안과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싣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근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선희 박사와 세신의료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 앞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박사 CAMP 더불어 시신이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지금 498원인데요. 며칠 후부터 가격 인상을 해서 598원으로 판매된다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격 인상 전에 특수한 우대활동이니까 15각에 18각을 무료로 드리는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됩니다. 이 정도 계담에 한 각의 가격이 한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지금 698원 한각을 하고 있는데요.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며칠 후부터 200원 인상된 898원으로 나간다고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제일 큰 우대활동 10각에 15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쓰게 되면 어지간한 컴팟 이상 그리고 컴팟을 비롯한 오장육부의 문제가 생긴 건 본 제품이 좋은 해답으로 될 수 있습니다. 명서방 이 눈병 치료약품은 598원 한각을 하고 있는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각에 12각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 정도 되다면 한각의 가격이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좋은 제품인데 29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 관리에 있어서는 명서방이다. 이 정도까지 사회적인 공인을 받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제가 지금 천이 박사를 쓰고 있는 환자인데.
1: 아, 그래요?
2: 예, 그 머리가 그냥 이렇게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그냥 흔들며 골이 아프고, 예. 저 계속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예. 어떤 데는 맨날 빙 돌아가고, 언제나 정신할 데 없단 말인데, 골이 흐트분해가지고,
1: 예.
2: 그래서 병원에 가서 CT를 하니까, 뇌경색이랍니다.
1: 그럼요.
2: 뇌경색 여러 가지 맥혔답니다.
1: 뇌혈관이 많이 막혔습니다.
2: 예. 예. 그게 이게, 이건 걱정이 되더라 말인데,
1: 그렇죠.
2: 반신불신이 오나면 좀.
1: 그럼요.
2: 상당히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1: 예.
2: 그래서, 그 방송 들으려 내가 보통 이렇게 광고, 이렇게 약품으로 믿지 않았는데.
1: 예.
2: 예, 그 선생님의 강의가 이 천이 박사가 예, 노벨상 받은 약이라니까. 예.
1: 그렇죠.
2: 이게 내가 세월을 잘 만나서 문 앞에서 이렇게 노벨상 받은 약을 쓰게 됐구나.
1: 그럼요.
2: 이렇게 예.
1: 예.
2: 그다음에 이게 또 약이 또 심내혈관 병이 또 특별히 좋다니까 예. 받아서 썼는데 정말 이게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이거 드시니까 확실하게 알리죠.
2: 예, 골이도 아예 아프고 무겁지도 않고 예,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서 밤잠 못 자겠는데 그것도 해결되고 예, 정신 남다 머리가
1: 깨나
2: 뭐 예, 그래서 이거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장이 또 좋지 않다 말입니다.
1: 예.
2: 그 저기 뭡니까 가슴이다 예, 돌 얹어놓은 같고 숨이 차고 답답하고 예, 심율이 막 빨리 뛰고 예, 그래가지고 병원에가 검사하면 또 이롭다 하고 그랬습니다.
1: 예.
2: 그런데 지금은 가슴이 편안해지고 이런 증상들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1: 심내혈관은 연대성이 아주 한선에 있는 문제입니다. 예.
2: 글쎄 말이 예. 조산이 그렇죠. 같습니다. 예.
1: 그렇죠.
2: 그래서 그 두 개 다 해결하고 예. 또 이렇게 뭔가 하게 되면 뇌실금이 있었습니다.
1: 예.
2: 예, 뇌실금이 있어가지고 서린이 소변

0: 네, 자꾸 급하고 예, 저기 실수를 하고 바깥에 나가게 되면 이게 좀 많이 곤란했습니다. 나댕기게
1: 큰일이죠.
0: 실수를 하고 그랬는데 그 문제도 또 해결됐단 말입니다.
1: 그렇죠.
0: 약 하나 가지고 예, 어느 대상 받은 약이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0: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예, 예.
1: 예, 그래, 지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 또 선생님 이야기 오른답지다 가시.
0: 그렇습니다. 여기 제기된 예, 게 그렇습니다.
1: 예, 예, 이 두 가지하고 오늘 주문받자고 전화했습니다.
0: 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예. 쓰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예. 우수한 제품, 중국 광원의 원사의 처방이니까 뭐 효과성에 대해서는 두 말할 것 없죠.
1: 예. 예, 예, 예, 정말입니다. 인터넷이 예. 발달하고 그러니까.
0: 그렇죠. 예,
1: 예. 예, 정말 좋습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예.
1: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이제 진심이로서는 한단다.
0: 예.
3: 음주는 이게가 석 달 아직은 좀 못 먹었습니다.
0: 예.
3: 예. 근데 이거 먹기 전에 자관제의 감기를 달고 살았단 말입니다.
0: 그게 문제를 말합니다. 예, 예. 예. 원기 부속입니다. 예.
3: 그리고
0: 예.
3: 용추이 세게 타고, 예. 발이 특히 시려봐가지고,
0: 예.
3: 신발도 큰 거 신고, 거기다 신발 치게 두꺼운 거.
0: 그 정도였어요.
3: 말수 두꺼운 거 예. 신고, 예. 그래서, 예. 그래, 약, 내맥이 약해져서 약 많이 먹었습니다.
0: 예.
3: 예, 그도 모든 장소를 금방 못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도 많은 데를 가면 금방 또 감기 증상이
0: 예, 예.
3: 그래서 여름 내내 마스크 걸고 댕겼습니다.
0: 그랬어요? 예.
3: 예, 예. 그래서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면역이 약하다니까.
0: 그렇죠.
3: 면역에 대한 것도 막 약은 무슨 좀, 아이 먹어본 거 없이 먹어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
0: 예, 예.
3: 예, 그런데 감기도 이제 뭐 열이 나거나 뭐 기침하거나 그것도 없단 말입니다. 약 뭐 이것저것 많이 먹어 그런지
0: 예.
3: 자관 기침하거나 열이 나거나 이거는 없는데
0: 열이 날 정도면 중하죠. 염증 생겼단 걸 말입니다.
3: 감기 증상처럼 그래서 미지근하게
0: 그렇죠. 그리터분하고
3: 예.
0: 그렇죠.
3: 예, 이게 그도 이 정말 이틀에 한 번씩 사례 한 번씩 감기약을 먹고 그래서 또그 약간 예. 이 감기약이 진정제 그
0: 신경 억제제죠. 예, 신경 억제 역할합니다.
3: 그때 조금 또이 이름는 가토라다도 이틀 살 지나면 또 감기 증상 또 있고 그랬단 말입니다.
0: 예, 근본에서 치료가 되지 않아요.
3: 감기약 같은 거 계속 달고 있으면 그게 몸에 아이도
0: 좋잖아요.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서 생각하다 내이 좀 내 젊었을 때부터 조금 요 콩팥이 기약하다는 거 조금 듣기 늘었습니다.
0: 예, 예.
3: 그래서 콩팥에 대한 것도 많이 먹어보고 했는데 효과를 못 보다가 이 최신으로 먹어 한 벌써 열흘을 되니까 이 자관 기분이 별로 이상하게 좋더란 말입니다.
0: 이 제품이 특수한 제품입니다. 예.
3: 예. 그러면서 이때 거기네 지금 이 약을 먹으면서 지금 감기약을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0: 그렇죠.
3: 예. 예. 그래서 감기 증상이 그래도 언제가 되었고, 이 지금 뭐 빙골 먹어도 이렇고, 무슨 이 냉면을 먹어도 이렇고, 그전에는 여름에라면 냉면도 못 먹었습니다.
0: 빙골 냉면은 감... 못 먹을 정도였습니까? 와, 심각했네요. 예.
3: 예, 그럼 또 감기 증상이 그래서 먹기만 하면 또 감기 증상처럼
0: 그렇고. 그리터분하고 머리가 그렇죠. 예, 예.
3: 예. 예. 근데 이 최신 잃어가지고, 이 증상이 지금 진짜 없어져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0: 됩니다.
3: 몸이
0: 완전히 됩니다.
3: 눈꾼 더 원하는 것 같고. 예.
0: 그렇죠.
3: 예, 예. 그래, 방송 들으니까 또 뭐 가격이 인상된다지 해가지고 서리는 좀 배달받아야 되겠습니다.
0: 예.
3: 약이 있는데.
0: 보통 시장 기울러놓고 말하게 되면 이 제품이 좋은 제품이니까. 뭐 가격 인상이 산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선택이 너무 여사분한테는 잘 어울립니다. 이 제품 쓰시게 되면 앞으로 중노년 그 이후에 건강 찾는 데는 기본을 틀어진 걸로 되어 있으니까 실은 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예.
3: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시네서.
0: 예, 건강하세요.
3: 예, 수고하세요.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안녕하세요.
4: 우리 형님이 지금 예, 이 중풍 맞아서 천이 박살 쓰는데 용 좋아졌습니다.
0: 그런 분한테는 예. 너무 잘 어울리는 우수한 제품이죠.
4: 예. 예. 우리 와서 이내 병원에 가 치료를 받고 나오자마자 약을 썼는데 이전 한 야덟 달이 됐는데 어떤에 이 손이나 머리 있는 데를 다 올라가고 손가락을 이렇게 뒤로 움직인다.
0: 예, 중풍 후유증으로 그런 공능이 다 진행되지 못했는데 이걸 쓰고 지금 좋아진다. 예. 그렇죠. 예, 예.
4: 손가락이 요래 돌아부터 됐단 말입니다.
0: 신경말 척까지 예, 순환이 제자리 되지 않아 그런 겁니다. 예.
4: 손이 뚝해져서 손가락이 요래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힘이 없어서. 예.
0: 그렇죠.
4: 뭐, 진짜면은 못 든단 말이죠.
0: 예, 점차적으로. 예.
4: 예, 그래, 그런 거리라면 이전에 그것도 이제 참 차이 봐야 그래서 예, 알기지. 많이 도와줬습니다.
0: 어, 큰 해결이죠.

0: 예, 약이 떨어져서 이게 지금 이 약을 그냥 좀 장보고 해야겠다면서요. 그 약을 좀 배달받자고 그린다.
1: 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이자처럼 중풍 후유증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기본으로 정상으로 이끄는 이런 역할을 하는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 씨의 MPS 효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배달 전화번호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몸짐이 새신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이 자꾸 귀에서 소리도 나고 이 허리 다리 아프고 걸기도 바쁘고 마음이 소변 사수가 자꾸 이래서 내 지금 시신이를 쓰고 있는데 써보니까 많이 나사십니다 지금.
1: 어, 그렇죠. 예, 예.
3: 옆에 소리 나던 것도 많이 났고 허리 다리 아프고 걸기 바쁘던 것도 많이 편해졌습니다.
1: 예, 예.
3: 그 아이 소변 사수가 자던 것도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이번입니다. 예, 예.
3: 이제 활동에 당근에 좀 더 배달 받겠습니다 이거.
1: 그렇게 하세요. 이미 선택됐으니까 가격도 인상된다고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견지하는 게 바로 노련을 무난하게 건강하게 지우는 좋은 비결이 바로 새신이로 이 제품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인정하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이 천희 박사 씨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 반이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 후유증으로 손발이 마대고 밥도 바로 먹지도 못하고 이제 춤 계지지 흘리고 이 손발이 시리고 거기다가 손발이 시리서 덮어봐 신고 신고 또 신고 해도 효과를 못 봤습니다. 첨약은 얼마 먹고 친구는 또 얼마 했겠습니까? 그런 것도 말을 알듯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노벨상 두 번 받아 그런지 이 효과가 빠릅니다. 한 열흘 쓰니까나 이 그 머리가 흐릿흐릿한 게 맑아지고 경력이 그렇게 상실돼서 예, 그래서 이기 갔다 저기 갔다 하던 게 그것도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1: 그럼요.
4: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4: 예. 그리고 거기다가 예, 소비나 밥솥에 어떻게 잔지 실수는 얼마 했겠습니까? 그랬던 게 이 최신 1월 한 대 같이 있으니까 효과도 빠릅니다.
1: 그렇죠.
4: 그래서 이 소비 그냥 그저 실시 없이 당겨서 7번 보고 나면 자지 못하고 그랬던 게 지금은 많이 봐서 2번 보고
1: 예.
4: 어떨 때는 아이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 효과 얼마 좋습니까? 두 가지를 쓰니까 대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효과도 빠르고 또 인상도 한다지 해서 두 가지 다 배달받아 쓰자 그랬는데.
1: 그렇게 하셔.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이 천희 박사를 우리 어머니가 얻은 중풍이 와서 이거에 1년 석 달을 썼습니다.
1: 아~
5: 병원에 입이 나고 나와서 인사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효과 좋습니다. 지금은 어느 장에 와서 말을 못하던 게 어디 말할 수 있고 그 억울한 손, 억울한 이렇게 저 오른손이 다 억울해졌습니다.
1: 예.
5: 다 피해졌습니다.
1: 어, 그런 위치가 생겼습니다.
5: 화장실이라 못 가던 게 어디 자기소를 하던지 갈 수 있고 밥도 어디 자기소를 잡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그 중풍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1: 바로 그렇습니다.
5: 제프야 역사
1: 예.
5: 말입니다.
1: 예, 천희 박사 CAMP라는 그 이술이 특수한 이술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또 성분들이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믿고 야. 쓰시기만 하면은 중풍 후유증 환자들한테는 귀해입니다. 예.
5: 그래서 이거 내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근처에서 한 분이 이렇게 푹 맞아서 약을 쓰긴 써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대요. 무슨 약 써서 그렇게 빨리 효과를 보는가. 그래 알려줬더니만 그 집에서 그거 반년 썼는데 효과 난 게 알겠어. 너무 좋아 나으신다. 그래서
1: 그렇죠.
5: 그거 계속 쓰겠답니다. 저는 우리는 원래 이 약을 계속 선택 잘했으니까 계속 쓰자고 그랬는데 그 오늘이 두 집에서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5: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새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

0: 기운과 종략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략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꿀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하는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1: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지금 많은 분들이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신 결과 그 효과성에 넓은 깊은 이런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 세신이로의 성분은 그 조성 성분 자체가 다른 처방에서 익기 어려운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하나는 가문을 녹혈증 사슴이 피입니다. 사슴이 피는 기본으로서 우리 원기를 빨리 도와주는 데는 특수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그 마시는 병 같은 고개에다서 딱 그 였는데 따뜻한 따가운 물은 안 됩니다. 따뜻한 물에서 풀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안 돼서 그 흙 마시고 그런 다음에 그날은 이쪽에 그 전노권이라는 이걸 들 전노권 전노권 같은 말인데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 이 전노권 나흘 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그 녹혈증 이거 드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으로서 오징간한 그 여러 가지 질병을 이기는 능력을 키우는 데는 특수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특히 녹혈증이라는 이 성분 자체는 우리가 보통 무서워한다면 뭐 녹경 하면 무서워하죠. 녹경하고 녹혈증은 구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빠르고 특히 조혈 공능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조혈 공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서 피는 자기 생명 주기를 완성하고 탈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생명 주기는 121, 그리고 적혈구는 121이고 그 외에 백혈구, 혈소판은 야들에 내지 열 하루밖에 되지 않는데 피가 나가는 속도는 꼭 자기 속도에 따라서 나갑니다. 생성되는 속도가 떨어지게 조혈 공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모로서 면역력도 저하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뭐 콩팥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심장의 문제로부터 소화계통 문제 전반으로 이렇게 오장육부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데 세신이로 가운데서 바로 녹혈증이라는 성분 자체가 빨리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돼 있고 그리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면서 특히 콩팥의 양을 도와주는 데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면서 잠자기 힘들은 이거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드셔야 됩니다. 불면증 때문에 힘든 분들, 가슴이 너무 붙여서 힘들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주약에 이게 조혈 공능에 영향이 많은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다리가 시끌고 특히 남성들은 양기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과 더불어서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때에 되면 이 세신이로 녹혈증이라는 성분이 특수한 효과를 보는가 하면 특히 여기 세신이로는 갑은 녹혈증이고 을은 전독근하고 그리고 32가지 진견 중약제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성분이 포함된 중약은 아마 촛불을 켜고 돌아다녀도 찾기 힘들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전녹근이라는 건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뼈, 살, 내장 포함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사슴이 전반은 인류에게 큰 보배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32가지 중약제가 들어갔는데요. 한기를 몰아내고 추위를 타던 분들 호흡기통에 문제가 있어서 하면 상호흡도 감염으로 감기에 걸리고 숨쉬기 힘들어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던 분들 그리고 지금 모든 공동

0: 비위가 흔한 이런 분들 가운데서 간곡농사로 인해 가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이러던 분들 가운데서 종합으로 좋아지는 성분이 바로 전로근 역의 전로완에 속하는 이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으로 이 제품 자체를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지금 1993년도에 이 제품 자체는 중국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중국과학원에서 1993년도에 이 장수촌에 내려가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간에서 노동하는 이게 그 병원하고 거리가 머니까 그 사람들은 기본 병원을 모르고 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정간의 노동력이 중요한 대원은 8, 90세 이런 분들이 정간의 중요한 노동력이고 자기절로 심어 먹고 병치료하고 하는데 병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기본으로서 지금 이렇게 말하면 그 재창하는 건 아니지만 해도 그때 행사에서는 사슴을 잡아서 그 사람들은 이제처럼 전로권을 만들어서 그리고 여기 32가지 중약재를 자기네 절로 산에 가서 캐서 여기에다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90세의 할아버지가 우리는 할아버지라 하지만 해도 그분은 청춘입니다. 특자했다는 이런 논문에 이게 나왔습니다. 우리 손에까지 전달됐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반 세신 일어나 놓고 말하게 되면 아주 건강을 찾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콤파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콤파츠 오장을 관리합니다. 콤파츠 심장을 관리합니다. 콤파츠 든든해야만이 그리고 우리가 소화가 잘 되는 데는 심장 공능이 좋아지니까 심의 통지라는 이런 말이 심장과 위는 동치된다 하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밥을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심장 공능이 좋아지는 데 있어서는 콤파치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심장 혈이 콤파치에 들어가서 충분하게 뇌가 되는 이런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콤파치 든든하게 되면 우리는 남성들이 전열선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변 차수가 작고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밤잠 자기 힘들어집니다.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편안한 잠을 주무십니다. 기억이 잘 됩니다. 젊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간이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간이 토사자라든지 저실자라든지 그리고 보글지라 염보글지라든지 기본으로서 간을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콤파까지 도와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장수촌의 장수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정신이 나고 90의 득자까지 할 수 있는가 눈도 좋아지고 오장이 좋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3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6월 20하루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4번째 시간입니다.

모태똥이 손을 줘 호위병과 동신원들을 부르더니 함께 말에 올랐다. 루산관 전투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저는 먼저 가봐야 하니 천천히 오십시오. 모태똥은 손을 흔들고는 말고삐를 잡아채며 자욱한 빗속으로 사라지었다. 요란한 말바급 소리도 금세 들리지 않았다.

모태동은 몇몇 기병통신원들과 함께 한참 말을 달리다가 말고삐를 늦추었다. 아내의 해쓱한 모습이 아직도 머리에서 맴돌았다. 하자진이 별말을 하지 않았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잘 알고 있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몇이나 낳았지만은 곁에 있는 아이는 하나도 없었다. 어머니로서 이보다 괴로운 일이 또 있을까?

노수석 동지, 들어보세요. 노산관에서 나는 보성입니다. 어이병의 말을 듣고서야 모태똥은 정신을 차리었다. 과연 노산관 쪽에서 희미하게 포성이 들려왔다. 마치 한여름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 같았다. 하지만 그 밀집된 정도로 보아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이 분명하였다. 순간 모태똥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 모르는 씩씩한 기운이 솟구치었다. 이번 전투에 그는 큰 희망을 걸고 있었다. 큰 전과를 얻지 않고서는 절대 그만두지 않을 터였다. 얼마 전 주리회에서 동지들이 그릇된 군사 노선을 비판하면서 나한테 희망을 걸었다. 첫 싸움인 도성 전투를 잘 치르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실패를 한다면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동지들을 무슨 낯으로 본단 말인가. 아직도 버티고는 이득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지만 이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홍군이 맞닥뜨릴 상황이었다. 근거지를 어디에 세울까 하는 문제는 준의회에서 이미 결정을 지었다. 장강을 건너 사천에 들어가 홍군 사방면군과 합류하여 새로운 국면을 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장강을 건널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주 어려운 숙제로 남았다. 2군단이나 6군단과는 합류할 수 없게 되었고 이곳에 계속 머무를 수도 없었다. 적군 수십만이 주위에 있고 200개 탄이 보위망을 치고 있는 형편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엄청난 적군을 무찌르지 않고서는 장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 모태똥은 최대의 희망을 루산관을 돌파구로 하는 이번 전투에 걸었다. 이 시각 그의 마음은 눈앞에 내리는 보슬비처럼 굳세면서도 서글픈 데가 있었다. 모태똥은 부루마리에 박차를 가했다. 1시간쯤 지나서 모태똥은 본부를 따라잡았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가 되었다. 그 사이 비가 그치었다. 졸레와 주덕은 모처럼 아주 홀가분한 얼굴로 모태똥을 반겨맞았다. 좋은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 있어요. 좋은 소식이라니. 류산관을 손에 넣었습니다. 정말 빠른데? 모태똥이 환하게 웃었다. 졸레가 뒤따르는 젊은 간부를 가리키었다. 행덕회 동지는 우리가 행군을 하다가 전보를 못 받을까봐 특별히 참모를 보내왔어요. 모태똥이 그와 악수를 하면서 물었다. 행덕회 동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젊은 참모는 행군 단장이 오전에는 동제에 있는 왕가레리 집에 쥐부를 세웠는데 오후에는 루상관 날의 한 숲속으로 옮겨갔다고 대답을 했다. 우리가 가는 걸음에 팽덕회 한테로 가서 의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졸레와 주덕도 고개를 끄덕이었다.

사람은 젊은 참모와 함께 3군단으로 나는 듯이 말을 달리었다. 뒤로 기병통신원과 참모들이 따랐다. 날이 저물 무렵 일행은 큰길 남쪽에 있는 소나무 숲에 이르렀다. 막 숲속으로 들어가려는데 숲에서 말을 탄 사람 4대씩 나왔다. 맨 앞에선 건장한 사람이 팽독해 같았다. 팽독해도 그들을 알아보고는 말에서 내려 서둘러 걸어왔다. 모태동 일행도 말에서 내려 마주 갔다. 팽동지 승리를 축하합니다. 모태동이 팽독해의 손을 잡으며 기뻐했다. 돼지 같은 놈들이 드세게 반격하고 있습니다. 팽독해는 늘 엄숙하기만 하던 얼굴을 조금 풀고 웃었다. 뭐 이제는 든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졸레바 주독도 팽독해의 손을 잡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래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모태동이 물었다. 팽덕현은 루산관 아래 아직도 적군 4개 탄과 1개 사령부가 있고 루산관은 점령을 했지만은 적을 완전히 무찌르지 못해서 내일 적들이 다시 반격해올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1개 탄으로 정면을 맞고 2개 탄은 좌우로 돌아가서 공격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팽덕해가 말을 이었다. 제가 직접 한계탄을 거느리고 가겠습니다. 판교로 질러 가기만 하면은 그 돼지 같은 놈들의 숨통을 조일 수가 있을 겁니다. 모태동은 통쾌하게 웃었다.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물리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모조리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러고는 또 물었다. 판교가 루산관에서 얼마나 멉니까? 30리쯤 됩니다. 30리라. 돌아가려면 100리는 걸어야 할 것 같으니 당신은 가지 않은 게 좋을 것 같군요. 그래요? 당신이 가지 않아도 부대는 진력할 수가 있을 거요. 졸레와 주덕도 말했다. 팽덕현은 가겠다는 말도 가지 않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수도분한 얼굴에 슬쩍 웃음만 띄고는 말머리를 돌리었다. 이번 루산관 전투에서 13탄이 아주 잘 싸웠습니다. 팽덕회가 흥분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루산관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점금산을 13탄이 재빨리 차지한 뒤 곧장 중요한 길도 점령했다고 보고했다. 그러고는 또 욕을 퍼부었다. 그런데 돼지 같은 놈들의 반격이 드세단 말입니다. 모태동은 팽덕회가 부대를 거느리고 판교로 애도로 가기로 결심을 굳힌 듯하자 더 말리지 않았다. 그럼 오늘 밤 1군단을 보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군요. 주덕이 또 고개를 끄덕이었다. 만약 순조로우면 재빨리 주은이를 점령을 해서 놈들한테 숨 돌릴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주울레가 말했다. 팽덕현은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말에 올랐다. 당신들은 오늘 밤 동제에 머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집들은 죄다 호화롭더군요. 돼지 같은 놈들. 그러더니 곧 일행을 데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었다. 모태똥 주울래 주덕은 그날 밤 동제에 이르렀다. 이튿날 아침 적들은 안개가 자욱한 틈을 타서 반격을 시작했다. 전투는 치열했다. 그들은 루산관을 되찾겠다는 생각만 하느라 홍군이 애도로 오는 줄은 모르고 있었다. 길을 애도로 간 부대는 점심때쯤 판교에 들어섰다. 루산관을 지키고 있던 부대는 대를 맞추어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 앞뒤로 적을 공격하였다. 홍군은 귀주군대 1개 류와 4개 탄을 대부분 무찔렀다. 부상당한 적군의 류장 두조환은 얼마 남지 않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기배를 타서 옆으로 빠져 도망치었다. 모태똥 주울레 주덕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그 길로 곧장 춘위로 밀고 나가라고 명령을 했다.

0: 이끌어보는 경험이 많은 전사 몇을 데리고 루산관으로 달려갔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날 줄을 몰랐다. 산길을 걷는 발걸음이 바쁘기만 했지만 총총한 걸음걸이 가운데도 여유가 흘렀다. 뒤쫓아오는 적이 있을 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대루산은 귀주 북부를 가로지르는 산줄기인데 지형이 높고 험난하였다. 그곳에는 이런 미녀가 있었다. 높고 높은 대루산은 하늘과 석자 셋이 차르네. 사람이 넘으려면 머리를 숙여야 하고 말이 넘으려면 안장을 내려야 한다네. 모태똥의 시집에 16자령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산이여 닿는 말에 채찍질하면서도 내리지 않았네. 놀라 뒤돌아보니 하늘과 석자 셋이 차였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아마 산의 산세와 대중의 민호에서 영감을 얻은 뜻입다. 루산관은 바로 이 산절기에서 사천남부로부터 귀주 북부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 말하자면 하늘을 찌르는 수만 개의 봉우리 사이로 난 길이었다. 하지만 산날에서는 그 길이 어디 있는지 절대 알 수가 없었다. 길이 구불구불 끝도 없이 이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말하듯 18구비를 돌아야 비로소 루산관이 보이기 때문이었다. 모태똥 주울래 주덕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산길을 걸었다. 산을 오르다 보니 홍군 전사들이 수많은 포로를 사로잡아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대나무 배낭을 메고 풀이 주고 걸어가는 귀조 병사들을 보니 모자가 없는 사람, 신을 잃어버린 사람, 아편인이 올라 콧물 눈물 질질 흘리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다. 한참 가는데 저 앞에 홍군전사 몇이 둘러서 있는 것이 보이었다. 나이든 부로 하나가 눈물을 매달고 하품을 쩍쩍 하면서 애걸했다.
1: 아유, 홍군 선생님, 한 모금만 빨게 해주십시오. 이니 올라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2: 어서 걸어요. 도착하면 표기 해줄 테니.
0: 젊은 홍군 전사가 말했다.
1: 안 되겠습니다. 한 걸음도 뗄 수가 없다니까요.
0: 포로는 맥이 빠져 당장 쓰러질 것만 같았다. 모태똥이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면서 말했다.
2: 동지, 한복은 빨게 내버려 두지. 기운이 나야 걸을 게 아니겠습니까?
0: 그 홍군 전사는 모태똥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부루한테 고개짓을 했다. 그러자 그는 연거푸 머리를 조아리며 소리를 쳤다.
1: 고맙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장관님.
0: 부루는 얼른 가방에서 아편 도구들을 꺼내더니 돌을 베고 맨땅에 들여놓았다. 몸을 옹성그린 채 불을 켜들고는 로련하게 담뱃대를 물었다. 그는 아편이 타자 담배꼭지에 꺾고는 꾸르륵 꾸르륵 빨기 시작했다. 홍군 전사는 이런 산길에 드러누워 아편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는 어이가 없어 웃음을 참지 못했다.
2: 참 재밌다니까. 귀주 병사들을 총을 빼는 건 괜찮은데 아편 담배대를 뺐으면 욱해서 달려든답니다. 아편이만 풀리면 기운이 나는지 오늘 아침에도 백군놈들이 얼마나 사납게 달려들었는지 모를 겁니다.
3: 그거야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지. 어?
0: 다리를 토시고 앉아서 담뱃대를 붙잡고 아편을 피우던 포로가 불쑥 한마디를 했다. 그는 벌써 아편 한 덩이를 다 피우고 편안한 모습으로 코로 용기를 내뿜고 있었다. 포로는 정신이 노긋한지 사람들을 보면서 멍청하게 웃는 것이었다. 홍군 전사가 부드럽게 재촉을 했다. 포로는 희죽이 웃으며 뻔뻔스럽게 떼를 썼다.
3: 아, 밥 먹으면 더 피웁시다. 밥 먹어. 예.

0: 그는 또 한 덩이를 태워 피우고 나서야 앞편 도구를 거두고는 벌떡 일어나다.
1: 야, 이제는 어디든 갈 수가 있으니 어서 갑시다.
0: 부르는 배낭을 훌덩 메고는 소리를 지었다. 주덕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2: 내가 철이 들어서부터 정부에서 화폐를 막겠다고 수많은 법령을 발표하는 걸 봤지만 아편쟁이들은 점점 더 늘고 있어요. 이제는 중국 땅 어디에도 화폐를 피우지 않은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금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0: 조울래가 안타깝게 대꾸를 했다.
2: 군벌이나 관료들한테는 가장 좋은 벌인데요. 왕가리는 군용품과 무기를 화폐로 바꿔오고 있지요. 지금 설악이 귀주를 점령하고 사기가 높아진 것도 귀주의 화폐 수입이 독특해서 그렇답니다. 그래요. 이 망나니 정부를 몰아내지 않고서는 어떤 나쁜 물건도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0: 모 대통령이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곧 구불구불한 길도 끝이 보이었다. 대첨산과 소첨산 두 산봉우리가 날카로운 칼처럼 하늘을 찌르며 좁은 산호기를 지키고 있었다. 산호기 왼쪽으로는 높이가 비슷한 봉우리 하나가 흰 구름을 이고 산호기를 굽어부었다. 점금산이 틀림이 없었다.

장편소설 대장정 3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한 번 무린 우리네 인생의 매 순간을 우리는 정열을 안고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인생은 정열로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가장 단순한 풍경에서 가장 깊은 위로를 받곤 합니다. 들판에서 부는 바람, 마음을 감싸는 아침 안개, 그리고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이 바로 시골의 전경입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김소연 가수가 부른 시골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화산꽃잎우를 춤추듯 날아다니는 여름나비의 경쾌한 날개짓은 우리의 마음까지 가볍게 만듭니다. 여름나비야를 전해드립니다.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는 그 순간의 감격, 익숙한 풍경을 마주하는 그 설레임, 그리고 그리웠던 사람들과의 반가운 만남을 생각하노라면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고향에 돌아온 분들이라면 아마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문추산 작사, 손홍범 작곡의 최승화 가수가 부른 고향에 돌아오다를 전해드립니다.

거야. 부모 처자 기다리는 거야. 천재비 따라 고향으로 가자.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 씨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예, 시간을 내서 예, 길태중이 문진부의 숙충량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숙충량 원장은 일찍이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35년이라는 중의사의 림상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현재는 국가급 맥노중의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고요. 중화중의약학회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숙충량 원장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길태중의 문진부에서 말하게 되면 가히 말해서 다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을 말죠. 아주 익숙히 장악했는데 얘기해 보게 되면 경근친구료법이라든가 둔악한 혈의주사료법이라든가 칼침쇼전도라고 합니다. 정맥주사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익숙히 장악했는데 림상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방면의 질병들을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심리혈관계통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관심병, 심교통,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는데 주약에는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치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말이죠. 첨약을 지어드는데 중약 탕제 환자의 병세에 근거해서 또 말이죠. 점적주사 댄디라 합니다. 결합하는데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해서 우리 연변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요.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에 요추간판 돌출증에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에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스성 관절염에 족근통 주근통이라 합니다. 이러한 병증을 치료할 때는 말이죠. 환자의 병세에 근거해서 중약 탕제라든가 혹은 경근친구료법이라든가 혹은 준악한 혈의주사료법이라든가 쇼전도의 칼침 이런 것을 말이죠. 아주 능란하게 사용해 오면서 환자들의 질병을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갑상선 질병 치료에서도 말이죠.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갑상선 낭종에 그리고 기능 항진 기능 저하에 그리고 여러 가지 류형의 말저에 갑상선 염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저희들이 료해란 데 이야기 되면 모종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도 말이죠. 조회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복성이 강하고 말이죠. 잘 치료가 되지 않은 습진이라든가 신마진, 소보진, 대상포진, 청춘 말이죠. 여드름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 하게 되면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숙충량 원장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0: 네.
1: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심내혈관 질병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합시다. 심내혈관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특히는 심혈관계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가 우리 알아보도록 합시다. 환자분들이 말씀을 빌어서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하게 되면 늘상 말이죠. 가슴이가 압박감을 느낍니다. 환자들은 병원에 오셔서 무엇으로 말이죠. 내 가슴을 눌러놓는 것 같다. 이런 감을 느끼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말이죠. 가슴이 아파나는데 심통이라 합니다. 우리 이야기에서는 또 심조통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0: 알았는데 이 가슴이 아파하는 분들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죠. 방사성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가슴이 아파나고 어떤 분들은 왼쪽 어깨라든가 혹은 왼쪽 팔에 심지어는 말이죠. 아래턱까지 방사성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심혈관계통으로 교통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많이 말이죠. 숨이 차합니다. 호흡곤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화내 식은땀이 쫙 나고 맥이 떨어지고 이러한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특히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밤에 말이죠. 진발성 호흡곤란을 느낍니다. 딱 말이죠. 숨이 막혀서 당근 말이죠. 사망될 이런 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우리 관찰해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무겁다거나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원상 선생님 다음은 부탁드리는데요.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2: 예. 요즘 들어서 날씨가 더워 그런도 가슴이 조금 답답해하고
0: 예.
2: 무엇에 쫓긴 것처럼 숨이 차고 기침도 나고
0: 예.
2: 그리고 혈압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맥도 없고
0: 예예예. 예, 예.
2: 그래 원장 선생님이 약을 써가지고 지금 많이 호전됐는데
0: 예.
2: 댄디도 맞고 첨약도 쓰고
0: 예.
2: 근데 지금 약을 쓰던 뭐 하고는 좀 더 쓰려고
0: 예.
2: 예약 부탁드립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2: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0: 예.
3: 예, 저는 예, 혈압이 높아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예, 머리가 무겁고 그래서 그리고 저 혈압이 온전해야 되고 예.
0: 예.
3: 경력이 감퇴돼서 예. 경력이 미네 없고 그래서 원장 선생님하고 예 한 두 번 갖다 먹었습니다.
0: 예, 예.
3: 혈압은 온전되고 그리고 저기 그런 머리가 그렇게 무겁고 아프던 게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그래서 예, 오늘 가서 예, 또 그 약도 찍고 그랬다고 저리 볼라 가다고 예약해 주세요.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십시오. 예.
3: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말씀하세요.
1: 여보세요.
3: 예.
1: 네, 전화 받았습니다. 예. 네.
3: 허리 아프고 너무 무슨 이 다리 아프고 그래서 내 좀 숨은다운 소개라든지.
0: 예, 예, 그냥 오세요. 연계 됐습니다. 예, 예.
3: 예,
0: 예.
3: 예 수고하셔.
0: 예,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신다, 선생님.
0: 예, 예, 예.
4: 예, 저는 예, 이거 손발이 몹시 이게 저린다, 이게.
0: 예, 예.
4: 그리고, 예, 그리고 도면도면 가다가 이게 짜게 바람이 막 불고 이거 지어 올라간다는 그래가지고 막 주물르고 이래 한참씩 주물르고 이러면 좀 많이 좀 내려가고 예.
0: 예, 예.
4: 예, 그리고 또 뭔가 경추가 있어가지고 이거 머리 띵 하고 뭐 어지럽고 그리고 이 발을 전혀 올리 들지 못하겠습니다.
0: 아, 심하구만요. 예.
4: 예, 그래가지고 저기 며칠 전에 저기 이 기태승이 그 광고를 듣고 있잖습니까.
0: 예, 예.
4: 예, 광고 방송을 듣고 찾아가서 저기 강철수 그 선생님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0: 예, 예, 예, 예.
4: 침도 맞고 저기 첨약도 좀 짚고 이래가지고 예, 그거 썼는데
0: 예,
4: 예, 역 효과 좋습니다.
0: 예,
4: 예, 효과가 좋아가지고 저기 치료할 때 그냥 더 하려고 오늘 또 가서 한번 더 보여드리고 전화 드린 바에.
0: 예, 예, 그냥 오세요. 시름 넣고 예, 오세요. 연계됐습니다. 예,
4: 예,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4: 네, 감사합니다.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5: 네, 저는 녹공시 부족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어지럽고 눈이 붓기고 또 며칠 전에는 날씨 더워 그런지 갑자기 걸다가 가슴이 막 아프면서 메스꺼리며 밥도 못 먹고 또 혈압을 재보는 혈압은 또 정상이 있대다.
0: 네.
5: 그래서 심장 문제인지 혈압 문제인지 해서 박윤동 선생님 데 가서 치매 받고 첨약을 일주일을 먹

0: 게 붓기던 게 많이 내리고 머리 무겁던 게 많이 가벼워지고 어지러워서 증상이 많이 나아져서 예. 오늘 가서 점약 더 쓰려고 예약하자고.
1: 예. 연계 됐습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3: 예. 저는 지금 박창호 주임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인데요.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3: 예. 심장이 항상 깝깝하고 예.
1: 예.
3: 우리 내 안주나 누구나 예. 이렇게 심장 박동 소리가 내 온몸에서 내들로 느낀다 말입니다.
1: 오.
3: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또 기계 검사하면 모병이 이상이 없다 하고 예. 이러니까 뭐 약을 이것저것 쓸 수도 없고 했는데 소문 들으니까 박창호 주임 선생님께서 이 방면에 잘하신다 해서 가서 예. 지금 약을 두 번째 갖다 먹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지금 두 번 갖다 먹었는데 이 박동 소리가 막 듣기는 이거는 많이 났습니다.
1: 예.
3: 그것도 좀 나사지는 같고 예.
1: 예.
3: 그래서 지금 아직 계속 쓰려고 한다. 어쨌든 이렇게 쓰면 효과가 있을 진심이 난다 말이에요.
1: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서 박창호 주임 선생님 약을 아마도 계속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
3: 그래서
1: 그렇죠.
3: 이거
1: 예.
3: 오늘 가려고 하는데.
1: 예, 예. 연계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3: 오전에 가야 됩니까? 오전에 가야 됩니까?
1: 오전 오후 시간단에 오시면 됩니다.
3: 예, 계속 오전에 갔습니다.
1: 예, 예, 예. 이렇습니다. 예,
3: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오늘이 그러니까 위장 그러니까 더부룩함에 밥도 잘 먹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 뭐니까 실도까지 식구 물이 올라가 가슴 타는 같은 그런 감이 많이 했습니다.
1: 예, 예.
4: 이 병원에서 진단한 게 역류성 위염이라 해서
1: 예.
4: 서약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냥 해결 잘 알겠습니다.
1: 예, 예.
4: 예전에
1: 예.
4: 박창호 군 선생 뒤라서 뭐니까 가서 예약을 뭐니까 세 번 약을 썼는데
1: 예.
4: 정말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4: 뭐니까 약을 좀 더 쓰려고 하는데
1: 예.
4: 오늘 시간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완전히 됩니다. 시름 넣고 오십시오. 예.
4: 예.
1: 예. 예. 예.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1: 안녕하십니까?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덕분이에요. 예.
5: 예. 예. 남이 자고 나면 어째 눈이나 빙빙 묶인다.
1: 예.
5: 아, 그리고 얘 다리도 저리고 손 내려보라 다 이래 아프고 저린다.
1: 예, 예.
5: 그래서 여러 약방 땡 다녀봐도 어째 약을 많이 썼는데 낫지 않습니다.
1: 예.
5: 강철수 선생님 약을 먹고 힘도 맞고 이래니 좀 낫습니다.
1: 예, 예.
5: 저 먹으려 합니다.
1: 예, 예. 그냥 오세요.
5: 예.
1: 시간단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예, 접니까?
1: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6: 예. 두 분 선생님 아침에 수고 많습니다.
1: 예, 응답합니다.
2: 예. 예.
6: 나는 예, 그 수원자의 치료로 받은 환자인데
1: 예, 어떤 종에서 치료받습니까?
6: 아, 이게 삼복에 들어서 북세로 골이 아프고요.
1: 예.
6: 막 머리가 어지럽고 그래서 여러 번 치료를 받았는데 침도 맞고 정맥주사도 맞고 이랬는데 효도이 아주 좋습니다.
1: 예, 예, 예.
6: 예, 그리고 감사를 드릴 건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 봉사에 특히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1: 예, 예, 그러세요. 예, 예.
6: 예, 그 병에 걸리는 것도 두렵지만은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그 고음으로 해주고 예, 용기를
1: 그렇죠.
6: 도와주는 데 대해서 감사를
1: 예, 드립니다. 예, 예, 그렇게 해야 예, 되죠. 예, 예.
6: 오늘 그 수원자인데 한 번 더 가려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6: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저예요?
2: 네.
1: 예, 맞습니다.
7: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7: 저는 또 원장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서를 효과를 봐서 감사해서 전화드렸어요.
1: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았습니까?
7: 저는 원래는 기침이 계속 마른 기침 나고
1: 예.
7: 홍열이 세다고 서로 그런데 진단은 못 받아서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한데
1: 예.
7: 한국에 가서 진단받는 게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진단받는데
1: 예.
7: 한 바람만 지면 기침 계속 나고

0: 그랬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저는 한 10년, 20년 걸렸는데, 그래도 또 원장 선생님한테서 치료받은 게 지금 기침도 많이 나사지고, 또 밑에 전에 폐경 진단부터 갱년기 되면서부터 갑자기 몸이 살이 70kg까지 올라가고, 뭐, 위시로에 뭐 지방 간염하고서 갑자기 그렇게
1: 예, 예.
0: 그런 걸 했는데, 그래도 그 식군병 그 원장 선생한테서 치료받은 게 그래도 원래는 병원에서 수술해라 했거든요. 위시로를 보고.
1: 예, 예.
0: 응, 굉장히 그래도 그 선생님들이 했더만 수술할 필요 없다고 해서 치료를 받고서도 지금 살도 많이 내려가고 그 안전하고 있는데, 근데 그 지금 또 갑자기 또 원래는 이 무릎이 또 아파가지고 서로 무릎이 계획성 관절 염대서 연골 다 다스려서도 그것도 한국에서 또 수술해라 해서
1: 예.
0: 또 수술하는데 아직 나이도 그 아이 되고 수술할 정신도 아이 돼가지고 서로 못하고 왔거든. 근데 나이만 살아봐요. 지금 이제 어제는 여름에도 이 여름에도 습하면은 무릎이 계속 통증하는 게
1: 예.
0: 자꾸만 다리에서 쥐까지 올라와가지고
1: 아이고
0: 고생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 원장 선생님한테가 얘기할 때만 약물 치료에 뭐 침구에 주사에 해서 요즘 그래도 많이 나사돼가지고 서로
1: 예.
0: 고마워서 지금 전화드
1: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응당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
0: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아, 요 며칠 전에 좀 장이가 위가 아파서
1: 예.
3: 미스가 없고 해서 아, 그 원장 선생님 약을 조금 썼는데 조금 많이 나아지니까
1: 예.
3: 아, 한 번 더 가보려고 하는데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어요. 예.
3: 예.
1: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5: 예, 저 박창호 선생님 좀 예약합시다.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5: 지금 검사를 해볼까 무슨 염증이 심하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두 번 예약 썼댔습니다.
1: 예, 예.
5: 예, 많이 맞고 이래까 아무래도 배려한 건 없애버려야
1: 예, 예.
5: 속이 시원한데
1: 예.
5: 그래서 오늘
1: 예.
5: 좀 예약합시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예. 예, 예. 예.
5: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1: 예.
2: 네, 말씀 주시죠.
1: 예, 우리 심내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예, 예, 혈압이 온정되지 못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 네.
1: 예, 특히 보게 되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예, 뭐, 서약을 이것저것 잡쌌는데, 혈압 말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예, 온정되지 못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2: 네.
1: 거기에서 예,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날 때 예, 대략 3억이라는 분들이 예,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데 거기에서도 말이죠. 예, 근 절반을 차지하는 분들이 혈압이 온정되지 못해서 말이죠. 고생하고 있습니다.
2: 네.
1: 이렇게 되면 예, 환자분들이 보통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거나 어떤 분들은 또 아파나고 가슴이 늘상 답답하고 어떤 분들은 또 말이지 소화계통에 문제 있는 것처럼 메스껍고 더 심할 때는 토하고 밥맛이 떨어지고 숨이 차고 늘상 말이죠 맥이 떨어져 하는 이런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이걸 말이죠 우리 림상에서의 분석을 해보면 어째서 혈압

0: 답이 온정되지 못하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자분들이 정서 파동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우울했고, 늘상 사람을 만나기 싫고, 말씀하기도 싫고, 그와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사실 말이죠, 인간의 교제 과정에서 별난 일이 아닌데도 갑자기 말이죠, 신경질이 씁니다. 배를 쓴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말이죠,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 습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조금 맛나는 맛있는 음식이라 하게 되면 말이죠, 그 체질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이 답습니다. 폭식한단 말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어찌가면 우리 친구 있잖다, 동문이 있는데, 그 강설수 선생님 돼서 젠소에 너무 아파가지고 치료 받은 게 영 소가 급해서 오늘이 또 오겠는데 내가 예약해달랬을
0: 때입니다. 예, 근심하지 마세요. 그냥 오세요. 연계 됐습니다.
2: 예, 수고하세요.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0: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3: 저는 길대중이 원장님이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3: 예, 저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래서 선생님이 치료를 받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예, 예.
3: 지금 좀 더 치료하기 위해서 원장 선생님과 연락해달라고.
0: 예, 예. 연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3: 예, 고맙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예.
1: 네. 말씀 주시죠.
0: 그리고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약물을 어떤 약물을 쓰는가 여기에도 관계됩니다. 보통 보게 되면 진단을 받은 다음에 환자분들이 약방에 가서 말이죠. 약방에 그 혈압을 말이죠 공존하는 약들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들로 임의로 싸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속에서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모종의 만성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혈압이 온정되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근데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만성신염이라 이런 말이죠. 신장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혈압이 온정되지 못할 때 많습니다. 질병을 말이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하는 것이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게 부지의병에 지외병이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병원들에서 지외병크란 이런 새로운 과실을 내고 있는데 예방이 이가 더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습관상에서 너무 짜게 다시지 마시오. 너무 짜게 다시면 혈압이 또 안정되지 못하고 그리고 너무 느끼한 음식에 어떤 분들은 저도 림상을 하고 있는데 돼지고기 흰살이라 좀 적게 다시거나 아예 끊으시오 하게 되면 막 신경질입니다. 나는 돼지고기 흰살이를 안 잡으면 안 먹으면 말살 쓸쓸이 나서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 어떤 분들은 또 본인이 체질에 맞지 않게 운동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걷거나 그리고 그 뭔가 되면 꼬중량 이런 말이죠. 운동을 하는데 이런 운동이가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는가 꼭 전문가 선생들이 건의를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말이죠. 운동이 결핍합니다. 최파에 텔레비전 봐도 말이죠. 누워보고 말이죠. 핸드폰을 봐도 누워보고 이런 습관이 있는데 이것도 말이죠.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는 것하고 너무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습관에서 특히 남성분들이 원래 고혈압으로 말이죠. 고생하고 있는데 담배라든가 술이라든가 너무너무 반가워 하는데 이것도 다 혈압이 말이죠. 온전되지 못하는 인소로 말이죠.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방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 말이죠. 심내혈관 질병을 예방하다 하게 되면 위험 인소들을 말이죠. 공제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면 무엇을 갖다서 위험 인소라 하는가? 기초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0: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고혈당에 당뇨병이라고도 리엘하면 좋습니다. 이런 말이죠. 상고통이 있는 분들이 꼭 주의를 불러 일으켜야 됩니다. 심뇌혈관 질병이 쌍고통을 말해 해결하지 않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인기된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체중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뚱뚱한 분들이, 이런 분들이 비만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느 날인가 말이죠. 심뇌혈관 질병이 잘 인기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상에서 담배를 좋아하는 분들 꼭 끊으셔야 됩니다. 예. 술을 방관하는 분들 폭주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말이죠. 생활 습관이 있게 되게 되면 말이죠. 어느 날인가 심뇌혈관 질병이 인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습관상에서 균형적인 음식 습관을 배행해야 됩니다. 예. 편식을 하는 습관은 고쳐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꼭 말이죠. 자기의 몸에 맞는 운동 습관을 배행해야 됩니다. 과분하게 하지 말고 또 너무 말이죠. 운동이 말이죠. 결핍에도 이 심뇌혈관 질병이 잘 인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하고의 교대를 했지만은 이 심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3억이란 분들이 이 고생을 하는데 사실이 우리 연변병원 같은 심혈관계통에 가서 과실에 가서 검사를 한 다음에 진단을 받은 다음에도 사실 말해서 질병을 완쾌시키는 것은 좀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반복적으로 교대를 했지만 어떤 분들이 심뇌혈관 질병이 잘 인기되는가 그 인소에 대해서 교대를 했는데 우리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몬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 들어 우리 조선은 북쪽으로 향해 개방하는 전략적 기회를 다잡고 종합보재구와 다국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의 여러 정책 혜택을 충분히 방출하면서 대외무역 기본판을 안정시키고 신흥경영 모식을 육성하며 시장 주체를 장대시키고 다국 통로를 원활히 해 대외무역의 량과 질이 함께 향상되고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도록 추동했습니다. 상반기 전주 대외무역 증가 속도는 전성 앞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훈춘시에서는 삼국 접경의 독특한 구역 우세와 여러 국가급 개방 플랫폼의 정책 우세에 의탁해 대외무역 수출입과 다국전자상거래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실현했으며 전주 대외무역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됐습니다. 훈춘 동북아 다국전자상거래 산업단지에 위치한 동북아 국제상품성에는 러시아, 한국, 일본 상품관과 여러 나라의 수입 상품 할인 창고가 질서 있게 배치됐고 만여 종의 수입 상품이 진열됐습니다. 상품성은 다국전자상거래 체험, 호시무역 면세, 수입 상품 가격 할인 등 방식을 통해

길림성 관광 쇼핑 새 지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훈춘 동북아 국제 상품성 가게 경영주 장인영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가게를 찾아 관광 기념품과 러시아 특색 제품 등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게를 찾는 관광객이 배로 늘었습니다. 러시아의 꿀과 분유, 동북 특산인 인삼 등은 남방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국 전자상거래 새 경영 모식은 지속적 성장을 실현하며 우리조 대외무역의 주목점으로 됐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훈춘 다국 전자상거래 무역액은 앞당겨 100억 원을 돌파해 동기 대비 106.9% 증가했습니다. 그중 9610 직접 우편 수출과 1210 보세 비축 두 가지 주류 경영 모식이 동시에 고속 성장해 동기 대비 각기 114%와 236% 증가했습니다. 국산 가정용품, 디지털 제품, 경공업 일용품 등 제품은 훈춘 통상구를 통해 러시아와 유럽 시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통상구 통관과 물류 면에서 우리조에서는 무역 모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통관 봉사를 최적화했습니다. 보세 플러스 TIR 연합 수송 모식을 혁신적으로 실시하고 통상구 예약 통관, 사전 검사, 신선 화물, 녹색 통로 등 일련의 편리화 개혁을 실시해 통관 시간을 일층 단축하고 물류 원가를 낮췄습니다. 장춘세관 소속 훈춘세관 감독관리과 과장 조상립입니다. 변강을 공고히 하고 진흥시키는 사명을 고수하면서 감독관리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변경무역 새 경영모식과 새 동력을 육성해 길림성 변경대외무역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초동함으로써 신실의 동북전면진흥과 전방위진흥의 세관의 힘을 기여하렵니다. 올 상반기 우리조는 수출입 무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특색 우세 산업이 지속적으로 두드러지면서 량질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수입 면에서 훈춘은 전국 신선 수산물 집산의 핵심 지위를 지속적으로 공고해낸 바 러시아산 킹크랩과 대게 등 신선 제품이 녹색 통로를 통해 신속히 통관한 후 전국 시장에 고효율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수출면의 주목점도 두드러졌습니다. 국산 완성차와 부속품 수출이 동기 대비 대폭 증가해 대외무역 성장의 새 엔진으로 됐고 대러시아 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품목도 1층 풍부해졌습니다. 동시에 대러시아 사증 면제 입경과 출경 세금 환급 등 정책이 효과를 내며 경외 관광객 소비와 다국 상업 무역의 융합 발전하고 통상구 경제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됐습니다. 올 들어 우리조에서는 전역이 연동해 대외무역 새 경영 모식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무역 새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훈춘이라는 핵심 장성극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연결 도시구역 다국 경영 모식 부족점을 보완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첫 도시구역 다국 전자상거래 보세 전시 집산 중심이 연결해서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산 중심은 전통적인 다국 전자상거래의 제한을 타파하고 표준화 다국 상품 전시 체험 구역을 설치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현장에서 상품을 체험하고 사용해본 후 다국통 엄선상가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상품은 연결 보세 창고에서 직접 배송되며 출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오프라인 체험, 온라인 편리 구매 새 소비 모식을 실현했습니다. 길림 지통 다국 전자상거래 유한회사 운영총감독 김명입니다. 이 상점은 연결 보세 창고 내 여러 등록 기업의 자원을 통합해 화장품, 피부관리 제품, 세정용품, 영유아 용품, 보건품, 가전제품 등 600여 종의 한국산 수입 상품을 집결했습니다.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이 융합된 다국 전자상거래 체험 중심으로서 전 세계 상품 바로 구매라는 이념을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다국 수입 상품을 오프라인에서 시험 사용하고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는 직관적인 쇼핑 모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 주체 발전 장대는 전방위적인 정책 실시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조에서는 기업 혜택 조치를 정밀하게 실시하고 대외 경제 무역 전문 자금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올 상반기 도합
60개 전시회와 인증 대상에 342만여 원의 자금을 지급했고 83개 기업을 위해 성급 관련 장려 보조금 428만 원을 쟁취함으로써 기업의

0: 발전신심을 효과적으로 북돋았습니다. 연변무역대출의 금융역량 강화 효과를 확대하고 성급 자금을 적극 쟁취해 자금 비축을 충실히 했으며 교통은행과 연합해 정부, 은행, 기업 접목을 전개하는 바 루게로 32개 대외무역기업에 1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발급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조 대외무역은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는 바 수출입액이 232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50.2% 증가해 전성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 조에서는 계속해 개방 우세를 입각해 통상구 통관 환경과 섭외 경영 환경을 꾸준히 최적화하고 다국 물류망 배치를 완선할 계획입니다. 대중 소비품 무역과 다국 전자상거래 새 경영 모식을 1층 발전시키고 량질 대외무역 주체를 육성하며 수출입 무역 구조를 최적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협력 개방의 새 고지를 선점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으로 전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1: 왕성현 리서본 식품유한회사 책임자 리건은 군인의 본색을 간직하고 향토에 대한 정을 안고 산업을 동력으로 전민들의 근거리 취업과 증수 지불을 이끌고 있습니다. 일전 기업은 우수한 제품 품질과 규범화 경영에 힘입어 길륭호 제대군인 창업 우수 제품 인정기업에 선정됐고 길림성 퇴역군인 용녀 변강 산업부화단지에 입주했습니다. 리건은 성급 제대 군인 창업 플랫폼의 힘을 빌어 생산 판매 경로를 확장하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면서 변강 산업 질을 제고와 흥변 부민에 자신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퇴역 군인인 리건은 제대한 후 고향 왕청현으로 돌아와 창업의 길에 나섰습니다. 향촌에 뿌리 내린 10여 년 동안 그는 당지의 양질 산림 자원에 입각해 귀버섯과 잣 등 특산품 산업을 알심들여 발전시키고 주변 농가들이 힘을 합쳐 발전하도록 이끌면서 새 기술과 경로로 주민들을 이끌고 공동 치부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창업의 길에서 그는 실무적인 작품을 이어가며 품질 관문을 엄격히 지키고 제대군인 창업 브랜드를 정성껏 구축했습니다. 엄격한 품질 통제와 생태 제품의 우세에 의탁해 그의 기업은 여러 단계의 심사를 통과하고 길륭호 제대군인 창업 우수 제품 인정기업으로 선정돼 길림성 공식 인증 제대군인 창업 양질 제품 명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길림성 용료 변강 전문 행동의 동풍을 빌어 리서분 식품은 길림성 퇴역 군인 용료 변강 산업부화 단지에 입주해 단지에 무료 사무 장소 제공, 일괄식 대리 취급, 전사슬 정책 지원, 전자상 거래 자원 접목 등 부대 봉사를 향수하고 있습니다. 왕정현 리서분 식품유한회사 책임자 리건입니다.
2: 루주호!
1: 입주한 후 우리는 단지 자원에 의탁해 농특산물 심층 가공에 주력하고 전자상 거래 판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퇴역군인과 당지 천민들의 취업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변 농가들과 연동해 규모화 재배를 발전시키며 플랫폼을 통해 성외 판매 경로를 확장하면서 왕청의 특색 제품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향촌과 옹군 사업에 환원하겠습니다. 근년래 각급 퇴역군인 사무 부문에서는 제대군인 취업 창업 경로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근 300명의 퇴역군인이 변경촌 일선 건설에 뛰어들도록 했습니다. 퇴역군인들은 당과 국가의 흥변 부민 변강 안정공고의 호소에 적극 호응했습니다. 특히 제대군인 창업 기업들은 변강에 뿌리 내리고 변강 발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금까지 길림성에서는 도합 28개 제대군인 창업기업이 변경촌과 짝을 맺고 공동건설을 진행했으며 길륭호 온라인 전시 판매 플랫폼을 개통했습니다. 두 차례 걸쳐 도합 100여 개 양질 제품이 인증을 받았고 전성적으로 제대군인 창업기업 변강행 활동을 5차례 조직해 변강 대송들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0: 연결시 중점민생의료공사인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대상은 현재 주체공사를 완수했고 부대시설과 전문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연결시 동부지역 의료 배치를 1층 최적화하고 구역 공공위생응급처리와 종합진료봉사능력을 향상시켜 주변 대중들이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의료봉사를 향수하는 데 편리를 주게 됩니다. 연결식 공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 주체구조는 이미 지붕공사를 마쳤고 건축물 외벽 시공과 기초도관망 부설 등 핵심 공사도 전부 마무리됐습니다. 의학실험청사의 장식 공사는 이미 끝나 설비 설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찰

0: 공사가 이미 완수됐고 일부 구역에서는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내 도료 시공과 합성 고무 바닥 부설을 하고 있습니다. 실외 부분도 대부분 공사가 기본적으로 완수됐고 도로 표면층 부설만 남았습니다. 아스팔트 로면, 석재 포장 로면과 녹화 구역의 월림 녹화 부분 등입니다. 전체 공사는 올해 말에 준공 검수 조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은 연결시 우이로 남쪽 광진거리 동쪽에 위치했으며 총 투자가 12억 3천만 원, 총 부지 면적이 8만 8,800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2023년 8월에 정식 착공했고 진찰종합청사, 발열외래진료청사, 의학실험청사, 고압산소실, 열교환소 등 여러 기능구역을 포함하며 침상 80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연결시 병원을 핵심으로 연결시 응급구조중심과 융합해 의료, 응급구조 등 여러 기능이 일체화된 현대화 시설을 구전히 갖춘 다기능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을 조성하게 됩니다.
1: 이를 전해계에선 2026년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17라운드 남경도시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영정커시안팀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연변팀은 흐름을 장악하며 상대 골문을 노렸고 남경팀은 수비에 집중하며 역습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24분경 연변팀은 프리킥 기회에 도밍고스가 직접 때렸지만 수비벽에 막혔습니다. 34분경 도밍고스가 전방에서 연속 두 명의 선수를 제치고 때린 중거리 슛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36분경 포브스가 아크 부근에서 강슛을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실점이 찾아왔습니다. 39분경 남경팀이 역습 기회에 10번 외적 선수가 강슛으로 우리 골망을 흔들었고 0대1로 남경팀이 앞서갔습니다. 후반 들어 53분경 남경팀의 강슛을 구가호가 몸을 날려 막아냈습니다. 55분경 포브스의 헤딩슛이 빗나갔습니다. 84분경 리우노의 크로스를 고건형이 헤딩슛으로 연결했지만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비껴나갔습니다. 기적은 97분 경에 찾아왔습니다. 도밍고스가 박스 안에 45도로 올려준 공을 포브스가 헤딩으로 박아넣으면서 점수는 1대1이 됐습니다.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고 연변팀은 계획했던 승리는 가져오지 못했지만 대신 천금 같은 무승부를 수확했습니다. 8월 9일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홈에서 심수 청년인팀과 제18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0: 2일 오후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6개 현시 대표팀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도문팀은 홈에서 연결팀의 0대2로, 안도팀은 홈에서 도나팀의 0대2로, 활용팀은 홈에서 용정팀의 1대2로 패했습니다. 날씨 원인으로 미뤄진 왕청팀 대 훈춘팀 경기는 8월 12일에 진행됩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경기는 8월 8일에 펼쳐지게 됩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촌희, 윤율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방송 스페셜.
1: 방송 스페셜.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 문화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사회 발전의 취지를 둔 토크식 프로그램 방송 스페셜 많은 분들의 관심 기대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방송 스페셜 코너에서 인사드리는 사태문입니다. 올해는 중국인민 해방군 건립 9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27년 강서 남창에서 첫 총설 울려서부터 99년에 영광스러운 노조를 걸어온 중국인민 해방군인데요. 그 노정 속에서 중국인민 해방군은 최초 수십 명의 대오에서 오늘 세계 인류의 강대한 무장력을 갖춘 강철대오로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 생방송실에는요, 연변 주당의 다학교 리마 교수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인민군대 영광스러운 전통이 도대체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오늘까지 전해졌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상 부분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이 낀 날씨에 이따금 흐리겠으며 일부 지방에 소나기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20도겠습니다. 우리 조 공기오염 기상 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교수님을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중국인 해방군의 그 로정을 회고해 보겠는데요. 우선 8.1 건군절의 유래부터 좀 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1: 네, 우리가 8.1 건군절 하면 모두들 1927년이 남창봉기를 떠올릴 것입니다.
0: 네.
1: 우리 건군절은 바로 이 남창봉기가 시작되면서부터 8월 1일을 건군절로 정한 줄로 알 것입니다. 사실 당시 우리 즉시 이 날을 건군절로 정한 것이 아니라 6년이 지난 후 토지혁명전쟁이 과정을 거쳐서 이 군대가 진정으로 자리를 잡고 우리 과거의 낡은 군대와 완전히 구별되는 이런 성격과 취지를 형성한 인민군대로 탈바꿈한 후에 우리는 이 8.1 건군절이라는 인민군대한테 속하는 영광스러운 명절을 정식으로 확립하였습니다.
0: 네.
1: 이 명절의 정식 확립은 1933년 중화소베트공화국 림시중앙정부에서 8월 1일을 중국 러농공군 창건기념일로 정한다라는 이런 원시결의에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민군대 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의 인식은 그저 우리 인민군대는 전쟁에 능하고 승리에 능하다 하노로 능다 성장 이런 표층에만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 군대의 전투력이 근원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진정으로 리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우리 남창봉기부터 시작하여 삼합회 전역까지 우리 시작에서는 2만여 명으로부터 출발하였는데 나중에는 800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대오가 흩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싸울수록 더 강해져 나중에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 연변과 같은 변경 지역에서 백성들과 주둔군의 관계는 전사를 친아들로 삶을 정도로 지내줄 수 있었는지, 이 문제들이 답안은 99년이 매 단계마다의 열혈분투한 역사적인 제부 속에 숨어있고 또 연변이 군민이 매일 되는 진실한 이야기 속에 숨어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를 빌려 남창성도의 총소리로부터 시작하여 연변대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 이 인민군대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강군이 성과 배후의 역사적 필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0: 네. 이 많은 사람들이 남창봉기는 국민당 반동파의 무장 반항을 하는 첫 발을 내디뎠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 당은요, 국민당과 합작을 해서 대혁명을 진행했는데 무엇 때문에 굳이 1927년 8월 1일에 이렇게 큰 위험을 무릅쓰고 무장봉기를 이렇게 했는지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예.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선택의 필요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 아, 네. 사물어선 예, 모름입니다. 아, 알다시피 예, 우리 당은 1921년에 창건된 후 예, 1927년까지 아직은 유년기에 처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당시 공산당원이 총수는 예, 6만 명에 접근했고
0: 네.
1: 예, 대혁명이 물결 속에서 북벌전쟁을 진행했는데 이 북벌전쟁은 또 파속지세의 추세로 추진했고 짧지짧은 몇 달 사이에 주광류역에서 장강류역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에 속하는 무장력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명의 주도권을 쟁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하여 로선 방면이 오유가 나타났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장개석 왕정위 반혁명 집단은 선호하여 4.12 반혁명 정변과 7.15 반혁명 정변을 일으켜 불과 몇 달 만에 전국적으로 31만 명에 달하는 공산당원과 혁명군중들이 학살되었고 우리 당 조직은 거의 괴멸적인 파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27년 봄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공산당원 수는 5만 7천 명이었는데 반동파의 학살로 인해 그해 10월에 이르러 남은 당원 수는 만 명도 안 됐습니다. 바로 이런 피 대가를 치르면서 교훈 앞에서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마침내 각성하였고 또 하나의 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손에 총대가 없으면 결국 남에게 유린당할 수밖에 없고 그 어떤 술로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각도로부터 본다 할 때 우리 남창봉기는 우연히 폭발한 것이 아니라

0: 우리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비대가를 치른 후 내린 비련적인 역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자신이 인민군대를 영도하고 무장으로 국민당 반동 정권에 대항하여야만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남창봉기 역사를 읽으면서 이 봉기를 통해 남창성을 점령했다는 여기에까지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봉기 뒤 암흑한 역사 과정에 대하여 여해가 아주 적습니다. 그 당시 정황을 외해본달 때 봉기군이 광동으로 남하하는 도중에 우리 삼합회 한으로 산허바라고 한데 이 삼합회 등지에서 자기보다 몇 배나 많은 적들이 포위와 추격을 받아 나중에 주력군이 거의 다 손실되어 주덕 진이 동지가 인솔하는 이 부대는 800명도 안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혁명이 이미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은 몰래 도망쳤으며 심지어 부대를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덕 동지는 강서 안원이 천시무라는 이런 지역에서 점령한 전군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당시 주덕 동지는 량곡장에 서서 남은 장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지들, 계속 혁명할 사람은 나를 따르고 혁명을 거부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억지로 혁명하지 않아도 된다. 1905년 러시아 혁명은 실패했지만 그 후 맞이한 것은 1917년이 10월 혁명이 승리다. 오늘날 우리 중국 혁명도 마찬가지로 광명의 전도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 네.
0: 그럼 그 당시 남은 병력이 800명도 안 되었는데 그 800명이 바로 그 후의 우리 인민군대의 불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800명 중에서 세종국이 원수, 원帅 3명이 나왔고 또 대장 다장이 두 명이 나왔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많은 개국 장령들도 나왔는데 그 당시 우리 돌이켜본달 때 이 800명은 손에 든 총대가 별로 없었고 물자도 결핍하고 근거지는 더욱이 없었고 심지어 다음 끼니마저도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확고한 신앙으로 이 부대를 보존했고 그 후 상남봉기를 일으켜 정강산에서 모태동 동지가 이끄는 추수봉기부대와 승리적으로 협합하여 그 후이 중국로농홍군 제4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민군대의 최초의 모습입니다.
1: 네.
0: 바로 우리 인민군대 탄생 첫날부터 궁지에서 벗어나고 피와 불이 실현에서 벗어나 인민을 위해 해방을 도모하자 하는 이런 신념을 자신의 뼛속에 새겨넣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교수님께서 방금 천시무에서의 군정돈을 언급해내는 후에는 우리는 또 3만 개편 그리고 또 고전회의 구대 회의를 진행을 했고 또 당이 총대를 지휘한다는 원칙을 많이 듣게 되죠.
0: 네.
1: 그럼 이 원칙이 도대체 어떻게 점차적으로 확립이 됐는지 그리고 이 원칙은 무엇 때문에 인민군대와 과거의 군대 가장 본질적인 구별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0: 네. 우리 많은 과거의 군대를 볼 때 예를 들면 청조 말기 상군, 회군 그리고 북양군벌 그다음 우리 국민당 군대를 본달 때 본질적으로 우리 한으로 빙웨장요 이 말을 해석한다면 군대의 사유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병사는 직속 장령의 명령에만 따르고 인신 의무 관계를 형성하고 국가의 직접 통제에 속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1: 네.
0: 그럼 당시 병사들은 왜서 군대에 가입하였는가? 많은 병사들은 가능하게 군량을 먹기 위해 또 그리고 승진하기 위해 부사가 되기 위해 군대에 가입하는 정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대의 장관이 바뀌게 되면 이 부대는 즉시 흩어지고 심지어 직접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 네.
0: 남창봉기 후 우리는 인차 이 군대는 누가 영도하고 누구를 위해 싸우는가 라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설사 우리가 대오를 거느리더라도 나중에는 새로운 군불 무상으로 변하여 혁명의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1927년 9월에 모태동 동지는 강서성 명신이 3만 천에서 그렇게 유명한 3만 개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산만 개편이 가장 핵심적인 창구가

0: 바로 예, 지부는 련에 건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바로 련대급의 당지부를 설립하고 반급의 당소서를 설립하며 그리고 영단급 이상의 당위원회를 설립하고 련대 이상의 당대표를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도를 볼 때 보기에는 매우 간단한 것 같지만 세계 군사사상 위대한 창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과거의 군대에서 병사는 장관이 사유재산이었고 마음대로 때리고 욕하고 체벌했으며 병사는 전혀 귀속감이 없었습니다. 그럼 지부가 련대에 건설된 후 련대의 크고 작은 일들은 모두 당지부의 토론을 거쳐야 하고 당대표는 전사들에게 혁명의 도리를 전수해주고 또 우리가 군대에 가입하는 것은 뭐 관리나 나으리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하의 가난한 백성들이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모두들한테 알려주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리제가 있었는가 하면 낡은 군대에 소속되었던 어느 한 장령이 자신이 이 부하 이 병사를 마음대로 욕하고 때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 당시 장정을 하는 이런 과정에 그 바쁜 정황하에서도 매일과 같이 우리 장정 로선을 이렇게 결석한 후 밤이면 우리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아 자비평 호상비평, 자총교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 당시 많은 병사들이 이 장정이 타당하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 비평을 진행하는데 여러 번이 이런 토론을 거쳐서 이 장정도 마침내 자기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후에는 어엿한 우수한 장정으로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 당시 전체 부대의 정신력이 또한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죠. 예, 그 후 1929년이 고전회의에 이르러 우리가 주요하게 직면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농민을 주요 성군으로 하는 군대를 진정한 무상계급이 영도하는 신행의 인민군대로 건설할 것인가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이런 필요성이었습니다. 그럼 고전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우린 그 당시 이런 내용을 채택하였습니다. 홍군은 혁명의 정치 임무를 집행하는 무장 집단으로서 결코 단순히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며 적이 군사 력량을 소멸하는 외에 또 대숭을 선전하고 대숭을 조직하며 대숭을 무장하고 대숭을 도와 혁명 정권을 건립하고 또 공산당이 조직을 건립하는 이러한 중대한 임무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민군대는 그 지난날이 낡은 군대와 철저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낡은 군대를 보낼 때 소수를 위해 싸우고 우리 인민군대는 절대 다수를 위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낡은 군대는 어디에 가든지 백성들한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었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백성들을 도와 일을 하고 정권을 건립하였습니다. 작년에 연변에 있는 모 변방 부대에 수당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단과목을 강의하였는데 그중 한 전사가 수업 후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늘 당이 총대를 지휘하다 라는 아주 추상적인 이런 구호를 많이 들어왔는데 이 구호를 떠올릴 때마다 이 내용이 아주 추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후에 련대의 당지부를 따라 함께 변경촌에서 백성들을 도와 벼를 저들로 수확하고 또 독거로인을 도와 집을 수리하고서야 갑자기 당이 총대를 지휘하다는 이 구호를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총대를 백성들에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총군은 적에게 겨누고 영원히 등을 이민에게 남겨주는 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젊은 전사의 깨달음이 바로 우리 군대의 본질로서 3만 개편으로부터 고전회의까지 확립된 이 근본 원칙은 99년 동안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에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비밀 암호라고 봅니다.
1: 네, 그러네요. 그렇다면 정강산에서의 한 점의 불꽃이 요원을 불길로 타올라서부터 2만 5천리 장정 그리고 또 항일전쟁 해방전쟁 항미원조 뭐 전쟁이 뭐 이르기까지 기나긴 열혈 분투의 세월 속에서 보면은 우리 인민군대는 어떤 그 영원히 퇴색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전통을 연마했다고 보십니까?
0: 네, 우리 인민군대의 우리 군호는 장정이 설산

에서 걸어 나온 것이고 또 항일이 참호에서 견제하여 나온 것이며 항미 원조의 갱도에서 얼음 감자를 갉아 먹으면서 견제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장정길에서 홍군은 매일 평균 74리를 걸어야 하는데 평균 300m를 걸 때마다 한 명의 전사가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장정 도중에 홍군은 도합 600여 차례의 중요한 전력을 진행하여 근 100여 개의 강을 뛰어넘고 40여 개의 해발 4,000m 이상의 설산을 넘었습니다. 많은 전사들은 희생될 때 20살도 안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반쪽 혁띠 이야기였습니다. 장성 과정에서 서지를 건널 때 홍군 제4 방면군이 어느 한 어린 전사 주광재가 그의 전우들과 함께 여러 날 동안 식량이 끊겼는데 마지막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이 소가족 혁띠를 꺼내어 삶아 먹었습니다. 절반쯤 먹었을 때 이 주광재는 눈물을 머금으면서 전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이 반쪽 혁띠를 가지고 전우들과 함께 연안에 계시는 모석한테로 갑시다. 그후 장정 과정에서 이 주광재의 많은 전우들은 처지에서 희생되었고 오직 주광재 한 사람만이 반쪽 혁띠를 가지고 성북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반쪽 혁띠를 볼때 이것은 평범한 혁띠가 아니라 인민군대 신앙이 구상화라고 봅니다. 그들은 설령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도 결코 혁명의 리상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땅을 따라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연변 땅에서도 무수한 미아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연변은 동북항일연구원이 핵심 활동구역이 하나라서 여기에서 양정우, 주호종, 동장영 등 항일연구원의 영웅들이 모두 일찍 장백산맥이 밀령에서 일본군과 피를 흘리며 분투했습니다. 저는 연변이 항일연구원 유적지에서 조사연구를 할 때 일찍 어느 한 밀령이 흑구덩이에서 노기스로 발품시키게 된 범랑 그릇을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옆에는 이미 단화된 나무 껍질도 한무더기 있었습니다. 당지 고향분들이 저에게 나뭇가지 말했습니다. 당년에 항일연구원이 전사들은 영하 42도의 이런 겨울철에 량곡이 없으면 나무 껍질과 소뭉치를 먹었으며 집이 없으면 눈밭에 땅을 파고 여기에서 살았고 이런 엄혹한 환경에서도 우리 동북항일연구원이 전사들은 한 명도 투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혁명 역사상 모두 세 가지 제일 강고한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첫째는 우리 홍군 2만 5천이 장정이고 둘째는 남방에서의 3년 유격전쟁 셋째가 바로 동일 동북항일연구원이 14년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북항일연구원들이 그런 엄혹한 환경에서 무엇 때문에 견제해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장정식이 홍군군처럼 신앙에 의거한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침략 따라 쫓아내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미 원조 시기 우리 그때 전반이 연변이 인구를 못할 때 70만 명도 안 되었습니다. 그중 7만여 명에 달하는 조선족 청년들이 군대에 지원하였습니다. 거의 10분의 1이 되죠. 그리고 또 12여만 명이 전선 지원 대오를 구성하여 마차를 끌고 담가를 메고 압록강을 건너 항미 원조의 승리에 불멸의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중 우리 당연히 전선 지원 대오 중이 로민병을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마차를 끌고 전선으로 이 탄약을 보냈는데 하늘에서는 적이 비행기가 폭격하고 신변의 전우들은 하나하나씩 쓰러졌지만 그 누구도 후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총알을 한 발 더 보내면 전선이 지원군 전사들이 피 한 방울을 덜 흘릴 수 있고 우리 조국은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정에서 항일전쟁 그리고 항미원조에 이르기까지 인민군대의 영광스러운 전통은 정례로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 한 시대의 군인들이 자신이 생명과 열혈로 조금 조금씩 련마해온 것입니다. 이 전통에는 혁명 리상이 하늘보다 높다는 확고한 신앙이 있고 모든 적을 압도하고 적에게 압도당하지 않는다는 영웅적 기계가 있으며 인민과 긴밀히 함께 서 있는 물고기와 물이 깊은 정이 있습니다.
이런 전통들은 후에 우리 이 군대

0: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대물림 보물이 되었습니다. 비록 오늘 새로운 시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가장 귀중한 정신적인 재보입니다.
1: 네,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물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항해원조 전쟁 때 우리의 장비는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과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상대방은 완전히 현대화된 무장으로서 뭐 비행기도 있고 탱크도 있고 뭐 원자탄도 있었지만 우리의 지원군은 보면은 뭐 변별은 반복마저도 없었는데 무엇 때문에 나중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 친구들도 많아요. 교수님께서는 이 전쟁의 기적을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제가 볼 때 주요하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첫째는 신앙이 힘이고 둘째는 정의의 힘 그리고 셋째는 인민의 힘입니다. 당시 세계를 떠들썩했던 장진호 전투, 장진호전도, 예, 우리 지원군 제9병단이 전사들은 실제적으로 남방으로부터 이렇게 파견되어 온 병사들입니다. 그 당시 통지를 받은 후구들은 얇은 속옷을 입고 영하 40도의 눈밭에서 6박 9일 동안 매복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기온에 관한 기재가 있은 후부터 조사를 해봤는데 그 당시 우리 온도는 역사적으로 제일 낮은 한량한 온도였습니다. 이런 한량한 환경 속에서 많은 전사들은 나중에 얼음 조각으로 얼어붙어 있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돌격하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1: 네.
0: 얼음 조각처럼 얼었지만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지를 갖추는 군대들이 어떻게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1: 네.
0: 당시 미국 군대는 무기 장비가 세계적으로 인류였지만 그들이 병사들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를 진정으로 몰랐습니다. 많은 미국 병사들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군량을 위해 참가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귀국하여 휴가를 보내기 위해 전쟁에 참가했는데 그들은 일단 약간의 어려움에 부딪히면 인침 멈추고 정비를 진행하였고 또 중한 사상자를 만나게 되면 사기가 저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원군 전사들은 그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전장에서 전사들이 한 명이라도 더 희생하면 국내 백성들이 수십 년이 전쟁의 고통을 덜 받을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평화로운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목표를 위해서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전반 항미 원조 전쟁 기간에 전국 상하에서 기세도 높은 전선 지원 운동이 일어났는데 전국 인민이 기부한 돈은 3,700여 대의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0: 우리 연변이 백성들은 자기 집이 식량, 포목, 심지어 결혼용 물품까지 모두 꺼내 전선을 지원하였고 부녀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원군에게 군화를 만들어주고 군복을 꾸며 주었습니다. 이런 전쟁은 우리가 온 나라가 한 마음으로 싸우는 것이고 또 온 나라의 인민이 모두 전사의 뒤에 서서 지지해 주는 것인데 이런 전쟁이 어떻게 이기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항미원조의 승리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후 70여 년이 평화 발전 환경을 마련해 주어 전 세계가 더 이상 우리 중국 인민을 얕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1: 네.
0: 오늘날까지 우리 인민군대의 군위는 대부분 당시 항미원조의 상병들이 자신이 휘룩이 몸으로 지낸 것입니다. 이 역사적 공적을 우리는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들어선 후에 우리는 늘 뉴스에서 보면은 이 강군 성과, 강군 성과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인민군대의 건설이 도대체 어떤 역사적인 돌파를 일으켰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취 배후의 근본적인 지탱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0: 네. 제가 작년에 당학교의 현처급 지도 간부반에서 신시대 강군 사상이 역사 론리와 실천 위력이라는 이런 주제 과목을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1: 네.
0: 수업을 준비할 때 저는 최근 10년간의 국방과 군대 건설의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할수록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10여 년의 강군 성과는 인민군대 건설사에서 한 살의 진정

0: 또한 전체성적인 그리고 또 혁명적인 재창조로서 10여 년 동안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을 모두 현실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1: 네.
0: 먼저 가장 직관적인 변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첫째는 체제 변제의 혁명적인 재창조입니다. 이전에 우리 군대는 대륙군의 체제로서 총부기관 7대군구의 구조가 여러 해 동안 운영되었는데 이미 현대전쟁의 수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우리는 국방과 군대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원래의 4개의 총부를 15개 군위기관 직능부문으로 조성하고 7대군구를 다시 5대전구로 설정하였으며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전략지원부대, 연합근무보상부대 등 새로운 군병종을 설립하여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개혁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대수술을 진행하였는데 도합 30만 명을 감축하고 수천 개 단위의 예속관계를 조정하였으며 또 많은 부대의 주둔지, 번호가 모두 변화했지만 전반 군대의 전투력은 오히려 질적인 비약을 가져왔습니다. 둘째는 무기 장비의 비약적인 발전입니다. 10여 년 전 우리의 공군 주력 전투기는 여전히 2세대, 3세대를 위주로 하였는데 현재 우리 인민군대는 더는 당연히 우리 그 쇼미 자부샹이라고 하죠.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강대국 지위에 걸맞는 현대화 국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정치 생태의 근본적인 호전입니다. 이전에 한동안 우리 군대에는 확실히 일부 불량한 기풍, 관료주의, 형식주의, 심지어 부패 문제도 존재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우리는 정풍정신으로 정치정돈 훈련을 추진하고 군대에서 부패 척결 투쟁을 깊이 있게 추진하였으며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관찰하여 군대에 대한 당리 절대적 령도를 한층 더 실질적으로 실시하였고 인민군대의 정치 생태는 근본적인 정화를 받았으며 전군 장병들이 응집력, 구심력, 전투력이 전례없이 향상되었습니다. 넷째는 실전화 훈련이 심도 있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대는 매년 대량의 지역 간 실병 대항 훈련을 조직하는데 완전히 실전이 기준에 따라 요구하였습니다. 어느 한 육군이 합성 르단이 르단장이 말하기를 현재의 훈련은 이미 그전처럼 미리 각본을 쓰고 승리의 결말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홍람 쌍방은 완전히 풀어놓고 전쟁을 진행하면서 일단 지게 되면 심각한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지휘관들은 모두 실전을 생각하고 실전을 연구하고 실전을 연습하도록 강요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군 성과는 결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습근평 강군 사상이 과학적 지도하에서 전군 관병들의 공동한 분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2024년 당위 20기 3중전에는 개혁 강군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여 건군 100년 분투 목표를 예상대로 실현하고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데 유력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하였습니다. 명년이면 건군 100년입니다. 강군 흥군이 발걸음은 전례없는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요, 남창봉기의 총소리로부터 새 시대의 강군 건설까지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7분 넘게 지금 남아있는데요. 이 많은 청취, 청중들이요, 우리의 대화를 듣고 또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건군 99주년의 시간 절점에 서서 앞으로 우리의 강군 사업에 또 어떤 새로운 목표와 방향이 있다고 나름 보고 계십니까?
0: 네, 2026년이 오늘에 서서 우리가 건군 100년이 우리 봄투 목표를 실현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7년까지 우리는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것이며 인민군대의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 수준이 전면적으로 도약할 것이며 또 우리나라의 종합실력과 완전히 일치하는 세계 인류의 군대를 보유하게 될 것이며 또 국가의 주권, 안전과 발전 리익을 더욱 유력하게 수호할

0: 수 있으며 또한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을 위해 가장 튼튼한 전략적인 버팀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오늘 교수님과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 자신도 좀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그 역사 속에 오늘을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정말 하루하루 네. 늘 감사 고맙죠.
0: 네.
1: 또 좋은 일터, 좋은 행복 요람 속에서 어떤 곤란이 부딪혀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의지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더 어떤 면에는 우리 새 시대 젊은이들 어떤 면에는 좀 부족하고 학습 열정이라든가 또 어떤 고난에 대한 어떤 그 부딪힘에서 좀 소홀하지 않은 이런 면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네. 그런 생각도 반성하는 뭐 그런 네. 계기도 네. 있었으면 생각을 해봐요. 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우선 한 말씀 있다면 해주시겠습니까?
0: 네, 저는 여러분한테 다모 같은 세 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영원히 역사를 잊지 말고 오늘의 평화로운 생활은 수많은 혁명 선배와 인민의 자제병들이 생명으로 바꾼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당의 역사를 돌이켜본달 때 금년은 우리 당의 창건 105주년이 되지요.
1: 네.
0: 이런 역사적인 기점에 서서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그런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과 같은 70여 년이 평화로운 이런 환경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혁명년대, 건설년대 그리고 새시대 들어오면서 많은 시대의 영웅들이 피와 담으로서 바꾸어온 이런 역사입니다. 우리 당이 창건될 때 돌이켜본다면 전국적으로 60명도 안 되었습니다.
1: 네.
0: 그 당시 전국이 당원을 본달 때 도합 53명이었죠. 그럼 이 53명으로부터 오늘날 우리 당원수는 이미 1억을
1: 맞아요.
0: 초과했습니다. 네. 1억 100만을 초과했는데 제가 이런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학교에 처음으로 이렇게 출근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제가 택시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당학교에 갔는데 그 택시차에 우리 운전수가 그 당시 우리 방송을 들었는데 그 방송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남은 우리 인구 대국으로서 그 당시 우리 내년마다의 출생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 운전수가 저한테 묻기로 우리 해마다 중국에서 우리가 발전하는 당원 수가 더 많냐 아니면 왜남에서의 이 출생률이 더 높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자료를 조사해보지 않은 정황하에서 신심있게 당연히 우리 당에서 해마다 발전하는 당원 수가 더 많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실에 돌아온 후 컴퓨터로 조사를 해봤는데 정말 0.0 몇이 아주 작은 수치로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1: 네.
0: 그럼 그 당시 제가 왜서 이렇게 신심 있게 말을 하였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1억을 넘는 이런 당원은 많은 우수한 인재들 속에서 축출해낸 것으로서 만약 우리가 조건을 하나라도 낮추게 된다면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당 조직에 가입하려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전 같으면 70, 80세 노인들을 재방해 본다면 당신은 우리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가능하게 대답을 어물어물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 재방을 함에 있어서 70, 80세 이상의 노인들도 한평생에서 원이 없다면 제가 바로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역사를 잊지 맙시다. 두 번째는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국방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군복을 입고 변방을 지킬 수는 없지만 자신의 직장에서 자신의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예, 바로 실제 행동으로 국방 건설을 지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의 인민군대를 예, 영원히 믿으며 남창봉기에서 그런 이 대원은 영원히 우리 가장 믿음직한 소자이며 예, 또 당이 당과 인민이 신임을 영원히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49년도에 우리 중국인민해방군이

0: 남경위로 진출할 때, 아, 그 당시 우리 병사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어떤 전사도 우리 백성들이 집에 들어가서 잘 수 없다. 그래서 아침 새벽에 우리 그 당시 남경위 백성들이 문을 여는 동시에 어떠한 장면을 보았는가. 공산당이 10만 명이 병사들이 예, 그 추운 땅바닥에서 잠을 자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이 이 아까 말한 여기에 대한 제일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연배는 200여만 명이 여러 민족 이민과 조중군 부대의 공동한 노력하에 우리는 반드시 조국이 동대문을 잘 수호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반드시 연변을 더욱 아름답게 건설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반드시 새로운 시대의 로정에서 우리에게 속하는 새로운 영광을 계속 써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의 강의를 잘 들었어요. 참으로 다시 한번 알아새기게 되는데요. 국방 건설을 둘러싸고 또 소중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수고했습니다.
1: 오늘 우리는요 남창봉기 기점에서 인민군대의 99년의 빛나는 로정을 돌아보았고 강군의 성과 배후의 역사적 필연을 읽었으며 앞으로의 미래 전망도 함께 보게 됐습니다. 네, 이번 프로를 통해서 애국정신과 국방리념을 광범한 대중들에게 전달하고요 우리가 어렵게 얻은 평화로운 생활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